0: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택시를 타고 한참을 가니 시냇물이 흐르는 골짜기 오구에 자리 잡은 2층짜리 조선족 음식점이 나타났다. 산천어 회로 유명한 고급 식당이었다.
1: 회를 잘하는 집인데 괜찮으세요? 아무렴 좋죠.
0: 셋째는 웃으며 대답했다. 다행히 그날은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음에도 고급 식당에서 세련된 여성과 마주 앉으니 어쩐지 주눅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연스럽게 대해주고 가끔 장난도 섞고 대화를 이어가니 긴장이 풀렸다. 그녀는 이름이 위형이었고 유아 사범학교를 나와 시내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조선족 유치원에서 일하는 관계로 요즘 학원에서 조선말을 배운다고 했다. 역시 김리화는 무관한 여자군. 세제는 공연한 실망과 함께 자기도 소개했다. 그가 시골에서 연기를 온 지 1년 조금 넘었다고 하자 위형은 그의 한어 실력이 놀랍다고 했다. 세제는 어릴 적 김오 온우유와 지내며 한어를 배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김리에 대한 아련한 추억은 누구에게도 열고 싶지 않은 마음속의 은밀한 정원 같은 것이었다. 위형의 아버지는 시교에서 석재 관련 일을 하는데 수입은 괜찮지만 교통이 불편하다고 했다. 그날 아버지가 늦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는 것이었다. 식사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위형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가 일손이 필요하신데 수입도 배달일보다 나을 것이고 기술도 배울 기회가 있다면서 작업장에 가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다. 세제는 잠시 생각하다가 제안을 받아들였다. 마침 작업장 트럭이 시내에 석재를 배달하러 왔기에 세제는 두 줄로 된 트럭 좌석에 올라탔다. 연길에서 동남쪽으로 1시간 가까이 달려 마침내 위형 아버지의 작업장에 도착했다. 산 허리를 깎아 만든 넓은 채석장 가장자리에 길게 늘어선 공장 건물들, 곳곳에 쌓인 크고 작은 석재들, 그 사이에서 돌을 본주히 움직이는 여라문명 노동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돌가루가 흩날리고 절단 소리가 귀청을 지졌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또 다른 사람들이 기계 가공과 문자 조각 작업에 살손 붙이고 있었다. 한눈에 묘지용 비석을 만드는 작업장임을 알 수 있었다. 머리칼이 쭈뼛이 일어서는 느낌이 들었다.
1: 이런 곳에서 일하라니.
0: 위형은 셋째의 굳은 표정을 살피더니 염량 좋게 생긋 웃었다.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듯했다. 그녀도 셋째의 낯빛이 조금 어두워진 것을 모를 리 없었다. 위형의 소개로 그녀의 아버지와 인사를 나누었다. 뜻밖에도 그는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채석장 사장이었다. 위 사장은 먼저 지난번에 아내를 구해준 일에 감사하다며 억센 손으로 악수를 건넸다. 그는 넓적한 얼굴에 부리부리한 눈매, 씨름장에 나서도 어울릴만한 장대한 체격에 풍채 좋은 중년 사내였다. 셋째가 한쪽에 쌓인 붓글씨 선지를 유심히 바라보자 위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2: 붓글씨에 관심이 있나?
1: 어릴 때 붓을 좀 잡아왔어서 눈이 갔어요.
0: 위 사장은 산지 더미에서 몇 점을 펼쳐 보여주었다. 그 중에는 상당히 수준 높은 작품도 있었다.
2: 어떤가?
0: 위 사장의 물음에 셋째는 비로소 붓글씨에서 시선을 뗐다. 이런 곳에서 이런 훌륭한 서예를 보게 될 줄이야. 작업장에 막 들어섰을 때의 불편한 느낌은 어느새 사라지고 어릴 적 붓글씨를 배우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2: 직접 써보겠나?
1: 아, 네, 잘 쓰지는 못합니다만.
0: 실은 아버지를 닮아 붓글씨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정작 대답은 얼떠름하게 했다. 오래간만에 붓을 들어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았지만 위 사장은
2: 잘 썼네. 여기서 일하면 좋겠구만 하며 흡족해했다.
0: 1,000원에 보너스까지 더하면 한 달에 1,500원에서 2,000원 되는 월급. 게다가 숙식까지 제공한다고 했다. 덜컹이는 3년차를 끌고 다니는 것보다 안정적인 직업이었고 조건이 훨씬 우월했다. 비록 죽은 자와 관련된 일이라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지만 돈의 유혹이 그 불편함을 몰아냈다. 그러자 문득 시내 변두리의 낡은 단층집이 아니라 강변의 멋진 아파트를 장만하는 상상이 스쳐 셋째는 저도 모르게 벌씬 웃었다. 돌아가는 길에 위형은 휴대전화 한 대를 건넸다. 아버지가 사주라고 했다며 어머니를 구해준 감사의 뜻이자 작업장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어서 선물한다고 했다. 귀한 선물이라 받기가 쑥스러웠지만 그는 결국 그만 두 손으로 받아들였다. 다음 날 셋째는 셋집을 물리고 작업장으로 이사했다. 밤이 깊어가도록 그는 새 숙소에서 짐을 정리했다. 한낮에 흩날리던 돌가루가 가라앉았고 채석장의 공기는 아늑하고 잠잠했다.
1: 그래, 일단 돈부터 벌어 집을 마련하자. 이대로 연길에 뿌리를 내리자. 평생 시골 바닥에 묻혀 살 수는 없지. 좋은 시대를 만났으니 인생을 한번 바꿔야지.
0: 이것이 셋째의 결심이었다. 형들은 모두 대학에 가고 막내도 시집갈 준비를 하고 있는 마당에 자신만 땅이나 파먹으며 살 순 없다는 자괴감이 그를 움직였다. 그리고 나서 위형을 다시 떠올렸다. 생김새는 달랐지만 그녀를 보면 어쩐지 김니가 생각났다. 느낌이 그랬다. 물론 그 이상의 관계를 상상할 용기는 없었다. 시내에 잘 나가는 사장의 딸에 사범학교까지 나온 그녀는 너무 높은 곳에 있는 듯했다. 거기에다 한족이었다. 그때만 해도 다른 민족과의 통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고개 숙여 돈이나 모으자. 셋째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다. 숙주가 가시지 않은 채 눈을 뜨니 날이 이미 훤히 밝았다. 청명날인데도 늦잠을 자버린 것이 무안했다. 어머니는 산소에 가지고 갈 재물을 준비하시느라 바쁘고 아버지도 부엌에서 불을 떼고 계셨다. 나는 벌떡 일어나 세수를 하고 딸아이를 깨웠다. 부엌에서 불을 떼시는 아버지를 보며 나는 어제 저녁 기모의 여동생 얘기를 꺼냈을 때 아버지가 지으신 표정을 떠올렸다. 옛날처럼 민감한 반응은 아니었으나 여전히 신경이 쓰이시는 눈치였다. 아버지는 셋째가 한족 처녀와 결혼한 것이 어렸을 적 김원의 온누이와 가깝게 보낸 것에서 비롯된다고 여기셨다. 그런 논리라면 아버지 자신이 김 선생과 친분을 쌓으신 것도 원인이 될 것이다. 물론 그 말은 꺼내지 않았다. 아버지 스스로도 그 우정을 얻다. 김 선생과 아버지의 인연은 시골에서 드물게 하늘을 아는 사람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예술학교를 잠시 다니다 중퇴한 아버지는 한때 진문공단에서 활동하셨다. 문공단이 해체된 후 고향으로 돌아오셨고 그쯤에는 생산대 대장을 맡고 계셨다. 그렇게 인연은 맺어졌다. 내가 김 선생을 처음 만난 것은 소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 때였다. 아버지가 학부모 회의에 오셨다가 나와 함께 돌아가게 되었는데 학교 뒷마당에서 김 선생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다. 나도 김계요. 김 선생은 나를 보고 웃으며 그렇게 말을 했다. 김 선생도 전주 김씨인가?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늘 우리는 전주 김씨다. 김의 김씨 아니다. 할아버지 고향은 함흥이다. 남이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야 한다고 거듭 일러주셨다. 왜 실증도 내지 않고 거듭 강조하셨는지를 알기까지는 전주 김씨에서 유명한 장군이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다. 나는 은연중에 옛날 아버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전주 김씨이며 중조 할아버지 고향은 함흥이라고 딸아이에게 곰비임비 되뇌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건 썩 나중의 이야기이고 그날 우리는 김 선생의 부탁으로 학교 마을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았다.

멀뚱히 아랫목에 앉아 담뱃대를 빨고 있던 키가 훤칠한 여인이 일어나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한으로 김선창 부인에게 답 인사를 했고 나는 한으를 할 줄 몰라 고개만 꾸벅 숙여 보였다. 사모님은 김선생과는 사뭇 다른 인상이었다. 김선생은 학교에서 가끔 만났었는데 옷차림은 다른 선생님들과 같은 간부복이었고 조선족 학생들과 이야기할 때는 비록 말투가 약간 어색하기는 해도 조선말을 하셨다. 하지만 사모님은 확연히 달랐다. 매듭 단추가 달린 울긋불긋한 꽃무늬 초고리를 입고 계셨고 키도 조선족 여성들보다 꽁뚱하게 컸다. 한족 집에 방문한 것은 그번이 처음이어서 그 후로도 한족 여성 하면 곧 사모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만큼 색다르고 깊은 인상이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김 선생님의 남동생이 혼자 몸으로 이사를 왔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독신에서 살았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뜨고 나니 의지할 데가 없어 형님이 사는 마을에 온 것이란다. 김 선생의 우로도 누님과 형님이 계셨지만 모두 장촌에서 살았기에 농촌 호족인 동생은 김 선생님을 찾는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다. 한동안은 김 선생네와 한 집에서 살다가 김 선생의 아이가 태어나면서 좁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기 불편해졌는지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 우리 집 한쪽을 개조해 이사를 왔다. 김선우라는 김선생의 동생은 키가 크고 생긴 것도 멋있는 젊은이였다. 나는 특히 그의 단단한 근육질 체구가 부러웠다. 그는 조선말을 제법 잘하여 가끔은 그가 한족이라는 사실을 잊게 했다. 주로 아버지와 자주 대화를 했으나 나를 보면 가끔 말을 걸어오기도 했다. 공부 잘하냐? 공부 잘해야 한다. 무슨 운동을 좋아하냐? 그런 정도의 단순한 대화였고 나는 그의 물음에 대꾸할 말이 별로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뒤 텃밭에서 김선우가 이웃집 아재와 무슨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 집은 출입문이 신장로 쪽으로 있었지만 서북향이라 해가 잘 들지 않아 뒷문과 창문을 뾰달리 크게 냈다. 김선우가 쓰는 방도 마찬가지였고 그는 뒷문을 자주 이용했다. 뒤쪽에 텃밭이 있어 채소를 따거나 뒷문으로 나가 조금 걸으면 우물이 있어 물을 걸어오기 편했기 때문이었다. 마을에는 거의 집집마다 손으로 차올리는 물펌프가 있었다. 하지만 냉장고가 없던 그 시절 삼복철이면 오이나 참외 같은 것을 식혀 먹거나 잔물로 목을 적시는데 그보다 좋은 것이 없었으니 봄프가 있어도 우물물을 찾아 마시곤 했다. 나는 젊은 남녀가 웃으며 두런두런 속삭이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며 야릇한 생각이 들었다. 이웃집은 자식으로 딸만 넷을 두었다. 선우와 얘기를 나누던 아재는 그 집의 맏딸이었는데 눈은 차갑지만 해죽해죽 웃는 모습이 매력적이었다. 그날의 발견이 있은 후 나도 모르게 뒷문 쪽을 내다보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다가 한 번은 그 아재가 사발에 뭔가를 담아 등 뒤로 감춘 채 와서 문틈으로 반쯤 고개를 내민 김선우에게 건네주는 것을 보기도 했다. 호기심이 동해 머리를 굴려보았으나 그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의 의혹이 뿌리 없는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데는 반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이웃집의 아주머니 아재의 어머니가 부르댕댕한 얼굴로 우리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는 전혀 내색을 안고 담배를 말아 피우시며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 이야기의 요지는 이랬다. 우리 집 웃방에 김선우가 들어온 뒤로 딸아이들이 이상해졌다는 것이다. 쩍하면 김선우네 집에 찾아와 이것저것 묻고 심지어 맏딸과 둘째 딸은 가끔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아주머니는 한참 불평하다가 에구 에구 이를 어쩌면 좋습니다 하며 울먹이기까지 했다.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참을 위안해줘서야 아주머니는 겨우 마음을 달래고 돌아갔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리송했지만 김선우가 그녀의 딸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은 알았다.

들었다. 좋은 청년인데 무슨 해를 끼치겠어? 그는 다른 청년들처럼 술을 마시거나 싸움질하는 것도 아니었고 누구와 얼굴을 붉히며 큰 소리로 다투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다. 얼마 후에 어느 날 아재의 어머니는 널판지를 들고 나와 자기네 집 뒷문에 대고 망치로 똑똑 못을 박기 시작했다. 이웃집도 우리 집처럼 출입문이 서북향이어서 햇빛이 잘 들지 않을 텐데 그걸 왜 막아버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것도 아낙네가 손수 못질을 해대다니. 하기야 동네에서는 이웃집 바깥 양반이 용해 빠져서 마누라 말이라면 직소리도 못한다고 했다. 콩을 파치라 해도 고지 듣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점은 할 것이라고들 수군댔다. 그래서인지 딸들만 줄줄이 낳는다나

소설 아버지의 산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호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단오 명절을 맞아 노래 단오 정추를 준비했습니다. 단오는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며 그네를 타고 창모풀에 머리 감으며 더위를 쫓던 날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향기를 따라 행복한 단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3: 소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매주 우수요일 이 시간대에 되면 초온 청심환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 아니라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치명,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천추관,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희귀약제 조합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는 OTC 국약에 속합니다. 공농주치로 놓고 말하겠다면 도대체 이 제품 자체는 뭘 치료하는 제품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심장병이라서 단순 심장에서 심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폐를 유난하게 하고 기혈이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심장병 환자들은 많게는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는데요. 중에서의 이것은 일종 증상에 관한 체계에 속하는 그 학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림상표현은 그럼 무엇인가? 심폐열이 심하다 하는데 심장병 환자가 주요한 림상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깃습니다.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당뇨병이가 합니다. 입이 쓰고 그럼 단순 담낭에 문제가 있는가 이상이 있는가. 특히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거절하지요. 이런 걸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입에 제일 전형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입에 모진 냄새가 나서 자네들이 부모하고 대화할 때에 되면 엄마, 아빠, 칫솔질 좀 자주 해. 그래서 남들이 치분을 하나 쓸 때에 되면 두 개, 세 개 이렇게 쓰지만 해도 입에서 냄새는 계속 났는데 본 제품을 시작해서 복용하시니까 자기도 어느 사이에 없어졌는지 입에 모진 냄새가 깜짝같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장병 치료에서 폐경락은 절대 홀쇠할 수 없는 중요한 경락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폐경락은 백맥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피가 머리끝부터 갔다가 심장에서 제일 높은 부분 제일 바깥까지 갔다 다시 또 올라와야 되죠. 이 20개 하는 시간이게 되면 금방 피가 갔다 왔다 이걸 완성하게 되는데 이 힘은 누구에 이거 하게 되는 거면 폐경락에 이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 뭐 공농주체에서 심폐를 곁들여서 이야기하게 돼 있고 특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룩거리아 반합니다. 룩거리아 반하겠다며 내가 룩골신경통인가 병원에서도 혹시 오해하는 이런 그 증상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심장은 룩골에 쌓여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룩골 사이에 있으니까 룩골까지 아파나는데 이것도 역시 협심증이 일종에 속하게 돼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소원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심장병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효과가 그렇게 빠를 줄 몰랐다. 이걸 복용하시고 나니까 그렇게 숨이 차서 어지간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던 게 지금은 기본으로서 뭐 1층부터 3층까지 옛날에 몇 번씩 세서 오르고 내리고 하고 7층까지도 지금 다 한꺼번에 단숨에 오르고 내리고 해도 숨이 차지 않더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남편이 전성시만을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2: 예 몇 년 전에 심장에 주사를 두 개 넣었습니다.
1: 예.
2: 순결을 할 때문에 그 숨이 차서 그것도 주부들은 다 그것도 상처 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1: 그렇죠. 예.
2: 그동안에 갔어요. 주사를 엿댔습니다.
1: 예.
2: 몸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 가슴이 겨우 숨이 차고 예. 그 주신 안에 계속 그 입에다 달고 있고 예 이랬습니다.
1: 예.
2: 그 제가 물어야 됐어요.
1: 구급하는 거. 예.
2: 그래던 게 이것은 지금 주신 안에 한 번 다 이물고 예. 아니, 숨이 그렇게 차고 예 가슴이 겨우는 게 이렇습니다.
1: 그럼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2: 길이 혈압이 높고 예 또 잠도 잘 못 잡더라. 그러니까 예. 지금 혈압도 정상되고 잠도 용 잘 잡니다.
1: 그래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는데 심장병 치료해서 혈압약을 조절했다 끊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2: 그리고 계속 입에서 냄새 났어요. 옛날 계속 칫솔질 하라고 계속 해도 입에서 냄새 난다.
1: 답답하죠. 예.
2: 그래 그런데 이 학생의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지금 다 썼단 말입니다. 예. 입안에도 냄새 안 납니다.
1: 그렇죠. 큰 문제 해결이죠. 그것도.
2: 예. 그리고 예. 계속 이 당뇨병처럼 입이 자꾸 말라들면 이랬더라. 그런 게 입도 아예 말라듭니다.
1: 그렇죠. 예.
2: 예. 선생님 이 약을 쓸까? 예. 아,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1: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예. 거의 40대 중후반 특히 60대 중후반부터 심장이 이상이 생기는 분들은 본 제품을 드셔서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 가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2: 예, 김 선생님 또 대답보다 좀 오랫동안 쓰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좋은 정신만 먹는 환자입니다.
1: 그래요? 예.
3: 예. 부모님과 한계를 좀 넘었었습니다.
1: 예.
3: 저, 어째서 먹었는가 하면, 가슴이 계속 후두두 떨기고, 예. 심혈이 대단히 빨랐습니다.
1: 예.
3: 저 일본에, 어떻게든 그래도 200R, 200S, 이렇게.
1: 위험 심혈에 속하는데요.
3: 예, 그래서 그 누구도 자꾸 끊깁니다.
1: 예.
3: 그리고 심조통도 있습니다.
1: 예. 협심증.
3: 그래서 심조통 가슴에서 심장이 아프다 하면 전화기 손바닥으로 퉁퉁퉁퉁 치고 해서.
1: 그렇게 하는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예, 예. 예.
3: 저 물론도 잘 나려고. 그러게 이게 좀, 이, 정신환호 먹기 시작해서부터 차차차 이게 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주머니가 뭐, 이게 중약인데 정말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났대다.
1: 그럼요.
3: 예, 그래서 지금은 이 가슴 떨기던 게나 정말인가 하면 이 심률이 빠르던 게 심률은 어제는 80으로 돌아왔습니다.
1: 너무 뒤상적인 심률로 돌아왔습니다.
3: 예. 예, 그러니까 이 심장이 편안합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어제는 밤잠도 잘 자지 그래놓고 그래 뭐 그러니까 몇 개월 어전 그진 이렇습니까? 이거
1: 예, 이 제품 자체는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 2개 료성 8개월 동안은 아무런 변동 없이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드시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 후부터 시작해서는 2번 내지 1번 자기절로 자아조절하면 됩니다. 예. 이제 선생님 복용하신 것보다 배수로 더 복용하시면 기본으로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
3: 예, 앞으로도 이제 계속 먹겠습니다.
1: 아, 예.
3: 신장이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1: 예. 네.
3: 이건 또 뭐 시름 넣고 먹을 수 있어요.
1: 시름 먹 그렇죠. 예예 예. 그렇죠. 완전 시름 넣도 됩니다. 예.
3: 예 그래서 오늘도 좀 아홉 가구 배달을 받자고 그랬나.
1: 예 그렇게 하셔. 아홉 가게 세각을 무료로 주게 돼 있으니까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원 중심한 수는 한잔다. 저는 로티를 내려가나 올라가나 숨이 탁탁 막혀서 예, 활동도 못했습니다. 그래 집에 그전 앉아있고 누구도 모셨습니다.
1: 그렇죠. 심장병 환자들은 예.
4: 예, 술도 끓이고 그저 탁탁 막혀서 식은땀이 그저 나고 그저 뒷가슴이 그저 바늘 쏙쏙 쥐는 앞가슴이 그렇지 해서 정말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시각 먼저 싸서 그래 한 달치를 먹었는데 우선 먼저 이발 그렇게 냄새 더럽던 게 그것도 끝나가지고 이빨이 잇몸이 아파서 얘 맨 안에 틀린데 그렇게 잇몸이 아픕니까?
1: 예.
4: 그렇게 그러던 게 그 이롭지 않을까? 하나 소질되고 예.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저 허렁허렁하던 게 그것도 없어지고 할까?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4: 그리고 몸이 아까워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아, 그래놓거나 활동 못하던 게 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4: 그랬거나 활동이 솔직히 예, 배달 받아서 장기적으로 이 약을 떨고서는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네. 심장병 치료에서는 믿음이 가는 우수한 효과성이 좋은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으니까 자기 실제 정확히 평가해서 차수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견제하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예. 예.
5: 나도 이거 전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5: 예 나는 심장이 나빠 수십 년 동안 고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저기 여러 곳에 가서 지금 저기 약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 이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전 정신만 쓰기 내게 맞겠다 했는데 정말 딱 맞았습니다. 네, 지금 이거 저 석 달 좀 남았었는데 지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아 그래요?
5: 예. 네, 심지어 북해에서 저기 저녁에 다음 또 충이 차서 저녁에 다음 몇 번씩 깨어났댔어요.
1: 아 예.
5: 그런 증상도 많이 없어지니 지금 100이 넘었는데 지금 80으로 정상이 됐어요.
1: 아 예.
5: 그 다음에 층계로 오르내릴 적에는 여기 숨 차서 오르내릴 적에 몇 번씩 셋다 오르내리는데 지금 이런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래 아,
5: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9각 싸다 그럽니다.
1: 예 9각의 세각을 들이며 한계 치료 과정 넉 달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심장병 때문에 다른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네,
5: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6: 네, 지금 저는 통치만을 먹고 있습니다.
1: 예.
6: 어제 한 서너 달 먹었는데 지금 저러는지 거의 숨이 차 있습니다. 예. 그리 나름이 계속 누워 있어야 된다. 너무 바빠서. 그렇지 않으면 어제 또 링글 좀 급진 가고 이랬어요.
1: 아, 예.
6: 근데 지금은 그 증세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뭐 줄어지고, 또 허리 아파, 좀 허리 결함이니까, 이렇게 가슴이 너무 아파서, 진짜.
1: 예.
6: 어떻게 말하시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 뒷산들도 아프고. 근데 지금 그 증세는 다 없어졌습니다.
1: 예.
6: 그래서 어머니가 또, 내 어째 입안에서 이렇게 냄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아하하하, 그렇죠.
6: 예. 근데 지금 이 약을 먹고 있잖아요. 냄새 없어졌어요. 벌써 어쩌니 입에서 옛날에 냄새 나는 게 냄새 어떤 아이 나구나, 이런다.
1: 그거는 기본으로 심폐율이 심한 증상 가운데 전형적으로 현저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 이 제품을 드셔서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기본으로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 해결이죠, 그것도. 예.
6: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그리고 계속 난 또 어떤 감이 아래 다리 붓기고 계속 시렸습니다.
1: 예.
6: 근데 지금 그 동창에 너무 없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심장 공능이 약화로 인해 가지고 신경말 젖꺼지 피가 갖다 돌아서는 힘이 약하니까 아랫다리가 시리고 손끝 발끝에 어떤 분들 절이 난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심장 공능의 약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6: 그래서 지금 오늘은 지금 한 9가 더 살려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0: 네,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정원 청심환은 이미 제자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 혹은 또 제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심보에 물이 찼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비후성 심근증이 있는 분들, 심근염이 있는 분들, 여기 비후성 그 심장병 자체는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장 근육은 우리 그 눈으로 보는 내 주먹만한 그런 크기를 갖고 있는데 관상동맥에서 심장 근육의 어느 한 부분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그 부분은 군살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축이완 수축이완을 오히려 방해하고 수축이완에 참가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면적이 점점 커지게 되면 심장 공능의 약화를 빠른 속도로 부르게 되죠. 이런 환자들 포함해서 심근염이라며 감기 뒤끝에 어떤 분들은 심근염이 염증입니다. 무슨 염증인가? 병독성 염증입니다. 병독은 어디에서 오는가? 보통 우리 그 심장 근육에 그 염증, 병독성 염증 왔다는 것은 병독성 감기를 하지 않습니까? 병독성 감기라 하게 되었는데요. 이래서 바이러스성 이런 심근염이 오는 이런 패단이 있게 되었는데요.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본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기본으로 효과가 빠릅니다.
0: 네, 그래요. 다음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7: 야, 이 천천심하는 정말 썼었구만.
1: 아, 그래요? 예, 예.
7: 나는 이 천천심하는 쓰기 전에는 숨이 차서 걷지 못했었구만.
1: 예.
7: 그래던 게 천천심하는 예, 어선 내 두개려서 먹었었구만. 선생님.
1: 아, 그래요? 예, 잘하셨네요. 지금 어떠세요?
7: 야, 지금은 숨이 안 차고 내 말도 일 잘하구만.
1: 그렇게요. 예, 예.
7: 예. 그 다음에는 놀라서 부들부들 떨던 것도 잃었고.
1: 예.
7: 그 다음에는 내 전화 소리에도 부들부들 떨었었구만.
1: 아, 예.
7: 그랬던 게 이거 벌써 예, 두 개로 떡가 야등 달라만 먹었었구만.
1: 아, 그래요. 예, 예.
7: 그러니까 이렇게 맥이나고 정신하고 내 혈압이 높은데 또 맥.
1: 예. 혈압이 높던 것도 지금 개선을 가져오셨죠. 예.
7: 그랬던 게 우선은 예. 이거 두 개라도 먹을까요? 아래 혈압이 저 맥박이 올라갔었구만.
1: 아, 맥박이 정상으로 올라왔다. 그렇죠.
7: 예, 예. 60, 65, 67 이렇게 됐구만.
1: 너무 정상입니다. 시름 나듯
7: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예. 숨이 덜 차지, 맥이 나지, 채소도 싸고.
1: 예.
7: 그리고 그다음에는 하필 자꾸 하던 것도 없어졌었구만.
1: 아, 그렇죠. 산소 부족이 심장혈의 산소 부족이 해결받으셨다. 그렇죠.
0: 네.
1: 그렇죠. 예, 이 제품 예. 자체는 믿고 쓸만합니다. 예.
7: 야, 선생님 나는 그래 이거 계속 먹겠었구만.
1: 너무 또렷하시고 현명하시고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알아주는 제품이니까 시름 놓고 쓰시게 되면 100세가 지금 정도에서 문제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견지하세요.
7: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예?
7: 난 또 사길래서 참 옷에다 옷에 넣어 눌러서 배달을 받겠습니다.
1: 아유, 숫자도 너무 잘 기억하셨네요. 예.
7: 야, 선생님이 공약 소개돼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장수하세요.
7: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8: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주라는 것은 황제의 기관이어서 어느 구석구석 관리하지 않은 부분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서 많은 분들이 심장병이 아닌가 하고 엉뚱한 치료에 매달리다 보니까 심장병 치료를 많이 늦추는 이런 경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움직이면 숨이 차서 꼼짝 못하게, 뭐 때문에 숨이 찬가면 당신이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의미합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많이 숨이 차고 이럴 수 있는데요. 심장혈의 산소가 만약 40% 모자란다면 쓰러집니다. 70% 모자라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혈액순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할 때 심피는 떨어질 수 없는 경락을 했죠. 호흡계통에서 산소를 충분하게 만포화 상태 98% 이상 산소 포화도를 심장혈에 형성해야만이 숨이 차지 않고 심장이 편하고 유효적인 혈액순환을 보증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 숨이 차고 하품을 잘할 겁니다. 그리고 심장병이 백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서 뭐 혈압이 높고 낮음을 많이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워지는데,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혈압은 심장이 수축할 때 높은 혈압을 생성하게 되겠죠. 120, 139 이 정도. 그리고 심장이 원상태로 돌아갈 때 낮은 혈압이 생성되게 되었는데, 그때는 압력이, 혈압이라는 건 압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60대 80 이 정도게 되면 정상으로 되는 거죠. 이래서 총체적으로 놓고만 하게 되면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보온 제품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던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는데요. 그런데 혈압약은 오늘 정상이라서 내일부터 뚝 끊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면서 넉 달 동안 계속 정상이라면 혈압약을 끊어도 됩니다. 넉 달 동안 정상인데 계속 달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래서 심장병이 백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는 데는 직접적으로 심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진을 벌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었습니다. 반드시 누워서 좀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심율이 너무 늦거나 빠르거나 고르지 않는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혈압을 잴 때 보게 되면 심율이, 기본 심율이 얼마나 숫자가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상 심율은 60부터 100차 범위까지는 정상 범위에 속하지만 해도 평균 심율은 60이 벗어져야 되고 40몇 차 위험 심율에 속합니다. 결국은 높은 혈압은 100차까지는 영어 범위를 하지만 해도 120, 30차 무서운 혈압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심율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심율은 1분에 60차 벗어져서 7, 80차 좌우 이 정도에 되면 이상적인 심율로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잠자기 힘들어지고 악몽에 시달리고 어떤 분들은 반드시 누워 자서 하게 되면 너무 심장이 힘들어서 베개를 택에다 꼬이고 앉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반드시 누워 자는 상태가 되면 발끝까지 먼 데까지 갔던, 머리 높은 데까지 갔던 이 혈압이 정상으로 우리 서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혈압이 생성되고 심율이 생성되게 되어 있는데, 누워 있는 상태가 되면 이런 것이 수평으로 있으니까 심장 부담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증상을 더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정상인 사람들은 누우나 앉으나 서나 아무런 다른 변동을 느끼지 않게 되어 있는 게 원래 심장 공능의 정상 범위에 속하는데, 심장이 이상이 생긴 경우에 이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여성들은 갱년기가 지금 대체적으로 77이 49세 7을 한 개 단계로 한다면 남성들은 78에 56세 7을 한 번 더 가해서 56세 사후에 갱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남성 여성 갱년기 전후로 인해서 심장 공능에 이상이 생기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특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무서운 꿈을 많이 꿉니다. 머리가 심장병으로 인해서 아픈 경우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바로 머리 그 뇌혈관이 경련을 일으킨다는 건 말합니다. 어째 경련을 일으키는가? 심장에서 머리 혈관에 제때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노년기에 지금 변두통 같은 게 생기는 게 뇌혈관 경련을 말하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심장 공능과 밀접한 연대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점점 땜땜 아파나고 왼쪽 어깨가 아파나는가 하면 오른쪽 어깨가 그 덩달아서 아파나거나 왼쪽 어깨 겨드랑이 밑까지 아파나거나 팔까지 아파나는 이런 경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퇴를 하게 되어 있고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거나 혹은 또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을 동반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하신이 부종이 생깁니다. 하신이라는 것은 발목, 발등 그리고 아래 그 장딴지를 하죠. 여기가 부종이 생기는 분들이 심장병으로 인해서 풍습성 심장이라고 중에서 말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심장으로 이런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쉽게 놀라고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근육경련입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헤매를 때린 같은 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심장에서 고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정황에서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기계검사를 받아보게 되면 여러 개 그 복강 내 장기에는 다른 문제가 없는데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복강 동맥의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전자에서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맥이 떨어지고 소변이 작고 혀끝이 재빨가고 입술이 가맣게 되고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는 게 심장병 증상이 일부분에 속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0: 네,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가장 쉽게 잡을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조깅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별도의 뭐 운동기구가 필요 없이 특별한 장소 제약도 없어 아침 저녁으로 공원 길가에서 가볍게 뛰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죠.
1: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가볍게 뛰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며 무작정 조깅을 시작했다가 이 무릎 통증이 생기거나 근육이 자주 뭉치고 심지어 운동 후 피로감만 쌓이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네, 오늘 살롱 토크쇼에서는 일반인이 잘 모르는 조깅 숨은 건강 상식, 올바른 조깅 방법, 초보자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 조깅으로 효과적으로 건강 관리하는 비법까지 모든 내용을 쉽게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0: 그래서 운동 초보자도 오랜 기간 조깅을 해왔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몰랐던 분들도 또 오늘 방송 듣고 건강한 조깅 습관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연걸 씨도 조깅을 합니까?
1: 저도 가끔 하는 편이죠.
0: 네. 네 이제. 언젠가 저희한테 얘기한 적 있잖아요. 네네. 운동을 한다고. 어떤 네네네. 운동 보통 하세요?
1: 저는 이제 그 헬스라든지 예. 그리고 저도 조깅을 이제 날씨 좋을 때 많이 하는 편입니다.
0: 네.
1: 네 뭐 점심도 좋고 식사 예. 후에 밖에 나가서 한 반 시간 정도 네.
0: 근데 조깅이 하죠. 효과를 알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맹목적으로 아니면 그냥 취미 삼아?
1: 취미도 있고 네. 일단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0: 어떻게 느꼈습니까?
1: 많은 이제 그 뭐 생각 같은 것을 더 조리 있게
0: 조깅이?
1: 네. 그냥 걸으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0: 하게,
1: 네,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체력도 많이 오르고
0: 네.
1: 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0: 기가 막 설깃해지는데 저는 조깅이 그냥 운동이다 생각했었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조깅이 우리 몸에 주는 진짜 건강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얘기해 본다면 우리가 조깅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근데 단순하게 뭐 살 빼는 운동이라 생각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깅의 건강 효과는 훨씬 다양하고 깊습니다. 일단은 심폐기능 강화라고 하죠.
1: 네.
0: 가벼운 속도로 지속적으로 뛰는 조깅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네, 꾸준하게 조깅을 하게 되면 심장박동이 규칙적으로 안정화되고요. 네, 폐의 산소 흡수 능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조금만 걸어도 숨차고 피곤했던 분들이 꾸준하게 조깅하게 되면 기본적인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요. 또 일상 속의 피로감이 크게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혈액순환 개선 및 혈관 건강 관리에 효과가 있습니다. 조깅을 하면서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혈관 내 로폐물이 배출되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 학생들은 하루 종일 혈액순환이 정체되기 쉬운데 하루 20분에서 30분 조깅만으로도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정신 건강 개선 효과도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1: 네. 네,
0: 운동을 하게 되면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이 분비되는데요. 조깅은 리듬감 있게 진행되는 운동이라 스트레스 해소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 우울한 기분, 불안감을 가볍게 털어내고요. 또 숙면 효과도 높여주기 때문에 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리고 마지막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고 건강한 체중 관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을 넘어 근육량을 유지하고 기초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요요 현상 없이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조깅은 몸의 신체 기능부터 정신 건강까지 전반적으로 관리해주는 최고의 일상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효과는 올바른 방법으로 조깅했을 때 얻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0: 근데 아까 윤걸 씨는 그것보다는 네네. 생각을 조리있게 할 수 있고 말을 조리있게 할 수 있다는데
1: 네네네.
0: 조깅하면서도 부단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1: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그 가끔씩 뭔가를 이제 기억하기 좋아하거든요. 뭐 예. 좋은 문장이라든지 뭐 필요해서 외우는데 이제 걸으면서 외우면 특히 잘 외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암기할 부분이 있다 할 때 보통 이렇게 조깅을 하면서 외울 때가 많아요.
0: 조깅이랑 건강 상태 그리고 정신 상태까지 연결 짓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암기 능력이랑 그리고 생각을 정리랑 그리고 또 조깅이 연결됐다고 하는 건 처음 들어본 말이라서 저도 한번 해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지금 잠깐 들었습니다.
1: 네. 아무튼 좋은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체중 관리도 좋고,
0: 네.
1: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혈액 순환도 잘 되고,
0: 네.
1: 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좋은 이제 운동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0: 오늘 또 윤결 씨가 제대로 맡았습니다. 이제 네. 조깅을 자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깅이 또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으실래요?

0: 근데 저도 이제 은걸 씨 말을 듣고 나도 조깅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조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두 다리가 있어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 올바른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저처럼 아무것도 운동에 대해 모르면서 시작하려는 초보자들 위한 그 좋은 정확한 조깅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잘못된 자세와 방법으로 조깅하면서 오히려 몸에 무리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올바른 조깅 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깅 속도와 시간 설정 상식입니다. 조깅은 빠르게 뛰는 달리기가 아니에요. 절대 네. 숨 가쁘게 힘들게 뛸 필요 없고 대화가 가능한 가벼운 속도가 가장 적절한 조깅 페이스입니다.
0: 그래서 아까 제가 윤걸 씨가 막 조깅하면서 암기한다 했을 때 아니 그렇게 힘든데 숨 가쁠 텐데 어떻게 암기를 하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숨 가쁜 정도가 아니라 대화가 가능한 가벼운 조깅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암기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여유 있게 너무 힘들지 않게 호흡도 조절하면서 하면 굉장히 좋죠.
0: 네.
1: 올바른 방법이죠. 그리고 초보자의 경우 처음부터 오랫동안 뛰려 하지 마시고요. 하루 15분에서 20분, 주 3회에서 4회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점차 30분에서 40분으로 늘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0: 그러니까 천천히 적응 단계가 필요하고 윤글 씨는 얼마씩 하세요? 시간당?
1: 저는 이제 그 평균적으로 이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이제 초보는 아니네요.
1: 네네. 처음

0: 했을 때는 네. 저도 이제 그 근육이 이제 통증을 느끼거나 네.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견제하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 체력도 오르고 예. 시간도 조금씩 늘려가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연결 씬에서 저긴

0: 팔꿈치는 먼저 이제 똑바로 펴고 너무 네.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지 않아야 합니다. 어깨는 힘을 빼고 편안하게 내려놓고 발은 90도 각도로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둘째는 이제 발 디딤 방식이 정말 중요한데요. 발 전체로 바닥을 딛거나 발 뒤꿈치부터 먼저 닿는 방식이 좋습니다.
1: 근데 어떤 분들 가끔 발끝으로 막 뛰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럼 어떻게 되죠?
0: 그러면 이제 그 중심이 이제 앞으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
1: 네. 그것도 조금 근육이 우리가 가지 않을까?
0: 그렇죠. 이제 뭐 종아리 근육이 더 힘들다든가.
1: 그러다 보면 또 부상당할 수도 있고. 그 또한 조깅의 최적의 시간도 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 조깅이 좋다고 하는데요. 네, 체질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혈당이 낮은 분들은 아침 공복 조깅 시 어지러움이나 탄력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소량의 바나나 혹은 물을 섭취한 후에 뛰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시간대를 언제로 하면 좋을까요?
0: 네, 가장 추천하는 시간은 이제 오후 4시에서 저녁 8시, 7시인데
1: 네.
0: 이때 몸의 근육 온도가 높고 관절이 유연해서 부상 위험이 가장 적고 운동 효과도 높습니다.
1: 아, 그러네요.
0: 네네.
1: 보통 조깅이라 그러면 아침 일찍이거나 밤늦게까지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고 오후 시간대가 좋다고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추가로 간단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스트레칭 상식인데 네, 조깅 전 5분 정도는 목, 어깨, 허리, 다리 관절을 풀어주는 준비 운동이 필수라고 합니다. 또 갑자기 막 뛸 수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근데 관절이 경직된 상태라서 부상이 쉽게 생기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조깅 후에도 5분 이상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면 근육 뭉침을 방지하고 다음날 근육통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0: 네, 조깅도 운동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와 건강상 위험을 막기 위한 필수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처럼 이제 초보사건 아니면 기획하고 있는 분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1: 네, 첫 번째는 이제 무릎 보호가 필수입니다. 조깅 후 가장 많이 아픈 부위가 바로 무릎인데요. 대부분 잘못된 자세와 과도한 운동량이 원인입니다. 평소 비만이 있거나 무릎이 약한 분들은 처음에는 걷기와 조깅을 병행하고 절대 오르막길에서 무리하게 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오래된 운동화 쿠션이 없는 신발로 조깅하는 것도 무릎 관절에 큰 충격을 주니 반드시 전용 조깅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0: 전용이 있어요?
1: 저는 전용 그냥 운동화를 자주 신고 하는 편입니다.
0: 네, 편한 운동화.
1: 네네네.
0: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이 바로 수분 보충 관리라고 합니다. 네. 네, 조깅할 때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네, 네. 목마르도가 느낄 때 이미 몸이 탈수 상태라고 합니다.
1: 네. 네,
0: 조깅 시작 30분 전에 미리 물을 한 잔 마시고 또 30분 이상 조깅할 경우에 중간에 소량씩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막 덥다 그래가지고

0: 그리고 너무 차가운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게 되면 위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물을 천천히, 그 상온의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세 번째 주의사항은 몸 상태에 맞는 운동 조절입니다. 감기, 몸살, 숙취가 있거나 하루 종일 극도로 피곤한 상태일 때는 무리해서 조깅하지 말아야 합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한 것인데 몸이 지친 상태에서 억지로 뛰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부상과 질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리거나 어지러움증, 가슴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0: 그리고 또 주의사항은 날씨와 환경관리라고 하는데 미세먼지가 심한 날, 또 폭염, 한파에는 야외 조깅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공기가 안 좋다는 날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피하는 것이 좋겠고 네. 너무 더운 날은 열사병, 또 추운 날은 근육경직과 부상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이런 날은 실내에서 걷기 운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합니다.
1: 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실수인 과도한 운동 욕심입니다. 하루 만에 효과를 보려고 처음부터 너무 오래 너무 빠르게 뛰는 분들이 많은데 조깅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 손상, 만성 피로를 유발하니 자신의 체력에 맞춰 천천히 꾸준히 이어가는 게 최고입니다. 사실 이제 조깅을 이제 하겠다고 결심하거나 이런 분들이 네. 처음에는 이제 이욕에 앞서서 많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0: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도 네네. 하면 열심히 꾸준히 하겠다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1: 네네.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이제 네. 꾸준히 오래 하겠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차근차근 늘려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0: 네. 그리고 네. 막 급한 마음이 하게 되면 어차피 좀 욕심이 늘어나게 되고 네네. 운동량이 막 늘어날 수 있고 시간도 이제 더 단축해서 네네네. 하기 때문에 이런 건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1: 맞아요.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았거든요. 이제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이제 막 많이 긁고 막 한 네. 시간씩 뭐 할 때도 있고.
0: 그럼 어땠습니까? 집에 가게 되면.
1: 너무 힘들죠.
0: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 그렇게 운동하면 안 되잖아요.
1: 네네네. 신체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0: 네. 네. 그래서 막 의욕이 앞서 과하게 가기보다는 적당히 적절하게 운동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0: 네, 좋은 조깅 습관은 일상 건강 관리와 함께할 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건강 관리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첫째는 이제 조깅 후 식사 관리입니다. 운동 후 갑자기 과식하거나 기름진 음식, 당분 높은 음식을 먹으면 운동 효과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0: 그러네요.
1: 네네. 조깅 후 30분에서 1시간 내에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좋고, 공복 조깅 후에는 영양소를 골고루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0: 그리고 둘째는 수면 관리와 연기한 건강 케어입니다. 네, 조깅은 숙면을 돕는 운동이지만 너무 늦은 밤, 그러니까 뭐 10시 이후 한다거나, 네, 네. 또 격한 조깅 노이로 신경을 흥분시켜서 잠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요, 해지기 전 저녁 초반에 조깅을 마치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유지하게 되면 면역력과 체력 관리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셋째는 이제 몸의 변화를 체크하는 습관입니다. 매일 조깅 후 몸의 상태를 간단히 체크해보세요. 무릎, 발목 통증이 지속되는지, 평소보다 피로감이 심한지 등을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반복되면 운동 강도를 낮추거나 휴식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한 운동은 자신의 몸을 잘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0: 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라고 합니다.
1: 네네.
0: 아무리 매일 조깅을 해도 불규칙한 식사를 한다거나 야식을 한다거나 흡연이나 과음을 반복하게 되면 건강 효과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조깅을 계기로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하게 되면 더욱 튼튼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윤글 씨도 이제 조깅을 먼저 해온 사람이라 조깅에 대해서 우리보다 많이 알잖아요.
1: 네네.
0: 근데 오늘 그걸 방송 들으면서 또 윤일 씨가 하던 그 네네. 방송 내용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윤글 씨는요, 예, 좀 더 튼튼하게, 이제 원래 또 키도 크니까,
1: 네네.
0: 뉴스 앵커로도 좋고, 뭐 토크쇼 사회자로도 좋고,
1: 네.
0: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주면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상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깅도 좋고, 요즘 이제 유행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데.
0: 뭔데요?
1: 그 이제 중국어로 이제 처만퍼라고
0: 천천히 달리기?
1: 네.
0: 어떻게 달리는 건데?
1: 이제 집에서 그 템포가 있습니다. 똑딱
0: 네.
1: 똑딱 요 템포에 맞춰서 선자리 그냥 선자리에서 그냥 뛰는
0: 그대로.
1: 겁니다. 네.
0: 와.
1: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락프로라든지 영화를 보면서
0: 네.
1: 한 반 시간 전 정도 그냥 선자리에서 그냥 뜁니다. 그 템포에 맞춰서.
0: 네, 똑딱똑 그 시계 같은 거 있어요.
1: 네네네, 맞습니다.
0: 오.
1: 네, 그 속도에 맞춰서 그냥 뛰다 보면 한 30분 정도 뛰면 이제 몸이 뜨거운 하는 것을 느끼고
0: 예.
1: 땀 너무 그렇게 심하게 땀이 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운동한 그런 굉장히 상쾌한 느낌 받을
0: 네.
1: 수 있어요.
0: 그래서 네. 어떻게 뭐 조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자신의 몸에 맞는 리듬감에 따라서 운동하게 되면 우리가 건강관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완벽한 식단보다는 하루 덜 짜게 먹기, 또 한 시간 일찍 자기, 계단 한 층 더 걷기 등 작은 변화가 쌓여서 우리의 가장 큰 몸의 변화를 만든다고 합니다.
1: 네, 결국에는 작은 선택의 차이입니다. 내 몸에 귀 기울이고 피곤하면 쉬는 용기, 배고프면 건강한 걸음, 우울하면 누군가에게 말 걸기,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활기차고 더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사시는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시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시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

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가의 싸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8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 원액 명사방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우에서 우대 활동을 아주 이번에 우대 활동의 특점을 충분하게 살리는 우대 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우대 활동 시간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지 원액은 한 가게 124원으로한테는 큰 뭐 현금권 1,000원 이상을 더 드리는 그런 격이 되어 있겠습니다. 이때 한 가게 변경 가격은 50원 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은 이번에 우대활동 가운데서 10가게 12가게를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10가게 10가게면 보통 많이 드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두 가게를 더 얹어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대정책의 변경 가격은 260-70원 이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현금권 1,200원을 더 이전에 비해서 더 드리는 셈이 되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저희들 시장에 나간 다음 많은 분들이 기본으로서 좋은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는 것을 깊이 느끼시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사지원액은 양천공 8년 국제 사지대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세요.
2: 나도 뭔가 사지원액을 이제는 먹은 지 한 1년이 넘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2: 예, 먹다 보니까 나 진짜 여러 면은 좋습니다.
1: 예.
2: 머리가 좀 고혈압이 있으면서 머리가 낭킹하고 예, 손발도 많이 저리고 저 내기면 자다도 지으려고 이런 안가서 맨날 주무르고 이랬댔습니다.
1: 아,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2: 예, 예. 근데 이 증상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다 나아졌습니다.
1: 큰 문제 해결이죠. 예. 말은 간단하지만 해도 그게 예. 정말 우리 약을 드시면 몇 가지를 드셔야 하는 건데 이 제품으로서 해결받으셨다는 예. 게 큰 해결이죠.
2: 예, 그리고

0: 머리 그냥 또 아프기도 하고 예. 머리 밑에 그냥 벌레 기어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수공기 그냥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을 때 근데 그 증상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1: 그렇죠.
0: 심혈이 또 예. 빨리 뛰면서 예. 마음도 막 급하고 황황하고 식은땀이 막 그럴 때 나왔습니다.
1: 예.
0: 이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그리고 심장이 그냥 신경질 맨안에 신경질 나도 그것도 안정을 타서 가슴이 좀 편안했습니다.
1: 바로 그럴 겁니다. 예.
0: 거기다 또 어떤 증상 있는가 하면 눈도 어떤 데면 눈도 붓기고 뿌옇게 보이고 눈앞이 그냥 거미줄 같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근데 이것도 맹사방 유약을 같이 먹으니까 이것도 인사 없어졌습니다.
1: 이 제품 자체가 눈에 원래 좋은 효과를 거두는데다 예. 맹사방 함께 쓰게 되면 명품으로서 예. 널리 알려질
0: 너무
1: 겁니다.
0: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0: 예, 약방에 그 떨어진 약 쌍여사고 하니까 그것도 쓸데없었죠.
1: 그거는 임시죠. 예.
0: 그래도 써보다 명사방 약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때까지.
1: 눈병치료 약방 함께 쓰신다. 예.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0: 그 가시니까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약이 낸데 지금 맞는 약이 이제 오랫동안 써서 이제 중풍도 아예 온다. 지금 좋았습니다. 혈압이 온종일 잘 되면서.
1: 그렇죠. 혈압이 온정되고 예. 혈지가 조절받고 예. 삼고가 해결받으니까.
0: 옳습니다. 머리 마가지고 혈당도 온종일 잘 된다.
1: 그렇죠.
0: 그래서 내 지금 너무 좋으니까 내 두 가지 계속 또 쓰자고 오늘도 활동이 좋을 때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입니다.
0: 501-7766번에 예. 전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두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사실 워낙에 좀 적진 시간 먹고 있는데, 많이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3: 소변이 잦아서, 예, 저기, 다모 하룻밤에 다섯, 여섯 번 일어나고 나면, 예, 자지 못했단 말입니다.
1: 예.
3: 그러니까 지금 소변 잣수가 줄어드니까, 예, 밤 편하게 잘까, 아침에 일어나면 좀 심합니다.
1: 예.
3: 지금 소화 안 돼가지고, 저 항상 저기, 밥만 먹고 맥이 없어 그랬던 게, 지금 소화 잘 되니 맥이 나고, 예, 밥 잘 먹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예. 네.
3: 그리고 혈압이 높아서 영 고생만 했습니다. 그러던 게 지금 약 먹고 나서 지금 혈압이 엄청 잘 되니까, 예, 어지럼증이 그리 나던 게 지금 해결되고, 예, 경력이 많이 돌아서, 예, 가슴이 영 편안합니다.
1: 삼고가 해결받는 데는 이 제품 자체는 확실하니까, 잘 선택된 걸로 있습니다. 예.
3: 예. 저 허리 아프던 것도 지금 많이 났고, 예. 기침가래가 심해서 이걸로 용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예.
3: 약도 계속 달고 있었는데, 그래서 먹으면 곧게 나서 따뜻하게 이제 재발하고 하던 게 지금 이 약 먹으면 지금 까딱 이렇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겨우 손발이 차던 것도 지금 많이 나서 용 좋습니다.
1: 예.
3: 이 약 먹어볼까요? 구멍에 대해서 그런지 흡수도 빠르고 효과도 좋고 한 가지 약을 여러 가지 며칠을 하나 떠넣었습니까?
1: 그렇죠.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약을 쓰는 걸 피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삼고에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고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후회 없는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그래, 약이 효과 좋게 해서 쓰라고. 명사방에 우리 언니가 쓰고 있는데, 눈이 가렵고, 물기가 쌍제불로 보이고, 바람 맞으면 바꾼 눈물 나던 증상도 좀 많이 났고, 백내장도 좀 많이 맑아지고 있단다.
1: 예.
3: 그래, 들어보니 활동도 좋고 한데, 이건 활동이 장가였어. 그 주에서 약을 배달받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예, 명사방 눈병 치료약품은 쓰시게 되면, 이제 언니분이 쓰시고 좋은 효과를 거두셨으니까, 눈병 치료에서는 좋기는 조금만 허락되시면, 식전에 싸지원에 식후에 명사방 드시게 되면, 더욱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으니까, 잘 참고되기 바랍니다. 열심히 견제하세요.
3: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4: 네, 저는 사지원액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예.
4: 네, 어째서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저는 이 혈당, 혈압 다 있습니다.
1: 그렇죠.
4: 네, 그리고 혈지도 아예 좀 검사의 병들과 나 아, 그렇게 아예 좋답니다.
1: 예.
4: 그런데 수탄 약 쓰고 수탄 저 치료받고 이랬는데 아, 효과 그렇게 없어서 이거 사지원액 쓴 다음에 이 쌍고가 확실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이게 은행잎이 20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은행잎 우리 병원에 가방에다 누룩구름한 거 점적주사를 맞는 분들이 있죠. 그거는 뭐 몇 기근에서 두 주일 맞으면 많은 맞겠지요.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드시거나 하면 계속 다른데 부작용이 없고 오히려 삼고를 해결하는 데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4: 아, 지금 그 혈압도 이전에 한 60이 됐는데 지금 130 그래서 좌우입니다.
1: 160에서 130 내려왔다는 게 이 제품이 바로 그런 놀랄 만한 효과입니다.
4: 예. 그래 어찌도 좋은지 우리 딸도 야, 그 약이 정말 있어야지.
1: 아, 그렇죠.
4: 그래합니다.
1: 예.
4: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소화에 되는 게 소화 잘 돼, 밥 잘 먹지, 잠도 잘 자지, 밤에 자지 못했습니다.
1: 예.
4: 그런데 이 사지원액 먹은 다음에 잠 잘 자지 어찌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모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조화를 형성할 수 있는 신경세포의 충족과 미세순환이 잘 되게 돼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요.
4: 예, 그래서 난 이 사지원액에 확실히 이게 여러 가지 병 치료에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이번에 이 우리 할때 좋을 때더 배달 받자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열심히 잘 쓰시기 바랍니다.
4: 예. 그리고 이 명서관 농약도 같이 쓰는데 대단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명서방 농약도 이렇게 같이 배달 받자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명서방 눈병 치료 약품하고 사지원액이 너무 궁합이 잘 맞습니다. 식전에 사지원액, 식구에 명서방 이렇게 드시게 되면 눈은 기본으로서 다른 노인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때문에 수술 받고 여러 가지 약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 거 여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고 두 가지 배합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네. 좋은 약 소개해 줘서 고맙습니다.
1: 아,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네, 안녕하세요.
1: 예, 네, 안녕하세요.
5: 예, 네, 선생님 그 아직 원액이 좋다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죠.
1: 예.
5: 예, 우리 손자가 올해 대학생 쳤단 말입니다. 이제 대학 공부를 하면서 지쳐가지고, 예, 워낙 좀 몸이 좀 허약한데다가 밥 맛이 없어하고 밥을 잘 못 먹고 잘 자지 못하고 이러니까, 야, 그거, 아이, 이제 대학 보내야 되겠는데, 그동안 이렇게 가지고, 예, 아이들께는 어떻습니까? 괜찮을까?
1: 아이들께도 좋습니다. 이게, 예, 예. 혈압이 꼭 높아서 쓰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제품 자체는 428가지 영양가, 그 애가 아니죠. 15살 이상인데. 18살
5: 예, 그렇게 돼. 낮게
1: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를 먹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용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애들도 다 됩니다. 예, 예.
5: 다 됩니다.
1: 예, 2억 3천만 전의 장수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 속하고 428가지 영양 활성소. 그리고 여기 인삼이 아닌 노경이 아닌 인삼 노경이 5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대학 공부하느라고 많이 지쳤을 텐데 이 제품 좋습니다. 하루에 예, 두 번 복용시키세요. 그래. 아침, 예, 저녁으로. 예.
5: 예, 뜨끈대는 3위 다음에 남자애들한테 아이 좋다고.
1: 아닙니다. 이거 절대 3위 아닌 면역력이 올라가는 제품. 노경이 아닌 면역력이 콤팥이 든든해지는 제품. 이렇습니다. 절대 3위 아니고 노경이 아닙니다. 효과성이 면역력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5: 예, 기름 넣고 먹여도 되겠습니다.
1: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예.
5: 예, 그러면 배달 받겠습니다.
1: 아,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우리 지구에 나온 이래 많은 분들이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신 결과 확실한 좋은 효과를 거두셨던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2억 3천만 전의 제일 고로한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모세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영양을 충분하게 내 열매에 다서리 전달했기 때문에 이 열매는 일단 여기에 428가지 영양 활성소는 단 데서는 절대 이 제품으로 오직 있습니다. 단 데서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있다. 이거는 실험 숫자에서 한 가지 한 가지 뽑아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2008년 4월에 국제 사지대회가 열렸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는 완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갖고 있는 인류에게 선물하는 대자연의 제일 큰 선물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게 되어 있으면서 은행 그러니까 은행 잎이 20배의 효과, 인삼 노경이 50배의 효과, 여기 미량원서가 포함돼 있고 엽산이 포함돼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된 뭐 아미노산 18가지 아미노산, 8가지 필수 아미노산. 이 필수 아미노산이란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아미노산은 내가 소유하지만 음식으로서 흡수하기 바쁩니다. 그런 거 여기에 첨가해서 그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0: 이 제품을 드시겠다며 이제 그 꽃과에 참가한 이런 수험생들한테도 유리하고 노인들한테도 유리하고 이 제품 자체는 완전히 시간적인 국한성을 받지 않고 냉동적인 국한성을 받지 않는 우수한 제품 자체 절대 격소 같은 이런 제품이 들어가지 않고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는 이스 아직은 내가 어디서인지 어란다 야도 다 봐서 쓴다
0: 예
2: 용도 쓴다 421가지 영양제 들어갔을까 우리 채소 과일 아무리 먹어도
0: 아무리 먹어도 그렇게 쪽하지 못하죠 예,
2: 예 예. 그처럼 그렇게 보충 못해 그러니까 난 얘 과일 또 얘 위 아파서 얘 자꾸 이렇게 그 시쿨대구먼
0: 예 그렇죠
2: 그래 자꾸 쓴다만 예. 그래서 아우 이래 깨먹어서 아직 원에 그래서 뭐 얼마 커서 값이 저렴하지 그 다음 또 영양가도 무슨 아이 저기나 채소하고 그 과일이 그것은 아이 몇십 배까지 약간 그거 보충하면 사람이 영양 보충해서 감기 이게 감기 아이 걸려 용도 쓴다 나는
0: 그렇죠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2: 예,
0: 항암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이런 것들 얘기 나왔습니다 논문에
2: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네 이것은 감기라 그러지 그다음에 이 뭡니까 귀 조금이 어떻다고 말할까 소리 난다 할까 약간 뻥나댔으면 좋겠는데 감기 걸린 것처럼
0: 예, 때때로는 그럴 때 있죠 예, 완전히 그렇지 예, 않다 하지만 때때로 그럴 때 있죠 그렇죠 없죠 그 증상이 없어졌죠
2: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 들어보면 국제에서 아직 대회 열렸을까 있어 아직 어떤 이야기
0: 그렇죠 예, 인정해도 야, 됩니다
2: 이게 거기서 그 얘기도 그 얘기를 야 이게 어느 때 한번 이렇게 뭡니까 그 내 어느 책에서 말라니까 상해에서도 또 예수 아직 대회를 열렸단 말입니다.
0: 아, 국제적으로 열렸으니까 상해에서
2: 중화,
0: 그렇죠.
2: 중화긴 중화구나. 예. 아직 우리 먹어야 되겠다. 먹음으로써 감기 아이 걸리고 일상생활이 용, 맥이, 이거 아이 먹으면 나는 아이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딱 먹고 하면 벌써 아침하게 몸 이렇게 쓰기 용좋다 말입니다.
0: 그렇죠.
2: 예, 예. 용좋습니다 이야기. 그래서 이번 의대 활동에 참가합시다.
0: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2: 네, 수고하십시오.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eong'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eong'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여행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좋은 친구 하나 얻는 것이 더없는 행복이죠. 친구는 내가 선택한 가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인생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달래줄 여행 이야기, 지금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낯선 풍경과 맛, 정겨운 풍습을 만나며 세상의 색다른 매력을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살다 보면 가끔은 모든 게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충전이 필요할 때,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죠. 가까운 공원이라도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곳들, 그런 곳에 가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잠시 마음을 놓고 머리를 쉬어주는 것도 충분히 휴식이 되지 않을까요?

네,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레고.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가까운 곳으로 가벼운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들 많죠. 멀리 떠나는 여행은 이동 시간만 해도 하루, 이틀을 훌쩍 소비하게 되어 부담이 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일에서 4일 정도 짧고 알차게 다녀올 수 있는 근교 여행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연길에서 기차로 몇 시간 만에 닿을 수가 있고 처음 방문해도 색다른 재미를 느끼기 좋은 곳, 바로 중국 길림성의 성소재지 장춘입니다. 익숙한 여행지보다 낯선 도시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이 여행의 큰 묘미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더욱 추천하고 싶은 이곳. 오늘은 장춘의 명소, 맛집, 여행 꿀팁까지 알차게 전해드리며 장춘 여행의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장춘이 어떤 도시인지 기본적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장춘은 길림성의 중심 도시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두 가지 소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데요. 바로 자동차의 도시와 영화의 도시입니다. 중국 제1자동차 공장이 자리 잡고 있어 오랜 기간 중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고 자동차 문화가 도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데요. 또한 장춘영화제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장춘영화제작소는 중국 영화 역사를 함께 걸어온 산증인과 같은 곳으로서 영화 애호가들에게도 유명한 명소입니다. 장춘 영화 세계성은 중국 최초 영화 테마파크 국가 5A급 풍경구로서 2005년에 개장했고 동방 할리우드라는 명칭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 체험시설은 화합이상, 성계탐험, 비상실험실, 고보경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장춘에는 독특한 건축물들이 곳곳에 잘 보존되어 있어 역사를 느끼며 거리를 걷는 재미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 영화, 자연, 역사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갖춘 장춘.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하는 곳은 도힐. 일반적인 쇼핑몰과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공간인데요. 이름 그대로 건물 안에 인공산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실내 산길을 따라 천천히 오르면서 각종 상점, 카페, 음식점, 서점 등을 둘러볼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건물 내부 곳곳이 아기자기하고 예뻐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합니다.

특히 해가 진 밤에 방문하면 화려한 조명이 공간의 분위기를 한층 더 살려주는데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이 정말 많아서 여행객들에게 최고의 포토존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쇼핑과 휴식, 관광까지 한 번에 즐기고 싶으시다면 도희를 첫 코스로 잡아보세요.

네, 두 번째 추천지는 계림로 야시장입니다. 장춘의 밤을 제대로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온갖 길거리 음식은 물론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 소규모 식당들이 줄지어 서 있어서 먹거리 천국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음식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요. 길거리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들어져 맛이 훌륭합니다. 거리 전체에 젊은이들의 활기가 넘쳐 흘러서 음식을 맛보는 것 외에도 거리 풍경을 구경하는 재미까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장춘의 밤 문화를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이번 때도 정월담을 꼽고 싶은데요. 정월담은 현지인들의 쉼터이자 관광객이 빼놓지 않고 찾는 도시 공원입니다. 사계절 풍경이 각기 다른 매력을 보이는 게 정월담의 큰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봄이 오면 공원 곳곳에 꽃들이 만개하여 산책을 나온 시민들로 활기가 넘치고, 여름에는 연못에 연꽃이 활짝 피어서 주변 정자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기 좋습니다. 가을에는 주변 나뭇잎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단풍 구경 명소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장촌 특유의 긴 겨울에는 연못 전체가 두꺼운 얼음으로 얼어붙어서 얼음놀이나 얼음낚시 등 겨울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빈다고 합니다.

여행지 코너에서는 길림성 성소재지 장춘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행의 즐거움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맛있는 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춘회는 현지인도 인정하는 맛집이 많아 미식 여행을 즐기기에도 최적의 도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장원각 숯불구입니다.

장촌 현지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바비큐 전문점으로 저녁 시간에는 기다려서 먹는 것이 필수일 정도로 인기가 폭발적이라고 하는데요. 기다림이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훌륭한 맛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구운 족발이라고 합니다. 보통 족발은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원각에서는 특제 양념을 발라 숯불에 구워낸다고 합니다. 겉부분은 바삭하고 안쪽은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고 양념이 고기 깊숙이 배어들어 한입 맛보면 고소하고 달콤 짭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진다고 하는데요. 뼈도 부드럽게 구워져 먹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계림로 야시장은 길거리 음식의 낙원이라고 할 수 있죠. 고기꼬치, 새우만두, 군 고구마, 타코야키, 닭강정, 떡볶이 등 보이는 음식마다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종류가 풍부합니다. 야시장 거리를 걷다 보면 이것저것 구매하게 되어 두 손이 모자랄 지경이 되기도 하는데 숙소에 돌아와 여러 음식을 나눠 먹는 그 순간의 행복은 여행에서 느끼는 최고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와 용화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따뜻한 인심과 맛있는 길거리 음식이 가득한 장춘. 네, 화려하거나 사치스러운 모습은 아니지만 알면 알수록 깊은 매력이 빠지게 되는 도시이고 연길에서 가까워 언제든지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 소중한 여행지입니다.

즐거운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기념품을 구매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디자인의 냉장고 자석을 꼭 구매하셔서 냉장고에 붙여 기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붙여진 것들을 보면 그때 그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도 또다시 꺼내어 회상하면서 웃음이 입가에 지어지기도 하겠죠.

짧은 휴일을 이용하여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짧은 휴일을 이용해 근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다채로운 매력이 가득한 장춘으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행은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풍경과 만나는 일입니다. 낯선 거리를 걷고 현지 음식을 맛보며 각지 다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채워주죠. 길에서 만난 일들은 언제까지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되는 거고요. 떠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편집의 최려영,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산속마을의 아침은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안개 걷힌 푸른 산, 맑은 물소리, 그리고 들려오는 새들의 노래,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석화 작사 문룡덕 작곡의 리원남 가수가 부른 산향의 아침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을 그 아름다운 산향의 아침으로 조용히 인도할 것입니다. 노래를 들으시며 잠시 도시의 번잡함을 잊고 맑은 산향의 아침 속으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향 연변, 이곳에는 자랑스러운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푸른 산천, 정겨운 인심, 그리고 찬란한 문화와 역사, 김학천 작사,

김창락 작곡의 황량의 가수가 부른 내고향 연변은 자랑도 만례를 전해드립니다. 연변의 자랑스러운 모습들을 경쾌하고 신나게 하나씩 들렸습니다. 황량의 가수의 밝고 힘찬 목소리가 우리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뜨겁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가끔 옛 친구들이 많이 그리워지지 않으시나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꿈을 꾸던 그 시절, 그 친구들. 최금란 작사, 정혜성 작곡의 남성 가수가 부른 보고파라 옛 친구들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세월이 흘러 멀리 떨어져 살아도 잊을 수 없는 옛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과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을 애잔하고 따뜻한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남성 가수의 감성 깊은 목소리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그 옛 친구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래를 들으시며 그리운 옛 친구들에게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고향의 하늘은 왜 이렇게 특별할까요? 다른 곳의 하늘도 똑같은 하늘인데 고향의 하늘만 바라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한동해 작사, 김미란 작곡의 최춘환 가수가 부른 고향의 하늘을 전해드립니다.

의학자 장종영의 건센고는 밀방과 포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센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건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국약 근신고 이번에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과기는 세 과기를 더 드립니다. 그럼 아홉 과기 가게 되죠. 그럼 반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신고 본신은 모든 약제마다 몽땅 건드리러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지금 천약도 그렇고 보게 되면 매 약제마다 다 몇 그램씩 들어가죠. 근데 꼬방이란 건 틀립니다. 그 첨약의 기초상에서 더 오래 달아가지고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오래 다를수록 약의 유효 성분이가 다 나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또 오래 다리면 그 약량이가 적게 되면 예,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량을 많이 거둬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건드릴 들어가고 모든 약제는 다 농축해서 나온 게기 때문에 하루 잡수는 량이면 다른 약들을 한 달 동안 잡수는 량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열 과기는 여덟 과기를 더 드립니다. 이러면 한 1년 잡술 수 있습니다. 열다섯 과기는 열다섯 과기 더 드리는데 열다섯 과기부터는 우대 활동에 더 드리는 이외에 또 침구 12번 해드립니다. 우리 침우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밖에 맞지 않습니다. 전면적으로 놔드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잘로 또 모셔다 드리고 해가지고서 우리 로엠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 또 엄청 좋죠. 네, 안전하게 서리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예, 집문 앞에서 딱 타면 됩니다. 차를 예, 이래서 열곽 산 이상 사는 분들부터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 또 황금색 응답분 특급 웅담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1,680원짜리 한 과기를 더 드립니다. 이 웅담분은 한 과기 30병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많이 실망하신 분들, 예, 그리고 병을 치료하다가서리 오히려 다른 병으로 넘어갔다. 병이 점점 더 심해졌다. 예, 이런 분들 다 제한테 찾아오세요. 찾아와도 좋고 직접 전화로 물어봐도 됩니다. 그럼 제가 다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필경 우리 이 강의 시간은 짧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설명 못 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진단이 틀리지고 진단이 틀리게 되면

0: 효과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단이 틀리게 되면 약 처방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을 꼭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게 영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게 되면 예, 심장질환 요새도 제가 이 시간에 너무 긴장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다 설명 자꾸 못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진구역류라는 약책이 있습니다. 우리 그 중의학대학에서 다 이거 떼야 됩니다. 다 배워야 되죠. 거기면서 심장질환을 모두 8가지로 나눕니다. 예. 그래서 제일 첫째 알아둬야 될 것은 심장부受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심장은 자기절로 문제 생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서 특히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거는 다 아시지만 일상생활에서 내가 심장에 문제 있다 할 때는 보통 병원에 가서 진댄트람 해서 나타날 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첫째 알아드릴 것은 우리 그 진구역류에 무엇을 썼는가? 신통처배, 배통처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처라는 건 뭔가 토우한다고 뜻입니다. 막 꿰뚫고 들어간다 이 뜻이죠. 심장이 아픈 것이가 꿰뚫고 들어가서 심장 반면에 뒷잔등 것이 막 이렇게 아파난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뒷잔등이 아파나면서 또 꿰뚫고 들어가서 심장 끝자글로 아파난다 이런 게죠. 그러면 이 질병을 진단할 때 우리 어떻게 진단하는가? 우장지한이랍니다. 무슨 뜻인가? 오장이가 몽땅 한끼 들어찼다 그 뜻이죠. 이렇게 되면 한기라는 할 때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간단하게 한기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한기라는 거는 무슨가나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이라면 우리 여름철에는 물이 잘 흐르죠. 겨울철 돼보세요. 물이 흐릅니까? 몽땅 얼음 돼버리죠. 정지 상태에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럼 오장이 몽땅 움직이지 않는다 할 때 그러게 되면 이게 우리 그 심장 그짝이 문제 생기는 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현상 이외에 자꾸 거기면서 벌레개 생기는 것처럼 아파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습기, 몸에 습기가 많다 할 때 잠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랑무리가 겨울철이면 얼어든다. 그러면 습기가 많다 할 때는 이 한기를 인해 가지고서 그 습을 얼고버립니다. 그러면 이 중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거라는 게 내리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슴 그짝을 놓고 말한다 할 때 이렇게 간 상처죠. 가슴 앞에 막이 하나 있고 중거라는 게 前중거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중거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있다. 그 다음에 뒷잔등 그 척추 그짝에서 또 중거라는 게 있습니다. 허우중거. 여기에 습기가 많이 찹니다. 그러면 이 막이 습기가 한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있잖아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치료할 때 우리 딱 심장만 치료해야 쓸데없습니다. 이 오장의 한기를 몽땅 빼버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한 방면에는 이런 습을 몰아내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한기가 들어왔다 해도 이 습이 없기 때문에 뭐 얼굴 깨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계속 그 오장육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한기를 몰아낸다. 이게 영 중요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이 풍습방하고 이 근신고를 같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 풍습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건 전문 깊은 곳에 풍한 습을 몰아내고 그래서 이런 오장육부가 따뜻한 이런 곳에서 자기절로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영 중요하죠. 이게 제일 첫째입니다. 심장질환이. 중의는 간단하게 뭐 관심병이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지금 기본상에 우리 병원에서 진단받은 게 뭐 관심병도 좋고 신조통도 좋고 뭐 방찬조보도 좋고 이거는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될 것은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근데 원인을 아예 말했습니다. 예, 관심병은 어떻게 돼서 왔는가? 그래서 간단하게 관상동맥이 경화가 와서 그런가? 그럼 관상동맥 경화라는 게 어째서 생기는가? 예, 이 힘에 대해서 해석하는 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꼭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이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심바오옌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장 거체 막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신중피, 피란 게 뭔가? 뚱뚱한 게 뭐 안에 있는 것 같다. 네. 이래가지고 신쉔통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쉔통이라는 게 뭔가?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파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거는 무슨 원인인가? 기질은 단습, 담습, 가래하고 습기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심장이 양기를 막아놔서 그런 겁니다. 깨면 심장의 혈이라는 건 심장이 양기가 충족해야 사지까지 갈 수 있는데 이게 또 막아놓게 되면 사지까지 가지 못합니다. 발다리까지 가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손발이라면 사가만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해결해서 어쩌는가? 이 김에 관한 이런 약제를 써가지고서 그 김에 낀 그 담습 이것을 빨리 청결해내 가야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수고하신다, 선생님.
0: 예.
2: 저는 20년 전에 당뇨 환자로 있었습니다.
0: 예.
2: 예. 이도수도 그냥 이래 맞았고, 하루에 몇 번씩, 서너 번씩 맞는데, 혈당이, 예, 공대 아이 돼가지고.
0: 네.
2: 악동증은 점점 이래 더 심해졌습니다.
0: 네.
2: 예. 관심병하고 고혈압이 다 이래, 예, 다리가 붓기고, 시력도 점점 이래 못해지면서, 예.
0: 네.
2: 변비가 아주 심했습니다.
0: 네. 예.
2: 그래가지고, 저기, 혈압이 그냥 떨어진다 하면은, 예. 걷기조차 힘들고, 정말 이래 하늘이 정말 빙빙 도는 것 같고
0: 네.
2: 손톱이라고 예, 예, 피부 가려움증이 있었습니다.
0: 네.
2: 한번 갈아봐서 한번 손을 댄 다음에 예, 온몸 요도 지금 그래서 살이 막 떨어질 정도까지 계속 이래 굳고 예,
0: 네.
2: 그런 현상이 있었댔습니다. 그래서 네. 약도 먹고 또한 또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뭐 또 세 번 주사를 맞으면 또 이렇다 해서 예.
0: 네.
2: 주사도 맞아봤댔습니다.
0: 네.
2: 근데 요즘 그때 당시 뿌이고 예. 한 열흘이 또 지나면은 그냥 또 그 도레밀로 계속 이래 몸이 가랍고 예. 많이 고생했댔습니다.
0: 네.
2: 예. 그걸로 인하면서 이래 척추 뼈가 막 저기 끊어지고 병원에 정말 열린 불러서 병원에 여러 번 간 적도 있고 그랬댔습니다.
0: 네.
2: 네. 그러던 참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이래 건신고에 이거 구슬이 거기다가 또 침구까지 결합해서 한다 하니까 네.
0: 네.
2: 정말 열심히 치료를 받았는데 에, 내 몸에서는 아주 정말 기적 같은 이런 변화가 또 일어났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어지러운 중도 안 나고 다리 붓겨서 그래서 예, 좀 막 그 붓긴 거기가 이렇게 꼭 누르면 좀 막 구멍이 펑펑 날 이런 정도로 그렇게 붓게 됐습니다.
0: 네.
2: 근데 그 후에 이래 약을 먹고 나니까니 정말 그런 현상도 다 없어지고 예.
0: 네.
2: 내기 났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그 내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게 골밀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골밀도 많이 좋아지고.
2: 예, 예, 예. 그리고 변비도 해결돼서 예, 하루에 딱딱정말 한 번씩 이렇게 그냥 변을 보고
0: 야, 변비 해결됩니다. 예.
2: 예, 예, 변비 해결이 되니까 네, 얼마나 내일마다 또 네, 뱀비를 보니까니 속이 항상 편안하고 정말 예, 그랬습니다. 근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그래던 것도 편안해지고 예.
0: 네.
2: 아, 식은땀이 잘잘 흐르던 것도 예, 해결되고 네. 피부도 그렇게 말라들 돌던 것도 예 촉촉해지면서 가려움증도 예 없어지고
0: 네.
2: 예 아주 예 잠도 잘 자고 그랬습니다.
0: 네.
2: 이 예, 정말 앵겔아 예 약도 정말 맨발을 선택해서 먹으니까니.

0: 이가 얼마나 더운도 예. 이보다 더 더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1: 예. 네.
0: 그래 선생님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또 큰 활동이 있다 하니까네
1: 예.
0: 계속 참석해서 약을 계속 이제 먹을 예정입니다.
1: 예, 네. 열광 이상부터.
2: 남은 오전 이런 나사 썼습니다. 그리고 이 림파 갑상 림파도 있고 갑상선이 인후염이 다 있었습니다.
1: 예, 예.
2: 이렇게 목에 병이 많으니까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위도 나쁘니까나 소화도 안 되고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도 있었습니다.
1: 예.
2: 근데 지금은 소화도 잘 되고 변비는 어제는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1: 그렇지. 예.
2: 이 약 순간부터는 목이 아예 아프니까 난 매운 음식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1: 예.
2: 목 안에 양쪽이 림파 불어난 것도 다 줄어들었습니다.
1: 예.
2: 인후염이 있어서 매운 음식을 못 먹는데 매운 음식도 다 먹어도 목이 아예 아픈다.
1: 예.
2: 목 안에 우선 안이 벌거벌던 게 다 물었습니다.
1: 예. 기증 인후염이라면 다 폐가 관계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우리 여기 정우탕 그 처방은 폐곰파체 처방으로 우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뭐 소변 무기 바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자꾸 추워하거나 만성 신염이라며 그다음에 얼굴을 안 붓기거나 인후염이라 믿거나 예, 목난질 안 불어나거나 이게 다 같이 해결되는 겁니다. 예.
2: 소비 잤던 것도 어떤 의미네 이렇습니다. 하룻밤에 한 번만 본다.
1: 아, 그럼 좋아진 게죠. 예.
2: 예. 온몸이 다 좋아져서 허약하던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2: 그리고 기증도 올랐습니다.
1: 예.
2: 간염이 있던 것도 간도 좋아지고 얼굴 색이 미용한 사람처럼 피부도 비워져서 청순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1: 간염이 좋아집니다. 우리 여기 간경화 처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반샤세신탕이라고. 예, 예. 예.
2: 아, 이렇게 효과 좋냐는 처음입니다.
1: 예.
2: 속이 편안하고 음식도 먹어도 이게 흡수가 인참되고 이 약이 얼마나 생명을 구하는 약인지 모르겠습니다.
1: 예, 우리 이거는 유일하게 거기다 그 설명서에다 썼습니다.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고 임신분에도 먹을 수 있고 예, 이런 약이 제일 좋습니다. 예.
2: 예, 선생님이 정말 환자들께 새 생명을 갖다 준 것 같습니다.
1: 예.
2: 선생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3: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래서 우리 심바오옌 여기에 걸리게 되면 일단 우리 그 흉거 헝거모라는 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헝거모 이것을 빨리 열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직접 거기 한기를 몽땅 몰아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설명해주는 원인이 뭐인가? 기실은 예, 목적은 우리 환자분들이 한 가지 약 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병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자란 약은 보충해줘야 됩니다.
3: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이 전화기는.
3: 네,
1: 예, 말씀 주세요. 예.
3: 여보세요.

0: 왜 무슨 전일이 있어도 얘 가슴이 막 뛰지, 심장이 네. 막 너무 뛰지, 어떨지 심장이 진짜 막 구멍에서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1: 어, 그렇습니다. 폐심병.
0: 그래지. 네. 그 다음에 아랫다리는 붓긴다는 게, 붓기는 정도가 예, 손가락을 누르면 쏙쏙 들어간다.
1: 붓깁니다, 예.
0: 예. 그리고 소변도 잘 안 나가서 그 병원에 가면 그냥 뒤에 어디로 떼줍니다.
1: 어, 그렇습니다. 무릎 빼기를 해서.
0: 예, 자꾸 기침하니까, 예. 그 기침하면 왜 누르는 가래 같은 게 나오지?
1: 예, 예.
0: 이 술이 항상 새파랗다고서 예, 옆에서 모두 말하더란 말입니다.
1: 네.
0: 거기다가 예, 그 단백뇨, 제가 단백뇨라는 게 심하다 그럽니다.
1: 예, 예.
0: 그래서 그게 어떤 게인지 잘 모르겠는데.
1: 예.
0: 병원에가 검사한 게 한도 커졌다 하니까.
1: 어.
0: 그러길래 항상 오른쪽 자꾸 켜나고.
1: 네.
0: 아마 저약을 너무 많이 먹어 그렇지않을까?
1: 그렇죠. 예.
0: 예. 그리고 위도 쓰리고 어제 똥싸면 예, 뭐 새까만 게 나간다.
1: 아, 위출혈도 생겼습니다. 그래요.
0: 예. 결국 피도 토했습니다. 한번.
1: 예예예. 예.
0: 그러다가 예, 그 누가 예 소개를 해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1: 예.
0: 그래 왜 그 혈배강 혈배강하고 건심고라는 거에
1: 네.
0: 이제 그런 목사 선생님이 내가 그때 찾아 선생님 나를 아낍니다 가능하게
1: 예 합니다 예
0: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심호흡혈액에서 치료했는데 아 효과 정말 좋습니다
1: 그렇지
0: 지금 예 피는 어느 이제는 왜 그 뭐 대수 달 됐는데
1: 네
0: 한 번도 안 터였습니다
1: 예
0: 여기 예, 똥 싸서 정말 색깔이 되게 돌아왔고
1: 아 예
0: 예, 어, 좋아 죽겠습니다.
1: 네.
0: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본 게 간도 예, 많이 도와줬답니다.
1: 맞습니다. 어른들 환자들은 예. 사측 돌아다니면 치료를 하는데 잘 아야 됩니다. 예, 예, 예.
0: 이런 게 다 내리니까, 예. 그리고 또 가슴도 편안하고, 간도 잘 가고.
1: 그렇죠. 예.
0: 예. 우리 집이 6층입니다. 옛날 집이 돼서 6층인데.
1: 예.
0: 야, 한번 올라가서 정말 죽을 거리를 한 번씩 넘어가고
1: 그렇죠. 예.
0: 그러면 이게 지금은 별로 시재고 한숨이 올라가도 예전처럼 그렇게 얻어에 황소수 많이 내십니다. 그
1: 어, 대단한 효과 봤습니다. 예.
0: 예, 어,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거 예, 건심원의 예, 피를 많이 그, 보충해주고, 혈액은 모두 신경, 그, 세포로 구박해준다든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리고 선생님이 그 친구에 야 진짜 예 그렇게 선생님 저 친구를 달라 친구 달라주는 선생은 아마 연기 연배는 있는 것 같단다.
1: 또 우리처럼 이렇게 복무를 잘해주는 데 없습니다.
0: 예.
1: 잘로 다 모셔다 드릴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0: 그리고 예 앉아서 그 전화 오면 나가서 앉아서 라고
1: 예.
0: 어찌 여기 와서 주사 맞고 오나 선생님들 고마워 죽겠습니다.
1: 예.
0: 선생님 아이처럼 나는 아마 저 세상에 앉아 있을 텐데.
1: 그럴 수 있습니다. 예.
0: 네, 선생님 정말 내 은인입니다.
1: 예.
0: 그 앞으로도 예, 그냥 이 혈배강화 건심거리 우리 아이들은 예, 그냥 먹으란다 나보고.
1: 그래 자기네 좀 계속 잡숴야지.
0: 예, 죽을 때까지 예. 먹을 예사입니다.
1: 예 그래도 됩니다. 예.
0: 이번에는 예. 큰 활동한다니까
1: 예.
0: 좀 제일 큰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그냥 우리 또 복무도 잘해주고.
0: 진짜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분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네, 저는 그러니까 잠이 그렇게 오지 않아서 저는 안개를 하루 전에 안개라고 또 서너 시간도 잘 안 하나 하고 예, 그렇게 됐지. 난 또 예, 눈이 계속 깔깔하고 침침하고 이게 오나 해서 그런가 안 해서 예, 그래 보면 또 예, 아예 단산들도 비슷한 산들 아예 잠이 이렇다 지금 그 다음에 여름에도 있잖아 이전에 보면 계속 눈물이 예, 예, 흐르고 예, 이게 이 위가 예, 어릴 때부터 용 아이 좋았단 말인가 계속 아이 되고 그래서 어떤 데는 조금나 이런 말 모두 어제 막 미술을 갖고 예, 이래가지고 약도 예, 이런 데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 아프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 뭐 약 먹고 이래 지나고 지나면 네. 얼마 아이가 다시 반복이 오고 이랬단 말이다. 그래서 어, 당뇨 우선은 이렇게 나이고 하니까 당뇨까지 이렇게 왔는데 약 먹어도 예, 이 조절이 잘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 건심권 먹은 다음부터 그다 또 혈배갖고 이제 뭐니까 같이 이제 먹었습니다.
1: 네.
3: 이제 먹고 나니까 이제가 예, 위 그렇게 살아 아이 되고 아프고 그다음에 내가서 털이 떨어지고 이렇게 이런 증상들이 다 없어지지. 그다음에 당뇨가 그렇게 좀 뭐니까 온정되더란 말입니다.
1: 네.
3: 이놈은 지금은 눈도 예, 그리 침침하고, 꿀꿀하고 이랬던 게 지금 아니라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하여튼 여러 말로 이제 아까 이런 증상이 있던 게 다 이렇게 없어지고.

0: 저 주위에게는 어떤 선생님들 친구까지 받고 하니까는 이 친구와도 안개라의 뭐 이런 관계 많겠다 저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1: 네, 관계 많습니다.
0: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이 욕심 생기면 이래하고 어떻게 봐봐 뭐 구석에 또 선생님인데 한 번 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아이 든단 말입니다.
1: 그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예. 1년에 한 번씩 와서 예, 또 진단하고 또 침도 맞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0: 글쎄, 예, 그래, 뭐니까, 약은 이미, 저, 뭐니까, 띵했습니다.
1: 아,
0: 예. 예, 그래서 구소위, 저, 뭐니까, 로무고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1: 네, 네. 예, 감사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우리 근신고는 일단 여기는 스우탕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우탕이라는 기실은 고대로부터 유명한 피를 보충해주는 처방이죠. 인천의 모든 장기는 다 피 모자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혈 처방이 꼭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신보옌 여김에 관한 거는 우리 여김에 제일 중요한 약재가 지스라는 약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처방에는 지스가 없죠. 그러면 제한테 와서 이래 진단받게 되면 어째서 온가. 진단받아가지고 기본적인 처방은 들어가되 모자라는 그 결과나 증상에 따라서 내 어떤 병의 그 증상에 따라서 모자라는 이런 약재는 또 가해줘야 됩니다. 이러면 효과를 빨리 보는 겁니다. 거기다 우리 친구까지 따라갔거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인가? 이 풍습성 심장병이란 겁니다. 서희에서 말하는 풍습성 심장병이죠.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네, 저는 근신고하고 풍습빵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3: 예, 전 좀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1: 네.
3: 예, 그런 경우와 이제도 지금 어제 비순환이 잘 돼서 그러는지,
1: 네.
3: 예, 머리도 좀 이전에는 쇼 아팠는데 지금 머리도 안 아프고,
1: 네.
3: 가슴이 황하던 게 가슴도 예, 지금 그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근신고로 저는 우선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1: 네.
3: 예. 그래 비순환이 피활리 기소화 그런지
1: 네.
3: 예, 이렇게 어떨 때는 마음이 황해서 그러던 것도 그런 증상이도 없어지고
1: 네.
3: 예, 다리 이전에는 다리도 쉬우 아프고 예, 허리도 아프고 정말 여러 면에서 많이 고통받았습니다.
1: 네.
3: 그러던 끝에 근신고하고 빵 먹은 결과 지금 예, 그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지금 걸음도 잘 걸습니다.
1: 네.
3: 예, 걸음도 잘 걸고 예, 허리도 좀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예, 그리고 저 이전에는 그 그런 신마진이란 있어가지고 고통 받았습니다. 저는
1: 네.
3: 신마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제 풍습빵하고 근신고를 먹어 그런지 그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그 없어집니다. 예.
3: 예, 없어졌습니다.
1: 응.
3: 그리고 저기 뭐니까 저기 다리가 막 손발이 작은 게 손발도 지금 그렇게 나고 예.
1: 네.
3: 비순환이 잘돼 그런지
1: 네.
3: 예. 그리고 저기 뭔가 여러 면에서 좋아지니까 저는 근신고하고 풍습빵 계속 먹겠습니다.
1: 좋죠. 예.
3: 예.
1: 예. 예. 수요될 때면 288-0018번 전화 치세요.
3: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연변의 맛으로 시작해봅니다.

따스한 바람이 세상 곳곳을 스치고 꽃잎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부드러운 멜로디로 이 시간 프로문을 열어봤는데요. 이어서 소원 보내드립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소원을 품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가사와 선율이 여러분의 소원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따스한 정이 퍼지는 세상, 사랑도 두근두근 행복도 가득가득 쌓여가는 일상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 작은 기쁨과 사랑의 온기를 노래한 가요. 최미화 작사 김창근 작곡의 사랑도 동동 행복도 동동 보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정은 바로 사랑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연인의 사랑, 이웃과 세상에 대한 따뜻한 사랑까지 모두 아름다운 정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듭니다.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가길 바라면서 김인덕 작사 김홍일 작곡의 사랑을 노래하리 보내드립니다. 김창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진실한 정과 행복이 깃든 일상은 누구보다 빛나는 값진 인생입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삶을 아끼며 살아가길 바라면서 하나처 작사 허설아 작곡의 보석 인생 보내드립니다. 평범하지만 빛나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시길 바라면서 리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은 봄의 화려함, 여름의 뜨거움을 지나 차분하고 아름다운 황혼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도 세월이 쌓인 성숙함도 모두 인생의 소중한 풍경입니다. 인생의 깊은 여운을 전하는 가요, 한춘근 작사 허순자 작곡의 황혼 인생 보내드립니다. 최려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근 작사 리테오 작곡의 장수타령 보내드립니다. 구수하고 정겨운 멜로디가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길 바라면서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음악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연변 노래가 저와 함께한 음악 여행 어떠했는가요? 내일도 좋은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조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 명절 보내기 기회를 주제 활동을 개최하고 200여 가구 외지 가정을 연변에 초청을 하여 단오 명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3: 단오 명절을 맞아 우리 조 각지에서 단오 민속 활동이

0: 다채롭게 펼쳐진 가운데 여러 민족 대중과 광범한 관광객들은 풍부하고 다채로운 명절 활동 속에서 전통 풍속을 전승하고 연변의 독특한 민속문화 매력을 체험했습니다.
1: 18일 세훈촌 동산구에서 제1진 바국전자상거래 화물 운송차 10대가 순조롭게 출경 통관시험 측정을 마쳤습니다. 석금병 종속인은 문화적 동질감은 가장 깊은 차원의 동질감으로 민족 단결의 뿌리이자 민족 화목의 럭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화전통 명절은 문화적 동질감을 증강하는 중요한 질서입니다. 단원은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로 주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저력 체험구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플러스 문화 관광 특색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며 여러 민족의 정감묘대로 1층 다지는 정감묘대로 떠올랐습니다. 단오기간 우리조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 명절 보내기 기회를 주제 활동을 정성껏 개최했습니다. 활동은 전국 200여 가구 외지 가정을 연변에 초청해 민속문화를 매개로 따뜻한 만남을 교량으로 소통 융합 속에서 민족 정감을 1층 돈독히 했습니다. 주당의 통전부와 주부녀연합회에서 공동 주최한 다채로운 연변에서 전지체험 활동이 18일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에서는 특별히 무형문화재 전지 패션쇼를 내와 문예를 뉴대로 무형문화재 아름다움 민속의 운치, 단결의 아름다움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초청을 받은 현지와 외지 가정대표들은 손잡고 단오 명절을 함께 경축했습니다. 이들은 몰입식 체험구역에서 한자리에 둘러앉아 직접 종이를 오려 전지 작품을 만들어 보면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소통 분위기 속에서 중화전통문화의 저력과 연변 특색 무형문화재 독특한 매력을 체험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산동가정 왕시요입니다. 여러 가지 산뜻한 옷들을 보았고 여러 민족 특색 의상도 보았습니다. 소수민족 무형문화재 전시와 여러 가지 문화관광 체험 활동에 참가하면서 이곳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단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의 단결 문화와 그로부터 형성이 된 문화 분위기는 매우 친근하게 느껴졌고 체험감도 아주 좋았습니다. 도나시에서 초청을 받은 외지 가정과 현지 가정은 함께 단오 풍습을 체험하고 도나의 생활 온정과 인문 저력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의 손목에 오색실을 매주며 평안하고 순조로운 단오의 기대를 담았습니다. 초청을 받은 신강 가정 달레리한 하들레베크입니다. 이번에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 활동에 참가하면서 많은 수확이 있었습니다. 여러 민족 친구들과 함께 종주를 만들고 축구도 하며 이곳의 민속을 느꼈습니다. 이 아름다운 추억을 신강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종성 조선족 생태촌에서 결혼인 가정들은 마을 골목을 거닐며 도나의 생활 정치와 민속 저력을 느끼고 향촌 생태와 지역 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을 감상을 했습니다. 활동 막바지 결연 가정들을 한상에 둘러앉아 특색 음식을 함께 나누고 생활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민속 문화를 교류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흥룡강 가정 곽취평입니다. 인터넷에서 연변의 단오 민속 활동을 접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신청을 해 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결혼 가정과 한자리에 모여 즐겁고 화목하게 명절을 쉬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냈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단오였지요. 산수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열정적이며 흥성하고도 따뜻해 다채로운 연변의 독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한 차례 또 한 차례 몰입식 결연 체험 활동에서 각지 관광객들은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의 열정적이고 순박하며 친절하고 손님을 반기는 민풍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도문시 활동 현장에서 외지 가정과 현지 가정을 함께 종주를 만들고 오색실을 엮으며 향주머니를 꿰매고 오칠부채를 만들면서 중화 우수전통 문화를 전승을 했습니다. 민속체험구역에서 이들은 민속놀이에 참가하여 연변특색의 민속매력을 몰입식으로 느꼈습니다. 흥변부민 전시판매구역 앞에서 이들은 본토 농특산물을 함께 구매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산서가정 신의무인입니다. 처음으로 변경도시 도문에 와서 단어를 보내게 됐는데 체험감이 특별히 좋았죠. 이곳에서 우리는 쫑주 만들기, 향주머니 만들기, 초순죽, 윷놀이 등 특색 민속을 체험을 했죠. 흥성한 장터와 정체로운 문예 공연 그리고 따뜻한 동심연애는 사람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변경도시의 풍경이 수려하고 민속 조력이 깊어 도문에 짙은 단어 부리기와 여러 민족 대중이 화목한 아름다운 모습을 진정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용정시 지신진 승지촌에서 여러 민족 대중과 관광객들은 한자리에 모여 민족 단결 중주를 함께 만들고 연회 참가해 소통 체험 속에서 전통 단어 문화를 느꼈습니다. 곳곳에는 민족 단결의 경사스럽고 화목한 명절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초청받은 장촌 가족 류조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아이를 데리고 외지에서 명절을 보내러 왔습니다. 현장 활동이 아주 풍부해 중주도 만들고 공연도 보며 민속도 체험을 했는데 모든 종목이 아주 재미가 있었죠.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요, 민족 단길의 분위기였습니다. 각지에서 온 부동한 민족의 벗들이 한자리에 모여 명절을 함께 경축을 했습니다. 아이도 단어 문화를 요해하게 됐고 잊지 못할 체험이었습니다. 이번 단어 교류 활동은 전주 여러 지역을 포괄했고 전국 200여 가구 외지 가정과 현지 가정의 교류를 이끌어 여러 민족 대중이 문화 교류 속에서 형제의정을 두텁게 하고 민족 단일의 꽃이 연변에 활짝 피어나도록 했습니다.
0: 단어 명절을 맞아 우리소 각지에서 단어 민속 활동이 다채롭게 펼쳐진 가운데 여러 민족 대중과 광범한 관광객들은 풍부하고 다채로운 명절 활동 속에서 전통 풍속을 전승하고 연변의 독특한 민속문화 매력을 체험했습니다. 제1회 해란강 단어 민속문화 관광 활동이 19일 용정시 지신진에서 펼쳐졌습니다. 부조장 윤조휘가 개막식에 출석해 개막징을 울려 이번 문화관광축제 개막을 알렸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오늘 용정시 지신진 승지촌은 사람들로 붐비고 매우 흥성거립니다. 이곳에는 조선족 노래와 전통 체육 경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 중주를 함께 만들고 긴 상차림 음식을 함께 나누는 체험 활동도 마련됐습니다. 사흘간 현지 주민들과 각지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향촌에 모여 단어의 운치를 함께 음미하고 민족 풍정을 공유하면서 몰입식으로 연변 아름다운 향촌의 독특한 매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활동 현장에서 고전 가요 연변 사랑이 울려 퍼지고 마을 안 고목 옆에서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단어 소망을 쓰고 있습니다. 민족씨름 경기장에서는 전문조 선수들이 조선족 전통 체육의 힘과 기술을 뽐내고 아마추어조 체험도 펼쳐져 전통 운동이 대중의 생활 속으로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전문조 씨름 선수 박성환입니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 전통 운동을 요해하게 할 수 있어 이번 단어를 아주 뜻깊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마을 안 문화 건물에서는 민족 단결 중즈 만들기와 긴 상차림 나눔 활동이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특색 상품 전시 판매 구역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영정 주민 윤예심입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장터도 구경하고 다양한 유희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장고춤 공연이 아주 멋졌고 씨름 경기도 보러 갈 예정입니다. 이번 단오를 아주 즐겁고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몰입식 민속 체험은 전반 활동에 걸쳐 펼쳐졌습니다. 조선족 전통 혼례 순회 공연이 거리에서 펼쳐지고 투호, 장작 폐기 시합, 고리 던지기 등 유희가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주덕회 생애 전시관, 학교 지방 협력 홍색 견학 기지 현판 제막식도 열려 향촌 문화 관광에 홍색 유전자를 주입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단오를 맞아 다원 공공문화 활동을 선보였습니다. 조선족 찰떡 만들기 체험 구역에서 관광객들은 민족 복식을 차려입고 흥미진진하게 직접 찰떡을 만들었습니다. 갑골문 탐구 체험 전시판 앞에서 관광객들은 갑골문과 현대 한자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통 놀이 구역에서 관광객들은 투호를 체험하고 전지 작업대

0: 앞에서는 자기만의 전지 작품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대련 관광객 조흔이입니다. 저는 갑골문의 발전이 매우 신기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의 한자는 우리 선인들의 지혜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문화에 복귀한 유산을 요야하게 하고 더 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변박물관 사회교육부 주임 리혜걸입니다. 이번 활동에서 전통적인 단일 관람 모식을 타파하고 관람객들의 체험감과 참여감에 더욱 중시를 돌렸습니다. 보고 들은 뒤 실제 조작 체험 속에서 배우도록 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입체화된 박물관 참관 새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안덕현에서 조선족 주민들은 산에서 쑥을 채취하고 알뜰한 솜씨로 쑥떡을 만들며 단오를 맞이했습니다. 안도 주민 림금옥입니다. 해마다 단오절이 되면 조선족은 쑥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쑥떡을 먹으면 몸을 튼튼히 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점차 우리의 풍습으로 됐습니다. 16일 중로 단오 민속문화실천활동이 훈촌통상구 입경대청에서 펼쳐졌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지체험구역에서 전승인은 능숙한 솜씨로 정교한 전지작품을 오려내고 러시아 관광객들에게 오색실을 메여주면서 무형문화재의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중리학체험구역에서 사업일꾼들은 양생지식을 보급하는 한편 관광객들에게 합향주와 단오향주머니 만드는 법을 배워줘 그들이 단오의 전통 풍습을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1: 18일 새훈촌 통상구에서 제1진 타국전자상거래 화물 운송차 10대가 순조롭게 출경 통관 시험 측정을 마쳤습니다. 이는 해당 통상구가 정식으로 기능 시험 측정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새훈촌 통상구는 시험 측정하면서 조사, 시정, 완산하는 사업 기재를 엄격히 집행을 하면서 매 3일마다 한 가지 통관 업무를 새로 추구하는 방식으로 상품차, 해산물 등 전 품목 통상구 업무 시험 측정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피복면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통관 절차를 최적화하며 검수 신청 심사, 사용 투입 등 여러 마무리 난관 공약 사업을 통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훈촌 통상구는 7월 중순 전면 운영에 들어가 전품목 규범화 상시화 통관 운영을 실현하게 됩니다. 새훈촌 통상구는 국내 인류 변경 통상구 기준에 맞춰 계획 건설됐으며 전반 건설 수준, 시설 배치와 종합 봉사 능력은 전국 같은 종류 변경 도로 통상구 가운데서 제1제대에 올랐습니다. 통상구 기능 배치는 과학적이고 합리한 바 8개 입경, 8개 출경 화물 검사 통로와 10개 입경, 10개 출경 여객 검사 통로를 설치했고 표준화 창고 저장, 지능화 감독 관리 등 완비된 기초 시설을 갖추어 각 유형 타국 업무의 장기적 발전 수요에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구 종합 수용 능력은 기존 통상구보다 3배 이상 제고됐으며 연간 화물 통관 능력을 200만 톤, 연간 출입경 인원은 연 200만 명에 달할 수 있어 전성 대러시아 타국 무역 증가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구가 전면 개방이 되면 훈촌의 변경 지역 우세와 타국 산업 우세를 충분히 방출하고 타국 전자 상거래, 해산물 수입, 완성차, 수출 등 특색 무역을 지속적으로 장대시켜 길림성 대러시아 개방 수준을 전면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0: 6월 21일 저녁 6시 연변 대표팀은 동북축구연맹전 첫 홈경기에서 장촌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 문예 공연을 비롯한 여러 활동 준비 사업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체육 경기와 연변 특색이 됩니다. 우리 조 종점 특색 체육문화 관광 활동으로서 이번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홈 경기는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격정적인 대결일 뿐만 아니라 연변 민족문화를 전시하고 변강의 활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이기도 합니다. 경기 분위기를 풍부히 하고 연변 지역 특색을 부각시키기 위해 우리 조에서는 조선족 민속 풍정이 짙은 개막 문화체육 전시 공연,

0: 녹색 감옥 공연 및 소통 분위기 조성 종목을 정성껏 편성했습니다. 고전 홍색 가무 종목 붉은해 변강 비촌에서 100여 명 출연 배우들은 충만한 정신 상태로 합창과 군무 동작을 반복해 연습하며 가무의 고향의 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줍니다. 노래 푸른 꿈 홍색 함성은 공연 종목 연습의 청춘 주목점으로 되어 전반 공연에 산뜻하고 드높은 청춘의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무형문화유산 특색 중점 종목인 성세장홍의 연습 현장도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200여 명 배우들은 조선족 농악무, 장구춤, 탈춤 등 무형문화재 민속 요소를 융합하고 웅장한 무대 편성과 결부해 전통 민속의 운율과 신시대 기상을 완벽하게 어울러 연변의 깊은 민족 문화 조력과 발전의 활력을 과시했습니다. 연변 대표팀과 장촌 대표팀 훈련 현장은 긴장하면서도 질서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선수들은 정신이 충만하고 투지가 드높았습니다. 선수들은 몸풀기, 패스, 공격과 수비 대응 등 훈련 임무를 차례로 전개하면서 기술을 정밀하게 다듬고 전술 체계를 맞췄습니다. 현재 경기 재반 준비 사업은 전부 마무리됐으며 연변 대표팀 전원은 출전 준비를 마치고 경기 출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근일주 과학기술관에서 주최한 연변주 청소년 프로그램 작성 대회 및 2026년 길림성 청소년 로보트 과학기술 실천 활동 프로그램 작성 경연 종목 연변 지역 예선이 연결해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언어 프로그램 작성을 위주로 그래픽화 언어 프로그램 작성 도전 경기, 파이썬 프로그램 작성, C++ 프로그램 작성 등 3개 경기 종목을 설치했으며 경기 시간은 60분이었습니다. 전주에서 두합 143명 선수가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1, 2, 3등상 및 장려상을 평이 선정을 하고 우수 선수들을 선발 추천하여 성급 결승에 진출하도록 했습니다.
0: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춘이었습니다.
2: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태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

0: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의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위치한 연변 우기대학방 2층 회원 중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 경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단오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 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현금 200원을 직접 감해드리며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현금 3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현금 500원을 직접 감해드리며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현금 10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이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청취자 중 선착순위 10분에게는 산품으로 바닷가 오리알 선물 세트 혹은 웅담 지황 눈약 2곽 중 한 가지를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주문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아래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그냥 반복해드리지만 우리 동충하초 발음인분 우리 이번에 단어절 맞이 우대 활동이 우리의 또 특징을 한다게 되면 현금을 직접 감해드리는 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되고 있고 우리 이전에는 그냥 우대 활동 시작할 때면 꼭 요수곽부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새우곽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우리 지금 그 새롭게 우리 동청하초 발음을 들어보시고 좀 쌓았으면 좋겠는데 좀 경제가 고려되는 사람들 엄두를 내지 못한 사람들 이번 우대 활동은 새곽부터 우대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런 기회도 잘 이용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게 하신 분들은 예, 지금 우리 또 뭐 연락도 꽉 사게 되면 우리 283-0666 보내다 연결한다면 우리 지금 우대 활동에 드리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이런 제품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0: 네.
1: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부는 우리 4,500m 이상이 고온의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우리 생명력이 강한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고 본초 강목 1,892종 가운데 동충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통일체로 되고 있으면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0: 하고 있으면서 음량 조절을 잘해주는 이런 제품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라는 건 또 우리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발효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약효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옥이 동충하초를 발효해야만이 다른 약이 없는 300여종이 충초조대, 충초소, 활초다당, 19가지 아미노산이라든가 대류, 알파 분해물, 피모 포사균, 셀린 등을 추출해낼 수 있어가지고 다른 약에서 안 된다는 이런 병들이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동충하초 바르는 분은 몸에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중암병, 암증이라고 진단받은 분들, 우리 위암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간암으로 진단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화려라거나 황렬하신 분들 그 면역력이 낮게 되면 이런 치료를 받아내기 아주 곤란합니다. 근데 우리 동충하초 바르기면은 오장육부의 매개 장기 면역력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어느 장기에 우리 암증이 나타났더라도 모두가 이런 치료를 받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는 우리 피모포사균이라는 이런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암에 저항하는 이런 물질이 소유해서 우리 그 많은 이런 암이 확산하지 않게 치료를 해주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2: 예, 동충하초 바르긴 파는데지요.
0: 예.
2: 저도 이거 먹은 지 좀 1년 반, 요즘 거의 2년 절 잡습니다. 특히 나는 이 여름 한철은 괜찮은데 날씨가 차기만 하면 어지럽고 미스럽고 타고 이렇게 발작하면서 겨울 꼭저의 겨울 동안 밤까지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거 동충하초 바르기는 먹기 시작해서 지금 그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0: 맞죠.
2: 예. 그래서 겨울을 어떻게 나겠는가 하고 좀 정말 겁나 하면서 그래서 항상 주의하면 이랬는데 자기들도 이게 있어서 겨울이 지나도 발작 아예하고 감기도 아예하고 이렇더란 말입니다.
0: 맞습니다.
2: 아, 그래서 예. 이게 내게 맞는 약이다. 내가 약 정말 얼마 쓰는지 모른다. 약은 그래서 좋다는 건 다 들고 이사들마다 댕기고 해서 좋다는 이사는 다 댕기고 해서 이거 잘못되면 비는 못하겠습니다.
0: 그렇겠죠. 예.
2: 병원에 먼저 가서 땡기를 맞고 그래서 증상이 이거 좀 그래서 그래도 아야 되고 꼭 그래서 겨울 날이 바쁜 거 이랬는데 지금 그 증상이 없어져서
0: 맞습니다.
2: 겨울부터 지금 감기도 아야하고 그 다음에 이 증상도 완전히 없어져 있습니다. 어떤 완전히 아예 발작합니다.
0: 맞죠.
2: 네네. 야 이게 정말 좋은 기회구나. 좋은 정말 우리의 내게 딱 맞는 기구나. 내가 단약을 쓰고 밴드를 먹고 천약 먹고 별거 다 해도 아이들은 이게 이렇게 정말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거든 나는 다른 약은 다 지우고 이걸로 가서 내가 죽을 때까지 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0: 선택사를 했습니다. 예.
2: 예, 이건 학교에서도 살려고 지금 그려왔어요. 난 정말입니다.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저에 그거 못 면한다. 이렇게 되던 게 얘도 지금 이렇게 작년부터 지금 이렇습니다. 지난 겨울도 이렇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0: 맞죠.
2: 예. 어찌간 살고 정말 아 이게 내가 지금 말을 선택했구나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2: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이 저 동충하초 이 발효 균분에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약을 쓰기 전에 저는 저 눈에 혈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띵하고 경계가 없고요. 심장도 두근두근 거리고 숨 차고 예.
1: 네.
3: 밤잠 제대로 잘 못 자고 그리고 또 위 소화도 잘 안되고 이거 좀 많이 가면 별로 좀 비대해서 아니면 소변도 잘 안 나가지고
0: 그랬겠죠.
3: 무릎 관절 다음이지.

0: 여러 가지 증상을 많았는데, 이 동통한 상황이 근본성을 지금 많이 도와줬습니다.
1: 맞지요. 예. 네.
0: 그리고 우리 집 사람도 많이 가는데, 이 소화달아야 되지. 그 믿지. 이거 관절이 아프지. 그런데, 우리 지금 둘이 같이 있는데, 그 당시 많이 가면 이 증상이 많이 도와줬어.
1: 그러십시오. 두 분이 같이 있으니까, 예, 또 같이 건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많이 사는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드린 것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예, 특히 2832-0666번에다 연결한다면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현병은 좀 중한 병.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절항 하신 분들, 제가 그냥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주절한 분들, 그 어느 국부가 막혔을 때 꼭 막힌 부분을 열어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주자입니다. 근데 내가 계속해서 심장을 치료하는 이런 원인을 해결해주는 이런 약을 써야만이 두 번째, 세 번째 주절을 하지 않고 해결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쓴다게 되면 우리 아홉 강만 보게 되면 주제까지 엄중 정도까지 가지 않게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신장이라든가 방광이 그 화합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신속을 신용으로 시작해서 우리 지관이 높거나 노수단이 높아가지고 노독증이라고 진단받은 분들, 우리 투석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우리 투석 하게 되면 병원에 한번 가게 되면 4시간씩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질량이 약해지게 되고, 예, 본인이 또 아주 병원이 한 줄에 두 번, 세 번, 좀 중한 분들 세 번, 네 번까지 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게 되면 지간이라든가 노수단 수치가 내려가면서 우리 그 투석하는 이런 차수가 점차적으로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두고수전이 수고합니다.
2: 네.
3: 동충하초 먹고 내게 허가 본 것도 말하자겠다. 저희 동충하초 정말 좋은 약입니다. 나도. 이때까지 예, 그것도 별난 약 다 썼습니다. 근데 효과 못 보고, 예, 어디나 그래도, 그래도 쓸데없지, 그런 쓸데없더란 판다. 근데 이 동충하초 쓰면서부터 예, 정말 쌍꺼풀이 높아졌지. 다 놓습니다. 혈압도 높고, 변비 심하지. 난 수술 여러 번 받고 나니까 어디나 아픈 데 없었단 말이다. 그냥 나 다 포기했죠. 저는 나 내게는 많은 약이 없다 했는데 이 약 먹고서 정말 예, 정말 모든 면에 다 도와줬습니다, 지금.
1: 맞죠.
3: 예. 이 약 먹으니까 예, 정말 어디나 그 변비도 해결되고 쌍꺼풀이 다 동시에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 먹은 지 꿀이 아요란데 이렇게 빨리 효과 보기는 처음입니다, 지금.
1: 맞습니다.
3: 그래놔서 예, 이 약은 정말 그런 먹고서 예, 먹고 좋아지니까 예, 빚이 아무리 저는 무슨 약 먹게 이렇게 팔팔해지는가 알겠습니다. 이전에 그래서 좀 바깥 수위도 빌는 못하고 그냥 알았다만다. 그러던 게 이 약을 먹고 좀만 얘기는 좀 은인인다. 이 약을 먹고서 일어나가 이 빛이 한번에 나도 그것도 어디나 다 아픈데 나는 무슨 약을 먹어도 아무 약 먹어도 저는 포기한다는 게 이제 안 해도 난 나도 그렇게 포기라던 게 약을 게 마음에 잡숴버릴까. 잡순 게 용서 탄계지 뭐. 그래서 맞지. 좀 아버지 지금 약 싸겠다면서 자꾸 말해달라서 해. 그러네. 지금 바입니다.
1: 그러십시오. 우리 또 처음 쓰는 분들의 우리 우대 활동 이제는 6과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 3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먹어보고 사실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이번 우대 활동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수고하셔.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동충하초 발효동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약 쓰기 전에는 예, 혈압도 들어가서 안 돼갖고 고장나는 날 머리 어지럽지, 고장 머리 아프지, 잠도 잘 안 해요. 아침에 정신이 좀 지려거나 만나고 흐린 날 쓰고 이렇게 살아.

0: 그리고 그러니까 아부 이간 아빠하고 닮은 먹고 매기 없이 제 매기 없으면 늘루버지 공이밖에 나야고 그랬습니다.
1: 그랬겠죠.
0: 뼈도 아파서 그저 움직이기 바쁘지. 이래서 동충아들이 약을 마시보다 효과 없이 그 생일을 썼는데 웃으면서 혈압도 소리 달리더라 말입니다. 예.
1: 맞습니다.
0: 혈압도 소리 달리까 예. 입에서 말아서 내 몸도 말아서 그런 증상이 다 개선되고 일 없습니다. 그래요. 예. 위가 좋아서 밥을 잘 먹으니까 내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1: 맞습니다.
0: 내기 없어서 오지리 동들 죽어 놀라도 못 갔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은 내기 나갔고 예. 놀라도 예. 지금 좀 가서 놀다 온다. 뭐다 어떻게 이렇게 다 도와줬는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동초가 살았냐 그 속이 이렇게 도와줬다고 이렇게 내 말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
0: 아프던 예, 뼈도 안 아프기에 지금 정말 여러 가지 맹선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이 약은 예, 하루에 한 번 먹어도 좋고 우리 활동도 좋고 정말 약은 진짜 약에 믿음이 가는 이런 약이라 말입니다. 그래 나는 지금 활동이 계속 있으니까 이 활동 있을 때마다 조금씩 또 사가지고 예, 이렇게 싸우면 경제상에도 덜약이고 계속 먹는 게 좀 편리하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0: 좀 더, 예, 더 배달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1: 예.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차례 연결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네.
3: 제 전화 왔습니까?
2: 맞습니다.
3: 저는 아까 같이 마치고 내지.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나도 예, 이 동충아 쳤으면 가족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병이 지내만에 정말 광고선도이고, 그거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봐서 효과 별로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예, 이 동충하초를 선택했는데, 아야, 그, 정말 다른, 그 어느 약에 비해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1: 맞죠?
3: 그래, 어찌니까, 그 우리는, 어서 영을 누구입니다. 그래, 너, 이제 무슨 바라볼 게 있으니까, 약이나 좋은 거 쓰면, 마음대로 사는 게, 그래서 좀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니까, 이 약을 썼는데, 정말, 언영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 맞죠.
3: 그래, 아픈데 더 말이 없습니다. 어디나 다 아팠어요. 첫째, 어딘가에 손발이 지내 실에서 붙전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할라 갔다 와서는 그 옛날엔 불 떼고 가면 목에다 바로 나면 반말은 누워있어도 발이 녹지 않았어요. 고생하고 그래서 떨미 달아댕겼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어떻게 발에 더분 무슨 약이 좋은 게 그렇게 써, 소모해도 없더란 말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약을 쓴 게, 손발은 정말, 얼마 아이가니까 이내 뜻도 새나고 얼마나
1: 좋았지요, 예.
3: 정말 명약입니다. 그 다음에 위도 나빠서 한이 위빈데, 위아이 어째 떨어야지니까 그렇게 돼. 기나리 때가 너그 다 됐는데도 그게 무슨 계속 위하고 먹으면 밥을 먹고 뭐 어쩐데 먹지 못하고 살네 그랬는데 지금이 이하고 먹으면 위 소화 잘 돼서 밥을 정말 맛있게 잘 먹습니다.
1: 맞지요.
3: 숟가락 놓기 아까워한다. 이렇게 겨우 밥 마시더라. 그러니까 또 힘이 난단 말입니다. 맥이 나서 그게 다른 약 아이 먹어도 힘이 나더란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3: 그러니까 이 좋아지니까 전면이 신체도 따라 좋아지더란 말입니다.
1: 맞지요.
3: 그리고 심장이 또 나빠서 주작을 했는데 원영 아이 이거 먹었던 주작을 아예 했겠나 그것이. 그래 해요. 그래도 그게 주제된다면 병원은 얼마나 다녔겠습니까?
1: 그랬겠죠.
3: 하룻밤 잘 쉬었고 오늘 밤 잘 쉬었다고 또 병원에 땡기라고 그래서 계속 병원에 그래서 붙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게 이 약 쓴 후부터 지금이 병원에서 아이 간다.
1: 맞습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맞지요.
3: 정말 애나게 살았는데 이제 지금 이 녹음하게 와서 지금 이 약 먹고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1: 맞죠, 예.
3: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선택 잘했습니다. 예.
3: 예. 제가 지금 그래서 목적이 없습니다. 이 약이나 싸서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다가 어디 가야 되지 어찌겠어. 이 좋은 약 뭐. 이 좋은 약이 있길래 우리도 요 오래 산다.
1: 맞습니다. 예.
3: 예. 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1: 예.
3: 약을 또 싸서 쓰겠습니다. 지금 할도에 좋죠?
1: 있습니다. 1832-0666번에다 연결하십시오.
3: 예, 죽을 때까지 이 약 먹고 살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3: 안녕히 계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2: 네.
4: 저는 동풍아트로 오래 먹었습니다. 오래 먹을까 영토했습니다. 이게 좋은 약입니다. 나의 저 언제나 항상 그 매일 없고요.
2: 네, 소리가 났습니다.
4: 네. 동화처 먹은 다음부터 매일 나고요.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4: 그래서 예, 동화처를 계속 먹으려고 하면요. 그 다음에 이 동화처는 옛날에 항제도에 먹은 게 아니다 그런데 영토춘단 먹을수록 어디나 다 좋아지는지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죠.
4: 그래서 계속 먹으려고 하면 이 동화처도 계속 싸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풍아처를 먹은 다음에 심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위도 많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저기 기관지 나빠지 등기에도 기침도 안 짓고 어찌 좋은지 모르겠다. 옛날에 감기를 그거 학교만 지나가는 감기를 다 하던 게 있어. 감기를 아예 어찌 좋은지 모르겠어요.
1: 맞죠.
4: 그래서 이번 할 때 좋을 때 또 아웃각 싸다고 전화 드립니다.
1: 예. 1832-0666번에다 지금 인차례 연결하십시오.
4: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그 지금 낸시가 계셔가지고 우리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가치가 없다고 진단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랜 병매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여러가지 약을 써가지고 효과를 보지 못해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셨던 분들, 오늘도 우리 전화에 참여하신 분, 그 여러가지 약을 써서 되지 않으니까, 예, 요즘 나이가 들지 또 약은 쓰고 싶지 않지 하니까 치료를 포기하셨던 분인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쓴다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2: 네.
3: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인삼도경하고 함께 3대 진견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고 100가지 약 중에서 권위명주로 불리고 있는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우리 생명을 구한다. 아주 중한 병들이 우리 지금 치료가 잘 되지 않았던 이런 병들이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는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특히 우리 그 동충하초를 발효한 이후로는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약에서 잘 되지 않았던 분들, 특히 내세 계신 분들,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 우대 활동을 하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심혈관병, 우리 심혈관병이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심장병이라든가 고혈압병, 그리고 뇌혈관병이라 되면 뇌혈전, 뇌경색, 뇌출혈, 근데 우리 중에서 말하게 되면 모두가 중풍이 왔다고 말하는데 이런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신 분들, 그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한 가지약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하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면서 우리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 이런 것들이 모두가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고, 특히 우리 중풍 이후에 편탄으로 고생하신 분들, 혈지가 높고 혈성도가 높은 분들, 불면하거나 우리 지금 나이가 들게 되면 잠을 못 자는 분들 많게 되는데, 우리 가장 중요한 거는 중에서 말하게 되면 심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잠을 잘 잘 수가 없게 되고, 오장이 각도에서 본다게 되면 골가병으로 인해서 동통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또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잠을 못 자거나 기침이 많아서 못 자는 분들, 소변이 많아서 못 자는 분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서 내가 잠을 못 자는 분들, 동충하초 발효균은 내가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그 원인을 추적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원인에서 잠을 못 자는 시간에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서는 꼭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선물은 꼭 크고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자신에게 작은 응원의 선물

매주 지구촌의 다양한 기네스 기록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재활용에 관한 기네스 기록을 준비했는데요. 우리는 보통 재활용이라고 하면 분리수거함에 병과 캔을 넣는 장면부터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어떤 사람들은 버려진 물건을 단순히 다시 쓰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상력과 끈기, 공동체의 힘을 더해 세계 기록으로 남을 만한 거대한 작품과 프로젝트를 만들어냈는데요. 그중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플라스틱 병으로 만든 세계 최대 규모의 구조물 이야기입니다. 이 기록은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진행된 환경 캠페인 프로젝트에서 탄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도시 곳곳에서 버려진 플라스틱 병을 수거했고 이를 벽돌처럼 활용해 거대한 전시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사용된 플라스틱 병의 수는 무려 수십만 개에 달했습니다. 병 하나하나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건축 재료가 됐고 내부에는 모래를 채워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병 벽돌은 일반 벽돌 못지않은 안전성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구조물이 단순한 전시용 작품이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프로젝트 팀이 재활용은 어렵고 귀찮은 일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눈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 결과 거대한 병 구조물이 완성된 것이죠. 건축 과정은 거의 축제에 가까웠습니다. 학생, 예술가, 환경단체 활동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병을 싣고 분류하며 구조물을 쌓았습니다. 낮에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병들이 독특한 풍경을 만들었고 밤에는 내부 조명이 커져 거대한 유리 공전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플라스틱 병 건축은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 대안주택기술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병 내부의 공기층 덕분에 단열 효과가 좋고 버려지는 재료들 활용하니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건축에 적용할 수 있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지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꽤 현실적인 아이디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록은 폐기된 자동차 타이어로 만든 세계 최대 규모의 예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미국의 한 공공예술 프로젝트에서 탄생했는데요.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매년 엄청난 양으로 쌓여가는 폐기된 타이어 문제를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보여주자는 것이었죠. 프로젝트 팀은 지역 정비소와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버려진 타이어를 모았습니다. 수집된 타이어는 크기와 상태에 따라서 분류됐고 철심을 제거하고 세척하는 책임까지 거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타이어들은 거대한 조형물의 재료가 됐습니다. 완성된 작품은 높이 수십 메터에 달하는 거대한 동물 형상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금속 조각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수천 개의 타이어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어의 곡선과 질감을 그대로 살려 만든 표면은 독특한 입체감을 만들어냈고 햇빛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제작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타이어는 무겁고 탄성이 강해 자르거나 고정하기 어렵습니다. 팀은 특수 절단 도구와 금속 프레임을 사용해 구조를 설계했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들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예술과 공학이 함께 움직인 프로젝트였던 셈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전자폐기물, 이른바 전자폐기물로 만든 세계 최대 모자이크 기록입니다. 스마트폰, 키보드, 마우스, 회로기판, 케이블 같은 버려진 전자제품들이 거대한 한 장의 그림으로 다시 태어난 프로젝트였죠. 이 기록은 유럽의 한 기술 환경박람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몇 달 동안 가정과 기업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을 기증받았고 이를 색상과 재질별로 분류했습니다. 초록색 회로기판, 검은 키보드킥, 은색 금속 부품, 형형색색의 전선들이 거대한 팔레트가 된 셈입니다.

완성된 모자이크는 도시의 미래를 상징하는 이미지였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낡은 휴대전화와 케이블 조각들이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하나의 정교한 그림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회로기판의 초록색 패턴은 예상보다 아름다운 질감을 만들어냈고 관람객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의미 있는 이유는 전자 폐기물이 가진 이중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전자 제품은 현대 생활의 필수작이지만 폐기 과정에서는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부 부품에는 중금속이 포함돼서 적절한 처리 없이 버려지면 토양과 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 기록은 조금 더 역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재활용품만으로 만든 세계 최대 이동식 조형물, 일종의 초대형 대렬 구조물에 관한 기록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브라질의 한 환경축제에서 시작됐습니다. 축제의 주최 측은 움직이는 재활용 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냈고, 예술가, 기술자,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거대한 이동식 조형물을 제작했습니다. 조형물은 길이 수십 메터, 높이 수층 건물에 해당하는 규모였으며, 내부에는 바퀴와 동력장치가 설치돼 실제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된 재료는 알루미늄 캔,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된 목재, 버려진 자전거 부품, 철 등 거의 전부가 재활용품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미래 도시와 정글 생명체를 섞어놓은 듯한 형태였다고 하는데요. 캔으로 만든 반짝이는 외벽, 플라스틱 조각으로 만든 비닐 같은 장식, 폐기된 자전거 체인을 활용한 움직이는 장치까지 관객들은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거리를 걸어가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기록의 핵심은 단순한 크기가 아니라 100% 재활용 재료만 사용한 가장 큰 이동식 조형물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페레이드 구조물은 새 자재를 많이 사용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재료의 출처를 철저히 검증했다고 합니다. 어떤 캔이 어느 행사장에서 나왔는지, 어떤 목재가 폐기 건축물에서 나온 것까지인지 기록해두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후 다른 도시들의 환경 축제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재활용품 페레이드가 새로운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고, 학교와 지역 단체들이 소형 이동식 조형물을 만드는 프로그램도 생겨났습니다. 오늘 기상천의 이색 기네스 코너에서는 재활용에 관한 수많은 기네스 기록들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에는 재활용에 관한 기네스 기록들을 알아봤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실하게 살아낸 자신에게서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기쁨을 위해서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0: 택시를 타고 한참을 가니 시냇물이 흐르는 골짜기 오구에 자리 잡은 2층짜리 조선족 음식점이 나타났다. 산천어 회로 유명한 고급 식당이었다.
1: 회를 잘하는 집인데 괜찮으세요? 아무렴 좋죠.
0: 셋째는 웃으며 대답했다. 다행히 그날은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음에도 고급 식당에서 세련된 여성과 마주 앉으니 어쩐지 주눅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연스럽게 대해주고 가끔 장난도 섞고 대화를 이어가니 긴장이 풀렸다. 그녀는 이름이 위형이었고 유아 사범학교를 나와 시내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조선족 유치원에서 일하는 관계로 요즘 학원에서 조선말을 배운다고 했다. 역시 김리화는 무관한 여자군. 세제는 공연한 실망과 함께 자기도 소개했다. 그가 시골에서 연기를 온 지 1년 조금 넘었다고 하자 위형은 그의 한어 실력이 놀랍다고 했다. 세제는 어릴

0: 적 김오 온우유와 지내며 한우를 배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김리에 대한 아련한 추억은 누구에게도 열고 싶지 않은 마음속의 은밀한 정원 같은 것이었다. 위형의 아버지는 시교에서 석재 관련 일을 하는데 수입은 괜찮지만 교통이 불편하다고 했다. 그날 아버지가 늦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는 것이었다. 식사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위형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가 일손이 필요하신데 수입도 배달일보다 나을 것이고 기술도 배울 기회가 있다면서 작업장에 가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다. 세제는 잠시 생각하다가 제안을 받아들였다. 마침 작업장 트럭이 시내에 석재를 배달하러 왔기에 세제는 두 줄로 된 트럭 좌석에 올라탔다. 연길에서 동남쪽으로 1시간 가까이 달려 마침내 위형 아버지의 작업장에 도착했다. 산허리를 깎아 만든 넓은 채석장 가장자리에 길게 늘어선 공장 건물들, 곳곳에 쌓인 크고 작은 석재들, 그 사이에서 돌을 분주히 움직이는 12명 노동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돌가루가 흩날리고 절단 소리가 귀청을 지졌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또 다른 사람들이 기계 가공과 문자 조각 작업에 살손 붙이고 있었다. 한눈에 묘지용 비석을 만드는 작업장임을 알 수 있었다. 머리칼이 쭈뼛이 일어서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곳에서 일하라니. 위형은 세제의 굳은 표정을 살피더니 염량 좋게 생긋 웃었다.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듯했다. 그녀도 세제의 낯빛이 조금 어두워진 것을 모를 리 없었다. 위형의 소개로 그녀의 아버지와 인사를 나누었다. 뜻밖에도 그는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채석장 사장이었다. 위 사장은 먼저 지난번에 아내를 구해준 일에 감사하다며 억센 손으로 악수를 건넸다. 그는 넓적한 얼굴에 부리부리한 눈매, 씨름장에 나서도 어울릴만한 장대한 체격에 풍채 좋은 중년 사내였다. 셋째가 한쪽에 쌓인 붓글씨 선지를 유심히 바라보자 위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1: 붓글씨에 관심이 있나?
0: 어릴 때 붓을 좀 잡아왔어서 눈이 갔어요. 위 사장은 산지더미에서 몇 점을 펼쳐 보여주었다. 그 중에는 상당히 수준 높은 작품도 있었다.
1: 어떤가?
0: 위 사장의 물음에 셋째는 비로소 붓글씨에서 시선을 뗐다. 이런 곳에서 이런 훌륭한 서예를 보게 될 줄이야. 작업장에 막 들어섰을 때의 불편한 느낌은 어느새 사라지고 어릴 적 붓글씨를 배우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1: 직접 써보겠나?
0: 아, 네, 잘 쓰지는 못합니다만. 실은 아버지를 닮아 붓글씨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정작 대답은 얼떠름하게 했다. 오래간만에 붓을 들어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았지만 위사장은
1: 잘 썼네. 여기서 일하면 좋겠구만 하며 흡족해했다.
0: 1,000원에 보너스까지 더하면 한 달에 1,500원에서 2,000원 되는 월급. 게다가 숙식까지 제공한다고 했다. 덜컹이는 3년 차를 끌고 다니는 것보다 안정적인 직업이었고 조건이 훨씬 우월했다. 비록 죽은 자와 관련된 일이라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지만 돈의 유혹이 그 불편함을 몰아냈다. 그러자 문득 시내 변두리의 낡은 단층집이 아니라 강변의 멋진 아파트를 장만하는 상상이 스쳐 셋째는 저도 모르게 벌씬 웃었다. 돌아가는 길에 위형은 휴대전화 한 대를 건넸다. 아버지가 사주라고 했다며 어머니를 구해준 감사의 뜻이자 작업장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어서 선물한다고 했다. 귀한 선물이라 받기가 쑥스러웠지만 그는 결국 그만 두 손으로 받아들였다. 다음 날, 세제는 새집을 물리고 작업장으로 이사했다. 밤이 깊어가도록 그는 새 숙소에서 짐을 정리했다. 한낮에 흩날리던 돌가루가 가라앉았고
1: 채석장의 공기는 아늑하고 잠잠했다.
2: 그래, 일단 돈부터 벌어 집을 마련하자. 이대로 연기를 뿌리를 내리자. 평생 시골 바닥에 묻혀 살 수는 없지. 좋은 시대를 만났으니 인생을 한번 바꿔야지.
1: 이것이 셋째의 결심이었다. 형들은 모두 대학에 가고 막내도 시집갈 준비를 하고 있는 마당에 자신만 땅이나 파먹으며 살 순 없다는 자괴감이 그를 움직였다. 그리고 나서 위형을 다시 떠올렸다. 생김새는 달랐지만 그녀를 보면 어쩐지 김리가 생각났다. 느낌이 그랬다. 물론 그 이상의 관계를 상상할 용기는 없었다. 시내에 잘 나가는 사장의 딸에 사범학교까지 나온 그녀는 너무 높은 곳에 있는 듯했다. 거기에다 한족이었다. 그때만 해도 다른 민족과의 통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고개 숙여 돈이나 모으자. 셋째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다. 숙주가 가시지 않은 채 눈을 뜨니 날이 이미 훤히 밝았다. 청명날인데도 늦잠을 자버린 것이 무안했다. 어머니는 산소에 가지고 갈 재물을 준비하시느라 바쁘고 아버지도 부엌에서 불을 떼고 계셨다. 나는 벌떡 일어나 세수를 하고 딸아이를 깨웠다. 부엌에서 불을 떼시는 아버지를 보며 나는 어제 저녁 김호의 여동생 얘기를 꺼냈을 때 아버지가 지으신 표정을 떠올렸다. 옛날처럼 민감한 반응은 아니었으나 여전히 신경이 쓰이시는 눈치였다. 아버지는 셋째가 한족 처녀와 결혼한 것이 어렸을 적 김원의 온누이와 가깝게 보낸 것에서 비롯된다고 여기셨다. 그런 논리라면 아버지 자신이 김 선생과 친분을 쌓으신 것도 원인이 될 것이다. 물론 그 말은 꺼내지 않았다. 아버지 스스로도 그 우정을 후회하고 계실지 모를 일이었다. 김 선생은 이름이 김선가였고 나루 마을에 거주하는 두 가구의 한족 자제들을 위해 개설된 한족반의 유일한 선생님이셨다. 나루 마을은 8개 생산대로 나뉘어 400여 세대가 살던 큰 마을이었다. 따라서 학생들도 많았지만 대부분 조선족이었고 유일하게 제4대의 류씨네와 제5대의 동씨네 두 가구만이 한족이었다. 김선생이 오시면서 한 가구가 더 생겼다. 조선족 마을인 만큼 새 한족집의 아이들은 다 조선말을 할 줄 알았지만 학교에서는 한족반을 따로 두어 김선생께 맡겼다. 김선생과 아버지의 인연은 시골에서 드물게 한우를 아는 사람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예술학교를 잠시 다니다 중퇴한 아버지는 한때 진문공단에서 활동하셨다. 문공단이 해체된 후 고향으로 돌아오셨고 그쯤에는 생산대 대장을 맡고 계셨다. 그렇게 인연은 맺어졌다. 내가 김선생을 처음 만난 것은 소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 때였다. 아버지가 학부모 회의에 오셨다가 나와 함께 돌아가게 되었는데 학교 뒷마당에서 김선생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다. 나도 김계요. 김선생은 나를 보고 웃으며 그렇게 말을 했다. 김선생도 전주 김씨인가?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늘 우리는 전주 김씨다. 김의 김씨 아니다. 할아버지 고향은 함흥이다. 남이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야 한다고 거듭 일러주셨다. 왜 실증도 내지 않고 거듭 강조하셨는지를 알기까지는 전주 김씨에서 유명한 장군이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다. 나는 은연중에 옛날 아버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전주 김씨이며 중조 할아버지 고향은 함흥이라고 딸아이에게 곰비임비 되뇌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건 썩 나중의 이야기이고 그날 우리는 김

선생의 부탁으로 학교 마을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아왔다. 새로 부임한 젊은 교원들을 위해 지은 집이었는데 김 선생 댁은 가장 동쪽 방이었다. 문을 열자 부엌이 먼저 보였고 가운데 미닫이 문을 밀어젖히니 꽤 널찍한 방이 나타났다. 멀뚱히 아랫목에 앉아 담뱃대를 빨고 있던 키가 훤칠한 여인이 일어나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한으로 김 선생 부인에게 답 인사를 했고 나는 한으를 할 줄 몰라 고개만 꾸벅 숙여 보였다. 사모님은 김 선생과는 사뭇 다른 인상이었다. 김 선생은 학교에서 가끔 만났었는데 옷차림은 다른 선생님들과 같은 간부복이었고 조선족 학생들과 이야기할 때는 비록 말투가 약간 어색하기는 해도 조선말을 하셨다. 하지만 사모님은 확연히 달랐다. 매듭 단추가 달린 울긋불긋한 꽃무늬 초고리를 입고 계셨고 키도 조선족 여성들보다 꽁뚱하게 컸다. 한족 집에 방문한 것은 그번이 처음이어서 그 후로도 한족 여성 하면 곧 사모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만큼 색다르고 깊은 인상이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김 선생님의 남동생이 혼자 몸으로 이사를 왔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덕신에서 살았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뜨고 나니 의지할 데가 없어 형님이 사는 마을에 온 것이란다. 김 선생의 우로도 누님과 형님이 계셨지만 모두 장촌에서 살았기에 농촌 호족인 동생은 김 선생님을 찾는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다. 한동안은 김 선생네와 한 집에서 살다가 김 선생의 아이가 태어나면서 좁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기 불편해졌는지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 우리 집 한쪽을 개조해 이사를 왔다. 김선우라는 김 선생의 동생은 키가 크고 생긴 것도 멋있는 젊은이였다. 나는 특히 그의 단단한 근육질 체구가 부러웠다. 그는 조선말을 제법 잘하여 가끔은 그가 한족이라는 사실을 잊게 했다. 주로 아버지와 자주 대화를 했으나 나를 보면 가끔 말을 걸어오기도 했다. 공부 잘하냐? 공부 잘해야 한다. 무슨 운동을 좋아하냐? 그런 정도의 단순한 대화였고 나는 그의 물음에 대꾸할 말이 별로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뒤 텃밭에서 김선우가 이웃집 아재와 무슨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 집은 출입문이 신장로 쪽으로 있었지만 서북향이라 해가 잘 들지 않아 뒷문과 창문을 류달리 크게 냈다. 김선우가 쓰는 방도 마찬가지였고 그는 뒷문을 자주 이용했다. 뒤쪽에 텃밭이 있어 채소를 따거나 뒷문으로 나가 조금 걸으면 우물이 있어 물을 걸어오기 편했기 때문이었다. 마을에는 거의 집집마다 손으로 차올리는 물펌프가 있었다. 하지만 냉장고가 없던 그 시절 삼복철이면 오이나 참외 같은 것을 식혀 먹거나 잔물로 목을 적시는데 그보다 좋은 것이 없었으니 펌프가 있어도 우물물을 찾아 마시곤 했다. 나는 젊은 남녀가 웃으며 두런두런 속삭이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며 야릇한 생각이 들었다. 이웃집은 자식으로 딸만 넷을 두었다. 선우와 얘기를 나누던 아재는 그 집의 맏딸이었는데 눈은 차갑지만 해죽해죽 웃는 모습이 매력적이었다. 그날의 발견이 있은 후 나도 모르게 뒷문 쪽을 내다보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다가 한 번은 그 아재가 사발에 뭔가를 담아 등 뒤로 감춘 채 와서 문틈으로 반쯤 고개를 내민 김선우에게 건네주는 것을 보기도 했다. 호기심이 동해 머리를 굴려보았으나 그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의 의혹이 뿌리 없는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데는 반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이웃집의 아주머니 아재의 어머니가 부르딩딩한 얼굴로 우리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는 전혀 내색을 안고 담배를 말아 피우시며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 이야기의 요지는 이랬다. 우리 집 웃방에 김선우가 들어온 뒤로 딸 아이들이 이상해졌다는 것이다. 쩍하면 김선우네 집에 찾아와 이것저것 묻고 심지어 맏딸과 둘째 딸은 가끔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아주머니는 한참 불평하다가
에구, 에구, 이 일을 어쩜

죽었었음도 하며 울먹이기까지 했다.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참을 위안해 줘서야 아주머니는 겨우 마음을 달래고 돌아갔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리송했지만 김선우가 그녀의 딸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은 알아들었다. 좋은 청년인데 무슨 해를 끼치겠어? 그는 다른 청년들처럼 술을 마시거나 싸움질하는 것도 아니었고 누구와 얼굴을 붉히며 큰 소리로 다투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다. 얼마 후에 어느 날 아재의 어머니는 널판지를 들고 나와 자기네 집 뒷문에 대고 망치로 똑똑 못을 박기 시작했다. 이웃집도 우리 집처럼 출입문이 서북향이어서 햇빛이 잘 들지 않을 텐데 그걸 왜 막아버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것도 아낙네가 손수 못질을 해대다니. 하기야 동네에서는 이웃집 바깥 양반이 용해 빠져서 마누라 말이라면 직소리도 못한다고 했다. 콩을 파치라 해도 고지 듣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점은 할 것이라고들 수군댔다. 그래서인지 딸들만 줄줄이 낳는다나

소설 아버지의 산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허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 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전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예. 목소리가 안 크네요.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또 판소리 예. 춘향 가중 춘향 모친이 나눈 대목을 다 배웠고요.
1: 그렇습니다.
0: 자, 오늘은 새로운 판소리로 예.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갖고 오신 판소리는요?
1: 수군가 중에 네. 이제 판소리 수군가 중에 별주부가 이제 세상을 나가서 네. 간을 구하러 토끼 간을 구하러 나가거든요. 용왕이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네. 예, 과음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용왕이 몸이 안 좋은데 도사가 얘기하시기를 토끼 간을 구하여서 드시면 병이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별주부라는 게 별은 자라라는 뜻이에요. 자라. 네, 네. 그리고 주부라는 건 관직, 벼슬 그런 급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레벨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별주부가 가서 제가 가서 토끼간을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집에 아내가 있잖아요. 네. 별주부도 아내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네. 아이 내가 이제 세상을 가겠다 이렇게 이제 그 아내와 이별을 그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별주부 아내가 또 어떻게 또 그 말을 듣더니 그냥 보낼 수가 없다는 그런 좀 너무 아쉬운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개면으로 예, 부르게 되겠죠. 저희 이제 개면을 잘 안 했죠.
0: 안 했죠.
1: 예,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판소리 이제 개면 네. 우조도 했고 이제는 또 우리 또 뭐 중중머리로 된 사랑가 네. 이것도 많이 했지만 개면 좀 슬픈 대목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좀 이제는 또 너무 잘하시니까 개면을 좀 한번 해볼까 네. 합니다.
0: 좋습니다. 네. 수군가 중 아내 이별 대목인데요. 네. 여기 아니리 소개해드릴게요. 네? 아마 천천히 또 제가 또 메모하실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네, 가사를 네. 안 드렸나요? 그게 그러네요. 자, 가사가 있습니다. 네, 수정이 있죠. 그럼요. 그거 다 났는데요. 자, 여기 아니리 부분이 말하는 부분이에요. 나라에 환호가 개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나라에 환호가 개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무슨 봉패 있사오리까? 무슨 봉패 있사오리까?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충심이 그러헌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하였구나. 에,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충심이 그러헌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하였구나.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허여라. 여기 창조 부분은 별주부 마누라가 아장거리고 나오더니 창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여보나리 여보나리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요. 위수 파광 깊은 물에 양주 마주 떠 맛좋은 흥미 보던 일을 이제는 다 버리고 만리청산 가신다니. 여기까지만 먼저 읽어드릴게요.
2: 그렇죠.
0: 네, 이거 뭐 안일이가 굉장히 길고요.
1: 그렇죠. 안일이가 또 재밌습니다.
0: 네.
1: 그래서 안일이 부분을 네. 제가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0: 네.
1: 나라에 환각이 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무슨 폭패이 싸우리까.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러한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하였구나.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허여라.

0: 그렇죠? 멋지는 네. 잘 다녀오라고 하는데
1: 그렇죠.
0: 아내가 만류하네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아래 저 안일이를 제가 그 오미나 쌤한테 안 드렸네요.
0: 안일이에요?
1: 안 드렸네요.
0: 아, 그래요?
1: 절반만 하고 제가 안 드렸네요.
0: 아 그래요? 네. 또 있어요?
1: 네, 또 있습니다. 지금 보면 나라에 네. 환우각이 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니 네. 무슨 봉 배싸우리까? 결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위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하였구나.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지 크고 진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 편한 오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어 라는 대목을 제가 안 드렸네요.
0: 아, 이런.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아내 만류 아내 이별 대목인데 아내는
1: 그렇죠. 모친이랑 이별을 모친이, 하고 그냥 간 그렇죠. 걸로 됐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을 빠뜨렸네요. 너무 급하게
0: 그랬군요.
1: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아랫부분을 제가 한번 네. 예예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까지가 모친이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당상 돌아오시거든요. 아내한테 그 부분입니다. 별주부 모친께 하지 크고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0: 하직하고 네 그렇죠?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1: 네 침실로 돌아와
0: 침실로 돌아와
1: 그렇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0: 부인의 손길 잡고
1: 그렇죠 부인의 네. 손길 잡고
0: 네
2: 침실로 돌아와
1: 부인의 손길 잡고
0: 네
1: 그리고 당상의 학발 모친 당상은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그렇죠 부인에게 매였어
0: 학발 모친
1: 기체 편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어.
0: 부인에게 매였어?
1: 그렇죠. 부인에게 매였어. 부인에게 맡겼어. 네.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되죠. 별주부한테는 시어머니를 이제 그 별주부 마누라가 좀 잘 어떻게 부탁을
0: 별주부 어머니를
1: 받는 거죠. 별주부 어머니를 네. 좀 잘 모셔달라.
0: 네. 이제 별주부 어머니를 지금
1: 그렇죠. 며느리 입장은 이제 시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는 네. 그런 입장인 거죠.
0: 네.
1: 예, 예. 그렇게 해서 이 앞에 안일이가 끝이 납니다.
0: 네네. 네.
1: 예. 다시 한번 그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무슨 봉배싸우리까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하였구나.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 편한 의식이는 부인에게 매였어. 이렇게 끝납니다.
0: 네.
1: 꽤 길죠. 안일이고.
0: 꽤 길죠.
1: 쉽지가 않습니다.
0: 길어요. 자,
1: 그러면 한마디씩 좀 따라해 보실까요?
0: 네.
1: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자.
2: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1: 그렇죠.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2: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1: 약을 구하러 가는 니.
2: 약을 구하러 가는디
1: 무슨 봉패싸우리까
2: 무슨 봉패싸우리까
1: 그렇죠 무슨 봉패싸우리까
2: 무슨 봉패싸우리까
1: 그렇죠 봉패싸우리까
2: 봉패싸우리까
1: 그렇죠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2: 별주부 모친 하는 말이
1: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2: 내 자식 중심이 그러한 줄은
1: 내 자식 중심이 그러한 줄은
2: 내 자식 중심이 그러한 줄은
1: 내 이미 알았지만은
2: 내 이미 알았지만은
1: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2: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1: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2: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1: 잠깐 만류하였구나
2: 잠깐 만류하였구나.
1: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2: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1: 오, 잘하십니다. 수로

0: 할 일을 무사히 다녀오도록 거여라.
1: 수로할 일을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0: 별주부 모친께
1: 별주부 모친께
0: 하직하고
1: 하직하고
0: 침실로 돌아와
1: 침실로 돌아와
0: 부인의 손길 잡고
1: 부인의 손길 잡고
0: 당상우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1: 당상 학발 모친 기체된 시기를
0: 편안하시기는
1: 편안하시기는
0: 부인에게 매였어
1: 부인에게 매였어
0: 부인에게 매였어
2: 부인에게 매였어
0: 그렇죠
2: 부인에게 매였어
0: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또 잘 부탁을 하고 이제 떠납니다. 창조가 좀 어렵기는 해요. 아래 부분이 창조가 그래서 창도 아니고 아니리도 아닌 그렇게 곡을 창조라고 하거든요.
2: 네.
0: 자유박입니다. 그래서 별주부 마누라가 이렇게 나와요. 자,
1: 별주부 마누라가
0: 마누라가
1: 마누라가
0: 그렇죠? 여기에서 별주부 마누라가 드러내셨나요? 음을 넣죠. 별주부 마 전에 음을 넣어서 마누라가 되겠죠. 자, 별주부 마누라가 자

0: 나오다니.
1: 이렇게 나거든요. 아장거리는 게 그렇게 또 아장아장거리는 걸 정말 아장거리게 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런 겁니다.
0: 아장까지 가겠습니다.
1: 자,
0: 거리고 나오더니
1: 그렇습니다. 창조가 또 쉽지가 않죠.
2: 그렇죠.
1: 그렇죠. 별주 마누라가 아장거리고 나온다는데 이것만 해도 지금.
3: 그러니까요.
1: 정말 별주부.

그렇죠? 그렇죠? 아자, 아자, 까지 마저 할게요. 아.

0: 거리고
1: 거리고 좋습니다. 지금은 거리고 뭘 그 들고 있죠? 네. 들고 있지 마시고 거리고 거리고 나오더니
0: 나오더니
1: 목을 쉬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자유박이기 때문에 박을 따로 그렇게 또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괜찮으신가요? 별주부하고 음으로 가셔야지 별주부마누라 가면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을 넣어서 별주부마누라가 자

0: 나오더니 나오더니.
1: 그렇죠.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자, 뒷부분을 조금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오더니 했죠? 니
0: 여보나리 여보나리. 자, 여보나리 여보나리.
1: 좋습니다.
0: 여보나리 여보나리. 자, 여보나리 여보나리.
1: 포인트가
0: 여보나리 이여 여보나리.
1: 요 이가 이를 밟고 가셔야 뒤에 소리들이 잘 나옵니다.
0: 여보나리 여보나리.
1: 자,
0: 여보나리 여보나리. 세상 자 세상
1: 본인기로 잉을 꼭 듣고 가세요. 받침을 세상. 세상.

와서 만류하는 거죠. 가지 말라고. 이제 가지 말라고. 가지 마세요라고 지금 만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요. 이렇게 하면서 슬퍼야 되거든요. 세상 간단 자.

0: 멋지고 어우 잘하시네요. 애절합니다. 너무 애절해요.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야?
1: 세상 간단
0: 하고 입을 벌리고 있죠. 세상 하고 닦여야 돼. 세상 간단

0: 무슨 말입니까? 예. 지금 나를 두고 간다니요. 그 얘기죠? 예. 그죠? 잘하시네요.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자,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그렇죠?
1: 위수
0: 파광자
1: 파광항
0: 듣고 가셔야 돼요. 본인 귀로 항으로 자
1: 위수까지 위수
0: 깊어야 돼요. 깊.

0: 여기서 또 새롭게 뭔가를 제가 강조를 새로운 거를 여기서 또 우리가 배워봐야 될 것이 네. 양주 마주또라는 이런 대목 있죠.
1: 네.
0: 양주에서 방금 야 양주 아래 턱을 옆으로 많이 써주죠. 아구성이라 그래서 양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야 마주 또 마주

오던 일을 이렇게 가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정말 최대한 디테일하게 천천히 네.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계면이 좀 어렵죠. 그런데 계면을 해야 판소리를 한다 그러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반드시 여기를

0: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습니다. 그렇게 막 가는 그 지금 별주부가 잘하긴 하지만 네. 아내가 지금 너무 애틋하거든요. 둘이 종이 엄청 좋으셨나
1: 아직
0: 봐요.
1: 안 애틋하죠.
0: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는데 지금 네. 그렇게 애절하지가 않으세요. 네. 애절하셔야 되거든요.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가지 마세요. 이성서예요. 어. 그런데 지금 세상 간단 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1: 신나죠.
0: 예, 네, 그러면 지금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지금 네. 만류하는 대목이 아니라 조금 슬픔을 네. 조금 더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2: 간단 말이 말이요.
0: 그렇죠. 다 따라오셨습니다.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요. 자.
2: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요.
0: 그렇죠.

0: 항 하면서 듣고 가세요. 받침을 꼭 듣고 가셔야 됩니다. 항이 아니라 항.
1: 제일 안에 있는 이빨 있죠? 양쪽을 다, 다 물고 있을게요. 이소파과 항 물고 있을게요. 자.

0: 이빨을 꽉 제일 안에
1: 앙주 앙주 마주 떠 마주 떠 밭준
2: 밭준
1: 흠이
3: 또 이목이 나왔죠? 그죠? 쪼는목이죠?
1: 흐미 흐미 흐미 보던 일을
2: 보던 일을
1: 보던 일을
2: 보던 일을
1: 저 이제는
2: 이제는
1: 가버리고
2: 가버리고
1: 빨리 청산

0: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것이 있네. 이렇게 또 얘기를 또
1: 이렇게 또 맛이 닿네.
0: 그렇죠. 또 그렇게 막 못 보내겠다는 거죠. 가기는 가되 그렇게 못 입고 나는 이런 이렇게 옛날에 추억들이 둘이 그렇게 좋았던 추억들이 많은데 네. 뭐 정말 너무 예 나는 가기가 사실은 나도 예, 쉽지는 않다.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진다 이 얘기일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잘만 따라하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예, 이렇게 천천히 또 예,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라의 환우각이 없어.
2: 나라의 환우각이 없어.
0: 약을 구하러 가는 니.
2: 약을 구하러 가는 니.
0: 무슨 폭패 싸우리까.
2: 무슨 봉배 싸우니까
0: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2: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0: 내 자식 충심이 그런 줄은
2: 내 자식 충심이 그런 줄은
0: 내 이미 알았지만은
2: 내 이미 알았지만은
0: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2: 네가 세상을 간다
0: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그렇죠?
2: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0: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2: 네 지지를 보기 위하여
0: 잠깐 만류하였구나
2: 잠깐 만류하였구나
0: 그렇죠 만류하였구나
2: 만류하였구나
0: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2: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0: 그렇죠 별주부 모친께 하지 그거
2: 별주부 모친께 하지 그거
0: 침실로 돌아와
2: 침실

0: 실로 돌아와
1: 부인의 손길 잡고
0: 부인의 손길 잡고
1: 당상 학발 못친 기체 편한 의식이는
0: 당상 학발 못친 기체 편한 의식이는
1: 당상 학발 못친 기체 편한 의식이는
0: 당상 학발 못친 기체 편한 의식이는
1: 부인에게 매였어
0: 부인에게

0: 되니. 그렇죠? 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네. 공연을 할 때는 네. 요 창조는 살짝 떼고 네. 바로 여분아리 여분아리 이렇게 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 요렇게 요렇게 있다는 것만 아셔도 굉장히 네. 좋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잘 배우네요.
1: 되죠.
0: 그렇죠. 아장자 아장 응으로 가셔야 돼요. 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응으로 가셔야 돼요. 아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얼른 넣으시고 가리고 가리고 좋으세요? 지금 가 하고 넣으시죠? 같이 넣으시고 가

0: 시가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자,
1: 세상 간단 말이

0: 주던 일을 자 받아줬던 흥미
1: 밀어주세요. 흥미 두 번째 거를 더 강하게. 뭐 그렇죠.
0: 흥미 흥미 보던 일을 보던 일을 쳐 이제는 다 버리고 이제는 다 버리고 빨리 청산.

0: 하기는 가되 못지내. 그렇죠? 저희가 그 모친 나오는 춘향 모친 나오는 대목에서도 그렇죠. 떨어지는 거. 에이. 그렇죠. 바로 아시죠? 에이. 언제 와요? 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나는 뭔지 알아서 장자는 뭔지 알아서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곳이 있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언제 와요? 자 언제 와요? 그렇죠. 가기는 가되
1: 가기는 가되
0: 못 입고 가는 곳이 있네.
1: 못 입고 가는 곳이
0: 그렇죠. 오,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시는.
2: 너무 많이 배웠네요. 다 배울 것 같아요.
1: 선생님 아니리부터 연대 것이.
0: 아이 그렇죠. 예. 아직 조금 시간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하다가 하다가 지금 마지막에 해드릴까요?
2: 제일 마지막이에요.
0: 예예 예. 예, 예. 예. 너무 급하신가 봐요.
1: 네. 그래 나 시가 없으면 또 못하.
0: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러면 제가 그 부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라에 환우가 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 니 무슨 봉배 싸우리까?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네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말려하였구나.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허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지 고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어 악발 모친 기체 편한 오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어. 별주부 마누라가

0: 넌 다 버리고 말리 정산 가신다니 인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곳이 있네.
1: 네. 그러니까 이 판소리는 네. 1인 그 창작의 오페라 연극이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뭐 어떤 때는 보면 막 연극 속에 주인공이 되었다가
2: 그렇죠.
1: 또 옆에서도 관객이 되기도 하고
2: 그렇죠.
1: 뭐 가기는 가되 못 입고 이런 거랑 그렇죠. 그냥 또 그냥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2: 아이, 그렇습니다.
1: 극이잖아요.
2: 예.
1: 그래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네. 많이 진도를 좀 나간 것 같습니다.
1: 네.
2: 물론 집에 돌아가셔서 연습하실 때는 정말 쪼개서 정말 다 쪼개서 처음에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조금 한 잔락씩 붙였다가 처음부터 여기까지 연습을 정말 무한 반복 하셔야 될 수.
1: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0분 안에서 선생님이 그냥 같은 걸 반복으로 지금 예. 따라 부르기를 하잖아요.
2: 예, 그렇죠.
1: 근데 그걸 집에 가서 익숙하게 예. 하려면은 정말 그것도 무한 반복으로 들으셔야만이
2: 그렇습니다.
1: 한 시간에 다 배워내는 게 아니에요.
2: 아유, 그렇죠.
1: 판소리는 절대. 그렇게 배웠으면 누구나 다 판소리 배웠죠. 네, 판소리가 어렵다는 부분이 예. 이런 부분입니다. 그 시기비색이나 그 창조만 보더라도 별주부 마노라가 아장거리고 그렇죠. 나오더니 이 부분만 뭐 정확하게 하려고 해도 굉장히
2: 쉽지 예, 않죠.
1: 쉽지 않죠. 근데 어떻게 연습하고 배우냐에 따라서
2: 그렇습니다.
1: 터득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 수군가 중 아내 이별 대목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미란이었습니다.

허련님은 어찌 불길하게 사고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정당도 보고 우리 옥부도 한번 놀아보자. 도련님이 춘향을 옥부 한번 놀아보는디.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5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은 3곽을 사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및 준혜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0: 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청심, 치명, 발미환이라 이렇게 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한 OTC 공약입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그 공능 주체로 놓고 말하기도 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꼬지 아파나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구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기본으로서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폐혈이 심하다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가? 심장병 환자들이 심폐혈이 심하다 하게 되었는데요.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중의에서의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합니다. 학설이라 하게 되면 단순 뭐 어느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이론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걸 말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림상표현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심폐혈이 심한 림상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기습니다. 가래가 성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심장병 환자들 넣어놓고 말하게 되면 왕왕 심폐혈이 심한 증상은 기본으로서 동반되게 되어 있는데요. 본인이 심장병으로 이미 주자를 맺게 했거나 혹은 또 가족에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많은 심장병 환자들은 단순 기관지에 유관되는 치료하게 되면 빨리 낫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재발합니다. 이런 걸 놓고 보더라도 심폐혈이 심한 증상이라 하게 되면 심폐를 동치해야 되는데요. 본 제품 초원청심환 자체가 심폐를 동치하는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서 본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런 돌출한 특점을 갖고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병으로 이미 진단이 나셨거나 이미 주자를 하셨거나 주자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심부인물이 찾던 진단을 받으셨거나 심장병으로 인해서 심장에서의 혈전이 내올라가서 뇌혈전으로서 이미 쓰러진 적이 있거나 뇌출혈 환자들도 역시 심장에서의 죽상경화를 형성한 혈액이 동맥을 따라서 내올라가는 그동안에 동맥이 많이 굳어지면서 혈관이 굳어지면서 마지막에는 뇌출혈 그러니까 뇌졸중은 뇌출혈 뇌혈전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초원청심환 씨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중간길로 그저 감기인가 치료했지 그저 가슴이 멍하고 거렁거렁하고 그랬는가 했는데 이 중간기 아이고 이 심장 때문에 이런 거 몰랐단 말이야.
0: 어, 시간 오래 갔죠.
2: 예, 그래서 예. 선생님 강의하는 거 듣고 소리 생각이 한각 더 줍니다.
0: 아 그렇죠.
2: 그게 한 달 줍니다.
0: 예.
2: 그래 그거 먹어보니까 아이 그런 저 어니겐가 어림지 나던 것도 많이 났고 숨이 그저 헐떡헐떡하던 것도 났고 가랑가랑 그런 것도 이렇고 예. 야, 내 이 초원청심환 먹고 정말 많이 나사됐습니다.
0: 그냥
2: 것도 그래 꼼짝 못했습니다. 누구도 뭐 있고 앉아도 뭐 매삼질하고 그리고 입안에 냄새란 게 어떻게 나는지 아예 사탕 물어도 아야 되지 껌 씹어도 아야 되고 그런 또 어린가 그런 거 뭐 물고 있어도 아야 됩니다.
0: 아 그렇죠. 예. 입에 냄새가 해결되지 못다.
2: 아야 됩니다.
0: 예.
2: 그래도 아 누워서 그저 실만 가지고 있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이거 한 달 쓴 게 많이 지금 안나 좋아지고 웃으면 또 혈압 조절이 잘 될까 밤잠 잘 재고 예. 그래 소화가 잘 되는 거 밥을 잘 먹고 예 몸이 풀린다 영약했습니다.
0: 그렇죠. 예예.
2: 그랬던 게 예 군이 다섯 군 불었습니다.
0: 어, 너무
2: 그리고 예, 몸이 헷갈아지고 예.

0: 걸음도 발도 다 뛰지 못해서 그래서 어시벙어시벙 거리던 게 그래놓고 얼마 좋습니다. 이래 솔직히 심장 주자를 하라는 것도 못하고 하는데 이 약을 그래서 계속 다스리를 예상입니다. 그래.
1: 그렇게 하셔.
0: 아홉 달 배달 받아서 예, 계속 쓰려고 그래요.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2: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우리 어머니가 지금 정신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심장이 모두 타고 그 지방도 쌓이고 경동맥이 또 빵콜도 생기고 이래서 지금 좋은 정신을 선택했고 이제 선택했을까 많이 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1: 아 그래요? 예.
3: 내일 전체 그 강의라는 그 보조 제품까지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1: 아 잘합니다. 예예.
3: 이는 뭐 사는 것도 지금 많이 났고 자꾸 예. 지방도 쌓이는 것도 많이 나서졌던다.
1: 예예. 예.
3: 이번에 또 한 배달마다 좀 더 쓰겠다고 더 싸다오게 한다 이거.
1: 아 그렇게 해서 335번 연락하면 먼저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예.
4: 예 우리 집에 언니는 지금 연습 조금 있습니다. 근데 어째서 그냥 기침하고 숨이 헐떡거리지 그냥 고혈압 환자입니다. 혈압이 그냥 높고 그래서 야 병원가 검사하면 신장이 나쁘다 그리고 또 혈압도 전에 아이디어서 그냥 심률이 올라갔다 내가 밤 심률이 올라갈 때는 그래서 1:20까지 올라간다.
1: 위험 심률에 속하는데
4: 기침이 세게 사다 우리 집에 참석밖에 안 생겨서 올라올 때는 그래서 양성 붓을 쥐고도 그렇게 해거나 숨을 헐떡거리면 기어 올라오고 일단 병도를 걸을 때는 그저에 숨이 차서 걸지 못합니다.
1: 예.
4: 그래서 병원에 가 검사가로 관심병이 있고 심장이 신장은 최시하고
1: 신장도
4: 약간 있답니다.
1: 예. 뭐. 예. 예.
4: 뭐, 그래서 병원과 검사하면 아직까지 그런 주사를 할 때는 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아무것도 숨이 살 때는 병원과 검사해야 하고 관 놓고 했는데 야 정말 병원 그래서 병원을 그래서 한 달에 몇 번씩 입원하고 그래서 나오다가 그 다음에 암만의 병원에 서약을 수술해서 서약을 잡수고 소리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존중해야 되고 자꾸 반복이 와서 그러더라마 그러더라마 그래서 방송을 들어보고 소리 내일이지 뭐 야 우리 집에 온 거 이랬지 뭐 언니 그냥 뭐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아프고 또 기침을 세게 한다 기침을
1: 예 심폐도 심한 증상이죠
4: 기관지는 아빠 그런 게 아니라 기관지약을 그렇게 따지면서 아이들아 기관지약은 여러 가지 다 먹어 기침 또 하고 먹을 때 뿌리지 또 하고
1: 그렇죠
4: 가래가 많지 집에서 그냥 냄새가 난다고 또 아들이 나시지
1: 예.
4: 그래서 병원에 약을 안 먹어야 되니까 내 방송을 들어보고 이 좋은 정신말이 이 심장 여러 가지 심장 빼기 좋다는데 언니 한번 잡숴봐라 할까 처음에는 승인아 다르냐 그리 먹은데 무슨 되겠는가 알았어 이러는 게 우리는 뭐 공부하니까 그래서 먼저 세통 대사를 했는데 야 불쌍해 도청도 안 잡산데 기침은 어찌 못 들어 말네.
1: 아 그렇죠. 예.
4: 예 기침이 덜 하고 예. 목에 가래가 가름가름하게 그게 벌써 가라앉아서 기침을 그리 아야 했고 요 바빠야 합니다. 그리고 숨을 타서 헐떡거리면서 걸렀는데 그렇게 숨이 덜 차지. 그 전에 숨을 타서 다른 사람 누가 못 칩니다. 그래서 전에 내 삶을 못 듣는 게 요즘엔 삶을 영탈 수 있으니까.
1: 예, 예. 그러면
4: 다시 세통 다 잡수고 또 후에 또 세통도 쌌었던 게 기본상에서는 심장이 그리 바쁜 게 많이 그리고
1: 그거 안 남았죠.
4: 됩니다,
1: 예, 예, 그렇죠.
4: 그래서 애들 거기서 이약 쌓아 바꿔 쌓아서 쌓아서 너무 잡수고 마음이 위도 좋다고 안도 나쁘고 그러던 게 요즘에는 혈압조절을 잘 되잖아 그런 이 자연 조심하는 목소리 혈압조절이 너무 잘 되고 우리 언니는 그럼 야 이 이야기서 막 내 혈압은 올라간가 골이 아예 아프고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것 좋아졌다는 소리 이번 활동을 좀 장가하겠는가 다 됐고 이번에는 소리 많이 사겠다 만사한게 9동이라고 그리고 9동 두개 18동 사겠답니다 이번에는
1: 예 18동 사면
4: 좋단다.
1: 예 6가구 물어가주게 되었으니까 예 그 예, 정도게 되면
4: 몽고약이 예. 돼 그런지 하여튼 효과가 다른 어느 약보다 효과가 좋으니까 많이 싸서 계속 먹겠다는 소리 배달 받겠답니다
1: 예, 그래라 하셔. 이 제품 자체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견지만 하시게 되면 심장병 때문에

0: 다른 큰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일은 기본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예, 건강기원입니다.
1: 예, 알았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참 심하게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아침에 심하면서 예, 또 불안한 게 예, 이랬습니다. 그리고 예, 숨이 차고 이러는데 이 약선에 지금 예, 불안하지도 않고 심심하지도 않고 예, 영 기분이 좋은 게 좋습니다.
0: 아, 예, 예.
3: 예, 겨우 숨도 아예 찹니다.
0: 예.
3: 겨우 예류거리까지 자꾸 아픕니다. 그런 게 아프지 않습니다.
0: 예, 예.
3: 그러면 또 가슴에 그저에 바늘 쑤시는 거, 쏙딱 쑤시는 거 때릴 때니, 딱 그저 신경털이 붙은 것 같습니다. 눈부터 그저 깜짝 놀라고 예, 그래 있었습니다.
0: 예.
3: 이게 그 증상도 싹 없어졌습니다.
0: 그럼요.
3: 예. 겨우 또 혈압이 높던 게 또 정상이 됐고, 예. 잠을 못 잤던 게 잠을 잘 잡니다.
0: 예, 예.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겨우 또 입안에서 냄새는 어쩌고 그러시긴 합니까?
0: 예. 심폐를 심해서
3: 예, 예. 그래서 기침 자꾸 하던 게 기침 나야 합니다.
0: 예.
3: 선생님 이렇게 하고 저거 예, 배달받아도 쓰겠습니다.
0: 예. 보온 제품 자체의 료성을 따라 견지하시겠다면 심장병 치료는 거의 믿고 치료할 만한 우수한 제품이니까 제때 잘 파악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보안 중심만 쓰는데 어떻게 이래서 쓰게 됩니까? 하여튼 선생님, 박 선생님께서 이야기한 거 들어보니까 내가 딱 맞더라는데
0: 아, 예.
4: 입에서도 이제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입금에서도 피가 이제 심장이 나쁠 때 피가 난다. 예, 그 다음에 정말 이야기한 것도 내 몸과 딱 이 연관되더라는 겁니다.
0: 아, 증상이 기본 제 이야기하는 것과 잘 어울리더라.
4: 예,
0: 그렇죠.
4: 그 이야기 듣고서 내가 호기심 가지고 툭 썼는데 앵겨라 딱 내가 진단 딱 만나봐 진단.
0: 예, 그럼요.
4: 그래서 내 요거에 한 달 딱 써봤다고 합니다. 한 달 쓰고 조금 싹 썼는데 벌써 아기더라는 겁니다. 예. 그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도 쓰라고 입금이 벌써 출혈과 수마
0: 아, 예.
4: 심하던 게 그렇게 차츰차츰 나서는 게 아니다 그래 두 달 쓰고 석 달 쓰고 열흘까지 완전히 입금 피가 안 난다만
0: 그렇죠
4: 아 요렇구나 야 신선 이야기 맞는다 그 다음에 가을에 또 그렇다면 돼 차츰차츰 아기 나와요 벌써 싹는 게가
0: 예.
4: 그래서 이렇게 몸 벌써 지침 벌써 없으니까 벌써 가슴이 시원하다 그러니까 이 약이란 게 아 무섭다 정말 이번에 명발 선택했다 이래서 내가 이거 쓰고서 효과가 지나서 집에서 또 썼다만 합니다 집에서 동생이 쓰고 이래서 다 이거 우리 유저이라만
0: 아, 이래서 예.
4: 이게 있었는데 야 마 자주 쓴다
0: 예.
4: 그래서 얼마 안 써도 다 났다만 합니다
0: 예.
4: 그래서 우리는 이거 어제는 이게 지금 경전에 이렇게 열이 이래니까 유저니까 이야기 한 번에 쌀 때문에 저기 아웃각 상자를 세가지고 또 이거면 얘들 까고 예, 배달받죠
0: 아, 그러면 여섯 가구 물어줬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4: 예.
0: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나도 이게
0: 기본 효과는 느끼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건강하세요
5: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심하는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알아서는 확신을 갖고 복용하며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장병 자체의 전형적인 특점을 놓고 말하겠다면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차죠. 100분의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병 치료했는데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심장병이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 반드시 누워자자 하면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으면서 심전이 또 정상으로 되지 않고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정상 범위는 1분의 60이 벗어져서 60부터 100차까지 범위라 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차 이상 7, 80차 자하면 됩니다. 너무 떨어져서 40몇 차 1분에 그리고 너무 빨리 떼서 1분의 100, 20, 30차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심하는 1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머리가 아파나는 증상 심장병으로 잠자기 힘들어지는 증상,

0: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계속 어깨가 견점처럼 뜸뜸 아프고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돼 있고 심장병으로 이렇습니다.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들고 때때로는 치아에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를 동반할 때 있는가 하면 하신이 뿌중이 생기고 쉽게 놀라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배가 아픈 등 증상도 동반하는 것이 심장병 증상 가운데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및 주대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조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 명절 보내기 기회를 주제 활동을 개최하고 200여 가구 외지 가정을 연변에 초청을 하여 단오 명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3: 단오 명절을 맞아 우리 조 각지에서 단오 민속 활동이 다채롭게 펼쳐진 가운데 여러 민족 대중과 광범한 관광객들은 풍부하고 다채로운 명절 활동 속에서 전통 풍속을 전승하고 연변의 독특한 민속문화 매력을 체험했습니다.
2: 18일 세훈전 동산구에서 제1진 다국전자상거래 화물 운송차 10대가 순조롭게 출경 통관 시험 측정을 마쳤습니다. 석금병 종속인은 문화적 동질감은 가장 깊은 차원의 동질감으로 민족 단결의 뿌리이자 민족 화목의 록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화전통 명절은 문화적 동질감을 증강하는 중요한 질서입니다. 단오는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로 주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저력 체험구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플러스 문화관광 특색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며 여러 민족의 정감묘대를 1층 다지는 정감묘대로 떠올랐습니다. 단오 기간 우리조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 명절 보내기 기회를 주제 활동을 정성껏 개최했습니다. 활동은 전국 200여 가구 외지 가정을 연변에 초청해 민속문화를 매개로 따뜻한 만남을 교량으로 소통 융합 속에서 민족 정감을 1층 돈독히 했습니다. 주당의 통전부와 주부녀연합회에서 공동 주최한 다채로운 연변에서 전지체험 활동이 18일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에서는 특별히 무형문화재 전지 폐선선을 내와 문예를 뉴대로 무형문화재 아름다움 민속의 운치, 단결의 아름다움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초청을 받은 현지와 외지 가정대표들은 손잡고 단오 명절을 함께 경축했습니다. 이들은 몰입식 체험구역에서 한자리에 둘러앉아 직접 종이를 오려 전지작품을 만들어보면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소통 분위기 속에서 중화전통문화의 저력과 연변 특색 무형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체험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산동가정 왕시요입니다. 여러 가지 산뜻한 옷들을 보았고 여러 민족 특색 의상도 보았습니다. 소수민족 무형문화재 전시와 여러 가지 문화관광 체험 활동에 참가하면서 이곳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단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의 단결 문화와 그로부터 형성이 된 문화 분위기는 매우 친근하게 느껴졌고 체험감도 아주 좋았습니다.
4: 体验感非常的足
2: 도나시에서 초청을 받은 외지 가정과 현지

0: 가정은 함께 단오 풍습을 체험을 하고 도나의 생활 온정과 인문 저력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의 손목에 오색실을 매주며 평안하고 순조로운 단오의 기대를 담았습니다. 초청을 받은 신강 가정 달레리한 하들레베크입니다. 이번에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 활동에 참가하면서 많은 수확이 있었습니다. 여러 민족 친구들과 함께 종주를 만들고 축구도 하며 이곳에 민속을 느꼈습니다. 이 아름다운 추억을 신강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종성 조선족 생태촌에서 결혼인 가정들은 마을 골목을 거닐며 도나의 생활 정치와 민속 저력을 느끼고 향촌 생태와 지역 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을 감상을 했습니다. 활동 막바지 결혼 가정들을 한상에 둘러앉아 특색 음식을 함께 나누고 생활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민속 문화를 교류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흥룡강 가정 곽취평입니다. 인터넷에서 연변의 단오 민속 활동을 접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신청을 해 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결혼 가정과 한자리에 모여 즐겁고 화목하게 명절을 쉬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냈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단오였지요. 산수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열정적이며 흥성하고도 따뜻해 다채로운 연변의 독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한 차례 또 한 차례 몰입식 교련 체험 활동에서 각지 관광객들은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의 열정적이고 순박하며 친절하고 손님을 반기는 민풍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도문시 활동 현장에서 외지 가정과 현지 가정을 함께 종주를 만들고 오색실을 엮으며 향주머니를 꿰매고 오칠부채를 만들면서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전승을 했습니다. 민속체험구역에서 이들은 민속놀이에 참가하여 연변 특색의 민속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꼈습니다. 흥변부민 전시판매구역 앞에서 이들은 본토 농특산물을 함께 구매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산서가정 신의무인입니다. 처음으로 변경도시 도문에 와서 단오를 보내게 됐는데 체험감이 특별히 좋았죠. 이곳에서 우리는 종주 만들기, 향주머니 만들기, 조선족 윷놀이 등 특색 민속을 체험을 했죠. 흥성한 장터와 정체로운 문예 공연 그리고 따뜻한 동심연애는 사람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변경도시 풍경이 수리하고 민속 조력이 깊어 도문에 짙은 단오 부리기와 여러 민족 대중이 화목한 아름다운 모습을 진정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용정시 지신진 승지촌에서 여러 민족 대중과 관광객들은 한자리에 모여 민족 단결 종주를 함께 만들고 연회에 참가해 소통 체험 속에서 전통 단오 문화를 느꼈습니다. 곳곳에는 민족 단결의 경사스럽고 화목한 명절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초청을 받은 장춘가정 류조하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아이를 데리고 외지에서 명절을 보내러 왔습니다. 현장 활동이 아주 풍부해 종주도 만들고 공연도 보며 민속도 체험을 했는데 모든 종목이 아주 재미가 있었죠.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요, 민족 단결의 분위기였습니다. 각지에서 온 부동한 민족의 벗들이 한자리에 모여 명절을 함께 경축을 했습니다. 아이도 단오 문화를 요약이 됐고 잊지 못할 체험이었습니다. 이번 단오 결혼 활동은 전주 여러 지역을 포괄했고 전국 200여 가구 외지 가정과 현지 가정의 결혼을 이끌어 여러 민족 대중이 문화 교류 속에서 형제적을 두텁게 하고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에 활짝 피어나도록 했습니다.
1: 단오 명절을 맞아 우리소 각지에서 단오 민속 활동이 다채롭게 펼쳐진 가운데 여러 민족 대중과 광범한 관광객들은 풍부하고 다채로운 명절 활동 속에서 전통 풍속을 전승하고 연변의 독특한 민속문화 매력을 체험했습니다. 제1회 해란강 단오 민속문화 관광 활동이 19일 용정시 지신진에서 펼쳐졌습니다. 부조장 윤조휘가 개막식에 출석해 개막징을 울려 이번 문화관광축제 개막을 알렸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오늘 용정시 지신진 승지촌은 사람들로 붐비고 매우 흥성거립니다. 이곳에는 조선족 노래와 전통 체육 경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 종주를 함께 만들고 긴 상차림 음식을 함께 나누는 체험 활동도 마련됐습니다.

0: 간 현지 주민들과 각지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향촌에 모여 단어의 운치를 함께 음미하고 민족 풍정을 공유하면서 몰입식으로 연변 아름다운 향촌의 독특한 매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활동 현장에서 고전 가요 연변 사랑이 울려 퍼지고 마을 안 고목 옆에서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단어 소망을 쓰고 있습니다. 민족씨름 경기장에서는 전문조 선수들이 조선족 전통체육의 힘과 기술을 뽐내고 아마추어조 체험도 펼쳐져 전통운동이 대중의 생활 속으로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전문조 씨름 선수 박성환입니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 전통운동을 요해하게 할 수 있어 이번 단어를 아주 뜻깊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마을 안 문화 건물에서는 민족 단결 중점 만들기와 긴 상차림 나눔 활동이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특색 상품 전시 판매 구역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영정 주민 윤예심입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장터도 구경하고 다양한 유희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장고춤 공연이 아주 멋졌고 씨름 경기도 보러 갈 예정입니다. 이번 단오를 아주 즐겁고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몰입식 민속 체험은 전반 활동에 걸쳐 펼쳐졌습니다. 조선족 전통 혼례 순회 공연이 거리에서 펼쳐지고 투호, 장작 폐기 시합, 고리 던지기 등 유희가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주덕회 생애 전시관 학교 지방 협력 홍색 견학 기지 현판 제막식도 열려 향촌 문화 관광에 홍색 유전자를 주입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단오를 맞아 다원 공공문화 활동을 선보였습니다. 조선족 찰떡 만들기 체험 구역에서 관광객들은 민족 복식을 차려입고 흥미진진하게 직접 찰떡을 만들었습니다. 갑골문 탐구 체험 전시판 앞에서 관광객들은 갑골문과 현대 한자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통 놀이구역에서 관광객들은 투호를 체험하고 전지 작업대 앞에서는 자기만의 전지 작품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대련 관광객 주흔이입니다. 저는 갑골문의 발전이 매우 신기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의 한자는 우리 선인들의 지혜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문화의 복유한 유산을 요해하게 하고 더 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변 박물관 사회교육부 주임 리혜걸입니다. 이번 활동에서 전통적인 단일 관람 모식을 타파하고 관람객들의 체험감과 참여감에 더욱 중시를 돌렸습니다. 보고 들은 뒤 실제 조작 체험 속에서 배우도록 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립체화된 박물관 참관 새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안덕현에서 조선족 주민들은 산에서 쑥을 채취하고 알뜰한 솜씨로 쑥떡을 만들며 단오를 맞이했습니다. 안덕 주민 림금옥입니다. 해마다 단오절이 되면 조선족은 쑥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쑥떡을 먹으면 몸을 튼튼히 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점차 우리의 풍습으로 됐습니다. 16일 중로 단오 민속 문화 실천 활동이 훈촌 통산구 입경대청에서 펼쳐졌습니다. 무형 문화재 전지 체험 구역에서 전승인은 능숙한 솜씨로 정교한 전지 작품을 오려내고 러시아 관광객들에게 오색실을 메여주면서 무형 문화재의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중리학 체험 구역에서 사업일꾼들은 양생 지식을 보급하는 한편 관광객들에게 합향주와 단오 향주머니 만드는 법을 배워줘 그들이 단오의 전통 풍습을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1: 18일 새훈촌 통산구에서 제1진 타국전자상거래 화물 운송차 10대가 순조롭게 출경 통관 시험 측정을 마쳤습니다. 이는 해당 통산구가 정식으로 기능 시험 측정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새훈촌 통산구는 시험 측정하면서 조사, 시정, 완산하는 사업기재를 엄격히 집행을 하면서 매 3일마다 한 가지 통관 업무를 새로 추구하는 방식으로 상품차, 해산물 등 전 품목 통산구 업무 시험 측정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피복면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통관 절차를 최적화하며 검소 신청 심사, 사용 투입 등 여러

0: 마무리 난관 공약 사업을 통과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혼천 통상구는 7월 중순 전면 운영에 들어가 전품목 규범화 상시화 통관 운행을 실현하게 됩니다. 새 혼천 통상구는 국내 인류 변경 통상구 기준에 맞춰 계획 건설됐으며 전반 건설 수준, 시설 배치와 종합 봉사 능력은 전국 같은 종류 변경 도로 통상구 가운데서 제1제대에 올랐습니다. 통상구 기능 배치는 과학적이고 합리한 바 8개 입경, 8개 출경 화물검사 통로와 10개 입경, 10개 출경 여객검사 통로를 설치했고 표준화 창고 저장, 지능화 감독관리 등 완비된 기초시설을 갖추어 각 유형 다국 업무의 장기적 발전 수요에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구 종합 수용 능력은 기존 통상구보다 3배 이상 제고됐으며 연간 화물 통관 능력은 200만 톤, 연간 출입경 인원은 연 200만 명에 달할 수 있어 전성 대로시아 다국 무역 증가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구가 전면 개방이 되면 훈천의 변경 지역 우세와 다국 산업 우세를 충분히 방출하고 다국 전자 상거래, 해산물 수입, 완성차 수출 등 특색 무역을 지속적으로 창대시켜 길림성 대로시아 개방 수준을 전면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1: 6월 21일 저녁 6시 연변 대표팀은 동북축구연맹전 첫 홈경기에서 장촌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 문예 공연을 비롯한 여러 활동 준비 사업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체육 경기와 연변 특색 문화 체육 전시 공연을 깊이 융합해 관객들에게 정체롭고 열렬하며 특색이 짙고 안전하며 질서 있는 홈장 축구 성년을 선사하게 됩니다. 우리도 종점 특색 체육문화관광활동으로서 이번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홈경기는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격정적인 대결일 뿐만 아니라 연변 민족문화를 전시하고 변강의 활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이기도 합니다. 경기 분위기를 풍부히 하고 연변 지역 특색을 부각시키기 위해 우리주에서는 조선족 민속 풍정이 짙은 개막 문화체육 전시공연, 특색 가무 공연 및 소통 분위기 조성 종목을 정성껏 편성했습니다. 고전 홍색 가무 종목 붉은 해 변강 비춘회에서 100여 명 출연 배우들은 충만한 정신 상태로 합창과 군무 동작을 반복해 연습하며 가무의 고향의 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줍니다. 노래 푸른 꿈 홍색 함성은 공연 종목 연습의 청춘 주목점으로 되어 전반 공연에 산뜻하고 드높은 청춘의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무형문화 유산 특색 중점 종목인 성세 장홍의 연습 현장도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200여 명 배우들은 조선족 농악무, 장구춤, 탈춤 등 무형문화재 민속 요소를 융합하고 웅장한 무대 편성과 결부해 전통 민속의 운율과 신시대 기상을 완벽하게 어울러 연변의 깊은 민족 문화 저력과 발전의 활력을 과시했습니다. 연변 대표팀과 장촌 대표팀 훈련 현장은 긴장하면서도 질서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선수들은 정신이 충만하고 투지가 드높았습니다. 선수들은 몸풀기, 패스, 공격과 수비 대응 등 훈련 임무를 차례로 전개하면서 기술을 정밀하게 다듬고 전술 체계를 맞췄습니다. 현재 경기 재반 준비 사업은 전부 마무리됐으며 연변 대표팀 전원은 출전 준비를 마치고 경기 출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근일주 과학기술관에서 주최한 연변주 청소년 프로그램 작성 대회 및 2026년 길림성 청소년 로봇 과학기술 실천 활동 프로그램 작성 경연 종목 연변 지역 예선이 연결해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언어 프로그램 작성을 위주로 그래픽화 언어 프로그램 작성 도전 경기, 파이썬 프로그램 작성, C++ 프로그램 작성 등 3개 경기 종목을 설치했으며 경기 시간은 60분이었습니다. 전주에서 두합 143명 선수가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1, 2, 3등상 및 장려상을 평의 선정을 하고 우수 선수들을 선발 추천하여 성급 결승에 진출하도록 했습니다.
1: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춘이었습니다.
2: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잘 알아들이고 입문 환경이 좋으면 번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 이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단오 명절을 맞아 노래 단오 정추를 준비했습니다. 단오는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며 그네를 타고 창모풀에 머리 감으며 더위를 쫓던 날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향기를 따라 행복한 단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위치한 연변 우기대학방 2층 회원 중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 대약방. 연변 신약 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내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뇌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우리 지금 장약 심리방이 인체에서 중풍이 발생한다 할 때 뇌에다 공급하는 혈액이 모자라면서 뇌 조직이 손상을 받습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을 볼 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뇌중풍이 온 환자분들을 치료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예, 뇌중풍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 뇌경색 하고 뇌출혈 이 두 가지죠. 예,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일으키는 병을 말하고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서 일으키는 병을 말합니다. 예, 뇌경색이라 할 때 발병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예, 이 뇌경

0: 염색이 발병하기 기선이 우리 몸이 사수 신호를 보낸다이 머리가 어지럽고 한쪽 발다리가 해나룬에 난다거나 마모기 오고 물체들이 흐리터분하게 보입니다이. 예, 그러나 이런 증상들이 예, 또 24시간 내에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이. 그러나 사수 반복이 오지요이. 예,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크게 중시를 돌리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이. 예, 일단 염색이 발작할 때 보면은 머리가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한쪽 다리하고 발이 비틀어진다 이 자꾸에. 예, 그리고 밥을 먹거나 물을 마실 때도 자꾸 개끼죠. 예, 그러면서 말을 하기조차 좀 힘들어합니다. 예, 이럴 때는 혈전이 만성적으로 형성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예, 평상시 뇌경색이 발병률을 낮추자면은 혈압, 혈당, 혈질을 정상 수치에 가깝게 조절해줘야 됩니다. 예, 우리 이 그 장약 심리방을 볼 때 혈치, 혈당, 혈질을 정상 수치에 가깝게 조절해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 뇌출혈이라는 이 병은 일단 발작하기만 하면은 사망률을 하고 장애자가 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예, 발작 시 머리가 엄청 아프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고 또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흐리멍텅해지고 자꾸 잠이 옵니다. 예, 이식이 똑똑하지 못하고 사유가 흐려질 뿐만 아니라 분출성 구토를 하게 되죠. 예, 이 뇌출혈은 싸움을 했다거나 정서가 격동된다거나 화장실에 가서 대변이랑 볼 때 고혈압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힘을 쓰면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뇌출혈이 올 수 있는 위험도를 줄여주자면은 고혈압을 잘 공지하는 것이 또 제일 관건입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 볼 때 그 고혈압병을 치료해 주는 데서 우선 먼저 동맥경화를 치료해 주면서 그 딱딱해지는 혈관을 나른하게 하면서 혈관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 잘 되고 그리고 또 중이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원인을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해결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혈압을 잘 조절해 주는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치료 작용이 좋죠. 예.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 이 심리방에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중풍 환자가 이거 쓰기 시작했네. 야, 정말 고상세게 했습니다. 혈압이. 혈압 높지, 심률이 빠르지, 그게 무슨 변비도 있지, 또 소변 반에 네 번, 다섯 번 보지. 그 다음에 뭐니까 이게 올가병도 명심했습니다, 선생님.
0: 예.
2: 그래, 선생님 강의를 듣고, 그 주치공의들이 이제 얘기한 그 내용들이 다 적혀 있다잖아요.
0: 적혀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2: 예. 그래, 이것으면 딱 적혀 있는 내병이 딱 맞는 그 주치공의 적혀 있으면 이거 좀 어떻게 했는가 했었는데, 확실히 이야기 좋습니다. 이야기 확실히 좋습니다.
0: 이야기 좋다는 거는 이미 실증됐습니다, 지금.
2: 예. 소장약이고, 또, 그 다음에 뭔가, 이게 4,500m 이상 되는 약이, 그, 한국말로 되는 네 가지가 들어있으니까, 우리 심리혈관 질병 환자들이 이거 쓰면, 중풍이 오지 않고, 혈압도 더 잘하고, 중풍이 온 사람은 제풍이 오지 않고, 예.
0: 맞습니다, 예.
2: 말씀하다니, 명을 이거 구해주고, 사람 목숨을 구한다는 얘기 맞습니다.
0: 예.
2: 예,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 혈압약도 그렇지. 아이 세 번씩 하나를 시간이 하나 계속 써도 아이 된다만 한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한 10달, 9달, 8달 이렇게 쓰는 거 해라 써서 제가에 선생님과 물어봐서 그 지시대로 예. 또 막 이틀에 한 번, 나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먹은 게 다 떼기, 그렇게 먹으니까 그 약을 이렇게, 세 가지를 계속 그 받치기를 했잖아요. 아,
0: 세 가지를 바투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약인데 세 번씩 하루에 바투들이 되니까나 그래. 된다
2: 예.
0: 말입니다.
2: 예. 세 번씩 예. 바투들이 된다 말입니다. 세 번씩. 그러니까 그게 조절 잘 돼서 예. 또 선생님이 또 그 지시하에서 또 그렇게 아이 그렇게 해라냐고 그렇게 조절하면 그렇게 할까요? 예. 아, 이 세 가지만 써도 해라고 올라해 간다. 금방 원래.
0: 맞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 조절이 잘 됩니다.
2: 나가서 변비 해결되지. 야, 약은 어쨌든 예, 이건 어쨌든 예, 심리혈관 질병에는 벌써 이렇게 머리 어렵지라 심다 좋지 않다 이런 분들이 중풍 아이하고 놓고 신고 아이와도 이 약품에 그런 병을 이렇게 뭡니까 뭐 이렇게 그 일으키지 않도록 이야기.

0: 예, 할수 있다만.
1: 예, 이 약은 예, 예방이 예. 차원에서 잡수자면은 약을 감량함에 잡수고, 그리고 예. 치료 이 차원에서 잡수자면은 약을 거기에 딱 써놓은 게 있습니다. 예, 얼마씩 잡수라는 아, 게, 그것대로 잡수면 예. 되고, 그렇습니다.
0: 아, 예. 그랬거나. 예, 그래서 예. 감량해서 그렇게 심리관 지병 환자들이 감량해 잡수면은 또 돈도 많이 절약하지 않고.
1: 맞습니다.
0: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확실히 학생이 그 얘기 들어볼까 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린 이 약을 계속 쓰고 하고, 예. 내 사촌동생도 어제, 이, 뭡니까, 그, 네, 이렇게 내 혈관이 조금 막혔단다. 많이 나이 막혔는데, 예. 57세인데, 그래서 이 약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충분히 쓴 게 효과 영 좋단다. 막, 몸이 튀어나오고 어렵지 않은 게 그게 조절 됐단다. 그래, 구분이 싸겠단다. 우리
1: 사촌. 예, 이 내 혈관이 이게 막힌다 할 때, 장시식 노후증이나 뇌중풍, 아, 뇌조직 위 축이나 예, 예, 알츠하이머증 그리고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머리가 아파나고 어지럼증도 나고 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 약은 그 새로운 치료 방법인 요 아주 특수한 이런 핵심 성분인데 그 파핵용지 효소를 추출해가지고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치료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뇌혈관이 그 이 약한 게 막혔다거나 이 모세혈관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네. 아, 그 모세혈관이나 큰 혈관이 막힌 것을 예, 뚫어주는 이런 작용하기 때문에 그분이 쓰시면 아주 좋죠.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저녁에 네, 배달됩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양이 지금 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 중풍에 걸려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1: 예.
3: 어쨌든 간에 여기나 몸을 바로 쓰지 못했습니다. 밤 병증이 됐겠습니다.
1: 하, 예.
3: 노공에 걸려가서
1: 예, 노공에 걸리면 그렇습니다.
3: 예, 예. 오늘 중풍이 와서 이거 다리 못 쓰고 다리 못 쓰고 발을 떨고 입을 떨고 밥만 먹고 춤을 올리고 등이 쓰이고 이래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방법이 없어서 예, 밤 병증이 돼서 그렇게 예, 누워있을 정도로 됐습니다. 그리고 부축하고 다니고 이래서 영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대구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약의 서당 약 쓰기 시작했는데 선생님 가르친 대로 이렇게 차차차차 이렇게 회담 약 조절하면서 쓰고 그 다음에 장약을 쓰니까 지금은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좋아질 수 있습니다.
3: 쓰겠습니까? 예.
1: 그렇죠.
3: 지금은 예. 활동도 안 당기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1: 좋습니다. 예.
3: 예, 그래, 나도 예, 이 약을 지금 먹고 있는데, 영 좋아졌습니다. 어디, 이 좋아져서 약을 우리는 밤마다 활동할 때면 싼다.
1: 네.
3: 예, 그래서 아, 싸서 우리 전문에 활동할 때 싸댔습니다. 근데 우리 동생이 안내 있는데, 이 변비 확 심하답니다. 녹음 예. 한번 나오고 이랬는데, 좀 얼빠나답니다. 변비
1: 아.
3: 와서 누누 못해서, 여기 그 무슨 관단인지 뭔지 그런 것까지 했답니다.
1: 예.
3: 이 약이 되겠는가 하고서 우리 선생님과 물어봐달랍니다.
1: 아. 그 노공도 그 변비가 또 있는 예, 이런 예, 사람입니다. 예. 근데 예, 이게 변비가 있는 이런 분들이 그 특히 혈압이 높다 하면은 아주 위험합니다. 예. 예, 뇌출혈 올 위험성도 있죠. 예. 그 변비 있는 사람들이 이게 위험합니다. 예. 우리 대상이 진액이 말라들면 변비가 생깁니다. 예. 중이는 피와 대상을 한 집안이라고 보죠. 예. 그래서 피열이 세면 아, 대상열 똑같이 세집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피열 대상열 를 내려줄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담남성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황계가 들어갔고 또 진액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성분이 황계하고 소홍화가 요 배합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장약 심리방 쓰면은 아, 변비 해결이 아주 좋죠. 예. 결국 노경이 지금 왔다지 않습니까? 우리 이 약은 그 노경 이런 걸 전문 치료해주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예, 그분이 지금 노공 왔으면 이 약을 꼭 쓰십시오. 노공 치료에 아주 효과가 빠른 약입니다. 이 약이. 그래서
3: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십시오.
3: 괜찮으니까 예, 배달 받겠습니다. 예,
1: 그렇게
3: 예,
1: 하십시오.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는 예, 거기다 환자입니다.
1: 예.
4: 이 장약 먹기 전에 이래 생각인 거죠. 약을 20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4: 지금까지 장약 심리만 먹고 있는데 약을 딸다고 이 약 먹으니까 예, 제가 먹은 이거 안 되겠다.
1: 예.
4: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얘기 한 다음에
1: 거의 전화기로 딱 귀에다가서 딱 대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어떤 때는 그래서 가차분 데서 들리고 어떤 때는 용문 데서 들립니다.
4: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예.

0: 오히려 한 번, 7일에,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을 감량하고, 예, 예. 선생님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혈압을 예. 그렇게 잘 됩니다.
1: 잘 됩니다, 원래.
0: 예, 지금은 당약 식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0: 신경성으로 귀에서 소리 나시기 연간 고생했는데, 반년 먹고, 예,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1: 예.
0: 그리고 병원에가 검사한 것이 다발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1: 예.
0: 그래서 그런지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안개 낀 것 같고 예, 가만히 누워 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이 아예 납니다.
1: 아, 예.
0: 그런데 이 약 먹으면서 예, 어지럼증이 인사 이렇습니다.
1: 예, 이렇습니다. 원래 예.
0: 예, 지금은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저는 이 약 먹으면서 예, 이 약에 대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1: 아, 예.
0: 예, 우리 집은 예, 두 사람이 이 약 먹으면서 예, 지금 건강 찾고 있습니다.
1: 예.
0: 내 예, 노래 교실 다니는 친구의 이거 오늘 싸겠단다.
1: 아, 예. 그분은 어째서?
0: 그분의 남편이 중풍이 왔단 말입니다.
1: 예.
0: 그리고 예, 전립선도 심하고 관절도 안 좋고 예,
1: 예.
0: 위도 안 좋고 예, 그래서 지금 예, 내 소개로 이거 먹고 있습니다.
1: 아, 예.
0: 그런데 예, 용 효과 좋단다.
1: 효과 나지었고 예.
0: 예. 그래서 예, 이번에 우대 활동이 오래지 않아 예, 단원민들이 끝날까 봐 예,
1: 예.
0: 현금을 또 이중으로 감해줄 때에 오늘 예, 36곽 배달받겠다.
1: 예, 이번에 현금을 이중으로 감해주니까나 경제상에서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됩니까? 예, 이럴 예. 때 싸는 게 좋습니다. 약을 더 주는 것보다 현금을 감해주는 게 경제상에서 덜 이기지 않습니까? 예,
0: 예.
1: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예, 고혈압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식내방 먹고 있는 사람인데,
1: 예.
3: 1년 석 달 먹었습니다.
1: 아.
3: 혈압이 저절이 아예 돼가지고 세 가지를 먹으면서 20년 동안 버텼는데, 예, 고상했습니다. 내 혈압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고. 그러다가 이 방송 듣고서 선생 강의 들었는데, 서장의 약이랄까 마음이 동해가지고서 여러 날 내 맹심에 들었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서장 고원의 고한지대에 천연약재로 된 약이라 하니까 예, 믿음이 강하셨습니다. 쓴데 썼는데 혈압 때문에 썼는데 혈압을 그 약을 먹기 시작하니까 몇 달 되니까 혈압이 이렇게 파도에 난 원래 파도에 있었는데 파도에 아예 없고 예,
1: 예.
3: 안정되더란 말입니다.
1: 맞습니다.
3: 그래 이게 상당히 그 좋구나 하면서 계속 먹었는데 한 여덟 달 정도 먹으니까 예, 이제 혈압이 제복이 담기 항제 정상범이란 말입니다. 예,
1: 맞습니다. 예, 그럴 예. 수 있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선생 지도를 받았습니다. 혈압 약이라 거는 그렇게 끊으면 되지 않구먼.
1: 예, 그래 지도를 받으면서 있어서 예, 그래서 예, 내 해란대로 하면 됩니다.
3: 예, 예. 그래서 예, 선생 해란대로 감량하고 예, 자수를 예, 이렇게 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심내방만 먹고 있는 것도 혈압 조절이 좀 잘 된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예,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예, 머리 그냥 싱하다 말입니다. 정신이 나고.
1: 뇌경색이 예, 그렇습니다.
3: 예,
1: 원래.
3: 띵하고 아프고 예, 정신이 예. 나고. 그다음에 힘 돌아가고 예, 자꾸 돌아가고 어지럼증이 나서 얘기를 계속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고사했습니다. 그런데
1: 예.
3: 지금은 예, 이게 없어졌습니다. 거리에 그 아프고 예, 무지개 가고 예, 고라니 안개 낀 것들을 더분하던 게 없고 예,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기분이 상쾌합니다.
1: 뇌경색 치료이 얼마나 좋은 이야기라고 그래요.
3: 예, 예, 예. 그리고 오렴지 나고 예,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예. 소리 난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아,
3: 지금은
1: 예.
3: 영 편안합니다. 그리고 예, 관절이 아주 좋습니다.
1: 예.
3: 이제 만토주도 있고 이렇게 구조성성도 있고 예. 그에 허리를 해서 다리 아프다 하기도 하면 있지 않을까. 용이 시문을 씻듯 시다가 가서 발끝도 찡찡조리면서 발 디디지 못하게 아프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 몇 발짝 걸다가는 소고소고하며 운동도 바로 못했습니다. 활동도 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서 연골이 다 다스렸답니다. 딱딱 소리 나면서니
1: 아.
3: 무릎부터 쓰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붓기고 뻣뻣하고 예, 고둥다리처럼 그랬습니다.
1: 아.
3: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예, 다리도 이렇게 가벼워지고 예, 아프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는 예, 활동하는 것도 예, 편안하게, 저기,
1: 정신이
3: 올라가고
1: 예.
3: 내려가고 하는 것도 편안하고 예, 얼마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편안하고, 이제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활동 좋으니까 약이 집에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1: 현금이 두 번씩 나가고.
3: 얼마나 좋습니까?
1: 맞습니다.
3: 예, 이런 활동에. 예, 그래서 배달받아 왔는데, 한 가지 물어보자 그랬다.
1: 예.

0: 예, 우리 친구 어머님 만나는데 친구가 예, 이렇게 자꾸 눈두덩이 붙는답니다.
1: 눈빛이네. 아,
0: 그렇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어디면 여러 가지 어디면 뭐가 있겠는데 그 저기 서양은 또 병원에 가면 서양 주사 구매입니까? 예?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1: 부작용이 많지니까 그렇지.
0: 예, 그래서 예. 그 장약이라니까 그거 좀 써보면 좋겠는데 선생가 문의해봐 달라더라 말입니다.
1: 예, 예, 예. 눈등이 자꾸 이렇게 붓기 나는 거는 콩팥이 기능이 내려가 그런 게입니다. 예, 예. 예. 기름에서 소변이라면 잘 아이 빠지면서 붓기는 게입니다. 예, 그리고 발이 붓기고 발등이랑 붓기고 이렇다면 이게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또 붓기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그 눈등이 그 사람 붓긴다니까 이 우리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콩팥이 기능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이 콩팥이 허증이랑 치료해 줄 수 있는 이 그래서 우술이랑 지룡이랑 홍경천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예, 소변이랑 잘 통하고 또 예, 눈두덩이라며 잘 이런 붓긴 이런 증상들이 나사질 수 있죠. 예. 예, 그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241-7979번으로 저녁에도 배달이 되니까 거기다 문의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241-7979.
1: 맞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제 전화입니까?
1: 예, 맞습니다.
3: 예,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3: 저도 이 장약 심리방 오랫동안 쓰는 한사입니다. 저는 예. 이렇게 노지산이 두 번 오다니까나 반신을 뒤집고 그 다음에 누이도 하도 피고 그 다음에 어느 장에 이 말하다나 그 다음에 무슨 입질 하자면 이 얼굴이 뻣뻣해가지고 땡겨가지고 그 다음에 예. 이 약이나 물 먹자 아래 채고 떨어가지고 야 어떨 땐 좀만 지내요.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 밥이랑 먹자도 막 이렇게 해가 꿋꿋해가지고 한다고 다 마비 되놓으니까 이 이렇게 밥 삼키지 못해서 울 내려오고 이 한이랑 먹자도 예. 예 삼키지 못해서 용 고생을 때론 또 짓고 해도 짓고 벌도 짓고 이래면서 너마 이 병원 저 병원 너마 또 타는 데는 다 찾아다니고 타는 약은 다 썼지만 얼마 좀 치료되고 치료 안 되더라 말이에요.
1: 예, 그렇습니다. 원래 중풀이라는 게
3: 그러다가 너마 실망한 나머지 선생님 강의 들은 게 이게 소장약이라니까 옛날부터 소장약이
1: 좋다는 게 예, 알지 않을까 모두 써먹어 봐 그렇지. 예.
3: 야생약 떼고 안일한 지구에서 야생약 떼로 만든 약이라 하고 아이 공동조치가 딱 중풍울증 치료한다고 관산동맥경화에 뇌동맥경화에 모든 관심병 다 치료한다고 이런 약 쓰면 딱 될 것 같아서 선택했었는데 아이 사슴사슴 먹기 시작하니까 얼마 좋아지겠습니까?
1: 그렇죠. 예.
3: 지금은 이거 내 5년 2개월 좀 가까이 쓰고 있는데 야, 약을 쓰면 정말 이 약에 대한 긍정도 더 하게 됩니다.
1: 그렇죠.
3: 정말 이 약은 정말 내 몸처럼 난 아끼고 싶다 말입니다, 이 약은.
1: 예, 그게 예, 그렇게 많이 좋아지게 만드니까.
3: 예, 지금 걸어다니는데도 아무 문제 없고 가고 싶은 데를 다 가지. 이 누이 덮였던 것도 다 하고서 댄스 화면이 활짝 연기 것은 다 열려가지고 어느 장애 들었지 뻣뻣한 것도 이렇지 모든 것이지 이렇게 사는 게 어디는 살만한다. 그래 나가 미련다 모두 다른 사람이야 부유 어머 때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니만 이렇게 거서 이렇게 아예 진심품만한 사람을 내가 사는 감이 이런다. 그래 양도 좋은 거 만나서 이런 거 쓰고 산다고 그래서 모두 소개된 게
1: 모두 많이 소개를 했지니까
3: 나도 한다.
1: 예. 예. 이 약은 이 소개를 해도 약 요거 아이 먹는 약입니다.
3: 야, 요건 따뜻하더만 예. 선생님 그 이게 소장이 좋은 아이 영양금을 부리는 약이 네 가지나 들어가지.
1: 그렇죠. 예.
3: 예 뚫어서 녹여주고 영양식이고 하니까 거기 세계에서 제일 좋은 활성효소의
1: 맞습니다.
3: 기경재생제요 수복제 이런 게 들어간 게 아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 그렇죠. 예.
3: 저는 정말 이 약 저기 정말 지금 날마다 행복하고 머리가 이 약 쓰면 반복이 없고 이 머리 맑아지
1: 맑아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예. 일어나면 모두 영 맑아지
3: 야 정말 예. 이게 오장육부 어디나 구석구석 다 치료할까 이거 한 가지면 다른 약이 정말 필요 없습니다. 나는
1: 그렇죠.
3: 지금 5년 이상 계속 이거 한 가지만 먹는데 병원 모르고 살고 모든 검사 수치 1년에 아예 두 번씩 검사를 해도 계속 정상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1: 그렇죠.
3: 정말 사는 맛이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 내가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 요 앞들이 할머니 포유 와서 이렇게 내 서로 아이고 암에도 반신 잘못하고 어느 당에 거지 왔던 게 지금은 다 정상 살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암에도. 그래서 딸하고 아들 그 사이라면 이렇게 다 줘서 한국 보내는데 전통병 머리 아파 계속 전통병 먹던 게 전통병 끊고
1: 이 약을 잡수면 전통병 끊는 분들이 얼마나

0: 많은지 모릅니다.
1: 예, 그러면 예. 맥이 나서 일하는 게 정말 피곤한 거 모르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다. 그 딸이라며 그 며느리랑 그랬단다. 그래가지고 예. 이거 이번 활동에 내 암에 나오신 거 그랬지. 암에 이번에는 이중으로 이렇게 그런 간해준다고 가격을 활동 이용 좋으니까 그러니까 오 그럼 그 싸야지. 아이 딸과 며느리 너무 좋다고 자꾸 말하니까 우리 영감 놓지도 우선 팔팔하게 살지 이래놓고 이거 싸겠다고 배달해달라고
0: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예 알았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예, 우리 장약심리방 약자체는 뇌경색이 왔거나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주는 이런 약입니다. 예, 이 약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유발하는 양리기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예, 안심하고 쓰셔도 좋은 약입니다. 예, 이 장약심리방을 생산해가지고 3만여 명이 환자분들한테 산자의원에서 림상실험하고 독성실험을 거쳤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장약심리방이 독과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중국민족의학학교에서 추천하는 아주 믿음직한 이런 약입니다. 예, 예, 지금 중풍이 와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보면은 기혈 부족으로 인해서 혈이 많이 부족해지죠. 예, 예, 그런데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기를 조절해주면서 기도 보충해주고 혈도 보충해준다고 약과기 치료범이 딱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예.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장량 심리방 먹는 환자인데요.
0: 예.
3: 예, 저는 심장이 나빠서 1년 전에 이 약을 많이 썼습니다.
0: 예.
3: 예, 그 심장이 어떻게 나빴는가, 뭐, 어쩌 전에 많이 놀라고, 후두두 하고,
0: 예.
3: 저쪽 밤에 자다가도 숨이 올라오고 이래서 예, 몇 번씩 고생했습니다.
0: 네.
3: 예. 이제 내 방송이 좀 허가만 해서 예, 방송 중에 이제 선생님 얘기하십니다. 그 네. 얘기하는 게 내 병에 맞는 것 같아서 내 그 주문에 먹었는데 아, 엄청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그런 증상 하나도 없습니다.
0: 아 효과 봐야 됩니다. 또 원래
3: 네. 그런 잠 잘 자고 그저 사적이 싸고 그저 어디나 아프고 어렵지나 이런 때디 두 번씩 맞던 것도 좀 다 아예 맞고 영조하던 이제 작년에 또 우리 영감 때문에 발 놓고 와서 이 약속인데 정작들은 사람 얼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날라댕긴다.
0: 얼마나 회복이 잘 됐습니까? 예.
3: 예, 어제 미국 딱 썼는데, 오, 예. 나 너무너무, 어제 이하고 이런 거 만나는 또 내 친구, 누구 맞던 기리가 한 가지다 봅니다.
0: 예.
3: 그래, 우리 미용관 세세미에 찾아가지고, 우리 가족이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0: 그렇죠.
3: 지내는지 모른다.
0: 예.
3: 만나는 뭐, 누구 맞다는 웃음꽃 지키고 만날 농담하고 이렇게. 즐겁게 산다.
0: 좋죠, 예.
3: 예, 기대 나는 또 이 약은 있지만, 예, 또 이번 활동에서 올 때 또 주문하자고 그랬는데.
0: 예, 이번에 주문하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2: 안녕히
0: 예,
2: 계십시오.
0: 예, 예, 그래서 아 우리 이 장약심리방 보면은 기혈부속이 좋은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예, 소홍화라든가 또 홍경천이라든가 또 황기라든가 당귀,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와 혈을 보충하는데 또 이렇게까지 잘 보충되는 약이 없습니다. 예, 이 어혈이라는 거는 깊숙이 있으면은 문제 생깁니다. 예, 어혈이 재가지고 혈관을 막아놓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지나다가 심장이와 막히면은 심근경색을 유발하고 머리에와 막히면 뇌경색을 유발합니다. 예. 이래서 인체에 깊숙이 박혀있는 어혈을 녹여서 밖으로 내보낸 뒤 제일 좋은 이런 성분 천궁하고 당귀가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혈을 녹여서 밖으로 내보내고 통증을 먹게 합니다. 예. 그리고 소홍화하고 지룡이 배합이 또 잘 됐죠. 예. 그래서 네. 경련이 나타나면서 많이 떤다 거나 입을 막 떨고 사지를 막 떨고 더품을 깨지지 흘리는 이런 증상들이 예, 많이 좋아집니다. 예.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종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 방법 특효 성분인 바액 용제효소

원천적인 초임계 생물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외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비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될 만큼 이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세상 속 불가사의를 찾아 떠나봅니다. 어쩌다 이러니? 자, 오늘은 노르웨이 깊은 산골짜기에 숨겨진 과학계를 40년 넘게 골치 아프게 만든 기적 같은 자연현상입니다. 바로 헤스달렌의 불빛이라는 곳입니다. 네, 북유럽 신화의 배경 같은 이 계곡에는 매일 밤 정체를 알 수 없는 빛들이 나타나 최첨단 장비로도 그 비밀을 완전히 풀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는 1981년 12월 노르웨이 중부 외륵 지방의 작은 계곡에서 시작됩니다. 평화롭던 어느 날 밤 하늘에 이상한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가끔씩 보이다가 이듬해인 1982년에는 그 횟수가 무려 주 20회까지 늘어났습니다. 어떤 때는 하룻밤 사이에 17번이나 목격되기도 했답니다. 현지 주민들이 묘사하는 이 빛의 모습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주먹만한 것부터 자동차만한 것까지 크기가 다양했고 색깔도 흰색, 노란색, 붉은색 등으로 무지개같이 변했습니다. 어떤 빛은 마치 숨쉬듯 커졌다가 작아졌다 반복했고 어떤 것은 반짝이다가 갑자기 두 개로 갈라지거나 합쳐지기도 했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움직임이었습니다. 때로는 느릿느릿 떠다니다가 순식간적으로 시속 3만 킬로미터의 엄청난 속도로 사라지기도 했고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직각회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조용해서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네, 과학자들은 처음에 이 현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농부들의 착각, 자동차 헤드라이트, 비행기의 불빛, 아니면 오로라 정도로 생각했죠. 네, 그러나 빛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1983년 노르웨이 국방연구원과 오슬로 대학은 공동조사팀을 꾸리고 헤스달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인 1984년 1월과 2월 무려 40명의 과학자들이 이 좁은 계곡으로 몰려들었답니다. 네, 그들은 고성능 레이더와 분광기, 자기장 측정기 등 최신 장비를 총동원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네, 과학자들은 단 한 달 만에 53차례의 정체불명 빛을 포착했습니다. 그중 13번의 레이더에까지 동시에 잡혔는데 이는 이 빛들이 단순한 착시가 아니라 물리적인 실체를 가진 형상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순간이랍니다.

분광 분석 결과 이 빛들 속에서는 규소, 철, 칼슘 같은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고 일부는 플라즈마의 특성을 보였습니다. 또 이 빛이 지나간 눈밭에서는 세균이 거의 완전히 사라져서 강력한 자외선이 방출됐음을 암시했습니다. 이 발견 이후 과학자들은 이 빛의 정체를 규명하기 위해 여러 가설을 내놓았죠. 가장 유력한 설은 자연 플라즈마 이론입니다. 헤스달린 계곡은 지질 단층 때 우

이 위치했는데 땅속 깊은 곳에서 우라늄 같은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면서 라돈과 헬륨가스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 가스가 특정 조건에서 이온화돼 플라즈마 상태 빛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설은 압존 효과입니다. 이 계곡에는 석영암이 풍부한데 지각 변동으로 암석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강한 전기장이 발생해 주변 공기를 이온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설은 늪지대에서 발생한 메테인이 공기 중에서 타오르는 현상이라는 주장이었지만 빛의 초고속 이동과 레이더 반응을 설명하지 못해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가설이 현상의 일부만을 설명할 뿐 완벽하게 풀어내지는 못한다는 점이죠. 가장 큰 난제는요, 빛이 특정 패턴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빛들의 72%는 겨울철에 집중됐고 그 중에서도 특히 2월 15일 전후에 가장 많이 관측되었습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무려 90%가 나타났으며 자정 무렵이 절정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미스터리는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1984년 연구진이 레이저로 빛을 비추자 갑자기 밝기가 변하며 방향을 바꾸는 듯한 반응을 보였고 주민들은 손전등으로 신호를 보내며 깜빡이며 응답했다고 증언했습니다. 1998년 헤스달린 계곡에는 자동 관측소가 세워져 지금까지도 하늘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일주일에 20번이 나타나던 빛은 이제 연간 20번 정도 줄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이 관측소 주변의 토양 방사능 수치가 평소보다 높아지기도 하고 빛 아래 식물들은 비정상적인 성장을 보이기도 하며 가끔은 주변 전자기기에 방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2026년인 지금도 헤스달린의 빛은 여전히 과학으로 온전히 설명되지 않은 지구가 품은 마지막 신비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아마 그 해답은 기존 물리학의 연장선상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못한 새로운 자연의 법칙의 영역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만 그 본질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좀 드문 주제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격은 지난 시간이 지나도 비교적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특징을 말합니다. 네,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들 특징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전통적으로 성격은 심리학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신경과학자들까지 나서서 성격 특질과 뇌의 구조 및 기능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격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이 각자 독특한 성향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사람마다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과거 심리학자들은 성격을 규명하기보다는 주로 기술이라는 주로 기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양한 검사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성격 특질을 그 지수를 측정했죠. 하지만 모든 심리 과정이 결국 뇌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격 역시 뇌의 구조와 기능을 통해 설명돼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정확한 방법을 모두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일부 연구자들이 본격적으로 성격의 생물학적 근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특질을 바탕으로 성격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런 걸 시도했는데요. 20세기 중엽 심리학자 한스 아이젠킹은 젠크는 성격이 외향성과 신경증이라는 두 가지 주요 차원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론을 발표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날에는 많은 심리학자들이 성격을 설명하는 다섯 가지 주요 특징, 이른바 5대 성격 요소의 대체로 동의합니다. 첫 번째는 외향성입니다. 이는 대체로 자신의 내면보다는 외부 세계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로부터 만족과 에너지를 얻는 성향을 말합니다. 외향성은 반대 개념인 내향성과 하나의 연소 선상에 존재하는데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교 자리에서 활기를 얻고 즐거움을 느끼는 반면 이 내향적인 사람은 조용하고 과묵하며 독서처럼 혼자에는 활동을 더 선호합니다. 두 번째는 신경증인데요. 이는 불안, 감정기복, 초조함 등을 나타내는 특질입니다. 신경증 성향이 높은 사람은 보통 수줍음이 많고 자아의식이 강합니다. 이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매우 민감해서 다른 사람들은 별 문제로 느끼지 않은 상황에서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울증에 걸릴 위험도 높은 편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는 성실성입니다. 의지력과도 비슷한 이 특질은 유능함, 정리정돈을 잘함, 신중함, 책임감 등으로 나타납니다. 성실한 사람은 믿음직스럽고 근면한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더 느긋하고 목적의식이 약한 편입니다. 네 번째는 친화성입니다. 네, 친절하고 사례 깊으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협동을 잘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특질이 강한 사람은 이타적이고 겸손하며

믿음직한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친화성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안녕에 관심이 적고 공감 능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다섯 번째는 개방성입니다. 창의성, 상상력, 지적 호기심, 미적 감수성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개방성이 낮은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다소 회피하고 전통적인 방식을 더 선호하는 편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격 특질들은 과연 뇌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신경과학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성격의 생물학적 근거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특정 성격 특질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를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파민 활동을 조절하는 효소의 유전자가 개방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신경전달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의 유전자가 친화성 및 성실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고 하네요. 네, 최근에는요, 더 발전된 뇌영상 기법을 사용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신경증 성향은 감정처리와 관련된 뇌영역들 사이에 연결성 증가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뇌향성은 보상과 동기에 관여하는 뇌영역들 사이에 연결 증가와 관련이 있었고 개방성은 백일몽, 상상에 관여하는 영역들 사이의 연결 강화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친화성은 사회적 감정적 관심에 관여하는 영역들 사이의 연결 증가와 성실성은 기억과 미래 계획에 관여하는 뇌 영역 내 연결 증가와 각각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실험 참가자 수가 적고 발견된 상관관계도 비교적 약한 편입니다. 또한 뇌 촬영 결과에서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고 해서 모든 개인의 성격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연구들은 성격의 생물학적 근거를 찾기 위한 첫걸음을 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들로 평가받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성격과 뇌의 구조 및 기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수수께끼가 점차 풀릴 것으로 과학자들은 기대하고 있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격이라는 개념에 대해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시선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위를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위를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수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곡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오늘도 샘펑소실의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샘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영길시 현대병원, 네, 어떤 병원인지,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리라고 생각되는데, 병원이란 가장 중요한 것이 병을 제대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네, 영길시 현대병원은 전국 각지의 3급 병원에서 장기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난치성 만성질환 치료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중점을 두고, 그리고 자체 특색인 치료, 면역각성요법과 부강주사세포재생요법을 병행해 총 30가지 난치 만성질환을 치료해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효과를 책임지는 것이 현대병원의 일관적인 주상입니다. 이같이 현대병원은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 어려운 난치성 질병에 대체적으로 대상포진, 후유증, 통증, 3차 신경통, 또한 원인불명, 두통이나 어지럼증, 또 전신에 고성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통증, 어떤 검사 해봐도 발견이 잘 되지 않는 이 어려운 통증에, 그리고 말소신경염, 또 정형외과 수술 후에 남은 또 만성통증, 자율신경실조증, 이것도 지금 참 림상에서 흔한 증상이지만 별 해결 방법이 없고, 또 어떤 검사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증상들입니다. 그리고 요추의 협착증, 허리가 자꾸 앞으로 구부러지면서 다리가 내리저리고 불편해서 걷기 어려운 증상, 즉 좌골신경통, 늑간신경통, 전신에 오염된 상처로 인한 근육이 뻣뻣하게 경직되기도 하고 통증을 일으키는 증상. 그리고 아마 지금 이야기 수준으로 또 가장 어려운 것은 자가 면역성 질환, 여기에 대표적인 것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한우를 그대로 직역하면 류풍습 관절염입니다.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 또한 대퇴골 모혈괴사, 통풍, 그리고 쇼그렌 증후군, 눈, 입이 어디나 자꾸 말라들면서 아무리 약을 써도 잘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섬유 근육 통증 증후군, 또 골다공증, 족저근막염, 발바닥이 아파서 아침에 혹은 앉았다 일어날 때는 발바닥이 찌릿찌릿하다 하는 병에, 그리고 베체트병, 백색병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자가 면역성 질병으로서 혈관에도 염증을 일으키고, 반복되는 구강에, 입안의 개양, 입안이 현다 하는 뜻입니다. 외연부의 개양, 눈, 눈의 포도막염을 잘 일으켜서 실명할 수 있는 위험한 병입니다. 그리고 피부 홍반, 결절이나 관절통, 소화도 신경 혈관, 여러 기관을 침범해서 손상 일으키는 병이가 바로 베체트병입니다. 전국 각지 돌아다니면서 치료해도 효과를 못 봤다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분들 영길시 현대병원의 새로운 치료요법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그 피부에 근선, 이것도 적지 않지만 해결이 잘 안 되는 병입니다. 그리고 신경피부염, 예, 스테로이드, 즉 격소에 의존해서 아무리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홍반낭창 그런 병에, 예, 소화도에 어디든지 염증을 잘 일으키는, 예, 그런 병, 궤양성 대장염, 또한 난치성 위식도역류병, 그리고 만성 재발성 췌장염, 예, 또 만성 두드러기, 예, 또한 그 자신 면역성 질병으로 일으키는 갑상선 기능 저하, 예, 이거는 대사 호르몬이 분비의 결핍으로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난치성 골반에 반복되는 통증, 또한 예, 하복부에 자주 경련이 일어난다, 통증이 생긴다, 예,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입이 인후 질환으로, 예, 여기 그 특히 안과에 녹내장 또 합병된 황반변성, 시신경 이명, 귀에서 소리 난다, 예, 메니어르병, 다발성 경화증, 예, 또는 담즙성 담관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 그리고 담즙 역류성 위염에, 예, 그리고 피동맥 고혈압, 또 원인 불명 난치성 피부 가려움증, 예, 이게 다 어려운 병입니다. 치료해도 잘 낫지 않으니까 병원에서는

0: 해결 방법이 없으므로 예, 휴식을 잘 취하고 예,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충분한 소변을 해라 하는 예, 여기에 그칠 뿐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영길시 현대병원에 예, 새로운 치료 방법 면역각성료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전신을 근본적으로 다스려서 면역 기능을 강화해서 염증을 없애주고 섬유화되기 쉬운 체질을 개선해 새로운 병조를 막아주고, 또한 부강주사해료법 이미 많이 얘기 드렸는데, 이 주사를 복부에다가 주사하면 우리 인체 자체 면역의 세포가 갱신하면서 이미 노화된 세포는 배출하고 새로운 세포의 재생이나 증식을 하면서 그 기능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2: 아, 저는 전립선대에서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번 받았습니다.
0: 전립선비대, 예.
2: 예. 저녁에 뭐, 그래서 소변 자세가 많아서 자지도 못하고 한 네 번, 다섯 번 일어났습니다, 소변을.
0: 예.
2: 그래, 가서 치료를 한번 한 게 지금은, 예. 그래서 한 기쁜이나 두 번 이상, 이래 효과도 없고, 예. 가서 좀 더 치료를 하자 그런다.
0: 예. 효과를 확실히 봤다 하는 건 믿음성이 있다 하는 것이고, 현대병원에서는 그 치료에 대해서 났을 때까지 책임져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예, 잘 낫지 않는다면 계속 예, 났을 때까지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좋은 약속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3: 네, 무릎 뒤 아파서 두 번간 치료를 했습니다. 두 번간 치료를 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친구를 지금 우리 어제는 오늘이 열흘이니까 가는 날인데 내일 가는 날인데 친구를 가자고 그랬네. 그 친구도 허리 아파서 꼼짝 못한다 집에서. 그래 내 이 현대병원에 가서 모두 환자들 허리 치료한 사람도 많고 이 무릎 치료를 이러는 사람들도 욕 많다고 하니까 자기도 내일 가보겠답니다. 그래 같이 갈까 안에 전화드립니다.
0: 가보겠다고. 예, 아직은 네. 치료하지 않은 분. 예, 그분이 이제 가서 한번 치료하면 예, 효과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
3: 예, 예, 그래서 한 일 같이 가보면 예, 알겠지.
0: 효과 있으면 계속 치료받고 효과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저도 그러면 허리하고 다리 너무 아팠어요. 가서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했는데 몇번에 치료했는데 효과 없었습니다.
0: 허리 다리 아파서 척추협착증입니까? 여보세요?
4: 예, 척추협착증이고 여주가 한번 탈출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걸으면 아프고 아이고 그러면 괜찮은데 걸기만 하고 내리면 막 잡아당겨서 아프고 그런 예. 그 현대병원에 가서 몇 번 치료받은 게 요즘은 영 좋습니다. 아. 그리고 난 또 무릎 관절 벌써 아픈 지 한 1년 됐는데, 근데, 다른 데가 물어보면 그냥 무릎 관절이라서 어디서 안 남았더라. 길이 버려서 안 나서 겁이 나서 맞지 않고, 예.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했는데요. 효과 영 좋습니다.
0: 예. 좋습니까? 예.
4: 예. 네, 이번에 그 며칠 내일이나 또 한 번 더 가면 어떻겠습니까? 한 번에 몇 번 더 가야 될까요? 무릎 관절 인사 안 나갔어요.
0: 모두 몇 번 치료받았습니까?
4: 모두 두 번.
0: 두 번. 일반적으로 적어도 세 번 치료는 해야 좀 낫고, 아, 예, 엄중한 분들.
4: 아프다 말한다, 그러고.
0: 예, 엄중한 예, 분들이라.
4: 다리도 세게 아픈다. 예, 아무래도 한, 너도 몇 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났을 때까지 병원에서는 책임져 드립니다.
4: 예, 다 났을 때까지 치료. 영, 효과 영 좋습니다.
0: 네. 예.
4: 내가 그 치료한 그런 효과는 뭐, 여기서 내 효과 잘 봤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5: 예, 선생님, 한 가지 검사 한번 합시다.
0: 예.
5: 내 우리 그 친척이 한 분인데 뭐인가 이래야 되지.
0: 그 몸에도 그렇고

0: 뭐 직접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이것 때문에 좀 이 대인 관계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 예, 자꾸 좀 기분상에 움츠러들 수 있는 이런 조건으로서 모두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는데 예, 이게 잘 낫지 않는 예, 이런 병인데 현대병원에 2652120에 문의해서 한번 치료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지금 먼저 내 문의해보고 예?
0: 네.
1: 예, 알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언니 허리 다리 아파서 현대병원에가 두 번 출연했습니다.
0: 예.
3: 그런 게 이 집이 6층인데 못 내려왔댔습니다. 근데 예. 지금 내 치료를 두 번 한 게 매일 내려와서 두비도 바꾸고 상담도 해주고 매일 그립니다.
0: 예.
3: 그래 이리 허가 좋았어요. 내일 선생님 또 이렇게 가서 또 치료받자 치료 날짜 돼서 치료받자 그럽니다.
0: 며칠 됐습니까? 두 번 치료했습니까?
3: 예, 두 번 내린 열하이 됩니다.
0: 예, 그러면 세 번째 치료 시간 됐습니다.
3: 예, 선생님 물어보시죠. 백반수이란 게 하얀 점이 똑똑 있는 거 백반수이랍니까?
0: 예, 좀 얼굴에도 뭐 입술에도 뭐 예, 몸통 아래도 어디든지 다 생길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해결이 잘 안 되는 병입니다. 병이라고 예, 피부에 나타나는 반점인데 이게 뭐 크게 뭐 생명 활동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3: 아, 예. 그럼 우리 친척이 남단데 좀 그러니까 몸에 있습니다. 그 나도 이렇습니까? 가만 놔둡니다.
0: 네, 뭐 큰 영향은 없는데 그게 또 퍼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 또 남이 봐도 집안에서 또 한 집 식구를 해도 보면 어쩐지 예, 좀 남한테 이상한 감을 준다는 것으로 좀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해 보려면 2652120에다가 먼저 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김내 현대병원 가봐라고 내 말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4: 네, 부강수사료법이 정말 이 부강수사료법이 참 좋습니다. 이게 세포재생료법을 하는데 우리 둘째 언니 저기 언니가 영종 귀신 거기 있는데 여름부터 이렇게 가을이 들어서서 자꾸 해마다 번가림 자꾸 그 허리뼈 선생님 여자 맞춰서 자꾸 떼어난단 말입니다.
0: 예.
4: 그래 그냥 여름에 그 무료로 그 세번하는 거 그래서 깨거나 그래서 그 화암 한비하고 그다음에 그 사진 찍어 그거 빌어내고 세번
0: 다 했습니까?
4: 예,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까 시간이 어떤은 한 두 달 때 모두 치료하는 게 한 달이 걸리고 그다음 어떤 두 달 지나서 석 달에 했는데
0: 예.
4: 가서 영광에 가서 예, 사진 찍어본 게 그게 선생님 다 그게 여자 맞춰서 그게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다 들어갔더랍니다 선생님.
0: 예.
4: 예, 그래 야 그래 막 아 이게 정말 뭐 무슨 아니 38년 동안 이관래 원장님이 이게 정말 애교를 창시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거서 이렇게 지나간 일이 지나간 일이 애라면 정말 확실하게 이게 정말 허리병 정말 저희 아주 정말 애라는 명약은 명약이라 이랬죠. 그래 너무 반가워서 고맙대 사람들은 나는 이런 상황을 얘기할까 예. 그 할머니 둘이 또 예. 인생 많습니다. 발심이 넘었는데 허리 싹 구부러져서 거서 예. 무슨 저기나 뭐 어찌고 말까 했더니 어디 죽을 때 왔는지 무슨 그걸 그렇게 하겠는가 그래 직접 보고 나니까 예,
0: 그거
4: 예. 예 직접 받다 만다도 한 말이 그러니까 두 분이 또 예, 걔 뭐 어찌겠는가 돈도 그리 많지 않게 절반 가기를 한데 가겠답니다 지금
0: 예.
4: 예 현대병원 찾아 가겠답니다 두 분 지금
0: 예. 허리 구부러든다 이게 뭐 예. 너희들이 뭐 응당한 일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예, 이게 질병입니다.
4: 다 예, 늙고 많이 그런 거 한답니다.
0: 예, 질병 때문에 다 고부랑한 할머니 됩니다. 예. 예, 예, 어떤 사람은 펴고 다닐 수 있는 노인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4: 그래.
0: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질병이기 때문에 고쳐야 되고 지금 100세 시대로서 80, 뭐 90, 아직도 10여 년, 20년도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 허리 구부리고 산다는 게 그게 참 어렵기를 짝이 없습니다. 예.
4: 예. 예. 그래 말해가 100세 시대인 게 아이 어디서 680원, 1천원 내는 게 680원 뭐 정말 착한 가격이 꼭 세 번, 네 번 마수 놓기 다음에

0: 또 생명 것도 연장할 수 있고 오래 살 수도 있겠고.
1: 그럼요. 예. 예. 허브 허리가 구부러들면 그것은 보기 싫다 문제 아닙니다. 이게 허리에 대뇌로부터 나오는 신경이 통하는 예, 길인데 이 신경이 제대로 통하지 못하니까 사지 활동 제대로 못하고 아 그다음에 남들이 보기가 거북해서 나다니지도 못하고 집안에만 예, 그냥 있으니까 이 근육이 사람이 노인이 되면 근육이 다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여러 가지 만성병들이 또 생깁니다. 예, 아, 그러니까 예, 빨리 하루라도 고쳐서 예, 허리 쭉 펴고 예,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0: 예, 예 말씀 일대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3: 네, 사촌 언니 요즘판 투출해서 두 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게, 다니기도 좋고, 좀, 거리도 좀 피질까 한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어선 또 치료를 할 날짜 돌아온 다음에 예약해달라고 얘기를
1: 해요. 몇 번 치료 받았습니까?
3: 두 번 받았다. 아,
1: 두 번 가지고 다 났을 수 없습니다. 네.
3: 그렇죠. 예.
1: 예. 두 번째 치료 끝난 지 며칠이 됩니까?
3: 열 할이 된답니다.
1: 아, 예. 그러면 세 번째 치료 받을 날이 됐습니다.
3: 예. 예. 그래 받자고 예약하죠.
1: 예. 2652120에다가 4시 전으로 전화해 예약이 됩니다.
3: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4: 예. 우리 이모가 예, 예 경추에 가루 들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머리 빗지 못하고 머리를 감지 못한다. 남이 다 감아주고
1: 감아서
4: 예. 그렇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약이랑 썼는데 효과를 보지 못 친구랑 많이 맞았답니다. 그래서 예. 효과를 보지 못하는데 아이 현대병원에서 치료한다는데 그래서 치료 가서 검사도 해보고 치료도 해보겠다고 소리 예. 전화해달래서 내 그래 전화드린답니다.
1: 그게 얼마나 불편하죠. 예. 예 머리도 못 빗고 어저께도 그렇죠. 불편하고 아 이게 일상생활이 매우 어려운데 그분이라고 약을 뭐 안 쓴 건 아니겠죠. 써봤겠죠. 아. 예.
4: 당약은 다 쓰고 다 친구도 쓰고. 얼마 했는데 모른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 어깨에 침살이 따닥따닥 나도 예. 예, 아프게 침을 맞아도 해결이 안 되는 분들 지금 현대병원 하면 여러 가지 잘 낫지 않는 병 가운데서도 골관절 질병 치료에 이 부강수사요법이가 예, 아주 인정을 받는 예, 이런 치료입니다. 예.
4: 아침 몇 시에 전화 침을 받습니까?
1: 정상적으로 한 7시 반, 8시 후에 전화 치면 됩니다.
4: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미리 아침에 전화 치고, 그럼 모시고 가자고 그랬네.
1: 예, 그렇게 하세요.
4: 네,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저기, 우리 사촌 언니도 예, 현대병원에가 두 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1: 어디가 불편해 치료받았습니다.
5: 요초판 투수에 협작증이 와서 허리가 꼬불라 예.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 내리저리고 골통증이 나서 얼마 걸음도 못 걸었습니다.
1: 예.
5: 두 번 치료를 한 게 지금 영 효과가 영 좋답니다.
1: 두 번 예. 치료받았습니까? 예.
5: 그냥 이제 다리 저린 것도 좋고 아이 저리고 그 다음에 걸는데도 많이 이선보고 좀 걸을 수 있단다. 이러고 마음대로 돌아 누울 수 있고
1: 예.
5: 그래서 이번에 내리 또 세 번 맞다고 세 번 맞아야 되지 그 뭘까
1: 적어도 한 세 번 치료는 경과해야 예. 예. 그래야 예. 좀 제대로 치료되고 또 엄중한 분들이라면 혹시 네 번 다섯 번 치료 수여될 수도 있습니다.
5: 그렇죠.
1: 예.
5: 그래서 내리 또 한 번 더 가보겠다고 예약해 달랍니다.
1: 예약 전화는 2652120입니다
5: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돈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은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

0: 적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 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1: 네, 계속 말씀 주시죠.
2: 예, 요통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참 흔합니다. 예, 요통, 허리 통증. 예, 살면서 한 번 혹은 그 이상 경험해 본 분들이 적지 않는데, 여기서 가장 흔한 것은, 예, 허리 삐끗했을 때, 예, 허리 그 접에 과도한 물건을, 예,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예, 또는, 예, 과도한 운동, 예, 예, 이런 것으로, 예, 근육이나, 예, 허리 근육 인대 손상으로 인해서, 그, 척추 주변이 과도하게 긴장될 때를 가리킵니다. 예, 여기에 주로 인대 근육 힘줄 조직이 지나치게 늘어나거나, 예, 그리고 파열되는 경우, 그리고 주간 관절의 활액 조직에 자극성 염증이 있을 때 흔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마 또 많은 것은 중년 노년에 와서 많이 발생하는 요추간판 탈출 척추관 협착증. 예, 이게 참 어려운 것으로서 일상생활이 큰 불편을 가져오게 합니다. 예, 요추간판 탈출은 좀 중년, 예, 50대 전후로 해서 흔히 발생하고 좀 상했던 경험이 있을 경우에 발생하지만 척추의 요추의 협착증은 아무 이유 없이 퇴행성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예, 어떤 변화인가? 예, 우선 척추체의 뼈의 노화로서 골질 증상이 생깁니다. 뼈는 노화되면 뼈 가시 같은 게 돋아 나옵니다. 젊었을 때나 건강한 뼈에는 골의 뼈의 노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유독 나이 드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신경관 쪽으로 돌출이 되면 바로 척추 신경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의 예약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전환의 고장 귀주 준이가 새로운 여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다채로운 행사로 단오를 즐기면서 전통문화를 맛보고 가족과 나라 사랑을 음미하고 있습니다. 올 6월 중국 유럽 화물열차 통일 브랜드가 가동 만 10년을 맞이했습니다. 중앙기상대가 계속해 폭우 황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1935년 1월 중공중앙정치국은 장정도 중례 준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생사가 걸린 전환점으로서 확고한 신념, 진리, 견지, 독립, 자주, 단결, 통일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준의회의 정신을 형성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장정정신과 준의회의 정신을 발행하고 앙양된 토지로 신시대 장정의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날 준의회의 정신은 귀주대지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강력한 동력으로 변모해 장대간 발전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 기념 계열 보도, 초심 사명을 명기하고 부흥의 노정을 힘차게 나아가자. 오늘은 위대한 전환의 고장, 새로운 여정을 향해 나아가다를 보내드립니다. 당시 홍군 총사령부가 이곳에 주둔했고 1935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회의장 2층 회의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여름 녹음이 우거진 준이 옛성 자윤로 96번지에 위치한 준이회의 개최주에는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91년 전 중국혁명을 위기에서 안정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이끈 위대한 선택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935년 1월 중공중앙정치국은 장정도 중례 준의회를 열고 가장 위급한 시각에 당과 홍군을 구하고 중국혁명을 구했습니다. 강력한 지도 핵심과 올바른 노선의 인솔하에 홍군은 적수화를 4번 건너고 금사강을 교묘하게 건넜으며 대도화를 강행도화하고 노종교를 탈환했습니다. 결국 국민당 군대의 포위망을 벗어나 전략적 이동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935년 5월 29일 22명의 용사가 공중에 매달린 쇠사슬을 타고 노종교를 탈환했습니다. 준의회의 전시관에서 꼬마 홍색 선전 강연자 리진천은 앳된 목소리로 관람객들에게 홍군이 노정교를 탈환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청소년 선전 강연팀은 2,000명 이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수많은 강연자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계승했기에 홍색 씨앗은 끊임없이 뿌리를 내려 싹트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었습니다. 관람객 오금겸은 홍군의 험난한 여정과 그 당시의 어려움을 실감한다면서 이처럼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마련해준 혁명 선열들에게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총서기는 귀주성을 세 차례 시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매번 준의회의 정신을 고양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준의회의의 역사적 경험을 잘 활용해 준의회의 정신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붉은색은 이미 준의의 바탕색으로 됐습니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 전환의 도시를 찾아 혁명 역사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저녁 7시 대형 실경 몰입형 공연 위대한 전환이 동황산 기술계 극장에서 정시에 시작됐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첫 공연 이후 위대한 전환은 현재까지 2000회 이상 공연됐고 누적 관객 수는 75만 명을 넘었습니다. 위대한 전환의 배우 성빈은 공연이 막을 내릴 때마다 많은 관객들이 몰래 눈물을 훔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상강 저녁의 공연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그 시절의 역사를 흡사 눈앞에 가져다 놓은 것처럼 느꼈다고 평했습니다. 준이 씨의 2025년 연간 관광객은 연인수로 약 1억 4,600만 명에 달하고 총 관광소득은 1,652억 원을 넘었습니다. 준이 씨 문화관

관광발전센터 진체조임은 가관에서 가감으로 변한 홍생문화관광은 당면 조니 고품질 발전의 중요한 엔진으로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진체조임은 지난해 관광객은 2천여만 명에 달했고 18세부터 45세의 비중이 약 76.6%에 달했다면서 관광객 연령층이 점차 젊어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진체조임은 젊은 관광객들은 참관을 통해 홍군이 행군 과정에서 보여준 위대한 인격적인 힘에서 큰 감동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장정길의 초연에서 새 노정의 분투의 나팔 소리에 이르기까지 준희의 드넓은 대지는 활기찬 생기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준희 매담현에서는 60만 모 생태차 재배원이 국가지리 대표 보고제품 인증을 받은 양질의 녹차를 재배함으로써 차 산업은 30만 명 농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차 산업을 선두산업, 기간산업으로 간주하는 토대에서 현지에서는 또 전국 신규 차 음료 공급망 센터를 전력으로 구축해 전통 차 기업의 전환과 승격을 다그치며 산업 발전의 새 경주로를 적극 개척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모 차 기업 직원 류호는 그년 내 기업의 경영 중심은 시장에 따라 부단히 조정돼 차 맛의 크래프트 맥주, 탕후루맛 제품을 포함한 신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찻잎도 지켜 효과가 아주 좋다고 소개했습니다. 준희시 무천 계르종 묘족자치현에서는 젊은 간부들은 클라우드 판매를 통해 싱싱한 특색 농산품을 산 밖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면 무천현은 20개 고정장터, 55개 이동식 생방송 장소, 35개 특색 생방송실을 구축하고 누계로 3,700회 이상의 농업지원 생방송을 진행해 2026년 상반기 농특산품 판매액이 500만 원을 넘어섰다고 표했습니다. 무천 자치현 당위원회 선전부 전소룡 부부장은 과거 노점을 지키며 이웃에게 판매하던 데로부터 현재 온라인에서 전국의 네티즌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매출을 올리는 동시에 외지 친구들도 심산 속에 맛 좋은 음식을 맛볼 수 있어 상방에 모두 리롭다고 표했습니다. 신념을 굳히고 진리를 견지하며 독립자주적으로 단결 통일해야 합니다. 준희 회의에서 다진 정신의 불씨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활활 타오르면서 신시대 장정길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새로운 승리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28년의 피어린 항쟁을 거쳐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영도해 민족 독립과 인민 해방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새 중국이 탄생했으며 중화민족은 이때로부터 새로운 기원을 내렸습니다. 계열포도, 위대한 노정, 오늘 시간에는 중화민족이 일떠선 후에 사회주의 혁명과 려정이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북성 평산현 서백파 기념관 앞에는 세종국은 이곳에서 출발했다는 몇 글자가 유난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기념관 내부의 홍색 기억이 깃든 혁명 문물은 시공간을 넘어 역사의 발자취를 찾도록 관람객들을 안내합니다. 70여 년 전 당주황은 중국혁명의 마지막 농촌지휘소인 서백파에서 인민해방군을 지휘해 료심, 회해, 평진 3대 전역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중국혁명이 전국 승리를 곧 맞이하게 됐습니다. 1949년 3월 모태동은 중공중앙기관을 이끌고 서백파를 떠나 북경으로 향한 과행길에 오르면서 세종국 구축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949년 9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원회의에서 세종국의 국명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북평을 소도로 하고 북경으로 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영도하고 노동연맹을 토대로 여러 민주계급과 국내 여러 민족을 단결하는 인민민주독재를 실시한다고 명확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오후 수도 북경 천안문 광장에서 30만 군민이 개국대전을 성대히 거행했습니다. 중앙인민정부 주석 모태동이 세종국의 탄생을 장엄하게 선언했습니다. 웅장하고 격앙된 국가가 울려 퍼지고 오성 붉은기가 바람을 따라 휘날렸으며 사람들은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세종국의 탄생을 위해 환호했으며 중화민족

한국의 역사의 새로운 기원을 맞이했습니다. 세종국 장군 초기 황폐하고 배급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은 전국 인민을 이끌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농업 생산을 회복하면서 세종국 건설의 위대한 여정을 신속히 시작했습니다. 국가 상황이 기본적으로 호전되고 있을 때 강을 사이둔 조선에서 내전이 발발했고 미국은 무력으로 조선 내전을 간섭하면서 제7함대를 대만 해협에 침투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군은 중국 정부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 채 무력으로 38선을 넘어 중조 국경지대까지 전화를 확대함으로써 갓 탄생한 공화국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보가위국과 평화수호가 급선무로 나섰습니다. 1950년 10월 19일 중국인민지원군은 압록강을 건너 조선에 가서 전투를 벌였고 2년 9개월의 피어린 전투 끝에 항미군조 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어 세종국의 안보를 수호하고 세종국의 대국적 위상을 구현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국은 복잡다단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튼튼히 자리를 굳히게 됐습니다. 1953년부터 우리나라 첫 5개 년 계획의 시행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합니다. 1957년까지 제1차 5개 년 계획이 전면적으로 초과 달성됐습니다. 그중 공업 총생산액은 1952년보다 128.6% 증가했습니다. 한때 못과 성냥마저 수입해야 했던 중국은 자체의 항공, 공작기계, 자동차, 전자공업을 보유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독립적인 비교적 완전한 공업과 국민경제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세종국 창건부터 개혁개방 직전까지 중국공산당은 인민을 이끌고 중화민족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한 사회 변혁을 실현했으며 가난하고 인구가 많은 동방대국이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위대한 비약을 실현해 새로운 역사시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개척하는 데 소중한 경험과 리론적 준비, 물질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용주 경기, 향낭 달기, 창포 걸기, 각지에서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펼쳐지고 사람들은 즐겁고 상서로운 분위기 속에서 단오 명절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복군성 련강현 소장진 정해촌의 촌민들은 해조가 높아지는 틈을 타 빨강 노랑 흰색 청색의 용주 내척을 경기 시작점까지 저어갔습니다. 호령이 울리자 내척의 용주 대원들은 진과 북의 리듬을 타고 힘차게 노를 저어 800m 떨어진 결승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관중들이 끊임없이 함성을 지르면서 장면이 아주 열렬했습니다. 련강현의 해상 용주 경기는 복건성 제6차 무형문화유산 대표 프로젝트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매년 단오 전날이면 연해 지역 마을우들은 차례로 등장해 목란탕, 기안첩스기, 두백초 등 단오의 전통 민속 장면을 재현하면서 수시로 현장에 있는 관객들과 소통했습니다. 삼국 전시관 광장에는 고법 향낭, 오색 비단, 창포 다발, 기안첩 등 4개의 수작업 노점 앞에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부모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아 단오절 전통민속 문화의 매력을 직접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도 성부중학교 부속소학교 호신신 학생은 단오를 대표하는 선물이 있고 무후사의 공연도 볼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황회의 주산지에 위치한 하북성 형태시는 여러 대형 식량 가공기업의 주요 식량 비축기지입니다. 밀수확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두 개의 식량 저장 창고를 운영하는 형태시 룡요현의 가정농장 경영자 왕점강은 쉴 새 없이 담아갑니다. 밀밭에서 식량 저장 창고까지 양곡이 쌓이면서 반년 넘는 수고가 조금씩 마음속의 자신감으로 바뀝니다. 이른 아침 5시 하북성 형태 룡요현 대장 가장향 왕웅장촌의 식량 저장 창고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식량 운반 차량에는 갓 수확한 밀이 가득 실려 순서대로 계량 검사 하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점강은 어젯밤에 자기 밭에서 수확을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거의 쉬지 않고 일했고

오늘 아침 5시에 또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왕점강은 이 창고 지점의 책임자입니다. 식량 저장 창고 한쪽 검사 구역에서는 직원들이 두 교대로 돌아가며 매 차량의 밀에 대한 샘플 검사를 진행합니다. 왕점강은 식량 운반 차량이 올라 한 움큼의 밀을 집어 자세히 살펴봅니다. 품질이 다른 밀은 등급별로 복원하고 가격을 정밀하게 책정해야 팔 때 가장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점강은 검사 장비 사용법을 직원들에게 가르치면서 따로따로 복원해서 1등급은 1등급 가격, 2등급은 2등급 가격으로 등급별로 책정되기에 좋은 곡물은 좋은 값을 받고 팔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42세인 왕점강은 19세부터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반년 넘게 애써온 그는 마지막 며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왕점강은 미리 밀 샘플을 여러 식량 가공 기업에 동시에 택배로 보내 견적 가격을 비교한 뒤 그해 곡물의 행방을 결정합니다. 이 수자들은 그가 계속해서 농가들에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주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도 그를 100% 신뢰하고 있습니다. 왕점강이 운영하는 두 개의 식량 저장 창고는 총 저장량이 5,000톤에 달하며 린근 6개 혹은 7개 마을과 15,000여 경작지에서 곡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밀 수확과 파종을 서두르는 가운데 수확기, 식량 운송차, 파종기는 물론 농가 식량 기업들까지 끊임없이 울리는 휴대전화 벨소리 속에서 왕점강은 다망한 일상에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석양이 비추는 속에서 금빛 밀을 가득 실은 차량들이 밭을 떠나 식량 저장 창고로 속속 향하고 있습니다. 식량 소매 저장, 가격 협상을 통한 외부 판매, 다음 계절 작물 계획 등 새로운 업무들이 연달아 밀려옵니다. 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올 6월 중국 유럽 화물열차 통일 브랜드를 가동한 지 만 10년이 됐습니다. 중국 유럽 화물열차 운행량은 2016년에 1,702편에서 2025년에 22,000편까지 늘어 10년간 10.8배 늘어났고 운수 네트워크가 유라시아 전역을 기본적으로 포괄했습니다. 중앙기상대가 20일 아침 6시 계속해 폭우 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보에 따르면 20일 8시부터 21일 8시까지 광서 북부와 귀주 동남부, 호남 서남부 등지의 부분적 지역에서 대폭우가 있고 국지적인 특대폭우가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밖에 소리부와 중국기상국은 19일 오후 6시 홍색 산사태 재해 기상경보를 발령했습니다. 20일 저녁 8시까지 광서 북부에 국지적으로 산사태 재해 발생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19일 발표한 전황보고서에 따르면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러시아군은 대규모 공격과 6차례 집단 공격을 실시해 우크라이나 무인기 약 4,000대를 격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19일에 발표한 통보에서 18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정유 공장의 여러 시설이 공격을 받아 현재 석유 가공과 생산은 전면 무기한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북경 시간으로 20일 새벽 2026년 미국 캐나다 메이커 월드컵 축구대회 D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미국 팀이 오스트랄리아 팀을 2대0으로 이기고 조별리그 2연승을 거두며 한 라운드 앞서 조별리그를 통과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구코였습니다.

오늘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리사회가 17일 끝난 금리결정회의에서 연방기금 금리를 네 번째로 연속 동결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향후 금리 인상 신호가 외부의 예

예상을 초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높은 통화 정책의 충격을 완화하는 것과 트럼프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에 대응하는 것 사이에서 연방준비제도 리사회의 케빈 워시 의장은 통화 정책을 어떻게 저울질할 것인지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리사회가 17일 발표한 경제 예측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 리사회 관원들이 2026년 연방기금금리를 예측한 중간 가격이 3월에 3.4%에서 3.8%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 리사회 관계자들이 올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에 따르면 올해 연방준비제도 리사회의 금리 인상을 예상한 인원은 3월에 0명에서 9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금리 인하를 예상한 인원은 3월에 12명에서 1명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연방준비제도 리사회의 통화 정책 방향이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면서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배제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JP 모건 자산운용 경리인 프리야 미스라는 시장은 리사회 전체의 강경한 태도에 놀랐다면서 자신은 리사회의 9명 위원이 금리 인상을 추구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난 회의와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라고 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연방준비제도 리사회 관원들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상승이 주로 미국의 높은 통화 팽창 현실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화 팽창은 4년 전 최고점에서 하락한 후 계속해서 연방준비제도 리사회 목표 수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미국의 통화 팽창은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상승하여 지난 3년 동안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 리사회 관계자들은 올해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상승률 예측치를 3월에 2.7%에서 3.6%로 크게 높였고 올해 핵심 통화 팽창 예측 중간 가격은 2.7%에서 3.3%로 상승했습니다. 듀크 대학 경제학과가 최근 34명의 연방준비제도 리사회 전 관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연방준비제도 리사회가 통화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단기 금리를 완만하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쪽은 높은 통화 팽창이고 다른 한쪽은 금리 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방출하려는 트럼프 정부입니다. 워시 의장이 이끄는 연방준비제도 리사회가 어떻게 통화 정책을 수립할지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0: 장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할 때 그로 인해 얻은 신뢰가 광범위한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워시 의장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미리 예측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높은 통화 팽창 배경에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무엇 때문에 즉각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은 회피했습니다. 온라인 중개기관인 가선그룹의 글로벌 연구팀 책임자인 매트 웰러는 거시경제 관점에서 볼 때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워시 의장이 현재의 통화 팽창 충격을 일시적인 변동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위험한 추세의 연속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웰링턴 관리회사의 투자 경리인 브리저 굴라나는 워시는 모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바로 시장이 통화 팽창 위협에 직면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라나는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션파크 자산관리회사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제임스 생오반에 따르면 워시 의장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신뢰성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또 트럼프 정부를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장에 보장하는 것으로 애써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생오반은 워시 의장은 지금 두 주인을 달래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거리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아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총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습금평 국정운영 로남 제4권의 내용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영국이 청소년들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에너지 산업의 성장 예비를 깊이 발굴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합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심층적으로 추진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제6차 전원회에서 한 연설의 요지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 중앙의 집권적 통일 정도를 견지하고 당이 당을 관리하는 원칙과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원칙을 견지하며 당의 정치 건설을 통령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주요 기조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며 못박기 정신으로 기풍 건설을 강화하는 것을 견지하고 무관용의 태도로 부패를 척결하는 것을 견지하며 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모든 부패와 부정기풍을 시정하는 것을 견지하고 관건적 소수를 틀어주고 고위급 간부의 선도와 견인 역할을 발휘시키는 것을 견지하며 당과 국가의 감독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견지해 포괄적이고 상시적이며 항구한 감독의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사 학습 교양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고 보다 확고하게 자각적으로 조심과 사명을 명기하면서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당 중앙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당사 학습과 교양, 선전을 꾸준히 추진해 전체 당원들이 역사적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조심과 사명을 마음속 깊이 명기하며 당과 인민에 대한 충성을 실제 행동에 옮기고 당의 영광스러운 전통과 훌륭한 기풍을 계승하고 발양함으로써 당과 인민을 위한 사업에 기꺼이 기여하고 새로운 과행길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 감독을 강화해 새로운 발전 이념이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찰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새로운 발전 단계를 파악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찰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며 당원과 간부들이 진정 당 중앙의 기본 방침을 투철하게 이해하고 언제 어디서나 당 중앙과 일치를 유지하며 당 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애누리하거나 형식적이 아니라 착실하게 관찰하고 자유주의와 본위주의, 보호주의를 시정하며 일시적이고 지역적인 리익을 위해 얄팍한 리해 타산을 하거나 잔꾀를 부리지 않도록 인도하고 촉구함으로써 새로운 발전 이념이 편향적이거나 변칙적이거나 왜곡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패를 척결하는 정치적 정력을 유지해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0: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하는 전략적 목표를 끊임없이 달성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부패와 부패 적결의 대결이 여전히 지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새로운 단계적 특징이 나타나면서 형형색색의 리 집단들이 당원 간부들을 포섭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새 형태로 나타나는 부패와 날로 고도화되는 부패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부패가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을 철저히 제거하고 맑고 깨끗한 정치 생태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적 부패를 정비하고 잠재적 위험 부담 요소를 해소해야 하는 등 임무가 막중하고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반드시 똑똑히 인식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뉴스 추적 보내드리겠습니다.
3: 뉴스 추적.
2: 오늘은 영국이 청소년들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국 정부가 6월 15일 오스트랄리아의 규제 모델을 참고하여 16세 이하 연령층의 1년의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의 심신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오스트랄리아의 경험이 영국에 참고할 만한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제한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실행 방식, 플랫폼 설계 및 금지령 외의 지원 여부에 달려있다고 인정했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오스트랄리아가 16세 이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 금지령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유사한 입법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15일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16세 이하 연령층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외에도 영국 정부는 게임이나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서 낯선 사람이 미성년자와 연락하는 것을 막고 16세 연령대에 보호 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영국 정부는 18세 이하 사용자의 야간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해 통행금지 등 조치를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치는 이르면 2027년 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 정부가 이 금지 계획을 발표한 후 주요 소셜미디어 회사들과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청소년 인터넷 환경 관리 조치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를테면 메타버스 플랫폼 회사 대변인은 관련 금지령이 청소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정보를 벗어나거나 규제되지 않은 대체 플랫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성명을 통해 관련 금지령이 청소년들이 콘텐츠 선별 및 규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미디어를 포기하고 匿명성이 더 강하고 안전 위험이 더 높고

0: 높은 플랫폼들을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카디브 대학교의 범죄학 전문가 매튜 윌리엄스는 기자에게 일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에게 현실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이버 괴롭힘, 또래 비교, 낯선 사람과의 접촉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핵심은 관련 금지령이 청소년 접촉 피해의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그들을 더 은밀하고 규제가 약한 사이버 공간으로 몰아넣는 것을 피할 수 있겠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공중보건센터의 수석 연구원 이지 윈스턴은 금지령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등장 여부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면서 알고리즘 추천 정보 흐름, 개인 메시지, 이미지 전파 및 개인 정보 보호 설정 등 플랫폼 기능과 비즈니스 모델로 인한 위험도 처리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모든 소셜미디어 사용을 동등하게 해롭다고 간주하기보다는 이러한 디자인 기능을 규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윌리엄스는 오스트랄리아의 금지령 시행 초기 상황이 플랫폼이 많은 계정을 삭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청소년들의 우회와 플랫폼 실행 불일치 등 문제도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윈스턴은 오스트랄리아의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청소년들이 특히 정책이 불공정하거나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대체 선택이 없이 중요한 사회적 공간을 차단한다고 생각할 때 연령 제한을 우회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청소년들이 규제가 적고 심사가 약하거나 더 익명의 플랫폼으로 전환하면 부모, 학교, 플랫폼 및 규제기관이 관련 피해를 발견하고 처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나이 검증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윌리엄스는 연령 검증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 그 방법으로는 증명서 검증, 얼굴 연령 추정, 디지털 신원 증명서, 모바일 네트워크 인증 및 앱 스토어 차원의 통제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만능이 아니기에 일부 청소년들은 여전히 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설계는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국 수상 스타머는 6월 15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오늘날 어린이들이 기술이 생활의 모든 분야에 침투하는 세상에서 성장하고 있다면서 나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 시절을 아이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이언 스콧 교수는 기자에게 대중의 우려와 청소년 사이버 피해에 대한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에 직면하여 영국 정부는 분명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교수는 이 금지령의 효과가 1년 내지 2년 후에야 명백해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 영국 정부도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 막히게 하지 마세요.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0: 상담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0: 분석과 설명.
2: 오늘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에너지 산업의 성장 예비를 깊이 발굴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동 정세가 불안정하고 글로벌 에너지 구조가 깊이 조정되는 배경 속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은 풍부한 석유 가스 매장량과 재생 가능 에너지를 바탕으로 에너지 전략적 가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국가들은 잇따라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하여 석유가스 자원의 현지 가공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에너지 산업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에너지 산업의 다각화 발전을 가속화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전략적 위치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앙아시아 각국은 석유가스 자원 채굴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동시에 대규모로 석유가스 정제 프로젝트 건설에 투자하고 에너지 산업 체인의 성격을 완비하여 석유가스 제품의 부가가치와 수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약 300억 배럴의 석유 매장량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상위 15위에 속합니다. 2025년 7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5년부터 2040년 정유산업 발전 계획을 공식 승인하여 정제 깊이를 94%로 높이고 올해 말까지 하루 200만 배럴의 기술 생산 능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40년까지 석유 제품 수출 비중을 30%로 늘릴 계획입니다. 2033년까지 카자흐스탄의 전국 정유 능력은 연간 약 1840만 톤에서 4천만 톤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파블로다르 정유소, 아트라우 정유소 및 심켄트 정유소를 단계적으로 현대화하고 확장하여 2030년까지 디젤 공급 부족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네, 투르크메니스탄은 약 19.5조 입방미터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확인했고 매장량은 세계 4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의 부흥 가스전은 세계 최대의 단일 육상 가스전 중 하나로 상업 매장량이 2조 8천억 입방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천연가스 수출의 주요 원천이 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심층 가공 산업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국가 콘체르는 천연가스 휘발유 가공 공장의 설계 및 턴킨 건설을 위한 국제 입찰을 발표함으로써 국가의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을 활용하여 고품질 휘발유 제품을 생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토목공사는 연간 처리 능력이 100억 입방미터인 상업용 천연가스 처리 공장을 건설하고 해당 고수율 생산 우물의 시추 및 완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석유 공장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최첨단 천연가스 석유 공장 중 하나입니다. 이 공장은 천연가스 심층 가공을 이윤이 4-5배 높은 정제유로 전환하여 우즈베키스탄의 합성 디젤유 가격을 거의 절반으로 낮추고 항공 공유를 완전 수입해서

작업 자족으로 전환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공장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변에 새로운 위성 공장을 건설하여 생산된 나프타를 이용해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등 폴리머를 생산함으로써 석유 제품의 수입 지출을 줄이며 에너지 다각화 전략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또한 화라즈모주에 총 투자액 약 100억 달러의 메탄몰 기반 올레핀 가스화학복합체를 건설할 계획이고 화학기술 단지도 함께 건설할 예정입니다. 네, 카자흐스탄 유라시아 모니터링 분석 연구센터의 알리베크 타즈바예브 소장은 석유가스 산업 가공 체인의 완비와 발전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자원을 더욱 충분히 개발하고 수입 의존도를 줄이며 화학 산업, 기계 제조, 물류 운송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의 탄력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인 에너지 매장량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재생 가능 에너지도 매우 풍부합니다. 유라시아 개발은행의 평가에 따르면 중앙아시아는 친환경 저탄소 전환에 필수적인 자원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남부와 우즈베키스탄의 사막 지역은 양호한 태양광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서부와 가스피해 연안은 풍력 자원이 두드러지고 기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충분한 수력 발전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지원 조치를 내놓아 국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재생에너지 개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중국 중앙아시아 에너지 협력은 초기의 석유가스 개발과 파이프라인 운송에서 점차 석유가스 정제, 전력, 송변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및 에너지 장비를 포함한 전 산업체인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석유가스 협력의 주춧돌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바탕으로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손잡고 친환경 비단의 길과 중앙아시아 친환경 에너지 전략의 심층 접목을 추진함으로써 더 많은 고표준 민생 혜택, 지속 가능한 모범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제2회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중국 중앙아시아 에너지 발전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을 지원하고 에너지 전 산업체인 협력을 확대할 것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올해 초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국과 협력하여 부흥 가스전 4단계 상업 개발을 시작함으로써 매년 100억 입방미터의 상업 천연가스 생산 능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부흥 가스전이 전체 계획의 7단계 개발 단계를 완료한 후 년간 총 생산량이 약 2천억 입방미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북하 지역에서 중국 기업이 건설한 우즈베키스탄 북하 263메가와트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이미 상업 운영 단계에 진입했고 매년 약 3억 4천만 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구조 전환을 지원하고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기르기즈스탄에서 중국 기업이 투자하여 건설한 중대 정유 공장은 이제 대규모 정유 능력을 갖춘 몇 안 되는 산업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공장은 년간 원유 80만 톤, 중유 20만 톤을 가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중국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정제유 생산량을 전통 정유 공장보다 약 30% 증가시켰습니다. 유라시아 개발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와 전력 수요의 급속한 증가, 발전 및 전력망 장비의 노후화, 단일 에너지 구조의 의존, 높은 전력 손실 및 지역 통합 부족 등 문제에 직면해 있고 에너지 산업 체인의

확장은 부대 물류 체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관망, 보로, 철도 등 인프라 및 물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중앙아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APC선이 완공되어 운영에 들어가면서 중국 내 서부의 가스 동부로 수송 2선, 3선 파이프라인과 연결되었습니다. D선 건설이 가속화되어 연선 국가 인민들에게 널리 혜택을 주고 관련 국가의 인프라 성격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스바 예부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에너지 협력은 상호 보완이 되고 호혜 상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석유가스 개발 및 가공,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 등 산업에서 기술, 관리, 생산 등 장점을 가지고 있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산업 전환과 성격을 지원할 것입니다. 중국 석유 국제관 중국 가자크스탄 천연가스관 합작회사의 카이퍼프 총경리는 중국 가자크스탄 천연가스관 프로젝트가 지역 에너지 안보의 중요한 기둥이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과 가자크스탄의 에너지 협력은 디지털화와 지능화로 전환되고 있고 신품질 생산력으로 전통 에너지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르기즈스탄 에너지부의 이스마노프 차관은 기르기즈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지역 에너지 안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성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감로장약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더욱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서장의 감로장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덕길장약방은 전문적으로 장약만 판매하는 이런 전매점으로서 정부에서 발급한 장약 판매 허가증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덕길 장약방은 민족의학유한회사이고 또 우리 연변준회에서는 감로장약 영업 독점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덕길 장약방의 약품들을 보면은 이 특징상에서 전통적인 장의학 이론하고 현대 상업을 결합한 이런 장의학 체계에서 유래한 특색이 있는 장약만 판매합니다. 예, 저거 일반 약국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이런 장약만 판매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약을 써도 잘 낫지 않는 이런 분들은 덕길 장약방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약품이 독창성하고 문화적 배경, 특별한 자격 요건하고 전면적인 이런 서비스를 갖춘 정기화한 장약 전매점으로서 또 환자분들에게 전반적인 치료 과정을 책임지고 지도해드립니다. 때문에 안심하고 장약으로서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덕길 장약방에서 우대 활동이라 할 때에는 이 파상모 소유환 6곽을 사시면은 런칭 망죄를 5곽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약을 같이 결합해 쓴다 할 때에는 간도 보호하고 기도 보충하면서 신장을 보양하고

0: 하고 혈액을 보충해 줍니다. 예, 그리고 풍습골병하고 아주 풍습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류시완은 한 개 료정이 원래 1,400원인데 이번 활동에서 580원에 드립니다. 예, 그 외에도 새로운 논약 예, 명모 슬류의완은 한계료종이가 석 달입니다. 예, 근데 한계료종 사시면은 한 달분을 더 드리면서 또 홍화 칭강완도 열 과급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한 달분이가 예, 두 가지 약을 결합해서 한 달분 520원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약방에서는 아, 여러 가지 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예, 약품들이 다 꾸준하게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예, 그 저녁 때부터 조금 그 신장이 좀 고약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예전에는 좀 약도 쓰고 시집 가니까 좀 많이 좋아졌는데 우선 또 60이 넘고 하니까 또 허리 몸에 많이 생긴다. 특별하게 아, 이 소변이 양이 적고 그 다음에 작고 그리고 이 발이랑 얼굴이랑 자꾸 부었을 때다. 그래서 병원에 가 검사하면 그럼 눈 무시기라든가 무시기 높다 합니다. 예.
0: 네. 요살이 높은가?
2: 예. 아니, 무슨 음식이? 기미란 짐.
0: 아, 지간이 높다 합니까?
2: 예, 무식이라 합.
0: 예, 예. 그러면 성공도 나쁘단 거 말합니다.
2: 아, 그렇습니까?
0: 예, 예.
2: 그래, 그게 높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먹었습니다.
0: 예.
2: 별다른 크게 효과가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0: 예.
2: 그래서 모두 이 방사람 모두 듣고 소리, 소장약이 그렇게 효과 좋다고 모두 얘기하더라 말인데, 그래서 아 나도 그냥 그 약방 찾아가봐야 되겠다 이래서.
0: 예.
1: 여보세요.
2: 예.
0: 예.
2: 장 대표를 이래 보이니까 장 대표 하는 얘기 이 두 가지 약을 먹어보랍니다. 예. 그래서 연신망제하고 허드니녀완.
0: 예.
2: 예. 그거 두 가지를 요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40일가량 복용했습니다.
0: 예.
2: 이게 소변량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0: 예.
2: 그러고
0: 예.
2: 소변량도 좀 많아지고 이 소변의 색깔이 좀 그 붉은 색깔이든지 무슨 그 색깔로 또 돌아오고
0: 예.
2: 그리고 그 냄새가 용지독했습니다.
0: 예. 예.
2: 예. 그 냄새도 우선은 예. 많이 그런 냄새 없어졌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내 지금 이 약을 더 먹자고 그랬다. 이 요까지 복용에 나이 되지.
0: 얼마 동안 썼은가?
2: 40일.
0: 아, 더 써야 됩니다. 예, 그 지갈도 넣고 지금 좀 젊어서부터 이 콤파치 안 좋았다 하면은 좀 더 써야 됩니다. 예, 근데 환자분은 이 스류르르와 같이 쓰면 좋습니다. 예.
2: 아, 무슨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0: 예, 그 전문적으로 이 신장 아, 위하고 신장을 같이 보양해 주는 약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장 대표하고 한 번 더 상담하시오.
2: 아, 그래라.
0: 예, 허즐리뇨완이라는 예, 지금 연세가 있으면서 소변이 잘 통하지 않거나 예, 좀 염증이 있거나 이럴 때는 인차됩니다. 예, 그런데 이 스류르르와 같이 있으면은 신장 공능이 회복되는데 또 더 좋습니다.
2: 아, 그렇습니다.
0: 예, 예.
2: 예.
0: 그래, 또 장 대표하고 한 번 더 상담해 보시오.
2: 아, 그래라.
0: 예, 예.
2: 네, 잘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이렇게 머리에 항상 아프고,
0: 네.
3: 어지럽고, 예, 거기다 예, 편두통까지 있었댔습니다.
0: 네.
3: 그리고 예, 밤에는 예, 그냥 잠들기 힘들었댔습니다.
0: 네.
3: 잠이 달아요. 그리고 예, 혈압도 높고, 예, 또 그냥 예 손발이 많이 시려댔습니다.
0: 네.
3: 그리고 예 밤이 잘 때면 예 잠단지 지가 그냥 자주 나가지고 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예 영 애를 먹었댔습니다.
0: 네.
3: 그러다가 저희 서장약도 당 선생님 방송 듣고서 예 약방 찾아갔댔습니다.
0: 네.
3: 약방 찾아가 상 대표님 보이고서 예 치수의 전주환하고 예 화신 거부예를 예 가져다가서 예 한 50일 거의 먹었습니다.
0: 네.

0: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그 혈압이 좀 정상으로 돌아오고, 예.
1: 네.
0: 그리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편두통 있던 게 많이 나아졌습니다.
1: 네.
0: 그리고 밤이면 잠깐씩 지나던 게, 예. 원래 영 너무 힘들었겠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1: 네.
0: 그리고 손발이 시리던 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1: 네.
0: 그리고 잠도 좀 잘 자고, 예.
1: 네.
0: 그래서 내 생각에 확실히 효과를, 예. 이렇게 빨리 보고 잘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영 많이 편해졌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그래서 내 아무래도 쓰던 김에 더 쓰자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1: 예. 그, 예. 저, 화신 코프에는 려정이가 어, 두 달입니다. 예? 두 달 쓴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장 대표하고 또 상담하십시오. 예, 예. 우리 지금 이 화신코프에, 아, 이 림상, 이, 그런 재료도 용 많습니다. 근데 지금 덕길 장약방에서 쓰는 환자분들이 다 효과를 이외로 또 더 잘 봅니다. 예, 그, 지금 노인분들이 두통이 있거나 어지럽거나 편두통 뒤에서 소리 나고, 불면증 그리고 경추가 아프거나에 예. 특별히 이 삼고증에 또 용 좋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혈지, 예 그리고 녹궁수의 부주 있거나에 정신적으로 좀 혼란스럽고 기억력이 감퇴되고에 이런 환자분들도 지금 차츰차츰 나사진다. 예 손발이 차고 마모이 오고에 예 이런 증상도 다 나사집니다. 예 그랬으면서리 그 약방에 좀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0: 예. 잘 알았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저는 강경화 초기구 주승관이 있습니다.
1: 네.
3: 소화 안 되고 오른쪽 옆구리 무직하고 맥이요. 그래, 땀쉬에 그리고 예, 땀에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수관 전용하고 렌치 만지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아, 이제는 소화 잘 되고 있고, 오른쪽 옆구리 무거워지지 않고, 맥이나 땀 흘리지 않습니다.
1: 네.
3: 이렇게 도우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게, 강경화도 도와줬고, 조직관도 더 나와줬고,
1: 네.
3: 땀내도 더 전성입니다.
1: 네.
3: 선생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딸이 지방간이 있는데 이 약을 쓰면 어떻습니까?
1: 딸이 몇 살인가?
3: 50입니다.
1: 아, 50이면 쓰셔. 예. 그, 난 젊은 인간에서, 예. 50이면, 예, 대사 장애가 있으면서, 예, 지방간도 생기고, 동맥경화도 생기고, 내분비 물란도 하고, 한참 물댑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수관전환하고, 런칭망제를 같이 쓰라 하셔. 이 수관 전환은 전문적으로 쪼암매를 내려오면서 간도 보호하고 이 손상받은 간세포하고 조직을 수복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결국에 간의 독성물도 또 배출시키고 작용이가 여러 가지로 간 질병 치료에서는 지금 수관 전환이가 제일 앞자리에서 달리는 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을 쓰라 하십시오.
3: 네, 그러면 배달받아 쓰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예.
4: 아, 저는 한평생 윗병 때문에 정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어, 윗병이 진짜 한 15년, 20년 거의 됩니다. 그래, 한국에서 윗병으로, 또 음식물만 먹으면, 예, 어째서 문제 끝에서 내려야 이겁니다.
1: 네.
4: 그리고 지내놓고 밥을 하시고, 또 찬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원래 금방 먹으면 그 벌써 그 찬 음식하고 매운 것만 먹으면 설에 설사 안 나가지 설사하고 먹으면 또 변비 오지 아 그리고 또 어찌 미가 그래 가서 병원에 가서 너무 답답해서 병원에 가서 위장 해보고 위축성 위염이랍니다. 위염에다가 만성위염에 그다음 위궤양 그래 위가 약간 혼답니다. 그래 놓고 위가 살살 쓰리다 막 쓰리고 아리고 이거 정말 영막 견디기 바쁜데 그래 저 해보는 거죠. 일어나서 그래서 그 양 어메라소라는 그 약을 자꾸 먹고 그러면 임신 거부하고 안만 먹어도 약 빠져서 위약으로 우리 집이 얼마인지 모른다. 그래 먹어도 아이디어진 게 그래서 사람들 모두 말하는 게 이러더란 말이에요. 어째서 장약이 그리 좋다면 장약 안 먹는가. 그래 장약이 이거 뭐 먹어봐도 좋다 말 맞아 뭐 먹어봤는데 이래 너무 바빠 놓고 뭐 우리 집 사람들이 자꾸 빨리 가서 싸우라고 그거 먹으라고 그래서 내 우리 이제 아빠가 같이 가서 내 상황 말할까 그 장다이프

0: 저때라더라마 저거 우리 육병에서 몸종한데 세 가지 약을 구운 것 같다. 조주다시하고 런칙망지하고 따탕화.
1: 네.
0: 이 세 가지 약을 주는 거예요. 이거 집에 와서 먹은 게 아 얼마 알바 없어 벌써 소화 잘 되니까.
1: 네.
0: 이 역시 엄마 그냥 한 거서 제바닥이거서 사퇴했습니다. 근데 이거 벌써 한 20분 거 제바닥 사퇴한 증상이 약간 많이 느껴졌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음식 먹으면 잘만 먹으면 설사하고 그래서 설사약 먹으면 변비하고 그러는 게 요즘에는 설사 그래하고 대변 영 어째 색깔이랑 아이소튼 게 요즘에는 대화 색깔도 영 쌍조 설 그래 영 쌍조 싱글로 나가고 야 그런 거 영 살 것 같습니다. 밥만 먹으나 항상 맥이 없고 예, 어디 갈 바나 사람들은 어째 그렇게 여비니까 요즘에는 영 위가 좋아지니까 좀 살이 좋습니다. 약간.
1: 예 맞습니다. 그 위장도 질병이 있으면서 몸이 허약해진 분들이 이 세 가지를 같이 결합했으면 인차 회복이 됩니다.
0: 그것이 회복이 빠릅니다. 예. 중국이 약방약은 그리 먹어도 여러 가지 다른 건 냈으면 다 먹었습니다. 왕상에서 싸먹고 이게 아무런 먹고 자꾸 밥 먹어도 이 약 먹고 저리 그날 그저 뭐 얼마 안 돼서 하는 그때 싸먹고 갖고 저리 밥만 싸먹고 새바닥이고, 막,
1: 까락까락하고,
0: 그러던 게, 그
1: 중사에
0: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이 장약은 그게
0: 특징. 이제 한 20일 먹었는데,
1: 좀. 아니, 더 쓰셔. 그 위, 그 정도면, 어저는 냄새도 있고, 또 증상이 그 정도면, 좀, 이 위장도 질병이 있은지 오랍니다. 예, 그래서.
0: 오랍다네.
1: 예, 우리 지금 이 장약은 좀, 망제나 조주 다시 다탕화는, 그저 소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질병이 발생한 원인을 같이 치료하기 때문에 조절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적어도 3개월은 쓰고 그 다음에 끊었죠. 그 다음에는 정황에 따라서 조절하면 됩니다.
0: 예. 이 세 가지를 다 석 달
1: 쓰라. 예, 석 달 쓰죠. 그럼 완전히 치료가 됩니다. 예. 그저 소화만 시키는 그렇죠. 그저 소화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 그 위장도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작용한다. 예. 그래, 3개월.
0: 원래 그냥 죽만 먹었는데 요즘 밥이라 먹어도 이 편안한 감이 납니다.
1: 예, 이 따탕화리라는 위장도 염증, 위장도 궤양, 출혈성 위장도 질병,
0: 궤양이 있다 말한다.
1: 예, 위장 암증, 간경화, 간복수 소화불량 이게 다 됩니다. 예.
0: 그렇습니다.
1: 예.
0: 이거 뭐, 값도 그리, 나 소다양 비싼 게 하여튼 그리 비싸지도 않고.
1: 그 세 가지 다 그리, 아이 비쌉니다. 비싸다는 게, 창주하고 예. 런칭 창주하고 치수의 전조화 비쌉니다. 근데 그건 또 비싼 것만 효과 좋습니다.
0: 효과 좋겠죠.
1: 예. 그 다음에 약들은 아이 비쌉니다. 예.
0: 아이 비쌉지. 우리 노베스크들이 주님이 접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더란 말이야.
1: 맞습니다.
0: 이런 효과 얼마나 좋았을까요?
1: 예.
0: 다른 약에서 이런 효과를 봤는데, 여기서 효과는 못 봤어요. 완전히 부디 뽑을 때까지 먹상 그래요.
1: 예, 그렇게 하셔. 예.
0: 예.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감사합니다.
2: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집에 남편분이 심내혈관 쪽으로 몸이 많다 말입니다. 심장이 아주 가수에 시리부치가 심하고 갑자기 또 막 숨이 올리차다가도 또 막 거기에 맥박이 또 누리지고 예. 그리고 조그만 소리도 자꾸 놀랍니다. 기침 소리도 문 소리에도 막 놀라고 예. 항상 불안하고 심장에다 무슨 버릇이 누른 것처럼 이렇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또 다발성적인 색도 있고 아까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 나고 고래에서 소리 나고 아까 정신 날 때 없으니까
1: 네.
3: 그래서 감기도 다소 하고 해서 그 방송 통해서 듣고서 그 장대편지 찾아가서 약을 떼왔습니다.
1: 네.
3: 그 선생님 보고서를 이렇게 진행해 보던지 세 가지 약을 떼줍니다. 치수의 전조환하고 경생환 그 다음에 바오의
1: 전생환
3: 예. 예, 이게 세 가지를 지금 거의 두 달 거의 됩니다. 한 달만 좀 넘었는가. 근데 효과 보이는 게 알린단 말입니다.
1: 예.
3: 예. 가슴이 말라 후두두 하고 무슨 떨군 것처럼 그러던 게 그 불안해 하던 그게 많이 났고 놀라는 것도 많이 났고 예. 예. 그리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 소리 나던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1: 예.
3: 내게 좀 정신 나고 그래서 지금 이 석 달 치를 때 왔는데 석 달 다 먹고 갔어서 그 당대표를 보는 게 좋죠.
1: 네. 이 세 가지하고는 것도 기본적으로 심내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쓰고 그 다음에 찾아가십시오. 지금 환자분은 네. 심장 기능 저하도 있거니와 이 중의학적으로는 심허증이라 합니다. 이 심허증은 좀 이 돌아가셨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개월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찾아가면 됩니다.
3: 뭐 이제 효과 좋을까요? 계속 쓰자고 그랬는데.
1: 예, 그래. 그래도 증상이란 또 변화 있으면은 약방에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예.
3: 예. 잘 들었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5: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리고 우리 중노년 분들은 항상 눈 건강에 중시를 돌려야 됩니다. 예, 우리 눈 건강이라 할 때에는 장의학에서는 이 눈 건강을 유지하는 이 방법을 단순히 눈 자체만을 돌보는데 그치지 않고 예, 인체 전체의 균형하고 오장육부의 조화를 중시합니다. 예, 때문에 우리 덕길 장약방에는 눈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약품들도 예, 새로운 약품들 외에도 원래 있는 약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인 즉 다시 예, 돌아가서 얘기하면은 예, 우리 눈이 같이 질병이 나사지면은 오장육부의 조화가 되고 인체의 균형이 바로 잡아진다 이 말입니다. 예, 때문에 눈이 불편할 때에는 단순히 눈에 뭐 이 국부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调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 눈은 장의학에서는 간하고 깊은 연관이 있고 또 간의 기능이 좋아야만이 눈이 밝고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을 비롯한 오장육부의 기혈순환하고 음양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장의학에서 보면은 눈은 오장육부의 전기가 모이는 곳으로서 특히 간의 상태가 눈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리고 중의학적으로도 우리 황제내경에서는 간을 예, 간은 눈을 주관한다 하기 때문에 간의 기혈이가 부족하거나 혹은 간에 열이 쌓이면은 눈이 침침하거나 충혈이 되고 또 건조해집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덕길 장약방에 이 눈을 치료하는 약품들은 대부분 간에 열을 쳐주면서 간을 조화시켜서 눈을 치료합니다. 예, 그리고 신장이 에, 다른 이론으로는 또 신장이 전기가 부족해도 눈이 흐려지고 피로해지기 쉬우면서 신장이 또 인체 내에서 보면은 진액하고 음기를 저장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장하고도 관계된다 이 말입니다. 에, 따라서 우리 눈 건강을 유지하려 한다 할 때에는 오장육부의 기능을 회복하고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이 눈이 눈 질병이

있는 분들은 치수의 전주완흥 하고 로디 명무완 그리고 지금 이번에 새로 들어온 예 명무 슬류의완 하고 또 명무 칭강완 이런 약들을 환자 정황에 따라서 다 배합해서 같이 씁니다.

0: 호흡도 높이고 기혈이 잘 돌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눈 주변의 혈자리도 자극하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과 열을 내려서 눈이 피로하고 건조한 것을 같이 완화시키는 이런 방법으로서 지금 치료합니다. 그리고 장애학에서는 눈 건강에 좋은 약제하고 처방이가 아주 다양합니다. 때문에 눈 질병을 치료한다 할 때에는 반드시 눈이 기혈을 보충해 주면서 진액을 늘려서 눈이 침침하거나 건조하거나 이런 증상부터 완화시킵니다. 지금 눈이 불편해서 어떤 분들은 한 80대 노인들을 보면은 텔레비도 못 보는 놈들이 많죠. 이런 분들은 오장육부의 균형이 깨지고 기혈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눈을 쓰는 게 벌써 보기도서는 두려워하고 이렇죠. 이런 분들은 장의학적인 치료를 받는다 할 때에는 좋은 이런 변화를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의학에서는 환자의 체질하고 증상에 따라서 맞춤형 처방을 내리기 때문에 단순히 눈만을 위한 약이 아니라 전신 건강을 고려하는 이런 치료를 합니다. 이 뜻인 즉 우리 같은 눈 질병이라 해도 우리 덕길 장양방에 오시면은 사람마다 그 신체 상황에 따라서 다른 약들을 또 배합하면서 치료 과정에서 수시로 또 약을 또 변화합니다. 조합을 다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눈 주변에서 지금 불편하다 할 때에는 본인들 절로도 눈의 위생도 주의하거니와 또 눈 주위의 혈이가 영 많습니다. 22여 개나 됩니다. 눈이 작지만 눈 주위에 또 이런 혈자리들을 안마하면서 또 혈액순환도 강화하면서 약을 쓴다 할 때에는 우리 눈 질환 치료에서도 좋은 효과를 봅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주와 그의 친구들이 지식으로 걸어 다니지 않는 공원에 입장하는 신기한 모습을 보았지요. 오늘 새 친구는 공원에서 특별한 친구를 만나 정말 유용한 지식

맞아요. 고기는 흉해 보이지만 정의로운 두꺼비 아저씨의 비밀. 네, 그리고 돌을 먹는 악어 아가씨의 이야기. 모두 정말 신기할 거예요. 또 이 공원에는 위험한 대형 얼룩뱀이 숨어 있는데 새 친구는 무사히 모험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주주의 여행 모험 이어서 함께

0: 여행모험 제2장 두꺼비 아저씨의 련입술에 꼬마 주주 친구랑 여행 떠나요. 새 친구가 아직 질문도 할 겨를이 없었는데 누군가 큰 련입술을 끌고 느릿느릿하게 다가왔어요. 그 련입술에는 정말 독특했어요. 차체에는 하얗고 큰 연잎이 박혀있었고 위에는 커다란 연잎 한 장이 덮여있어 달콤한 향기가 풍겨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예쁜 연잎수리를 끄는 건 보기 흉한 두꺼비 아저씨였어요.
1: 두꺼비 아저씨는 레이를 갖춰 말했어요. 여러분 어서 타세요. 쟁쟁이는 앞에 있는 두꺼비를 요심히 쳐다보았어요. 주주는 못생기고 통통하며 몸에 여드름이 가득 난 두꺼비를 보고 조금 불편해했어요. 하지만 전에 꼬마 주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는 목소리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두꺼비 아저씨, 이 차는 어디로 가나요?
2: 이것은 이 공원에 마련된 관광차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태우고 이곳을 구경시켜 드릴 겁니다.
0: 두꺼비 아저씨는 아주 친절하게 말했어요.
1: 다른 차는 없나요? 총권이 다시 묻자 두꺼비 아저씨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다른 차를 타려면 내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0: 네? 왜 내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주주가 계속 묻자 두꺼비는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2: 오늘 이 공원의 당직은 두 명뿐입니다. 제가 관광차를 운전하고 다른 한 명은 다른 일을 맡고 있어요. 여러분은 제가 운전하는 차만 탈 수 있습니다.
1: 그 다른 당직자는 누구예요? 주주가 초심스럽게 물었어요.
2: 그분은 악어 아가씨예요.
1: 네? 악어요? 쟁쟁이는 깜짝 놀라 소스라치며 뒤로 물러서다가 그만 옆에 있는 유리벽에 부딪혔어요. 그는 뒤통수에 빨갛고 큰 혹이 부어올랐어요.
3: 얘들아, 우리 그냥 가자. 여기 정말 이상해. 악어도 있다잖아. 악어한테 잡아먹히면 어떡해?
1: 쟁쟁이는 소리치며 말했어요.
0: 그때 두꺼비 아저씨는 배낭에서 알약 하나를 꺼내 쟁쟁이에게 건네줬어요. 그 약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약이었어요. 그리고는 또 약병 하나를 꺼내 쟁쟁이에게 주면서 뒤통수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건 붓기를 빼는 약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했어요. 쟁쟁이가 두꺼비 아저씨 약을 먹자마자 머리의 혹은 금방 사라졌어요.
1: 쟁쟁이는 조금 전까지도 두꺼비 아저씨의 외모 때문에 불편해했는데 이제 두꺼비 아저씨 도움을 받고 나니 조금 부끄러웠어요.
2: 고마워요, 두꺼비 아저씨. 천만에요.
0: 그런데 아저씨는 약이 있는데 왜 드시지 않나요?

0: 내가 다친 게 아닌데 왜 약을 먹어야 하죠?
1: 두꺼비 아저씨가 의아해서 묻자 쟁쟁이가 말했어요. 아저씨 몸에 난 구겨두름은 괜찮은 거예요?
0: 두꺼비 아저씨는 쟁쟁이 말을 듣고 웃었어요.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저를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건 알지만 제 몸에 난 이 여드름들은 정말 쓸모가 많아요. 여드름이 무슨 쓸모가 있나요? 총군도 궁금해졌어요. 두꺼비 아저씨는 수레를 내려놓고 길가 흙 속으로 기어들어갔어요. 이걸로 위장할 수 있거든요. 봐요. 날 찾을 수 있겠어요?
1: 두꺼비의 모험은 흙과 잘 어울려 다른 사람들이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새 친구는 정말 두꺼비 아저씨를 찾지 못했어요. 두꺼비 아저씨는 다시 기어나와 계속 말했어요.
0: 내 몸에 난 여드름들은 흙과 비슷해서 위험을 피할 때도 도움이 되고 위기 상황에서도 생명을 지켜줄 수 있어요.
1: 총군과 쟁쟁이는 두꺼비 아저씨의 뛰어난 위장술을 보고 그의 외모에 대한 생각이 크게 바뀌었어요. 이제 두꺼비 아저씨가 그렇게 못생겨 보이지 않았어요. 두꺼비 아저씨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0: 나는 약을 먹을 필요도 없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줄 수도 있어요. 내 몸에서 특별한 물질을 분비할 수 있거든요.
1: 그러면서 그는 몸에서 투명한 작은 병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유백색 액체가 들어있었어요.
0: 아저씨, 이게 뭐예요? 먹을 수 있나요? 쟁쟁이가 물었어요. 그는 하루 종일 활공기를 조종하다 보니 정말 배가 고파났어요.
2: 먹으면 안 돼요. 이건 제 몸에서 나온 물질인데 아직 정제되지 않아서 독성이 있어요.
3: 하지만 아저씨가 이걸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1: 주주가 말했어요.
2: 그건 그렇지만 이 정제 과정을 거쳐야만 진짜 약으로 쓸 수 있어요. 이 유백색 액체를 성소로 정제해내면 그 성소를 약으로 사용해서 통증을 먹게 하고 독을 풀어주며 정신을 맑게 해줄 수도 있어요.
3: 이 섬소에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었군요.
1: 주주가 놀란 듯이 말했어요.
2: 맞아요. 방금 내가 다람쥐한테 준 약에도 이 섬소가 들어있어요.
0: 총건이도 기쁘게 꼬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또 새로운 지식을 하나 배웠어요.

0: 모험기 제3장 보디가드 악어 아가씨. 제 친구는 두꺼비 아저씨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모두 두꺼비 아저씨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은 안심하고 두꺼비 아저씨의 관광차에 올라탔어요. 이제 드디어 동물원을 구경할 준비가 모두 끝났어요.
1: 그런데 갑자기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이 돌 크기가 딱 좋아. 이어서 악어 한 마리가 옆나무 숲에서 머리를 내밀고 주주 일행에게로 기어왔어요. 앗, 악어를 본 새 친구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0: 두꺼비 아저씨가 말했어요.
2: 다들 겁내지 마세요. 악어 아가씨는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서 살고 있는 동물들은 서로 해치지 않고 자연 속처럼 그렇게 양육강식을 하지 않을 겁니다.
1: 여러분, 죄송해요. 많이 놀라셨죠? 두꺼비 아저씨의 말이 맞아요. 여러분은 손님이니까 우리는 예의를 다해 모실 거예요.

0: 다들 그제서야 모두 안심했어요.
1: 아그 아가씨는 예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아주 멋지게 꾸몄어요. 목에는 사랑스러운 리본을 두르고 이마에는 선글라스를 꽂았는데 자신감이 넘치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0: 안녕하세요. 저는 주주예요. 이번에도 역시 주주가 먼저 다가가 새 친구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위대한 로봇 강아지 총건이에요. 총건이 말했어요.
1: 저는 더 위대한... 쟁쟁이는 더 위대한 날다람쥐라고 말하려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두꺼비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잠깐만요. 방금 공원에 입장할 때 큰 얼룩뱀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건 무슨 뜻인가요?
0: 쟁쟁이의 물음에 두꺼비 아저씨와 아그 아가씨는 조금 망설였어요. 두꺼비 아저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큰 얼룩뱀은 예외예요. 규칙도 지키지 않고 약한 동물을 괴롭히죠. 전부 우리 관리가 소홀한 탓이에요. 알고 보니 이 동물원에는 큰 얼룩뱀이라는 략탈자가 있었어요. 그는 위험하고 교활했어요.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과 이곳에 찾아온 손님들 대부분이 그의 폭력과 위협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1: 주주와 쟁쟁이는 서로 눈을 마주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총권이 조급해하며 말했어요. 그것 봐, 내가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했잖아. 좋다고 제일 흥분한 것도 너였어. 쟁쟁이는 총권을 놀리며 말했어요.
0: 이때 악어 아가씨가 우아하게 웃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내가 있으니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두꺼비 아저씨도 덧붙였어요. 큰 얼룩뱀이 나타날까봐 걱정해서 악어 아가씨가 특별히 모시러 온 거예요.
1: 정말 괜찮을까요? 악어 아가씨? 주주가 묻자 악어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0: 그렇게 두꺼비 아저씨는 수레를 끌고 주주와 쟁쟁이, 총구는 그 위에 타고 악어 아가씨는 련잎수레 옆을 따라 걸었어요. 모두 함께 동굴은 깊은 곳으로 향했어요.
1: 아가씨는 평소에 늦는 분이 아닌데 오늘은 10분이나 늦으셨어요. 두꺼비 아저씨가 말했어요.
0: 오는 길에 돌 하나를 주었는데 위치를 잘 조절하느라 한참 걸렸어요. 아그 아가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1: 그런 거였군요. 두꺼비 아저씨가 말했어요.
0: 그렇게 크기가 딱 좋은 돌을 먹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그 아가씨가 감탄하며 말하자 주주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어요.
2: 네? 아가씨, 돌을 두시나요?
0: 그러자 아그 아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나는 꼭 돌을 먹어야만 해요.
1: 아가씨, 오늘 아침에는 가장 좋아하는 이 청수달팽이를 드셨나봐요. 두꺼비 아저씨가 물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가씨가 대답했어요. 주주 일행은 점점 더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두꺼비 아저씨가 설명했어요. 아그의 위는 아주 부드러워요. 돌이 도와주지 않으면 달팽이 껍데기처럼 얇고 깨지기 쉬운 것도 소화할 수 없거든요.
0: 아그 아가씨가 음식 소화를 돕기 위해 돌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주주 일행은 또 하나 새로운 지식을 배웠어요.
1: 아그 아가씨, 우리 지금 어디로 가나요? 주주가 기대하며 물었어요.
0: 아그 아가씨가 말했어요. 요즘 동물원에서 시합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시합이 열리는 날이어서 구경 갈 수 있어요.
1: 다들 무슨 시합인지 물어보려는 순간 떠들썩한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길가 시냇가에서는 어린 악어 몇 마리가 잠수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연습하면서 웃고 떠들고 아주 즐거워 보였어요.

모두 제 동생들이에요. 아가 아가씨가 말했어요. 그리고 한 마리는 놀다 지쳐 강가에서 돌을 베개 삼아 편안하게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자연은 정말 신기했어요. 돌은 악어의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베개도 되어주는 거였어요.

0: 친구들, 오늘 주주와 친구들은 두꺼비 아저씨의 비밀을 알게 되고 돌을 먹는 아구 아가씨를 만나 정말 많은 지식을 배웠죠. 외모로 상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부터 동물들마다 가진 특별한 생활습관까지 정말 신기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1: 네, 그리고 공원에 위험한 큰 얼룩뱀이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욱 신기한 모험을 함께 만나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총아 선생님, 방송 담당의 리봉 김민혜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 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재, 혈류주사, 침

0: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부터 우리 주에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 사업을 전면 추진한 이래 각지에서는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역에서 힘을 댄 데서 생태환경과 도시 품질이 뚜렷이 향상됐습니다.
3: 안도경제개발구 기업들이 장백산 생태자원 우수효율 입각해 과학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의약건강산업 사슬을 부단히 확장하면서 고품질 발전의 길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 AI 지능체 기업 조력 공익 선전 강연회의가 연일에서 열렸습니다. 2023년부터 우리 주에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 사업을 전면 추진한 이래 각지에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역에서 힘을 낸 데서 생태 환경과 도시 품질이 뚜렷이 향상됐습니다. 오늘의 연변은 창문을 열면은 녹색을 볼 수가 있고 문을 나서면은 공원을 볼 수가 있는 등 생태 혜택이 전문 만호에 미치고 있습니다. 근년의 연결시에서는 연결 녹화 미화 행동을 계기로 전역에서 힘을 내 도시 녹지량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경관 배치를 최적화했으며 시정시설 완선과 주거 환경 정돈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오늘의 연결은 생태 바탕색이 더 짙어졌을 뿐만 아니라 도시 기능과 지리 수준도 함께 향상이 되면서 도시와 경관이 서로 어우러지는 살기 좋은 화폭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홍수함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지파 강반의 가정주재유원입니다. 연길 녹화미화 행동을 통해서 이곳은 유휴 공간을 생태경관, 가풍문화, 진자리에자가 일처분된 특색 소용공원으로 거듭났습니다. 초목의 푸른 기운과 문명새의 기풍은 서로 어우러져 주민들의 친환경 레저 수요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좋은 가풍이 은연 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고 있습니다. 이 유원은 현재 도시의 따뜻하면서도 생기 넘치는 하나의 풍경선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주에서 연결 녹화 미화 행동을 전개한 이래 주당위와 주정부에서는 이를 습금평 생태 문명 사상을 실천하는 중요한 질순으로 간주하고 1년의 돌파, 2년의 새 모습, 3년의 큰 변화를 목표로 수변 녹화, 유원 건설, 거리 미화, 빗물 오수 분류, 문화 관광 새 지표 등 공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시 생태 품질과 문화 관광 흡인력을 전면 향상시켰습니다. 3년간의 노력을 거쳐 녹색 생태와 도시 발전이 깊이 융합됐고 수부도시 연길시의 도시 면모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주민들의 행복감과 획득감도 부단히 제고됐습니다. 연길 주민 왕 여사입니다. 생활 환경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녹화 환경이 많으면 공기도 좋고 사람들의 건강 등 여러 면에 다 좋지요. 연길 주민 위 선생입니다. 이곳으로 이사 온 것도 이 광장이 있어서입니다. 한가하면은 나와서 산책을 하니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3년내 연결시에서는 여러 가지 교목과 관목 5만 6천 그루를 심고 도시 녹지 65.5헥타르를 증가했으며 유원 광장 58개를 신축 개조하고 거리 28곳의 녹화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특색 거리 3갈래를 알쓸들로 조성을 했습니다. 또 빗물 오수 분류 개조 105km를 실시하고 단절 도로 15가를 관통시켰으며 도시 주요 간선도로 26km와 길가 건축물 24곳의 조명을 승격했습니다. 주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도시농촌 건설처 3일군 한재림입니다. 연길 녹화 미화 행동과 결부해서 전주 각 현시에서는 계획적으로 녹지를 건설하고 담장을 허물어 녹색을 드러내며 여백을 남겨 녹색을 누리는 등 방식으로 도시 원룸 녹화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옥전 전주도시 건설구역 녹지 면적은 7,924헥타르, 건설구역 녹지률과 녹화 피봉률은 각기 39.84%와 42.82%, 1인당 공원 녹지 면적은 16.98평방미터에 이르러 도시의 생태 기반이 더 두터워지고 녹색 공간이 더 충족해졌습니다.
0: 更加厚重，绿色空间更加充裕。
2: 곳곳에 요원 녹지가 도시 생활을 장식을 하고 한 장 한 장의 민생 답안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길녹화 미화 3년 행동의 순조로운 마무리는 전주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 사업이 공고 향상과 정밀화 관리 보호의 새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0: 재림입니다.
1: 샤이부.
0: 이제 우리는 연결 녹화 미화 행동 성과를 일층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부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깊이 추진하겠습니다. 각 현시에서 지역 특색을 갖춘 부르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을 과학적으로 계획하도록 조직하고 도시 기초시설 갱신 개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산수와 도시가 어우러지는 부르고 아름다운 정품 공사를 다그쳐 실시하고 부르고 아름다운 거리 구역과 부르고 아름다운 사백 구역 건설을 질서 있게 추진해 도시의 주거 질을 전면 향상시키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유람하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를 힘써 건설하겠습니다.
2: 한덕경제개발구 기업들이 장백산 생태자원 5세에 입각해 과학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의약건강산업 4세를 부단히 확장하면서 고품질 발전의 길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길림 오동 집단 금해발 약업주식위원 회사 생산작업장 설비가 고효율로 작동하는 가운데 깨끗한 작업복을 입은 작업일꾼들이 능숙하게 작업하면서 주문 생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단연례 길림 오동 집단 금해발 약업주식위원 회사에서는 우리는 근통평환과 복합금원화 2차 개발을 했는데 올해도 시장에서 더 큰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생산액은 1억 3천만 원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약 태국 유한회사 생산작업장 전자동 바이오펩타이드 생산 흐름선이 만부하로 돌아가면서 인삼펩타이드, 해삼펩타이드 제품을 생산합니다. 국약 태국 유한회사는 생물활성 펩타이드 원료와 식품, 화장품 연구 개발, 생산 판매 주력하는 국가 고도 기술 기업입니다. 기업은 2018년에 안도경제개발구에 입주해 2021년 9월부터 조업했습니다. 단연례 이 기업은 펩타이드 산업의 과학연구, 혁신에 전념해왔으며 주로 특수선식, 인삼 펩타이드 제품을 생산하는데 지금까지 30여 건 국가 발명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기업은 인삼 심층 가공 산업 발전과 혁신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어 국가 올림픽 체육 중심의 공급 업체로 됐습니다. 기업은 또 농업 산업화 중점 선두 기업,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기업에 진입했으며 국가 지적재산권 우수 기업에 들고 조급 기업 기술 중심으로 선정됐습니다. 국약 태국 유한회사 판공실 주임 고걸입니다. 올해 국약 태국 유한회사는 인삼 관련 제품 연구 개발과 생산을 확대하고 인삼 관련 제품 생산 양도 늘려 생산액 2억 원을 넘기려 합니다. 올 들어 안도경제개발구에서는 요소 보장을 강화하고 수요에 정밀하게 연결함으로써 기업 생산 경영을 전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도경제개발구에서 중점 추진하는 동길목원 생물질과립 연료가공, 금도농업 장백산 특색고급 음료가공, 삼보약업 중약가공약 생산능력 확장 등 4개 대상이 올해 안으로 준공돼 조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안도경제개발구의 년간 생산액은 7억 원을 넘겨 지역경제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0: 33년간 변강 교육을 써내 몸담고 과학 흥농을 위해 초심과 사명을 실천한 이가 있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스승이자 친구로 농가들이 가장 신뢰하는 과학기술 조력자이기도 한데요. 그가 바로 2026년 전국 5일 노동상장 수상자이며 연변대학 농학원 동물의학 전공 2급 교수인 장설매입니다. 연변대학 농학원에 들어서면 장설매 교수의 강의실은 언제나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교표를 잡은 지 30여 년, 장설매는 변강 교육 일선의 뿌리를 내리고 6천여 명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전국 고등교육계 교재와 세계 고전 저작 번역서 등 6부를 편찬 출판했으며 석사, 박사, 연구생 100여 명을 정성껏 지도에 배양해냈습니다. 현재 그가 키워낸 많은 졸업생들은 기층에서 축산수의 분야와 목축기업의 중견 역량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성과학기술혁신팀 인솔자이자 성중점실험실 책임자로서 장삼회나 국가축산수의 발전전략수요에 부응하고 연변지역 특색축산화 발전실적을

0: 요구하여 장백산 산지 북약자원 우세를 살려 친환경 생태의 목축, 종수의학 표적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에 매진했으며 관련 과학연구 성과는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국가자연과학기금 항목 5건, 성중점 과학기술 난제돌파 항목 등 10여 건을 주관했고 국가 발명특허 4건을 획득했습니다. 국제 고은위 학술지의 높은 수준의 과학연구 논문 근 50편을 발표해 우리나라 친환경 생태축산과 동물전염병 예방통제에 든든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수년간 성과학기술 특파원 동물전염병 예방통제 전문가로서 장설매는 늘 학생들 데리고 현장에 심입해 기술 지도와 전염병 예방치료를 함으로써 과학기술 힘으로 산업 효율을 높이고 농민 수입 증대를 이끌었습니다. 연변대학 농학원 동물의학전공 전임교원이고 박사생 지도교원이며 2급 교수인 장설매입니다. 변경에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가 바로 저희 학생들이 배운 지식으로 목축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때지요. 농가에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을 하고 과학 연구 성과를 목축 수요와 효과적으로 연계해 실제 활용함으로써 실천으로 삼농을 위해 봉사하고 향촌 진행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장설매는 덕으로 인재를 가르치고 신농과 수업 현장 결합, 특색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을 하여 삼농 정감을 두텁게 하고 향촌 발전을 위해 봉사는 리상 신념을 일상 교육에 깊이 녹여냈습니다. 뛰어난 교수 개혁 성과로 장설매는 길림성 우수 교수 성과 2등상을 수상을 했으며 올해는 수십 년을 하루와 같이 지켜온 고수와 탁월한 공헌을 인정을 받아 전국 5일 노동상장을 수상했습니다. 장설매입니다. 이 영예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신시대 교육 사명을 짊어지고 계속해 변강의 뿌리를 내리고 사명과 담당을 다하며 교육과 연구에 전념을 해 더 많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실험실에서 축산 현장까지, 교단에서 향촌지능 일선까지 장설매는 사랑과 관심으로 인재를 키우고 과학연구 혁신으로 산업에 힘을 실어주며 성실한 실천으로 구향에 보답했습니다. 전국 5일 노동상장은 변강의 뿌리를 내리고 교육과 과학연구로 나라에 보답하려는 그의 초심을 증견해주며 신시대 고등교육 종사자들이 과학기술의 힘으로 향촌진흥의 분진화폭을 펼쳐가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1: 조당위 통전부 조공상업연합에서 주최한 AI 지능체 기업 조력 공익선전 강연회가 일전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우리 소민영 경제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초청을 받고 선전 강연회에 참가한 OPC 중국 개원 사회구역 고급 강사 당우흔이 현장에서 선전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실제 사례 플러스 현장 실제 조작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서의 AI 지능체 응용 효과를 직접 보여줬습니다. 계약 위험을 초단위로 심사하고 수정 방안을 표시하는 것부터 몇 분 만에 고화질 포스터와 짧은 영상을 제작하고 이력서를 자동 선별, 채점하며 출근 정황을 실시간으로 경보하고 재고 조사 수치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등 일련의 실제 조작이 진행돼 기업 대표들은 과학기술이 가져온 효율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이번 선전 강연회는 조당위 통전부, 조공상업연합회에서 디지털 경제 새 프로젝트를 유치한 종료 조치입니다. 올해 조당위 통전부와 조공상업연합회 투자 유치 추진 하에 항주 구신지능체 교육과학기술 유관회사와 길림 서면오 가사집단 주식위원회사가 합작해 OPC 1인 기업 슈퍼 개체 부화 대상을 설립했으며 해당 대상의 길림성 본부를 연결해 뒀습니다. 길림 서면오 가사집단 주식위원회사 리사장 고홍명입니다. 이 대상의 락착은 기업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AI 지능체 선진 기술로 기업의 기존 업무 방식을 최적화하고 효율을 높였습니다. 대학생 인재를 무료로 육성합니다. 우리는 연간 300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10주 과정의 학습을 통해 그들이 최신

0: 핀 AI 지능 재구축 기술을 익히게 하고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당위 통전부, 조공상업연합회에서는 이 대상에 의탁해 각종 기업 지원 공익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실용적인 AI 디지털 해결 방안을 제공해 우리 조 민영 기업의 지능화, 디지털화 전환 승격에 일층 조력하게 됩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석양은 유난히 아름답고 저녁노을은 유달리 황홀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시대 석양노을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양노을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은 106세에도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없는 정계연 할머니의 이야기와 함께 건강장수에 도움되는 각종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106세 할머니의 장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절강성 영파시의 정계연 할머니는 106세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전혀 없고 얼굴은 깨끗하여 기미가 거의 없으며 말할 때 기운이 넘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웃으며 사탕을 건네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손으로 건네는 거니 드시면 장수해요. 많은 사람들이 뒤쫓아 묻습니다. 정할머니는 어떤 신비한 약을 드셨을까? 어떤 고급 화장품을 쓰셨을까? 하지만 노인께서 입을 열자 답은 너무 간단해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전부 세 가지를 아니하는 양생법 덕분입니다. 화려하고 복잡한 비결은 전혀 없고 의사들마저 칭찬할 정도입니다. 비싼 크림도 복잡한 피부 관리도 없고 기본적인 크림조차 바르지 않습니다. 정계연 할머니는 평생 어떤 피부 관리제도 사용하지 않았고 매일 아침 저녁 간단한 세안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피부는 여전히 깨끗하고 투명하며 기미가 거의 없습니다. 정계연 할머니는 하룻밤 지난 음식 먹지 않고 가능한 바로 만든 음식을 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은 음식을 버리기 아깝고 냉장고에 넣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계연 할머니는 절대로 하룻밤 지난 음식을 먹지 않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정계연 할머니는 매일 저녁 7시에서 8시가 되면 잠이 들며 수십 년을 한결같이 지켰습니다. 밤을 새지 않고 야근하지 않은 것은 정할머니의 가장 소박하면서도 핵심적인 양생법입니다.

106세 정견 할머니의 장수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진 시간에는 건강장수에 도움되는 정보들 알아보겠습니다.

젊게 오래 사는 것은 누구나의 희망사항입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세계 과학자들은 장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경생리학자들은 뇌수와 시상하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시상하부는 물질대사, 소화기 시스템, 심장혈관 시스템, 내분비 시스템과 다른 계통의 활동을 조절 통제하며 요기체 내부 환경의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연구 과정은 한계 수명을 뛰어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소과학은 사람이 늙는 1차적인 원인을 밝혀냄으로써 자기 수명보다 오래 살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게 됐습니다. 물론 노화가 완전히 밝혀지자면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해명되어야 합니다. 최근 세계적 장수 문제 전문가들이 중요한 장수 인자들을 분석 발표한 데 따르면 자기 노력이 60%, 유전적 요인 15%, 사회적 요인 10%, 의료 조건 8%, 자연 환경 인자가 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활성산소의 생성을 막으며 장내에서 좋은 세균은 증식시키고 해로운 세균의 증식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식생활을 합리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좋은 자연 환경의 조성, 적당한 운동, 생활에서 보양을 잘하고 노화의 박차를 가하는 성인병의 예방, 장수 영양 식료품과 장수 보약을 먹는 것들이 중요한 방도입니다.

노년에 들어선 분들이 버게 되면 평생 고생하면서 일하고 퇴직 후에는 편안하게 쉬면서 건강하게 오래 산 것을 바랍니다. 건강하고 장수하기 위해서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비과학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거나 각종 보약을 과도하게 챙겨 먹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는 모두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연구에 따르면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은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생활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누워 지내지 말아야 합니다. 퇴직은 조는꾸기가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적당한 활동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평생을 고생하며 일한 뒤 퇴직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합니다. 퇴직 전에는 정정하고 활기차던 사람들이 퇴직 후 기운을 잃고 몇 년 안에 온몸에 병이 생기고 정신이 취약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반면 장수하는 어르신들 중 아무도 완전히 누워 지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꽃을 가꾸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거나 손주를 데리고 산책하거나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등 할 일이 있는 것이 최고의 노화 방지제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오래 앉아있으면 근육이 상하고 오래 누워있으면 기가 상한다는 말은 결코 헛말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누워 지내면 근육이 매년 1%씩 소실되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고혈압, 당뇨병,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이 찾아오면서 수명이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활동은 신체 활력을 자극합니다. 식후 20분 산책하거나 매일 가벼운 집안일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근육량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뇌가 굳는 것을 막아서 노인성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이야기 나누랍니다. 수다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무료 장수제입니다. 노인에게서 가장 무서운 것은 고독입니다. 사회적 교류 빈도가 높을수록 장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전혀 교류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매일 교류하는 노인은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 30% 낮고 생존기간이 24.8% 길어집니다. 네, 간단히 말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사회적 교류를 자주 할수록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심리학과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대화의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대화는 고독을 풀고 장수인자를 활성화합니다. 로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병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장기적으로 홀로 살고 교류하지 않으면 로인들은 우울하고 불안해하며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져서 면역력을 직접 억제하고 사망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와 이야기하고 바둑을 두며 광장물을 초기되면 스트레스를 풀고 기분이 좋아져 체내 장수인자 분비를 촉진하며 마음이 평온해지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매일 친구와 일상 이야기, 자녀 이야기, 잡담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에너지를 충전하고 수명에 도움을 줍니다. 네, 노년기에 이야기 나눌 친구와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자 장수의 비결입니다.

그다음으로 면역력을 식혈합니다. 장수의 근본은 자신의 방어체계를 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면역력은 신체 방어 부대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고 암세포를 제거합니다. 장수하고 싶다면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늦게 자고 아무렇게나 우먹으며 오래 앉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보약과 건강기능식품을 무분별하게 구매합니다. 이는 근본을 뒤집는 행위로 오히려 면역력을 더욱 떨어뜨립니다. 무분별하게 보충제를 먹기보다 기본 생활습관부터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푹 자기입니다. 수면 중 면역세포는 집중적으로 회복 증식하며 활성이 강해집니다. 장기적으로 밤을 새고 불면증에 시달리면 면역세포가 에너지를 채우지 못해서 수량이 줄고 활성이 떨어지며 감기, 감염, 종양,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하룻밤 못 자면 열을 더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인은 매일 7시간에서 9시간, 노인은 6시간 이상 수면해야 하며 가능하면 저녁 11시 전에 잠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중장년층의 76.6%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데 이것이 면역력 저하의 핵심 원인입니다. 면역세포와 항체 핵심 성분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체계는 쌀이 없는 솥과 같습니다. 매일 달걀, 우유, 생선, 살코기, 콩제품 등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제안합니다. 흡수가 쉽고 어떤 보약보다 효과적입니다. 입에 규칙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150분 중등 강도 정도의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세포가 온몸을 빠르게 돌게 하며 염증 수치를 조절해서 면역력을 높입니다. 오래 앉아 움직이지 않으면 면역세포의 순환 능력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은 신체를 장기적으로 경미한 염증 상태로 만들어서 면역세포의 반응을 느리게 하고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제때 약을 먹고 정기적으로 검진받으며 소치를 잘 조절하는 것이 면역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면역력은 보충제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기르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색채를 띤 양생법을 따르고 큰 돈을 들여 보약을 살 필요 없이 수면, 식습관, 운동, 만성질환 관리 이 네 가지 기본사항만 잘하면 면역력을 최고로 보호할 수 있으며 이것이 장수의 확실한 기반입니다. 그리고 절대 비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온한 마음이 최고의 장수제입니다. 속담에 마음이 한촌 넓으면 병이 한장 물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주변의 장수 어르신들은 대비 없이 마음이 너그럽고 심지어 모든 일을 내버려두는 사람들입니다. 장수의 궁극적인 비결은 마음가짐입니다. 인생 후반부에는

좌절, 고독, 질병을 겪기 마련입니다. 비관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장수제이자 가장 현명한 장수법입니다.

멜 양치질을 하는데 왜 이가 썩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멜 양치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오래된 양치 습관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양치 후 바로 헹구는 습관 과연 옳을까요? 전문가에 따르면 바로 헹구지 않는 것이 치아 보호에 더 효과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닦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컵을 들어 물로 이빨을 몇 번 헹구고 뱉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 더할 나위 없이 정상적인 동작으로 인해서 치약 속에 가장 귀중한 치아 보호 성분인 불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도 전에 씻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과학적 방법은 무엇일까요? 2023년 중화구강의학회는 양치 후 거품만 뱉어내고 입을 헹구지 말아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이는 치약 속의 불소 화합물이 치아 범랑질을 견고하게 하고 세균과 산성 침식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어 심지어 초기에 미시한 종치를 복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소는 효과적인 보호층을 형성하기 위해서 치아 표면에 잠시 머물러야 하는 작업 시간이 필요합니다. 양치 후 물로 입안을 헹구면 아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불화물을 깨끗이 씻어내서 치아 보호 효과가 바로 0이 됩니다. 물로 헹구지 않으면 중독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전문가는 불소는 인체 건강의 필수적인 미량 원조로서 사실 우리의 식수와 공기 중에 모두 불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불소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으며 치약 속의 불소 함량은 중독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추천할 수 있을까요? 양치 후 먼저 여분의 거품을 뱉어냅니다. 그 다음 급하게 입을 헹구지 말고 불소 화물에 시간을 좀 줘야 합니다. 이 몇 분 동안 세수하고 스킨케어 제품을 바르고 머리를 빗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입에 남아있는 것이 정말 불편하다면 5분 후 입안에 물을 조금 머금고 가볍게 헹군 다음 뱉어내면 됩니다. 최근 로이는 잡곡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관련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과연 과학적인 주장일까요? 잡곡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로인의 소화계통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외래진료 중 잡곡을 과도하게 섭취하여 소화불량을 겪는 로인 환자를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산서의과대학 제일병원 로인의과 책임자에 따르면 잘못된 인식을 가진 로인 당뇨병 환자와 변비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들은 잡곡이 칼로리가 낮고 당을 조절하며 배변이 잘 된다고 생각하여 대량으로 섭취합니다. 또한 많은 로인들이 주식은 잡곡일수록 좋고 여러 가지 잡곡이 섞일수록 좋다고 믿어서 장기간 현미, 통밀가루, 소소쌀을 주로 먹고 백미와 밀가루의 섭취를 완전히 포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로인의 소화효소 분비가 감소하고 위장운동이 느려지며 씹고 흡수하는 능력이 동시에 하락하여 과도한 식이섬유는 위장에서 완전히 분해되기 어렵습니다. 잡곡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복부팽만감, 식욕부진 등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품질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60세에서 69세 사이 비교적 안정적인 신체 기능을 가진 노인의 경우 잡곡은 전체 주식의 3분의 1 내지 절반을 차지할 수 있으며 70세에서 79세 사이 소화 기능이 감퇴한 노인의 경우 잡곡의 섭취 비율을 4분의 1 내지 3분의 1로 줄여야 합니다. 8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기능상실로 누워있는 노인의 경우 위장활동 능력이 매우 약하기에 잡곡의 섭취 비율은 전체 주식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잡곡은 약간의 영양성분으로만 섭취해야 합니다.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높이는 요전인자가 있는 노인이 용두를 많이 섭취할수록 인지 기능이 더 량화하고 치매 발병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연구팀이 치매가 없는 노인 2,157명을 15년간 추적 관찰해서 용두 섭취량이 치매 발병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식품 섭취 빈도 조사를 통해서 참여자들의 전체 섭취량 대비 용두 섭취 비율을 계산하고 인지 건강 지표 간 관련성을 분석했습니다.
가공육 섭취는 가공되지 않은 용류를 섭취했을 때와는 달리 인지 기능 변화나 치매 위험과 요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용류에 풍부한 비타민 B12 등 신경기능 관련 영양소와 단백질의 대사 건강 개선 효과가 인지기능 저하를 늦췄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전문가는 이번 연구는 알츠하이머병 고위험군의 인지기능 보호를 돕는 식습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추후 연구를 통해서 APOE 유전자형에 맞춘 식이 권고사항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나면 칼슘이 부족해서일까요? 네, 관절에서 나는 뚝뚝 소리는 칼슘 부족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국내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상황에 대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관절 각내 기포가 터지

있는 경우입니다. 관절강은 밀폐된 강으로 관절이 정지됐을 때 강내 압력이 정적 평형을 이룹니다. 관절이 움직일 때 관절 강내 음압이 증가하여 관절에게 기포가 발생합니다. 관절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기포가 터지면서 뚝뚝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관절에게 부족입니다. 인체가 장기간 활동이 부족하고 활막에 자극이 부족하면 관절에게 분비가 감소합니다. 윤활이 부족하면 관절이 갑자기 움직일 때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관절과 인대 마찰입니다. 오랫동안 한 자세를 유지하면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관절을 움직일 때 인대가 관절과 마찰을 일으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관절에서 뚝뚝 소리만 나고 뚜렷한 통증, 복기 및 활동 제약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동시에 통증 부종, 활동 제약 등 다른 증상 및 병리학적 변화가 동반된다면 환자는 가능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환자가 관절 마찰음이나 뿌드득하는 소리를 듣고 통증이 동반된다면 즉시 관절에서 소리가 나게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즉시 병원에 가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커피를 마셨을 때 얻을 수 있는 건강상 좋은 점이 많다고 보는데요. 정신을 맑게 깨우는 데 도움되는 것은 물론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심장질환 및 파킨슨병 위험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커피를 즐겨 마시는 사람은 간질환 발병 및 사망 위험이 낮아집니다. 영국 거주자 49만 5천 명의 데이터를 10년간 분석한 국제학술지에 따르면 연구팀은 만성 간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사람들은 만성 간질환 위험률이 21% 낮았고 지방간 질환의 위험률은 20% 낮았습니다. 또한 만성 간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 위험 역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영국의 한 연구팀에 따르면 커피가 만성 간질환의 잠재적 예방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질환은 전 세계가 직면한 주요 건강 이슈 중의 하나로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30년간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질환을 유발하는 잠재 원인은 바이러스, 유전적 요인, 약물 반응, 과음 등이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주의할 점은 간 관련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 것은 인스턴트 커피가 아닌 원두를 직접 간 커피라는 점입니다. 원두를 간 커피는 항염증 성분으로 알려진 카위올과 카페스톨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커피가 신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이유로 추정됩니다.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점은 커피 섭취가 수면을 방해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게 만들거나 속쓰림의 원인이 된다면 이러한 연구 결과 때문에 커피를 마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 커피를 마셔도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에 한해서 하루 두 잔에서 석 잔 이내로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간 질환을 예방하는 것은 커피 섭취 하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평소 알코올 섭취량을 제한하고 골고루 먹는 습관을 갖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네 잔 이상의 커피 섭취는 삼가하고 설탕이나 시럽 등을 넣는 것은 커피의 장점을 상쇄시키니 블랙커피 그대로 마셔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106세 정기현 로인의 장수 이야기에 이어서 각종 건강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노년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갖고 나가시길 응원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와 건강 상식들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리미란, 진행의 최명옥,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요, 마음이 괴로운 주인공이 치마를 한바탕 뒤엎으면서 대청소를 벌이는 장면이 자주 나오곤 하죠. 매들 그렇게 청소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요, 한번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청소만큼 큰 위로가 또 없다는 걸요. 어지럽고 심란한의 공간을 보고 있자면요, 꼭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걸까요?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씩 차근차근 치우다 보게 되면요, 어느새 마음속에 있던 미움과 서름, 원망과 미련도 깨끗하게

상당히 정리되는 기분이 들곤 하죠. 깔끔한 내 방만큼이나 훨씬 더 단순하게 가벼워진 마음으로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느낌. 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누리고 계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벽면을 꾸미는 요령입니다. 인테리어에 있어 벽지 선택은 꽤 중요하거든요. 인테리어 공사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여 공간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벽지를 화려한

색상이나 패턴으로 선택했다면 소품은 자제하거나 같은 톤이나 색으로 통일감을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벽지 종류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느낌부터 강렬한 스타일까지 다양해 선택된 벽지로 각 공간마다 포인트를 주면 그 어떤 소품 못지않게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벽면 한쪽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요, 커다란 그림이 인쇄되어 있는 벽지를 선택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어서 여름 질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철에 가장 흔하고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바로 식중독입니다. 식중독은 식품 섭취에 연관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이나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독소에 의한 질환을 말합니다. 식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은요, 설사와 복통, 그리고 이러한 증상이 우리 몸이 독소나 세균을 우리 몸에서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구토나 설사를 유발시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독소를 바르게 제거하여 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은요, 그러한 과정에 통증과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돌리셔야 하겠습니다. 네, 식중독 환자들은요, 장 점막이 손상이 되어 소화 흡수 기능이 약해져 설사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이나 포도당보다는요, 이온 음료 섭취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 설사가 멎고 난 후에는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줘야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식사는 부드럽고 기름기가 없는 음식부터 섭취해주는 것이 좋으며 식중독 대부분 이틀 정도 지나면 좋아지기도 합니다만 만 2일 이상 증상이 지속되고 설사와 복통이 동반된다면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주방 인테리어 팁입니다. 매일 청소를 해도 요리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주방은 늘 각종 식기류 및 식재료, 전자제품 등 많은 물건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하기 쉽지 않은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주방은요, 수납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수선하다면 요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도망가겠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납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상부장과 하부장을 빽빽하게 설치를 하곤 하는데요. 이럴 땐 자칫 공간이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간을 더 좁아 보이게 만들기 최근 벽 선반과 부분만 상장을 하거나 네, 상부장을 하거나 또 상부장을 제거해서 개방감이 느껴지는 주화 인테리어가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주방을 멋스럽게 연출해내므로서 요리의 즐거움을 더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네, 계속해서 여름철 차량 관리 팁입니다. 평소 관심을 가지고 차량 관리에 신경을 쓴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밀폐된 상태로 실외에 주차할 경우 타이어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각종 가스제품 및 전자기기 폭발 등 다양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타이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월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모 한계 1.6mm 이하거나 균열이 된 타이어는요, 사용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름철에는 공기압을 10에서 15% 더 주입해주는 것이 좋고요. 2시간 주행마다 10분씩 휴식을 취하여 타이어 열을 식혀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똑똑한 락스 활용 방법입니다. 락스 사용을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코를 지르는 냄새 때문인데요. 환기를 시키지 않을 경우 이 과다한 사용으로 자칫 섞인 희석액은 직접 문질러 청소할 때보다 물건을 담그거나 지저분한 곳에 부어놓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뿐만 아니라 피부나 옷에 덜 묻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록색 계열의 포인트 컬러를 활용하면은요, 침실을 청량감이 차남치는 공간으로 색다르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파란색은 시원한 여름 바다를, 또 초록색은요, 우거진 숲의 녹음을 떠올리기도 하죠. 이처럼 시원한 느낌의 색감은 침실을 한결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중에서도 이 파란색은요,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동시에 우울감과 분노를 가라앉히는 컬러 테라피 효과가 있어서 온전한 휴식을 필요로 하는 침실 공간에 아주 적합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곰팡이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습도와 기온이 올라가는 장마철에는요, 각종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쉽기 마련이죠. 특히 집안의 곰팡이는요, 온도 20도에서 이 30도와 습도 60% 이상인 환경에 가장 잘 증식한다고 합니다. 벽이나 천장, 바닥과 같은 딱딱한 표면으로부터 곰팡이 발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시중에 파는 곰팡이 제거 제품을 사용하거나 약 4리터의 물에 한 컵 이하의 표백제를 첨가하여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콘크리트 같은 고르지 않은 표면이라면요, 뻣뻣한 솔을 이용해서 곰팡이를 제거하면 쉽게 없앨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지혜는요, 좋은 원목 가구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좋은 원목 가구를 고르려면요, 정말 원목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원목 가구라 파는 것 중에 이 가공목의 무늬목을 바른 가구가 있기 때문이죠. 무늬목이나 필름을 부착했을 때는요, 전면에서 측면으로 이어지는 모퉁이가 같은 무늬가 이어지거나 무늬가 없지만은 원목나무는 전후면과 좌우 측면 위아래면의 무늬가 다 다르며 전면 무늬에서 서로 다른 측면 무늬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 점으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살림의 지혜와 함께하느라 자말찬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살림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강한 여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 주인공은 1980년 중국 위생부 부부장을 맡았던 여혁명가 양순입니다. 전쟁 시기 안위 동북부 지역이 적들의 손에 넘어간 후 현성과 주요 거점의 대부분은 일본군들이 장악했고 지방 토비 세력들이 광활한 농촌 지역을 점령하고 있어 투쟁 환경이 극도로 험악했습니다. 1939년 2월 양순과 그네 한 동지는 중공 산동 본국에 중대한 임무를 띠고 당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사현 중심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할 당시 상부에서는 이들이 철도 구간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혁명을 향한 동경을 품고 있었지만 당장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과 업무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일행은 사복으로 갈아입지도 않았고 행적을 숨길 줄도 몰랐게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변절자들의 표적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양순 일행은 점심을 먹고 마을 밖에서 휴식을 하며 혁명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순간 느닷없이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변절자의 밀고로 적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양순 일행은 신속하게 민근의 산으로 후퇴했습니다. 산길에서 양순의 발걸음이 지체되자 일본군은 바짝 추격해왔고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오시성을 가진 한 동지가 자신의 몸으로 양순을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동지는 결국 그 자리에서 고귀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동지가 그네 손을 잡아 끌며 달린 끝에 겨우 탈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극을 겪은 후에 양순은 자신의 단순함과 미숙함 때문에 무고한 동지들이 목숨이 헛되이 잃었다며 뼈저리게 자책을 하고 또 자책을 했습니다. 후회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으며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는 것만이 죽은 이들에게 보답하는 길임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적들에게 얼굴이 노출이 됐기에 앞으로 검문은 더욱 삼엄해질 터였습니다. 양순은 다른 동지들까지 표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신이 먼저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빡빡 밀고 남장을 한 뒤에 가마솥 그으름으로 얼굴을 까맣게 칠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입담배 지게를 짊어진 채 일부러 거친 행동을 해 누가 보아도 풍파를 겪은 왜소하고 깡마른 늙은 담배 농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네는 수백 리 길을 가는 동안에 적의 초소와 검문소를 수없이 지났으나 단 한 번도 들키지 않고 안전하게 안위 동국부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조직의 도움으로 양순은 보안사령부 정치부의 민원과장으로 부임을 하며 진광미라는 가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네는 합법적인 신분을 이용을 해서 항일단체를 조직하고 훈련반을 개설하는 등 항일구국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비밀리에 중국 안위 동북부 특위를 결성을 하여 서기를 맡아 당원을 확충시키고 현구 당위 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축해내므로써 안위 동북부 항일근거지를 개척하기 위한 굳건한 초석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1941년 5월 양순과 그네의 남편은 모두 구당위 위원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시기 각 현의 항일 정부가 속속 수립되면서 양순의 활동 역시 비밀리에서 공개적인 활동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경사스러운 일이었으나 일본군과 완고파 세력들이 뒤엉킨 잔혹한 환경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난관들이 줄을 이겨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양순은 그럴 때마다 민중의 힘에 의지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고비를 넘겼습니다.

1942년 11월 일본군은 회회구를 겨냥을 하여 대규모 소탕전을 감행을 했습니다. 민병대와 분산된 부대들의 필사적인 저항 덕분에 회회 지도부는 적의 포위망을 빠져나와 군대를 따라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양수는 이미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1943년 초 긴박한 퇴가 과정에서 말을 타고 험한 길을 달린 탓에 그에게 심각한 요산 징후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식을 잃을 정도로 상태가 위독해졌습니다. 평소 남편과 친분이 있던 한 장사꾼의 도움으로 병원까지 데려왔는데 병원 의사가 양순의 입원을 막아놨었습니다. 그네 신분이 명확치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일 전사들에게는 현상금이 걸려 있었고 여기저기 수두룩한 변절자들의 밀고에 의하여 잡혀가 죽은 사람들의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시가 급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양순의 실제 신분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네 신분을 들은 의사는 더욱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었습니다. 들켜버리면 자신들의 목도 날아가는 판국이었지만 그래도 어찌 사람 목숨 앞에서 망설일 수가 있었겠냐며 의사 부부는 양순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일본군들의 삼엄한 가택수색을 피하기 위해서 양순은 의사 부부의 실내에 숨어서 건강을 조금씩 되찾아갔고 일주일 후에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성밭 근처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4월 그네는 건강한 사내아를 출산했습니다. 항일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던 그 시절 양순은 자신의 푸른 청춘과 뜨거운 피 그리고 거침없는 용기를 아낌없이 바치어 적들과 지리란 투쟁을 벌였습니다. 네, 유종원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뇌혁명가 양순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선책입니다. 먼저 김동진의 소개입니다. 귀한 인연이 선사해주는 축복. 요즘 읽은 한 편의 이야기가 가슴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며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한다. 그 이야기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무더운 여름날 런던에서 시골에 놀러온 한 소년이 호수에서 물장난을 하다가 그만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되었다. 헤엄칠 줄 모르는 소년이 호수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릴 때 마침 지나가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호수에 뛰어들어 그 소년을 구해주었다. 그 후 10년의 세월이 흘러 헌칠한 청년으로 성장한 런던 소년이 일부러 그 시골 소년을 만나려고 찾아갔다. 시골 소년 또한 름름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지만 이목구비가 번듯하게 변한 신사차림의 런던 청년을 알아보지 못했다. 런던 청년이 10년 전의 일을 이야기하자 그제야 그때 소년임을 알고 서로를 와락 끌어안았다. 런던 청년은 시골 청년의 살아가는 형편을 알아보고 나서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그때 시골 청년은 의학 공부를 하여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의사로 되고 싶었지만 집이 가난하여 학교에 갈 수 없는 형편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시골 청년이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은 런던 청년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부자인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부자 아버지는 이들의 인연을 귀히 여기며 시골 청년이 런던 의과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그렇게 시골 청년은 런던 청년의 도움으로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 그가 바로 훗날 페니실린을 발명하여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알렉산더 후레밍 박사이다. 그리고 그를 도운 당시의 런던 청년이 바로 강인한 의지와 뛰어난 리더십으로 유명한 영국의 위스턴 처칠 수상이다. 시골의 호수에서 맺어진 두 사람의 인연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폐염에 걸려 사경을 헤매던 처칠을 구한 약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오랜 시골 친구 후레밍 박사가 연구해 발명한 페니실린이었다. 어찌 보면 이는 아름다운 인연이 빚어낸 사랑의 기적이라 할 만하다. 소년 시절에 물에 빠진 처치를 구한 인연으로 의학 공부를 한 후레밍 박사는 자신이 발명한 약으로 죽을 고비에 찬 친구의 생명을 다시 한번 구해주었다. 이처럼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은 서로의 삶을 소중히 지켜주는 선순환을 이루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나는 인연이 피워낸 아름다운 꽃이 생각났다. 알렉산더 후레밍 박사와 위스턴 처칠 수상의 인연이 엮어낸 이 동화 같은 이야기는 누군가의 말처럼 주는 것이 곧 얻는 것임을 깨닫게 한다. 인생길에서 만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연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 싶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귀한 인연이 되고 싶다. 또한 그런 아름다운 인연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사람이 되고 싶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인연의 기적 같은 이야기에서 벗어나 우리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소소하지만 지난 인연을 그린 글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김명화의 내 마음속의 따스한 햇살입니다. 얼음이 차바퀴에 깔리면서 나는 소리가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다. 아침 잠이 많았던 나는 그날도 늦게 기상하는 바람에 부랴부랴 출근 준비를 마치고 황급히 집문을 나섰다. 시계를 보니 더 꿈을 대다가는 영락없이 지각할 것 같아 급히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세웠다. 지각할까봐 불안해하는 나의 모습이 내심 신경이 쓰였던지 택시 운전수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의 첫 고객인 만큼 잘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온통 손목시계만 집중되어 있던 나는 조금 귀찮아져서 네 하고 짤막하게 대답했을 뿐이었다.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택시 비용을 지불하려고 가방에 손을 넣고 지갑 있나 더듬었다. 앞을 싸 집에 어리둥절해놨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나는 제껏 사무실로 뛰어가서 현금을 빌려올 테니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운전수에게 부탁했다. 그러자 운전수는 그럴 필요까지 없으니 얼른 출근하라고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손사래를 치는 것이었다. 생각지도 못한 운전수의 따뜻한 배려에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갈마들었다. 하지만 여기서 시간을 더 지체하다간 운전수의 업무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저 감사하다고 한마디 인사만 건네고 얼른 택시에서 내렸다. 점점 멀어져가는 택시를 물끄러미 바라보느라니 마음이 따뜻해났다. 조금 전까지 차가웠던 아침 공기는 작은 도시의 청신함을 한데 모은 듯 갑자기 한결 맑아진 것 같았고 내 마음도 덩달아 상쾌해났다.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예전보다 살기가 훨씬 좋아졌지만 사람 사이의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멀어져가는 요즘 좀 전에 운전수가 보내준 미소는 우중충한 구름층을 꿰뚫고 내리비추는 한 줄기 따스한 햇살 마냥 내 마음을 덮여주었다. 학교에서 글 공부를 가르치는 교원으로서 나 또한 택시 운전수를 따라 배워 매일매일 아이들 마음속에 따스한 한 줄

햇살이 되어 아이들에게 따스함을 선물해주겠다고 저도 몰래 다짐했다. 멀어져가는 택시를 바라보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크게 외쳤다. 좋은 아침입니다. 한 소년을 구한 용감한 행동이 수십 년 후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으로 돌아온 이야기. 그리고 아침 출근길 민망한 순간에 마주친 작은 배려가 주는 감동. 두 이야기는 결이 다르지만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주며 마음에 따뜻한 빛을 남긴다는 것을요. 우리가 무심코 건네는 말 한마디,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에겐 잊지 못할 귀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시간 편집의 김옥경,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인연이 꽃피우길 바라며 라디오문화산책 여기서 마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또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네, 무료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침향, 발미환이다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겠습니다.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천추강, 복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공농주치로 놓고 말하기도 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은 폐경락을 절대 홀시할 수 없거니와 떠날 수 없습니다. 심폐를 유난하게 하면서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하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늑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

0: 증상을 개선해주게 돼 있습니다. 특히 늘 여러분들한테 가강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혈이 심하다는 것은 심장병 환자들이 아주 중요한 일종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심혈이 심하다는 것은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입니다. 림상 중요한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겠습니다. 심혈이 심한 주요한 증상 가운데서는 집에 심장병 환자 이미 주자를 준비하고 있거나 주자를 그 한정된 시간이 꽤나 됐거나 이런 분들 지켜보시오. 기침을 잘합니다. 가래가 성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합니다.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특히 입에서 진한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이래서 모두 말하게 되면 기침을 잘 짓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고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심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바로 심혈이 심한 증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는 제품 자체가 본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럼 심장병은 대체적으로서 몇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겠는가? 심장병의 핵심은 몇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부정맥, 실리부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심근경색, 심근이라 하죠. 이 세 가지로 대체적으로 나누는데요. 주약의 부정맥이라는 것은 우리 정상심률 범위로 놓고 말하면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 그 계통 안에 속합니다. 그런데 평균 심률은 7, 80대, 5, 60대 그 이상에 있어서는 기본으로 60차로 1분에 올라와야 됩니다. 이래서 특수한 계층 전업운동원들을 제외하고는 운동원들은 한 번에 심장이 수축 이완하는 게 힘이 세게 되어 있으니까 50몇 차라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기본 50몇 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심장이 박동은 1분에 60차 벗어져서 7, 80차 좌우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너무 늦게 떼서 40몇 차 위험심률입니다. 물론 그 밑은 30몇 차는 용화할 수 없습니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떼서 1분에 뭐 100, 20, 30차 아주 위험심률에 속합니다. 1분에 40몇 차, 100, 20, 30차 모두 어느 순간에 쓰러질 수 있는 위험한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걸 말해서 부정맥이라 하게 되어 있고 협심증, 심장은 왼쪽 앞가슴에 있는데 보통 왼쪽 앞가슴이 아프면 자가 진단이 납니다. 아, 내 심장이 이상 있구나. 그런데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기가 아픕니다. 르골까지 아파냅니다. 왕왕 여러 가지 이런 증상에 자기 증상이지만 해도 자기가 기만 당할 때에 서나서 내게 다른 기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가 이렇게 인정하지만 해도 심장으로 인해서 협심증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전 정심한 수는 환자입니다.
0: 예,
2: 심장이 지내 심하게 아프고 예, 앉아있어도 숨이 차고 그리고 뒷가슴이 아까저에 쏙쏙 찌르고 아프고 어디 아프다는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지내 아프고
0: 심장도 협심증
2: 못하고 예, 그리고 숨이 헐떡헐떡하고 모제비를 눕지 못하고 베개를 그냥 놓고서 자고
0: 해요. 예.
2: 이바이는 그냥 정말 냄새가 진해 나서 지분은 정말 남이 안 났을 적에 두세 개씩.
0: 예.
2: 그런 것도 아이디입니다.
0: 예. 심폐를 심한 증상. 예.
2: 예.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전 정신만 어제 1년 넘었었는데 지금 거쳐한 거는 이런 안 돼가도 없고 예. 그리고 모제비도 못 눕던 게 모제비도 눕고 그 뒷가슴이도 그렇게 아프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적어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됐거나 예, 밤잠 잘 자고 그리고 이 이빨이 그렇게 동생 나던 것도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2: 그래 이 좋을 때 계속 장기적으로 먹어야 되지. 그걸 끊었다.

0: 9개도 하면 아이 될 것 같은데 얘 계속 장기적을 쓰길래 해서 9개도 할 받았구나.
1: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32-9번 연락하면 문점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아,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이거는 보험인데 그러는지, 예, 저희 남편이 좀 되게 매기없어 하고, 예, 또 이 일하고 나면 저녁에 되게 피곤해하고, 또 그 피곤이 인차 가시지 않고, 예, 또 이렇게 운동이랑 하면 되게 좀 이게 심장 부위가 약간씩 아파하는데, 예, 그 좋은 정신만 먹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남편분이 연세가 지금 어느 계단에 계세요? 40, 50, 지금, 60?
3: 예, 50이
1: 50대입니까? 남성들이 50대 초반을 주의해야 됩니다. 초중반을. 이때 나면 심장 공동에 이상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 심장 공동에 이상이 이 나이에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가 하면 남성들이 생명의 실패를 보는 그 원인 자체가 남성 호르몬이 벌써 50대 중 그때부터 시작해서 많이 감소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남성 호르몬이 여성들을 포함해서도 그렇는데 호르몬이 감소되게 되면 모든 대사가 불평형에 오게 되는데 거기서 먼저 불평형은 심장에서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맥이 많이 떨어지고 여러모로서 쉽게 지쳐하고 이런다 하게 되면 이 제품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건의합니다.
3: 예. 알겠습니다.
1: 예. 네.
3: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네.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수장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초원 수시원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던 게 지금은 답답하지 않고 누우면 돌을 올리는 것처럼 후두 떨리는 게 지금에 그러지 않고 반드시 놓으면 그래 가슴에다 큰 돌을 올리는 것 좀 아파하는데 좀 이렇습니다. 제가.
1: 아, 예, 예.
4: 지금 마음대로 반드시 누울 수 있습니다.
1: 예.
4: 그리고 혈압이 높던 게 지금 혈압이 전살됐고
1: 예.
4: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게 지금 잠이 잘 잡니다.
1: 아, 예.
4: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좋으니까 오늘 9각을 배달받아서 수사를 한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332-9번 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4: 네,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여보세요.
1: 예,
5: 네.
1: 안녕하세요.
5: 네, 디벡터 심장이 아프다가 아픈 것도 아니고 답답하다기 좀 힘들고 좀 심장 어떻게 말할까? 아무튼 온 저녁 다지 못할 정도로 그렇다면 돼.
1: 심장 불이 타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종합으로 나타나는데 딱 한 가지 증상이다 꿈꾼길은 어렵다 그러실 겁니다. 예.
5: 예, 뭐 아프다고 말하기도 조금 힘들고요.
1: 예.
5: 근데 그 좋은 통신만 먹은 다음부터 지금 잠을 잘 잔다.
1: 예, 예. 그렇죠. 예, 예.
5: 예. 한 9통 좀 더 배달해 주시오.
1: 예, 그렇게 하시오. 332-9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5: 예,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6: 예, 나도 이게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6: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해서 여러 가지가 배우고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저 청지만 쓰고 많은 효과를 받았습니다.
1: 그래요? 예, 예.
6: 예,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서 이게 내 배에 맞겠다 하고 시작해 썼는데 어전 저기 석 달 남았었습니다.
1: 예.
6: 근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6: 저녁에 자면 숨 차서 답답해서 몇 번씩 깨어났다는데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예. 그 다음에 예. 심률도 저기 100이 넘던 게 심률도 지금 정설로 80이 됐습니다.
1: 예, 예.
6: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6: 정증을 오르내릴 적에 몇 번씩 셋다 오르내렸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6: 그래서 나는 이거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특점이 있어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심장치료 OTC 공약이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6: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0: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정시원 이 제품 자체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며 우리 순의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곽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한 곽은 약 12일간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대정책은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선 다 똑같은 우대정책과 똑같은 가격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세 곽 사면 한 곽을 줍니다. 한 곽을 12일 동안 복용할 수 있다 하였기 때문에 세 곽의 한 곽에게 담에 한 달 반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홉 곽을 사시게 담에 세 곽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게 담에 넉 달 동안 한 개 치료 과정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
0: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0: 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지금 내 물어보고 싶은 건이 지금 이 방송 듣고서 내 초원 정신만이 아홉 통 먹었습니다.
1: 예.
2: 그리고 거기다가 봄에 규수하고 오메가 쌈이.
1: 예.
2: 그리고 무인감이 진단바에 또 타이라는 거 같이 먹었습니다.
1: 예, 예, 잘했습니다. 어떠세요?
2: 그런데, 근데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지금이, 이, 볼이 있는데, 위에 눈 아래에 열이 나는 것 같은 게, 지금, 왼쪽 눈에, 예, 눈기 쪽으로,
1: 예.
2: 충혈이 되고,
1: 예.
2: 눈곱이 나고, 예. 좀 그렇습니다. 양쪽 눈 다.
1: 양쪽 눈이 다 충혈이 됐습니까?
2: 왼쪽이 더 한다.
1: 아, 예, 예.
2: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 이런가? 무슨 열이 세서 그런가? 약 너무 많이 먹었구나.
1: 아니요. 혹시 아스피린 안 드셨죠?
2: 아예 먹습니다.
1: 예, 이제 아스피린 드셨단 말이 없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2: 이건 한 달 되는 것 같습니다.
1: 한 달 된 데 눈에 피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2: 눈동자에 피 생기는 게 아니라 눈, 귀, 눈 쪽으로.
1: 눈. 눈, 예, 제 안쪽을 내서, 그렇죠?
2: 예.
1: 예. 거기 자꾸 그래. 붉은스름 하고 전반 눈동자가 붉은 건 아니죠?
2: 아이, 눈동자는 아이, 그렇습니다.
1: 아, 예. 제가 생각한 데는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지 않습니다.
2: 예.
1: 예. 예. 그래서 기본 운동을 꼭 결부해야 됩니다.
2: 예, 눈은 만지기도 했습니다.
1: 아, 아니요. 기본 눈 운동 제하고도 평소에 운동량 어느 정도 하루에 다 뭐 한 3, 4천 번은 꼭 걸어야 됩니다. 몇 번 걸습니까?
2: 예, 운동하는 축입니다.
1: 아, 그러면 혹시 눈의 문제는 안과에가 한번 보세요.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검사 네, 받아보시는데 편리하죠? 이 약을 드셔서 그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이 약하고는, 예, 예.
2: 저건 정신만이 아니고, 이따 그,
1: 아, 보조 제품이요? 다 일 없습니다. 예.
2: 아,
1: 규식, 그리고 이제, 오메가3 다 문제 없습니다.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 그건 오히려 더 썼습니다. 예, 예.
2: 근데 눈곱이 자꾸 나오고 그러던 게, 그게 그렇단 말이에요.
1: 안과병원에 한번 찾아가 보셔. 이건 오히려 견제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예, 예.
2: 그게 뭐, 간열이 심해서 뭐, 어찌고 그런 건 아닌가?
1: 아, 간열이 심해서 눈에 문제가 생기는 것만 사실이죠. 예, 예.
2: 아, 그래.
1: 근데 이 제품이 간열을 청하는 그런 제품은 절대 아닙니다. 시름나도 됩니다. 예, 예.
2: 아, 예, 알았습니다.
1: 간열을 청하지 예. 않습니다. 오히려 간열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품 자체.
2: 그렇죠. 지금. 정신만으로
1: 예, 약이라는 게 전후식 뜨는 약하고 그 다음에 전장 내 누르는 약인데 그건 내리 누르는 약입니다. 누르는 약이 되나서
2: 네.
1: 예, 오히려 그런 걸 해결해 주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조 제품도 별로 특수한 것 쓰는 게 없으니까 시름 넣고 그리고 안과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2: 예. 눈동자 같은데 피지는 게 아니라 예. 눈이 뭉갠다고 말할 수 있죠.
1: 아, 그럼 안과 문제입니다. 안과.
0: 네,
1: 안과 문제입니다.
0: 그래요?
1: 예, 예.
0: 네.
2: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지금 우리 중약은 이제 제가 이야기하다 말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크게 나눕니다. 쌍후식 올리 뜨는 약하고 인삼로경은 쌍후식 약에 속합니다. 올리 받쳐주는 약. 전장 내에는 내리 누르는 약인데

이 제품 자체는 정심 치명 발명이다 이랬을 때는 정심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내린두르는 이야기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 이자처럼 뭐 이자의 말씀한 분이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눈에 피지거나 혹은 뭐 어디 출혈점이 생기거나 이런 걸 오히려 내리눌러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뜨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 제품 자체는 실은 없고 쓸 수 있는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우리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겠다면 제가 이제 시작에 말씀드렸는데요. 심장병의 핵심 부정맥 실리부칠 말하죠. 많이 해결받습니다. 협심증, 신조통이 어떤 분들은 뒷잔등에다 뜨거운 물질, 찬물질 하는 같은 감이 난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이것도 신조통, 협심증이 일정 구체 반응에 속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이라고 하게 되면 관상동맥이 막히기 시작한 걸 말하는데요.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상동맥은 어떻게 위치해 있는가 하면 관상동맥의 심장 근육 안에 왕자형으로 왕 아시죠? 왕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 근육에 배치된 왕자형으로 된 관상동맥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심장 근육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 근육은 관상동맥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하루에 1만 4천 근이 내 주먹만한 심장이 피를 들여왔다 내보냈다 1만 4천 근입니다. 뭐 4천 근이라도 많겠는데 거기에 1만이 붙습니다. 이만한 피를 들여왔다 내보냈다. 그리고 하루에 심장이 수축 위안 하는 이 자수는 10만 차 좌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심장 근육은 누가 일을 시키는가 하면 관상동맥입니다. 관상동맥에 일단 이상이 생긴다면 당신의 심장 근육은 부분적으로서 비후성 심근증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심장 근육에는 피가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럼 그 부분은 수축이 안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과정에서 이미 주자를 하셨거나 주자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이거나 심부인 물이 찼다고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심부인 물이 심장 근육을 에워싸고 있는 제일 그 바깥층에 물이 찬다는 걸 말하는데 많이 찬다면 심장내과에 가면 그거 전치하는 방법을 주사기로 그 빼냅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꾸 찬다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심근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실 겁니다. 신지연이라고 신지연이라는 건 심근염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 이건 보통 그 박테리아로 오지 않습니다. 세균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보통 병도 바이러스로 오게 되는데요. 우리 감기 뒤끝에 감기는 보통 바이러스성 감기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이래서 감기 뒤끝에 그 바이러스가 심장 근육을 침범했을 때게 되면 완전히 다리의 맥이 똑 떨어져서 다리에다 천근이 돌을 매놓은 것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발을 앞으로 내디디지 못함. 다른 사람은 끌어줘야 내디딜 정도로 이 정도게 되면 심근염이라 하는데 이러한 분들을 포함해서 좋은 청심환에 아주 필요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면서 보조제품은 기본으로서 함께 가시는 것이 5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는 아주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과 근본에서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나에게 증상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아래 구체적인 증상을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증상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어느 정도 막혔을 때만이 증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중간쯤 그 이상으로 막혔을 때만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내 맛이 오늘부터 가슴이 침침하네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내 오늘부터 심장에 문제가 생겼으니 이제 영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거는 완전히 오해입니다. 이미 오늘부터 증상이 나타난다면 당신이 관상동맥은 40% 제일 낮아서 40% 높아서 4, 50, 70%까지 막혔을 때만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관상동맥이 막힌 경우는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막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는 40 내지 70% 막힌 걸 말합니다. 그리고 중하게 막힌 경우는 75, 90% 좌우를 말하게 되는데요. 중하게 막힌 경우는 때때로는 요일링에 불려가서 주자를 그 하게 돼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심장 주자를 하게 되면 어제 만사 대결을 해서 난 심장 때문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벌써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중하게 막혔기 때문에 병원에서 주자를 하게 되면 다섯, 여섯까지, 일곱까지까지도 하는 이런 병원이 있는데요. 평생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자를 하셨다면 MRI 같은 것도 못합니다. 신체 어느 부분이든지 금속이 들어갔다면 MRI 그 기계 거기가 참 눕게다면 거기는 심각한 자기마다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바지 뒷고리를 그 뒷고리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걸 그걸 그저 풀어놓고 빼지 않았다면 내가 깔고 누워있는데 그 바지 뒷고리가 천자에 올라가 떡 붙습니다. 자기마다 이렇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근육 안에 금속 구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지금 주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다 해서 절대적으로 주사하지 말라 이러기보다도 정말 그 당시에 그거 하지 않으면 당신의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여기서 한마디로 귀결해서 말씀드린다면 제일 우수한 방법은 보수적인 요법으로서 심장 관리를 하는 건데요. 그 가운데서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책임지고 추천하는 바는 초원 청심한 부신몽약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우리 주에서는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초원청심한 청심치명발미안이라고도 하게 되어있는데요. 본 제품이 몇 가지 보조제품을 함께 견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장병은 대체적으로서 너무 비만하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쉽게 심장병을 부르게 되었는데요.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기본 심부전증, 심이라면 심장이라는 심입니다. 당뇨병 제때 치료하지 않다면 심부전증, 심장 공동에 상당할 정도로서 손을 날 정도로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만약 고혈압을 5년 내지 10년 관리하지 않는다면 신부전증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라는 건 콤파티라는 신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심장으로 놓고 말하면 당뇨 치료를 제때 결부해서 하면서 심장 관리를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한가면 그리고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이라는 건 우리 목 밑에 오목하게 들어갔는데 거기 나비 모양으로 생긴 그 물이 바로

0: 그런데요, 병원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그런 분들은 많게 증상이 나타난다면 가슴이 많이 빨리 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빨리 뜹니다. 늘 긴장한 감을 느끼고 초조한 감을 느끼고 불면증을 동반하게 돼 있고 설사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해서 맥이 떨어지고 자기만 하고 뚱뚱해지고 기억이 잘 안 되는 이런 분들이 심장병을 범하기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소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택시를 타고 한참을 가니 시냇물이 흐르는 골짜기 오구에 자리 잡은 2층짜리 조선족 음식점이 나타났다. 산천어 회로 유명한 고급 식당이었다.
1: 회를 잘하는 집인데 괜찮으세요? 아무렴 좋죠.
0: 셋째는 웃으며 대답했다. 다행히 그날은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음에도 고급 식당에서 세련된 여성과 마주 앉으니 어쩐지 주눅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연스럽게 대해주고 가끔 장난도 섞어 대화를 이어가니 긴장이 풀렸다. 그녀는 이름이 위형이었고 유아 사범학교를 나와 시내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조선족 유치원에서 일하는 관계로 요즘 학원에서 조선말을 배운다고 했다. 역시 김리와는 무관한 여자군. 세제는 공연한 실망과 함께 자기도 소개했다. 그가 시골에서 연기를 온 지 1년 조금 넘었다고 하자 위형은 그의 한어 실력이 놀랍다고 했다. 세제는 어릴 적 김오 온우유와 지내며 한어를 배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김리에 대한 아련한 추억은 누구에게도 열고 싶지 않은 마음속의 은밀한 정원 같은 것이었다. 위형의 아버지는 시교에서 석재 관련 일을 하는데 수입은 괜찮지만 교통이 불편하다고 했다. 그날 아버지가 늦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는 것이었다. 식사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위형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가 일손이 필요하신데 수입도 배달일보다 나을 것이고 기술도 배울 기회가 있다면서 작업장에 가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다. 세제는 잠시 생각하다가 제안을 받아들였다. 마침 작업장 트럭이 시내에 석재를 배달하러 왔기에 세제는 두 줄로 된 트럭 좌석에 올라탔다. 연길에서 동남쪽으로 1시간 가까이 달려 마침내 위형 아버지의 작업장에 도착했다. 산 허리를 깎아 만든

0: 넓은 채석장 가장자리에 길게 늘어선 공장 건물들, 곳곳에 쌓인 크고 작은 석재들, 그 사이에서 돌을 본주히 움직이는 요람문명 노동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돌가루가 흩날리고 절단 소리가 귀청을 지졌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또 다른 사람들이 기계 가공과 문자 조각 작업에 살손 붙이고 있었다. 한눈에 묘지용 비석을 만드는 작업장임을 알 수 있었다. 머리칼이 쭈뼛이 일어서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곳에서 일하라니. 위형은 세제의 굳은 표정을 살피더니 염량 좋게 생긋 웃었다.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듯했다. 그녀도 세제의 낯빛이 조금 어두워진 것을 모를 리 없었다. 위형의 소개로 그녀의 아버지와 인사를 나누었다. 뜻밖에도 그는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채석장 사장이었다. 위 사장은 먼저 지난번에 아내를 구해준 일에 감사하다며 억센 손으로 악수를 건넸다. 그는 넓적한 얼굴에 부리부리한 눈매, 씨름장에 나서도 어울릴만한 장대한 체격에 풍채 좋은 중년 사내였다. 셋째가 한쪽에 쌓인 붓글씨 손질을 유심히 바라보자 위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1: 붓글씨에 관심이 있나?
0: 어릴 때 붓을 좀 잡아왔어서 눈이 갔어요. 위 사장은 산지더미에서 몇 점을 펼쳐 보여주었다. 그 중에는 상당히 수준 높은 작품도 있었다.
1: 어떤가?
0: 위 사장의 물음에 셋째는 비로소 붓글씨에서 시선을 뗐다. 이런 곳에서 이런 훌륭한 서예를 보게 될 줄이야. 작업장에 막 들어섰을 때의 불편한 느낌은 어느새 사라지고 어릴 적 붓글씨를 배우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1: 직접 써보겠나?
2: 아, 네, 잘 쓰지는 못합니다만.
0: 실은 아버지를 닮아 붓글씨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정작 대답은 얼떠름하게 했다. 오래간만에 붓을 들어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았지만 위 사장은
1: 잘 썼네. 여기서 일하면 좋겠구만 하며 흡족해했다.
0: 1,000원에 보너스까지 더하면 한 달에 1,500원에서 2,000원 되는 월급. 게다가 숙식까지 제공한다고 했다. 덜컹이는 3년차를 끌고 다니는 것보다 안정적인 직업이었고 조건이 훨씬 우월했다. 비록 죽은 자와 관련된 일이라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지만 돈의 유혹이 그 불편함을 몰아냈다. 그러자 문득 시내 변두리의 낡은 단층집이 아니라 강변의 멋진 아파트를 장만하는 상상이 스쳐 셋째는 저도 모르게 벌씬 웃었다. 돌아가는 길에 위형은 휴대전화 한 대를 건넸다. 아버지가 사주라고 했다며 어머니를 구해준 감사의 뜻이자 작업장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어서 선물한다고 했다. 귀한 선물이라 받기가 쑥스러웠지만 그는 결국 그만 두 손으로 받아들였다. 다음 날, 셋째는 셋집을 물리고 작업장으로 이사했다. 밤이 깊어가도록 그는 새 숙소에서 짐을 정리했다. 한낮에 흩날리던 돌가루가 가라앉았고 채석장의 공기는 아늑하고 잠잠했다.
2: 그래, 일단 돈부터 벌어 집을 마련하자. 이대로 연길에 뿌리를 내리자. 평생 시골 바닥에 묻혀 살 수는 없지. 좋은 시대를 만났으니 인생을 한번 바꿔야지.
0: 이것이 셋째의 결심이었다. 형들은 모두 대학에 가고 막내도 시집갈 준비를 하고 있는 마당에 자신만 땅이나 파먹으며 살 수는 없다는 자괴감이 그를 움직였다. 그리고 나서 위형을 다시 떠올렸다. 생김새는 달랐지만 그녀를 보면 어쩐지 김리가 생각났다. 느낌이 그랬다. 물론 그 이상의 관계를 상상할 용기는 없었다. 시내에 잘 나가는 사장의 딸에 사범학교까지 나온 그녀는 너무 높은 곳에 있는 듯했다. 거기에다 한족이었다. 그때만 해도 다른 민족과의 통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고개 숙여 돈이나 모으자. 셋째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기로 했다. 속주가 가시지 않은 채 눈을 뜨니 날이 이미 훤히 밝았다. 청명날인데도 늦잠을 자버린 것이 무안했다. 어머니는 산소에 가지고 갈 재물을 준비하시느라 바쁘고 아버지도 부엌에서 불을 떼고 계셨다. 나는 벌떡 일어나 세수를 하고 딸아이를 깨웠다. 부엌에서 불을 떼시는 아버지를 보며 나는 어제 저녁 기모의 여동생 얘기를 꺼냈을 때 아버지가 지으신 표정을 떠올렸다. 옛날처럼 민감한 반응은 아니었으나 여전히 신경이 쓰이시는 눈치였다. 아버지는 셋째가 한족 처녀와 결혼한 것이 어렸을 적 김원의 오누이와 가깝게 보낸 것에서 비롯된다고 여기셨다. 그런 논리라면 아버지 자신이 김 선생과 친분을 쌓으신 것도 원인이 될 것이다. 물론 그 말은 꺼내지 않았다. 아버지 스스로도 그 우정을 후회하고 계실지 모를 일이었다. 김 선생은 이름이 김선가였고 나루마을에 거주하는 두 가구의 한족 자제들을 위해 개설된 한족반의 유일한 선생님이셨다. 나루마을은 8개 생산대로 나뉘어 400여 세대가 살던 큰 마을이었다. 따라서 학생들도 많았지만 대부분 조선족이었고 유일하게 제4대의 류씨네와 제5대의 동씨네 두 가구만이 한족이었다. 김선생이 오시면서 한 가구가 더 생겼다. 조선족 마을인 만큼 새 한족집의 아이들은 다 조선말을 할 줄 알았지만 학교에서는 한족반을 따로 두어 김선생께 맡겼다. 김선생과 아버지의 인연은 시골에서 드물게 한어를 아는 사람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예술학교를 잠시 다니다 중퇴한 아버지는 한때 진문공단에서 활동하셨다. 문공단이 해체된 후 고향으로 돌아오셨고 그쯤에는 생산대 대장을 맡고 계셨다. 그렇게 인연은 맺어졌다. 내가 김선생을 처음 만난 것은 소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 때였다. 아버지가 학부모 회의에 오셨다가 나와 함께 돌아가게 되었는데 학교 뒷마당에서 김선생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다. 나도 김계요. 김선생은 나를 보고 웃으며 그렇게 말을 했다. 김선생도 전주 김씨인가?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늘 우리는 전주 김씨다. 김의 김씨 아니다. 할아버지 고향은 함흥이다. 남이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야 한다고 거듭 일러주셨다. 왜 실증도 내지 않고 거듭 강조하셨는지를 알기까지는 전주 김씨에서 유명한 장군이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다. 나는 은연중에 옛날 아버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전주 김씨이며 중조 할아버지 고향은 함흥이라고 딸아이에게 곰비임비 되뇌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건 썩 나중의 이야기이고 그날 우리는 김 선생의 부탁으로 학교 마을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았다. 새로 부임한 젊은 교원들을 위해 지은 집이었는데 김 선생 댁은 가장 동쪽 방이었다. 문을 열자 부엌이 먼저 보였고 가운데 미닫이 문을 밀어젖히니 꽤 널찍한 방이 나타났다. 멀뚱히 아랫목에 앉아 담뱃대를 빨고 있던 키가 훤칠한 여인이 일어나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한으로 김 선생 부인에게 답 인사를 했고 나는 한어를 할 줄 몰라 고개만 꾸벅 숙여 보였다. 사모님은 김 선생과는 사뭇 다른 인상이었다. 김 선생은 학교에서 가끔 만났었는데 옷차림은 다른 선생님들과 같은 간부복이었고 조선족 학생들과 이야기할 때는 비록 말투가 약간 어색하기는 해도 조선말을 하셨다. 하지만 사모님은 확연히 달랐다. 매듭 단추가 달린 울긋불긋한 꽃무늬 초고리를 입고 계셨고 키도 조선족 여성들보다 꽁뚱하게 컸다. 한족 집에 방문한 것은 그번이 처음이어서 그 후로도 한족 여성 하면 곧 사모님의 모습

입이 떠올랐다. 그만큼 색다르고 깊은 인상이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김 선생님의 남동생이 혼자 몸으로 이사를 왔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독신에서 살았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뜨고 나니 의지할 데가 없어 형님이 사는 마을에 온 것이란다. 김 선생이 울어도 누님과 형님이 계셨지만 모두 장촌에서 살았기에 농촌 호족인 동생은 김 선생님을 찾는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다. 한동안은 김 선생님과 한 집에서 살다가 김 선생의 아이가 태어나면서 좁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기 불편해졌는지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 우리 집 한쪽을 개조해 이사를 왔다. 김선우라는 김 선생의 동생은 키가 크고 생긴 것도 멋있는 젊은이였다. 나는 특히 그의 단단한 근육질 체구가 부러웠다. 그는 조선말을 제법 잘하여 가끔은 그가 한족이라는 사실을 잊게 했다. 주로 아버지와 자주 대화를 했으나 나를 보면 가끔 말을 걸어오기도 했다. 공부 잘하냐? 공부 잘해야 한다. 무슨 운동을 좋아하냐? 그런 정도의 단순한 대화였고 나는 그의 물음에 대꾸할 말이 별로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뒤 텃밭에서 김선우가 이웃집 아재와 무슨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 집은 출입문이 신장로 쪽으로 있었지만 서북향이라 해가 잘 들지 않아 뒷문과 창문을 류달리 크게 냈다. 김선우가 쓰는 방도 마찬가지였고 그는 뒷문을 자주 이용했다. 뒤쪽에 텃밭이 있어 채소를 따거나 뒷문으로 나가 조금 걸으면 우물이 있어 물을 걸어오기 편했기 때문이었다. 마을에는 거의 집집마다 손으로 차올리는 물펌프가 있었다. 하지만 냉장고가 없던 그 시절 삼복철이면 오이나 참외 같은 것을 식혀 먹거나 잔물로 목을 적시는데 그보다 좋은 것이 없었으니 봄프가 있어도 우물물을 찾아 마시곤 했다. 나는 젊은 남녀가 웃으며 두런두런 속삭이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며 야릇한 생각이 들었다. 이웃집은 자식으로 딸만 넷을 두었다. 선우와 얘기를 나누던 아재는 그 집의 맏딸이었는데 눈은 차갑지만 해죽해죽 웃는 모습이 매력적이었다. 그날의 발견이 있은 후 나도 모르게 뒷문 쪽을 내다보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다가 한 번은 그 아재가 사발에 뭔가를 담아 등 뒤로 감춘 채 와서 문틈으로 반쯤 고개를 내민 김선우에게 건네주는 것을 보기도 했다. 호기심이 동해 머리를 굴려보았으나 그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의 의혹이 뿌리 없는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데는 반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이웃집의 아주머니 아재의 어머니가 부르딩딩한 얼굴로 우리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는 전혀 내색을 안고 담배를 말아 피우시며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 이야기의 요지는 이랬다. 우리 집 웃방에 김선우가 들어온 뒤로 딸 아이들이 이상해졌다는 것이다. 쩍하면 김선우네 집에 찾아와 이것저것 묻고 심지어 맏딸과 둘째 딸은 가끔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아주머니는 한참 불평하다가 에구 에구 이를 어쩌면 좋습니다 하며 울먹이기까지 했다.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참을 위안해 줘서야 아주머니는 겨우 마음을 달래고 돌아갔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리송했지만 김선우가 그녀의 딸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은 알아들었다. 좋은 청년인데 무슨 해를 끼치겠어? 그는 다른 청년들처럼 술을 마시거나 싸움질하는 것도 아니었고 누구와 얼굴을 붉히며 큰 소리로 다투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다. 얼마 후에 어느 날 아재의 어머니는 널판지를 들고 나와 자기네 집 뒷문에 대고 망치로 똑똑 못을 박기 시작했다. 이웃집도 우리 집처럼 출입문이 서북향이어서 햇빛이 잘 들지 않을 텐데 그걸 왜 막아버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것도 아낙네가 손수 못질을 해대다니.
하기야 동네에서는 이웃집 바깥 양반이 용해 빠져서

마누라 말이라면 직소리도 못한다고 했다. 콩을 파치라 해도 고지 듣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쯤은 할 것이라고들 수군댔다. 그래서인지 딸들만 줄줄이 낳는다나.

소설 아버지의 산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호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이른 아침부터 풍겨오는 은은한 속향기에 단오가 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햇살이 길어지는 초여름. 이 향기 속에는 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하라는 조상들의 지혜와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정겹고 푸른 단오 명절.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살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입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행간 안도현에서 예, 문학회 회장 사업도 하고 또 학생들한테 글짓기도 가르치면서 문학 창작을 견지해 온 박영옥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우선 박영옥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 부탁합니다.
1: 예, 박영옥 시인은 예, 1997년부터 아동문학 창작을 시작했는데 2003년에 연변 작가협회 가입했고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안도현 아동문학 그 협회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이야기집 밤중에 찾아온 남자 이런 책을 출판하고 2005년에 우화 빗둔 나무의 고운 꿈이 의무교육 조선어 교과서에 조선어문 자습득본 5학년 상권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안도현 10대 도덕모범으로 당선되었고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안도현 정협위원 그리고 동시집의 꿈나무 사랑나무와 또 햇님 파는 가게 이런 동시집들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에는 또 제12회 우리네 동요제 우수상도 수상했고 2016년 8월에는 제3회 가사응모에서 또 동요 3등상을 수상했고 2017년에는 제13회 동신컵 중한아동문학상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에는 길림성 장애인 문예작품 경연에서 3등상을 수상했고 2020년에는 자서전 비운의 마라토너 이런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제6회 기림문화상을 수상하고 2021년에는 연변일보사 당창근 100주년 응모에서의 또 소설 3등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또 제7회 기림문화상을 수상했고 아동문학 작품집 콩콩이 탈출기를 또 출간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응모에서 수십 차 수상 영예를 안았습니다.
0: 예. 예, 그렇다면 본인이 문학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1: 예,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3급 장애인인데 일반 사람과 달리 많은 아픔과 좌절을 당해왔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저는 쓰러지지 않고 저희 생활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상을 골라 황홀한 무지개를 엮어가려는 욕망으로 문학이란 이 길을 선택해왔습니다. 장애로 인해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문학은 신체적 제한에 상관없이 창작이 가능한 분야로 장애인이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창작 과정은 저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했고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에 기여한 방식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힘든 삶을 이겨낸 인물의 이야기나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통해 자신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을 얻을 수 있어서 불행한 삶 속에서도 생활의 아름다운 면을 보완할 수 있는 지혜를 찾게 되었습니다. 문학은 저에게 자신이 삶을 뜨겁게 사랑한 방법을 깨우쳐주었고 많은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생도 하늘에 있는 별을 사랑하고 떠다니는 구름을 사랑하고 지나가는 바람 그리고 땅 위에는 나무도 풀도 꽃들도 또한 생활도 웃음도 지어 눈물까지도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0: 예. 그럼 이제부터 박영옥 시인의 구체 동시들을 감상하면서 예, 더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는 제목이 하늘이 맑은 날입니다.
2: 하늘이 맑은 날 박영옥. 하늘이 맑은 날 샘터 안에 햇님이 꼴떡 바가지로 햇님을 퍼도 햇님은 나오지 않습니다. 흐린 날 햇님은 어디 갔을까? 어, 하늘이 맑아야 햇님이 오는구나.
0: 시는 또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까?
1: 예, 이 동시는 제22차 전국 조선족 아동문학 탐구회에서의 우수상을 받은 동시인데, 시는 지금 이 동시에서 하늘이 맑은 날을 택하여 이런 맑은 날엔 샘터 안에 햇님이 꼴뚝 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이 햇님이 맑은 날이면 샘물 안에 비껴있는 걸 말하겠죠. 그것도 꼴뚝이란 시어를 씀으로써 넘쳐나는 햇님을 표현했죠. 헌데 흐린 날엔 샘물 안에 햇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햇님은 어디로 갔을까? 의문을 던지고 또 답을 줍니다. 오, 하늘이 맑아야 햇님이 오는구나. 말 속에 말했죠. 즉 맑은 날엔 햇님이 샘물터에 꼴뚝 차고 흐린 날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 들어 밝고 맑은 날씨 같은 그런 밝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그런 귀팀 같은 걸 심어주는 겁니다. 참에 우리 가정에서도 햇님 같은 엄마가 밝게 웃는 날이면 온 집안의 웃음과 밝음이 꼴뚝 차 넘치고, 엄마 얼굴 흐리는 날은 온 집안의 분위기가 말쨍 것과 같은 그런 도로를 하겠습니다. 맑은 날 샘물 속에 꼴뚝 차는 햇님을 통해 어린이들이 밝은 마음을 안고 살아가길 바라는 시인의 소중한 마음이 담긴 동시라 할 수 있겠죠.
0: 네,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 그 몇 번 소개한 동시인들이

0: 그 작품에서도 이 햇님이 그 강물에 비끼거나 혹은 또 뭐 시냇물 혹은 또 어떤 우물 혹은 호수에 비낀 네. 그런 모습에서 또 이 맑은 날과 그 흐린 날에 또 그런 그 대비를 하면서 아마 시가 탄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1: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예. 여러 가지 장소에다 옮겨 놓으면서 지금 새로운 또 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0: 아마 그 부분에선 좀 그 사유가 좀 비슷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어서 감상할 동시는 제목이 비입니다.
2: 비 박영옥 지구 아이들을 만나려고 그 높은 데서 퐁당 뛰어내렸는데 아이들마다 못 본 체하고 집안에 들어가서 서러운가 봐요. 눈물 투성이구나.
1: 예. 그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지금 지구 아이들을 만나려고 장장 그 아득한 높지 높은 곳에서 퐁당 뛰어내렸는데 지구의 아이들은 못 본 채하고 집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아주 서럽다고 해. 서러운가 봐요. 눈물투성이구나. 참에 아이들이 비를 피하여 집안에 들어간 것을 서러워한다고 표현했고 또 빗물이 줄줄이 흐르는 것을 눈물투성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예, 반갑고 서럽고 그리웠던 그 눈물에 빗물을 비유한 것이 아주 독특하고 독특합니다.
0: 네. 이것은 참 그 동심에 아주 접근되는 그러니까 아, 나는 반갑다고 왔는데 그냥 나를 외면하니까 서럽다.
1: 예, 예 그렇죠.
0: 아주 참 동심이.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우리 집 자가용입니다.
2: 우리 집 자가용. 박영옥. 학교 가는 아침 우측 손이도 아래층 용이도 태운대요. 가다 가다 친구 만나면 또 태우고 우리 집 자가용은 마음 쉬고 온 아빠 닮았어요.
1: 네, 지금이 아빠가 아침마다 학교 가는 날 자가용에 태우고 가는데 우리 집 우측 손이도 아래층 용이도 모두 아빠 자가용이 태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의 자가용이 있기 전의 시대를 말한 거죠. 근데 아빠는 또 학교 가는 길에서 나의 친구를 만나면 또 칙 세우고 태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우리 집 자가용은 마음 쉬고 온 아빠를 닮았어요. 예, 마음이 후더운 아빠 자랑한 거죠. 그러면서 화기애애한 우리 동네의 그 사람들 인품도 치하하고 있죠. 시가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띄우면서 아이들한테 화목한 주유 환경 건설에 대해 강의했다거나 할까. 하여간에 유익한 사랑의 마음을 선물한 거죠.
0: 네.

0: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공부하고 싶어서입니다.
1: 공부하고 싶어서 박영옥. 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엄마도 유치원생처럼 같이 유치원에 가고 같이 집에 오고, 내가 수학교에 다닐 때 엄마도 수학생처럼 같이 학교에 가고 같이 집에 오고, 엄마는 다시 학생이 되고 싶은가 봐요.
2: 예. 지금 이 동시에서도 예, 유치원이나 수학교로 엄마가 같이 가주는 그런 사연을 두고 예, 딴전을 부립니다. 엄마는 사실 예, 아직도 어린 자식이 예, 유치원이나 수학교에 다녀오는 사이에 그 어떤 안전 문제가 근심돼서 동행하지만, 아이는 또 자기 각도로 예, 왜서 함께 다닐까? 아, 아마도 엄마도 학생이 되어 또 다시 공부하고 싶은가 봐라고 생각합니다. 능청을 부리는 거죠. 아이도 엄마가 자기를 관심해서 그러는 줄 본연히 알지만, 이렇게 응석을 부리듯 능청을 부리면서 결국 엄마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들로서의 감사의 뜻을 표현한 그 멋이 이 동시를 더욱 부드럽고 유머스럽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다음 감상할 동시는 봄향기 계열의 시인데요. 제목은 봄향기 2입니다.
1: 봄향기 2. 박영옥. 엄마의 향기 어디서 나죠? 아기 싹들의 의문. 너희들 몸에서 나는 거야. 엄마 봄향기는 누가 실어왔죠? 아가나무들의 물음. 너희들이 실어온 거야.
2: 예, 여기서의 봄은 결국 엄마죠. 그래서 자식들은 아기 싹들과 자식들은 아기 나무들의 대화를 통해 시 주제를 끄집어냅니다. 처음에는 예, 아기 싹들이 묻습니다. 엄마, 엄마의 향기 어디서 나지? 그러자 엄마의 대답이 너희들 몸에서 나는 거야. 즉 봄인 엄마의 향기는 새싹들한테서, 즉 봄맞은 자연한테서 온 거란 그런 거죠. 다음 또 예, 아기 나무가 묻습니다. 엄마, 봄향기는 누가 실어왔죠? 그러자 이번에는 엄마가 또 너희들이 실어온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즉 봄향기는 아기나무를 포함한 대자연이 실어온 거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이 동시에서는 아기 싹과 아기나무를 사랑하는 엄마로서의 그 큰 봄이 자식 같은 대자연이 대표적 산물인 아기 싹과 아기나무한테 사랑의 입김을 전하는 걸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대자연은 이렇게 서로 사랑의 마음을 전하면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봄과 아기 싹과 아기 나무 등을 통해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 핵이라면 핵이겠죠. 예.

0: 여기서 이 시의 그 작시법에서 한 가지 그 인상적이라면 바로 그 1문 1답이죠.
1: 예, 그렇죠. 예.
0: 하나의 물음을 던져주고 또 그 뒤에 인차 또 그 답이 따라 나오는데 이러면 아이들한테 좀 그 시를 기억하는데도 좀 많이 편리하지 않겠는가도.
1: 예. 예. 그리고 그 아래 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 저 물음 제기라는 식으로 예. 그 다음 또 대답하죠. 어? 정말 같이 아이들이 생각, 아, 정말 뭐일까?
0: 예.
1: 이 향기는 어디서 올까? 이래서 아이들 조율력을 환기시켜서 더욱 작품 속에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작용하죠.
0: 네. 그리고 아마 여기 개발적으로도 아이들한테 그럼 다른 사물에 대해서도 어떤 이런 의문을 먼저 설명해놓고
1: 그렇죠.
0: 네, 그다음에 예. 그 답을 또 제시해주는.
1: 그렇죠. 꽃은 왜 필까? 꽃은 누가 피웠을까? 예. 또 새로운 물음 뭐 제기라고.
0: 비를 위해서 올까? 무슨 바람을 위해서 불까?
1: 그렇죠.
0: 예. 이런 식으로. 예.
1: 아주 그 개발적인. 예.
0: 예. 예,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청국장입니다.
2: 청국장 박영옥. 아빠의 발냄새일까? 아니, 아빠 내일마다 발 씻는데 동생이 방귀 뀌었을까? 아니, 동생은 방귀 뀌면 눈치 흘끔 보는데 그럼 웬일일까? 주방에서 끓인 청국장이 냄새 피워대네.
1: 예. 청국장의 냄새가 지금 아이들한테는 별난 냄새로 각인됩니다. 그래서 이 동시에서는 아빠의 발냄새나 동생의 방귀 냄새로 착각합니다. 근데 아빠는 매일마다 발 씻는데 또 동생은 방귀 끼면 눈치 힐끔 보는데 그렇다면 이게 대체 무슨 냄새일까? 아, 원래는 주방에서 청국장 끓이는 냄새로구나. 신은 이렇게 반문의 형식으로 주의를 끄고 그에 또 대답하는 형식으로 아빠, 엄마가 좋아하는 청국장을 슬쩍 내비추고 있는데 아주 묘합니다. 예.
0: 네, 우리가 여기서 그 어떤 그 우리 민족의 그 음식 문화가 또 살짝 제기되죠.
1: 그렇죠.
0: 예. 청국장을 그 끓이는 냄새를 맡거나 그냥 그 그러지 않았고 그냥 반제품일 때도 그 냄새가 좀 그 좀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1: 그렇죠. 아이들 코엔 더구나 하지. 예.
0: 우리 그 미주를 비롯해서 그리고 또 우리 그 그냥 민간에서 먹는 그 뭐 쑥두부 있잖아.
1: 그렇죠.
0: 예. 그것이 아, 그 냄새는 아주 그 고약하고 좀 그런 그 좀 좀 그 싫은 냄새가 나지만은 그러나 또 그 맛은 또 당기고 이것이 또 그 한 뭐 어떤 민족적인 그런 그 음식 문화에서 나타난 또 특점이 아니겠는가.
1: 네. 예. 그렇죠. 예.

0: 예,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봄눈 2입니다.
1: 봄눈 2 박영옥. 빼빼 마른 나뭇가지가 힘 약한 줄 알고서 사뿐히 내려앉았는데 똑 가지가 부러졌대요. 어머나, 어쩌지? 봄눈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땅에서 눈물을 주르르.
2: 예. 봄눈이 지금 아재가 부러지게 가득 나무에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가재가 진짜 약한지 아니면 눈이 너무 많이 내려앉아 무거운 건지 아재가 뚝 부러졌습니다. 깊은 산속에 가보면 눈 오는 날 진짜 여기저기 가지가 부러진 것이 가끔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동시에 바로 그런 풍경을 쓴 것 같습니다. 헌데 동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슬쩍 필봉을 돌려서 아지를 꺾어놓은 장본인인 봄눈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땅 위에 내려온 후 또 눈물을 주르르 흘린다고 썼습니다. 즉 봄눈이니까 땅의 기운이 높아서 내리자마자 땅에서 녹아버리는 걸 지금 잘못을 저질러서 나무아지를 꺾어서 꺾어놔서 마음이 아파 우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참 묘합니다. 예.
3: 역시 그 아주 귀묘한 발견이죠.
2: 예, 예. 예.
3: 그냥 그 나뭇가지가 꺾어졌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봄눈이 자기 절로 뭐 참여를 해서 그 눈물을 흘린다는 그 녹는 것을 또 이렇게 또 다른 예. 그 의미로 또 전환시켰죠. 예. 예,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별입니다.
1: 별 박영옥. 다리 위에서 뜀질하며 재롱 부리다가 하나 둘 물속에 풍덩풍덩 떨어졌네. 그런데 물장난이 신나서 장밤 나오지 않네.
2: 예, 이 동시는 2017년에 그 동심컵 동시응모에서 수상한 작품인데 시인은 지금 하늘이 별이 지상의 그 다리 위에서 띔질하며 자랑 부르다가 물속에 풍덩풍덩 떨어진 것을 쓰면서 그런데 그 물속의 별들이 정신 나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장난이 신나서 장밤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죠. 참 예, 밤이면 밤마다 물속에 비낀 별들을 형상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별은 예, 상대적으로 정적인 것인데 시에서는 동적으로 예, 그것도 아주 인격화해서 예, 별이 막 움직이고 뛰어내리고 신나게 놀기도 하고 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예, 엄청 그 거리감은 하늘나라와 땅나라, 물속 등을 예,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인의 그 상상력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3: 이 무더운 계절에 박영옥 시인의 재미나는 동시들을 감상하다 보니 더위가 한결도 가세어지는 듯도 싶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2: 예,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그네 뛰는 처녀들의 치맛자락 노을노을, 총각들의 힘내기로 씨름 파는 들썽들썽, 흥겨운 민속놀이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세월이 흘러도 빛바래지 않은 우리의 전통문화, 조상들의 지혜와 삶을 배워가며 단오명절의 매력을 만끽해봅시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네, 이상 오늘 문학살롱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실황송의 최명호,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산속마을의 아침은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안개 걷힌 푸른 산, 맑은 물소리, 그리고 들려오는 새들의 노래,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석화 작사 문룡덕 작곡의 리원남 가수가 부른 산향의 아침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을 그 아름다운 산향의 아침으로 조용히 인도할 것입니다. 노래를 들으시며 잠시 도시의 번잡함을 잊고 맑은 산향의 아침 속으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향 연변, 이곳에는 자랑스러운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푸른 산천, 정겨운 인심, 그리고 찬란한 문화와 역사, 김학천 작사, 김창락 작곡의 황영애 가수가 부른 내 고향 연변은 자랑도 만례를 전해드립니다. 연변의 자랑스러운 모습들을 경쾌하고 신나게 하나씩 들렸습니다. 황영애 가수의 밝고 힘찬 목소리가 우리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뜨겁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가끔 옛 친구들이 많이 그리워지지 않으시나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꿈을 꾸던 그 시절, 그 친구들. 최금란 작사, 정예성 작곡의 남성 가수가 부른 보고파라 옛 친구들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세월이 흘러 멀리 떨어져 살아도 잊을 수 없는 옛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과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을 애산하고 따뜻한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남성 가수의 감성 깊은 목소리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그 옛 친구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래를 들으시며 그리운 옛 친구들에게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고향의 하늘은 왜 이렇게 특별할까요? 다른 곳의 하늘도 똑같은 하늘인데 고향의 하늘만 바라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한동해 작사 김미란 작곡의 최춘환 가수가 부른 고향의 하늘을 전해드립니다.

0: 구골뼈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뼈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짓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근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4곽을 사시면 16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 박사 그리고 시신이로 더불어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이 몇 가지 제품에 관한 특수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본 제품을 많이 평소보다 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천희 박사는 보통 14가게 16각을 준다는 이런 우대활동은 드문데요. 이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주르는 천희 박사는 14가게 16각을 실어줍니다. 보통 14가게 14각을 주면 많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또 여기 한 가게 거의 500원에 해당하는 걸 두 각을 더 많이 주게 되어 있으니까 1,000원을 더 빼주는 셈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세신리로 이 제품도 역시 이 제품은 한 가게 그다음에 원래 25회 복용하던 걸 이번에는 35회 복용하는 양으로서 한 가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보통 10가게 10각을 드리는 것이 최고 우대활동이었는데 이번에는 10가게 12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700원에 해당하는 거 두 가게 더 주니까 1,500원을 빼주는 셈이 되죠. 눈병 치료 약품에 있어서는 10가게 12각을 드린다는 것은 보통 10가게 10각인데 이번에 598원에 해당하는 거 두 각을 더 얹어주고 12각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뭐 1,200원에치 더 얹어주는 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본 제품을 많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여기 천희 박사 그리고 세신이도 그의 명서방 이런 제품들은 단순 온월이 나타나서 갑자기 아프고 뭐 한두 달 치료하면 금방 낫는 이런 질병에 유관되는 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나이가 뭐 40대 중후반부터 남성들은 5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여러 가지 질병을 범하게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은 서약으로는 뭐 금방 소가리하는 약을 금방 드시게 되면 소가리가 끊어나는 것처럼 이런 그 질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로종은 한 100날이 한 개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몇 개 100날 쓰는 과정이게 되면 노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질병들이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된 여러 가지 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었는데요. 특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름 그대로 천명이 이학 박사가 연구에 매달려서 성공한 이런 우수한 제품인데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는데 이 제품 자체는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밖에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수한 제품이라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제품 자체는 40여 가지 질병이 원인을 찾아서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에 속하는가 하면 인류가 팔로 한통한다는 노화됐던 그 신체가 점차적으로 젊음을 찾는 각도 차원에서 청춘 미마의 발견이 바로 본 제품이 있다. 청춘은 바로 건강으로 건강은 장수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바로 청춘 미마의 발견이다. 중앙 그 10% 건강 당좌 그 시간에 이 그 청춘 미마의 발견에 관한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가 보도된 걸 제가 두 번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예, 제 명서방 눈 약을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2: 언전 한 일곱 달 정도 썼습니다.
1: 아, 예. 어떠세요?
2: 예, 이거 쓰기 전에는 제 눈앞이 계속 부었댔다 말입니다.
1: 눈앞이. 아, 전형적인 백내장 증세이네요.
2: 예, 예. 백내장 증세였습니다. 예, 그리고 예, 바람 맞으면 계속 눈물이 나고, 예. 그 다음에 눈이 또 깔깔하고,
1: 눈 깔깔하고, 예.
2: 예, 좀 이렇게 기온이 올라갈 때면 좀 이렇게 눈이 따갑고, 증상됐다 말입니다. 진짜.
1: 예. 진짜. 간열로 해서, 예.
2: 예. 그래서 예, 저 이 시병원에 연크에도 가보고 저 연대 위에 그 연크에도 가보고.
1: 아, 예. 있습니다. 그래.
2: 예. 예. 그래 예. 약 많이 썼습니다.
1: 예.
2: 약 많이 쓴데 그 때는 조금이 예, 괜찮은 것 같고 하다도 끊어서 한 두 달 되면 또 그렇더라 말입니다.
1: 그게 그 서약이 제일 그 문제점 그게 있죠. 그때는 괜찮다도 지나가면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예.
2: 예, 하루에 그저 한 서너 번씩 대여섯 가지로 눈에다 엿지 진짜 그래서 이래 검사한 게 안 주고 안압이는 지내 높은 건 아니라고 이래 지금 높아가는 추세라 이래더라고요.
1: 아, 예, 예.
2: 예, 지내 높은
1: 농내장 추세다 예. 그렇죠. 예.
2: 예,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눈 이렇게 방송 들으니까 이게 여러 이렇게 환자들이 얘기하는 게 다 이게 명수병 농약의 눈에 진짜 용 좋다면서 이게 옛날에 병원에서 수술해라 사람들도 수술하고 이거 아이 먹고 이거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도 듣고 저도 이것도 해먹었단 말이나.
1: 아, 예.
2: 예, 굉장히 지금 눈이 용이 눈이 보이는 게 예, 그전 바다 많이 났습니다.
1: 어, 그렇죠.
2: 났고, 예. 예, 눈물이 바람 맞아서 눈물 나는 것도 났고 예, 눈이 아리던 증상도 좋고 자원 여러모로 이 눈이 좀 좋다 말입니다.
1: 예.
2: 예, 그래서 이 약 계속 먹으려고 좀 배달받아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 좀.
1: 그렇게 하세요. 눈병 치료는 예. 속으로부터 치료해야 되지. 임시 애들이 뭐 어린애들이 잠시 무슨 눈에 나는 그런 모병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료정을 따라서 한 3개 100날 견지하게 되면 눈에 좋자 메타안이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눈에 이 제품 자체는 상처에 폐가 심장열을 쳐주는 차원 심장과 폐도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실 넣고 쓰시면 됩니다. 종합으로 치료해 주니까 눈이 좋아지는 거지 단순 눈에서 눈만 치료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이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하세요.
2: 501-7766에
1: 예.
2: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아, 건강 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내 이 전입학사하면서 막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3: 난 이 눈이 점이 나빠가지고, 대매가 심하다. 제 그래, 내 너무 억울해서 수술하니까 내 수술 못하지. 그러니까 이거 쓰기 시작했는데, 아니 한 달을 고일 수가 낫겠다 여기 뺏기질러부터 시작한 게 그다음에는 아니 간이 어느 순지 아홉 달 썼습니다. 내 명서방
1: 그래요? 예.
3: 네, 그래 그 후에 그거 명서방 이렇게 한 달을 쓰고서리 전입학사를 같이 쓰가에 야, 이 전입학사 써볼까 이만한 좋은 약은 없다고 보시죠. 없다 해야 돼요. 과언이 예. 아닙니다. 어째 예. 그러가 뭐 벌써 턱 같이 쓰니까 눈이 그래서 툭툭툭 봐가지고.
1: 그렇죠.
3: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눈 안이 가랗고 눈물이나 이건 같이 쓸 것 같아. 이랬을 때 봤어요.
1: 여사분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전입학사 같이 쓰니까 더 빠르죠.
3: 전입학사 정말 잘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정식은 좀 많아가지고, 예. 그 다음에 기억력은 그래서 더 말할 나위 없지. 그래서 예. 나와서 먹으니까 옛날에 비교할 수 없지. 그러니까 그 기억력이 없을 때 뭐 무슨 한두 번이나 한두 가지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래서 또 따로 잡을 한번 시도다 번지고 하면 그 다음에는 맥이 지나지 그만가 기분도 나쁘고 예. 그 다음에 신경질도 올라온다
1: 바보 같죠 자기 설로 예. 자기가 바보 같아서 실망하죠 예.
3: 예 성질이 급한데 찾지 못하면 신경질이 자꾸 올라오더라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혼자서 그래도 신경질이 누구 없지겠지 그런 것도 자꾸 신경질이 올라오거나 그 다음에 울면 막 울도 어리면 자꾸 혈압 어렵대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아야 되겠다 이게 경력부터 치료해야 되겠다 굉장히 전입학사에 정말 정신 많아가지고 예. 개인용은 정말 확실하게까 치매 방지는 문제 없습니다 이야기
1: 전입학사를 쓰게 되면 치매를 막아줍니다
3: 예,
1: 그 정도 인정해도 됩니다
3: 종집으로서 예. 아, 며칠 하셔서 막아지지 개인용이 그래서 척추도 도와주지 돌아보나 한 번만 기다려 뭐, 내 한 번 고달려서 이런 분이 오후에 내 기다려주고 어전에 암기네 건 해보자고 소리 그 생각이 다 납니다 오후에
1: 그렇죠
3: 예, 개인용이 용서하십니다 예, 좀 젊은 얘기라 오후 이야기에서 너무 누구 그런가 해도 약 좀만 좋은 곳이니까 좋은 게라고
1: 그렇죠.
3: 어후에 벌써 그래도 어디다 돌아치다니 그래도 처음 치는 전화에 다 알긴다 말입니다 호마가 그쪽으로
1: 그렇죠.
3: 그래 내 어찌 기분이 좋은지 저번에 뭡니까 그 냉수방을 쌓는데 그 전입학사 열려간 사무 열려서 가르쳐줍니까 그것도 좀 뭡니까?
1: 지금 전입학사는 열려간 사무 열려서 가르쳐줍니다 많이 줍니다 예예예
3: 네, 그런 게 옳구나
1: 맞습니다
3: 예, 그래 뭡니까 예, 예. 내가 회사 같이 쓰다 가도 쓴다 말다 내가 같이 쓰는데
1: 아,
3: 같이
1: 그렇죠.
3: 예, 예. 가도에 어제 쓰는가 하면 가도에 자꾸 길러놓고 정신 막지 못하단다. 얼굴이 터무나단다.
1: 내 위치를 지는데
3: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못 가나 정신 막아진다 길러기 도와진다 뭐 우리하기 좋다는데 둘이 같이 싸다고 그린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501-7766번에 예. 전화 넣으세요.
3: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네, 예, 건강 장수하세요.
0: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예, 전이 박사님 저는 환자입니다. 저는 이 그 녹음실에 무지 심하게 와서 예, 후유증으로 머리가 흐릿하고 혈압도 소리 받아야 되고 머리가 아프다 아무 예 터지는 받아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랬고 난 그저 안딩패를 먹어 무슨 노침패를 먹어 그래도 그거 다 먹어야지 아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하는 거 듣고 소리 노벨상 두 번 받아 그런지 효과도 며칠 안 먹었는데 예, 빠릅니다.
1: 아, 효과가
4: 예,
1: 빠릅니다.
4: 그만지, 예. 예, 그만지 심해서 아이 이즘이 어떻게 해봤는데 예, 그래서 빙생 갔다가도 오늘 서고 있다가는 또 먹구려고 먹구려고 이랬습니다. 그러던 게 그게 경력이 돌아오고 머리가 흐릿해버리나던 게 좋아지고 머리 그런 터질 게 아프던 게 그것도 잃어버리고 그렇습니다.
1: 그렇죠.
4: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그렇게 이발 쓰겁던 게 그것도 그래지고 자식이 각터에 나서 그렇게 아파서 그랬던 게 그것도 인사 잃어버리고 예 거기다가 또 소비 지내 짜서 그런 게 그런 대신 일을 한 대 같이 있을까나 배합이 잘 되고 그런지 효과도 더 빠릅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4: 예. 예. 그리고 몸이 헷갑아지고 예. 그래 좋아질 때 예. 계속 쓰려고 배달받자 그럽니다.
1: 예, 천희 박사 세신이로 선택이 잘 됐으니까 일단 겐지에서 복용하시겠다면 나 상상외의 좋은 효과를 많이 거두게 되는 그 기본상 이 두 가지 제품 모두 중코웬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일단 이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거두시게 되어있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네, 저는 세시미를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예.
5: 네. 예, 우선 이거 한 반년 썼는데요. 어제 이거 쓰는가 하면, 저는 이 맹감에, 이, 선이 좋지 않아서 그런 선 문제인지 이 밤에 소변을 자꾸 본단 말입니다.
1: 예.
5: 예, 그 한 대번 계속 버그려놔면 자신
1: 못하고. 고마워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5: 아, 그래서 이 맹감 밤에 자지 못하지 영 바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이 맹감 그리고 이 간도 지방가 있단 말입니다.
1: 예.
5: 네.
1: 예.
5: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다리가 이 뼈가 지내완 다리 어찌나 아픈지 걸다가도 쉬고 걸다가도 쉬고 얇아 본다.
1: 예.
5: 너무 바빴습니다.
1: 예.
5: 그런데 이 수탄약을 쓰고 이래도 이 세시미로를 쓴 다음에 확실히 이게 효과가 내가 좀 반년 썼는데 용 좋습니다.
1: 예.
5: 예. 소변 그 차수도 줄어들고 한두 번밖에 안 다닙니다.
1: 아, 정살 돌아왔습니다. 컴파치도 늘어야 예. 됩니다. 이 제품 자체가 콤파츠 다스려주는 데는 세신이로 콤파츠 다스려주는 데는 제일 아주 우수한 제품이란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5: 네. 그리고 이 그런 뼈 다리 이렇게 용실이 아픈 것도 예, 이 맹감 지금은 층계 가다듯이고 쉬고 하던 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네.
5: 예, 그래서 난 이 세시미로가 확실히 이 간, 센, 그 다음에 이 뼈, 이 치료에 영 좋다고 봅니다.
1: 예, 그렇죠. 에, 예.
5: 예.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 그런 활동에 이거 더 구매받자고 그럽니다.
1: 예, 열심히 예. 선택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콤파츠 예. 위주로 해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녹혈정, 전녹근, 32가지 중약제가 기본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병 때문에 힘든 가운데서 콤파치하고 소화계통이 불편하고 호흡계통이 불편하고 위장도가 불편한 거 종합으로 해결해 줄 것. 쉽게 추위를 타는 분들이 이 제품 드시게 되면 추위를 타는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으니까 501-7766에 전화 넣어서 배달을 네. 받으세요.
5: 501-7766.
1: 예.
5: 예. 고맙습니다.
1: 아, 늘 건강하세요.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로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로건과 종약제 쇠약, 강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7: 예, 저는 우리 집에 남편분이 두 번이나 애 놓으시 산에 왔고, 그 다음 심장도 아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어지럽고, 흉하고, 예, 기억력도 없고, 계속 매겼고 감기사도 걸렸겠습니다.
1: 예.
7: 그래서 지금 전이박사 쓰고 있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아, 그런데는 이 제품 자체가 예. 확실하게 잘 어울릴 겁니다.
7: 예. 그래서 저기 뭔가 저 심장도 그 심리부치가 심했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불안하고 자꾸 가슴에 무슨 떨어지지 누르는 것도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기 누기 소개를 들으니까 서심이로 하고 전이박사 같이 쓰면 좋다는데 우리 집에 선생도에 그러는 전류 체내시험도 있습니다.
1: 손이
7: 막고는 저희 소변을 제대로 못 보고 사수가 많고 그러니까 밤에 자꾸 일어나고 아까 잘 쉬지도 못하고 그래 써서 보고 도우니까 두 가지 더 합해서 쓰면 어떻게 하는가 내 선생님과 문의합니다.
1: 네, 잘 문의하셨는데요. 선택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천이박사하고 세신이로 천이박사는 일어나자마자 한봉들이 그 터져와서 이렇게 드시면 만보를 걷는 그런 에너지를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천이박사. 그리고 예. 한 30분 전에서 세신이로 이걸 한각을 식전에 드시나 식후에 드시나 다 가능하게 되는데 식전에 드시는 걸로 하세요. 예, 다 소화하고 예.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천이박사 먼저 드시고 30분 후에 세신이로 드시고 혹은 식후에 드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약을 드시는 게 없다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남성들이 전열선뿐만 아니라 전열선에 대해서 콤파치 허해지게 되면 마지막에 소변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게 다시 콤파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콤파 공능이 점점 저하를 가져오게 되면 심장 공능이 약화, 기타 각 오장육부의 기타 공능이 약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니까 이래서 이제 전희 박사하고 세신이로 배합이 잘 되니까 남편분이 이 두 가지 제품만 쓰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큰 문제가 거의 해결받을 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7: 참 좋은 따다님.
1: 너무 좋은 따다입니다. 예, 예.
7: 예. 예. 그럼, 예, 오늘도 배달 받겠습니다. 배달 전화번호 한 번 더 확인하겠지요.
0: 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입니다.
7: 501-7766에?
0: 네.
7: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제일 빠른 속도로 노화가 혈관성 노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혈관성 노화 가운데서는 심장과 뇌혈관에 문제 생겨서 심근경색이거나 뇌혈전으로 쓰러지거나 혈관이 동맥경화로 인해 가지고 혈관이 너무 굳어있어서 뇌혈관이 이 좁은 공간에 많은 혈관이 집중되어 있는 통에 마저는 혈액이 또 뇌혈관이 터지거나 뇌출혈 이런 거로 인해서 그 우리 뇌졸중 위험에 빠지는 이런 폐단이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관리해주는 제품 자체가 누구냐면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 CAMP를 하게 되는데요. CAMP 발견에 의해서 인류는 지금 인류의 수명이 보통 100세 하게 되는데 120부터 150까지 갈 수 있는 새로운 그 창거로 되게 되어 있다. CAMP 발견을 해내가지고 인류의 수명은 120부터 150까지 가는 이런 그 새로운 발견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의 저명한 그 과학자 다크 여기에 설명은 제커 조스다크라고 이렇게 썼는데 외국 사람의 이름인데 좀 복잡한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인류는 100세 100세 하지만 해도 120까지 120부터 150까지 가는 데는 이 천희 박사 씨의 MP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건 또 국가 행위에 속합니다. 국가 발전 계획위원회에서 그 고기술 산업 항목이 추진 항목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성이 있고 그리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더 의심할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울증이 있고 뇌졸중이 있고 뇌졸중 위험에 빠져 있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힘든 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실 여러 가지 질병이 원인을 그러내 찾아 해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희 박사는 지금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서 인류의 수명을 연장하는 청춘 미마의 발견이고 그리고 인류가 지금 새로운 과학기술이 발전에 인해 가지고 장수로 가는 장수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니까 경제적원이 오진간하시다면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내가 쓰러지지 않아도 뇌졸중으로 쓰러지지 않아도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거나 혹은 또 당전에 여러 번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천희 박사 씨의 MP가 확실히 우수한 제품이라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황차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처방 자체가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여기 이 세신이로는 중국 과학원에서 원사 중에서도 지금 학생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1991년도에 이 처방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하면 1991년도에 장수촌에 내려가서 중국 과학원에서 현지 고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80세, 70대는 젊은이고 80대 중반에 이르는 여기의 분들이 정간 주한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을 채집하고 그리고 그때니까 먼저 새기니까 사슴을 그 사람들은 자기절로 이렇게 수습해 갖고 그걸 쪄서 약을 해서 초약하고 같이 드셨는데 90세의 할아버지가 그 30대하고 90세의 그 할아버지 우리 말하면 할아버지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그 혈액을 딱 분리 추출해서 병원에 맡겨서 검사했는데 두 사람이 어느 사람이 나이가 어느 개인가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좋은 혈액을 갖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90대의 이 할아버지가 특자했다는 이것도 논문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약자가 우수약자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모든 공능이 노화에서 젊음으로 가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의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복용만 하시게 되면 건강장수의 비결이 바로 세신이로 예감돼서도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1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5월 초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얼마 후에 어느 날 아재의 어머니는 널판지를 들고 나와 자기네 집 뒷문에 대고 망치로 똑똑 못을 박기 시작했다. 이웃집도 우리 집처럼 출입문이 서복향이어서 햇빛이 잘 들지 않을 텐데 그걸 왜 막아버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것도 아낙네가 손수 못질을 해대다니. 하기야 동네에서는 이웃집 바깥 양반이 용해 빠져서 마누라 말이라면 직소리도 못한다고 했다. 콩을 파치라 해도 고지 듣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점은 할 것이라고들 수군댔다. 그래서인지 딸들만 줄줄이 낳는다나. 그러나 사실 이웃집 바깥 양반은 조선전쟁에 참가했던 군인이었다. 해방전쟁 시기 동북 야전군의 참군에 금주 전역 때 부상당했고 나중에는 해남도 전역에도 참전했다고 했다. 어린 나는 그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다. 전쟁판까지 나갔던 군인이 어떻게 마누라의 말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지.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마누라를 대하는 일과 전쟁을 하는 일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그렇지 하는 미심쩍은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이웃집에서는 몇 번 대판 싸움이 벌어졌다. 대개는 맏딸과 어머니의 대결이었고 가끔은 그 용해 빠졌다는 바깥 양반도 목소리를 높이는 듯했다. 그래서 아무리 물렁 팥죽이라고 해도 사내는 역시 집에서 가끔 큰 소리를 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싸움이 한참 지속되다가 끝나고 나면 아재 어머니는 밖으로 나와 김선훈의 집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걸쩍지근한 악다구니를 퍼붓곤했다. 그럴 때마다 김선훈은 집안에 조용히 머물렀고 외부의 욕설에도 응대하지 않았다. 한 번은 그녀가 또다시 포다를 부리는데 김선생이 동생네 집에서 나왔다. 김선생을 본 아재 어머니는 화닥닥 된겁을 하여 집안으로 쑥 들어갔다. 아무리 시골 아낙네라고 해도 학교 선생님 앞에서는 위축되는 모양이었다. 나로 마을에서 제일 존경받는 이는 선생님이었고 그 다음은 마을의 단 한 분의 의사 선생님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루 마을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다. 이웃집 맏딸이 우물에 빠져 죽겠다고 버둥거리는 것을 마침 물 기르러 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발견한 것이다. 나중에 그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니 아재가 자신이 오는 것을 흘금 확인한 뒤에야 우물에 빠지는 신웅을 하며 아부제기를 치더라는 것이었다. 문제는 아주머니가 아재의 허리를 힘껏 잡아 끌며 말려도 도무지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아주머니가 힘이 부쳐 버티지 못하고 사람 살리오 하고 외쳤을 때 아재의 상반신은 이미 우물 안으로 깊이 기울어져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뛰어나오고 아재의 어머니도 어마치 뒤에 달려왔다. 그 순간 아주머니가 맥이 지나여 잡고 있던 처녀를 놓쳐버리며 뒤로 벌렁 엉덩방아를 찧었고 처녀는 깊은 우물 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다. 모두들 불맞은 노루처럼 허둥대는데 아재의 어머니는 순자야 하고 절규했다. 그때 누군가가 쏜살같이 달려와 망설임 없이 우물에 훌쩍 뛰어들었다.

김선우였다. 온물은 그리 깊지 않았지만 입구가 좁아 두 사람을 끌어올리는데 꽤 시간이 걸렸다. 물에서 나온 김선우는 이를 똑똑 쪼으며 너털었다. 여름이지만 온물물은 차가웠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그는 아재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온물에서 건져올린 처녀는 울컥울컥 물을 토하더니 정신을 차리고는 아까의 울음을 계속 이어갔다. 그제야 김선우는 주변을 살짝 둘러보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한편 사람들이 아재를 달래고 팔다리를 주물러주며 법석을 떠는 사이 그 사람 용한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맞다를 둘쳐엎고 집으로 들어갔다. 마누라 말이라면 나 죽었소 하던 이웃집 아저씨가 처음으로 돋보였다. 그제야 떠들썩거리던 동네가 조용해졌다. 조용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했다.

다음날 우물물만 먹고 사는 우물집 아주머니가 아버지를 찾아와 생산대에서 우물을 가셔줄 수 없겠느냐고 청을 들었다. 그것마저도 남이 들을까봐, 특히 이웃집에서 들을까봐 잠옷 목소리를 낮추었다. 생명은 그만큼 소중하고 신성한 힘을 지닌 모양이었다. 사람 둘이나 빠졌다 나왔으니 물이 흐리고 우물벽에 이끼들도 부스러 떨어져 우물을 가셔내지 않고는 먹을 수 없었다. 다음날 주변집 남정들이 나서서 우물 가시는 작업을 시작했다. 물이 바닥날 때까지 드레박으로 길어냈고 마지막에 우물바닥을 청소할 때는 김선우가 자청하고 들어갔다.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고 아이들도 무슨 보물이라도 나올 듯 주변에서 뛰놀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긴 우물바닥에서는 보물은 아니지만 오만 희귀한 물건들이 다 나왔다. 끈이 끊어진 드레박에서부터 라이터며 동전까지 그동안 부주의로 떨군 오래된 물건들이었다. 가시기는 가셔야 했구만. 10년은 안 가셨지, 아마? 누군가의 말에 모두들 말없이 웃음을 지었다. 그 일이 끝나고 마을은 평온을 되찾았다.

얼마 후 윷집 아재는 김선우와 결혼했고 반년이 좀 넘어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바로 김우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재는 이미 임신을 했고 부모가 죽어라고 허락을 하지 않으니 운물에 투신하는 활극을 연출한 것 같았다. 세상 일이란 그처럼 복잡하면서도 단순했다. 전혀 불가능했던 일이 이루어지니 죽자 살자 하던 이웃집 아주머니도 조용해졌고 외손자가 생기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딸집을 잘 틀락거렸다. 아재만 지나가면 손가락질하고 수알거리던 마을 처녀들도 이제는 입을 다물었고 오히려 안가의 말이라면 뭐든 들어주는 김선우와 아재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부러운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똑똑하고 잘생긴 김선우가 외모도 평범하고 딸만 있는 집 맏딸과 결혼한 것은 사실 약혼 뇌물 때문이라는 소문이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한 것은 당시 소문에 한족 총각들이 장가를 들려면 반드시 현금 600원을 신부집에 보내야 하고 처녀가 쌍꺼풀이라든지 하는 조건에 따라 1000원까지 오른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이라면 당시의 시골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오죽하면 아들이 장가 들기 위해 딸을 먼저 시집 보내야 한다는 말이 전해졌겠는가. 김선우는 형님 누나 외에 의지할 데가 없었고 형님은 소학교 선생님으로 월급이 적었기에 그 많은 돈을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아재와의 약혼에 현금 200원만 들고 갔다는 소문은 그래서 더 설득력을 얻었다. 어쨌든 한족과 조선족이 결혼을 하여 잘 살아가니 나루 마을의 풍파는 자연 언제인지 모르게 사라졌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다.

나는 이웃집 아재가 첫 아기를 해산하던 날의 김선우를 잊을 수가 없다. 그날은 일요일이어서 학교에 가지 않았는데 김선우네 집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기다란 담뱃대를 물고 있던 김선생의 부인이 모처럼 김선우네 집에 찾아왔고 잠시 후 김선우가 나이 지긋한 여인을 데리고 집에 들어왔다. 어머니 말로는 대대의 조산원이라고 했다. 이웃집에서 아이를 사온다는 것이었다. 이어 김선우네 집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인기척이 들려왔다. 반나절이 지나는 동안 집안에서는 사람들의 말소리와 함께 간헐적으로 괴로운 신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호기심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나를 본 어머니는 연신 밖으로 내모는 신용을 했다. 얘야, 오늘은 집에 있지 말고 밖에 나가 놀거라. 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소에 보이지 않던 엄숙함이 깃들어 있었다. 할 수 없이 친구들과 놀다가 해질 무렵에 돌아왔더니 김선우가 바깥 마당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는 눈시울이 조금 붉어져 있었다. 집안에서는 신음소리가 더 크게, 더 자주 흘러나왔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김선우의 몸이 채찍에 맞은 듯 경련했다. 그는 두 손을 맞잡았다가 머리를 쥐어 박았다가 후 하고 긴 한숨을 쉬었다가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다시 일어나 바장이군 했다. 담배가 손가락 사이에서 달달 떨렸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는 나를 보고 억지로 입귀를 실룩이며 웃음을 지었으나 우는 것보다 더 애잔해 보였다. 돌처럼 단단했던 그는 당장이라도 물먹은 토단 마냥 스르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저녁을 먹고 나서 어스러움이 깃들기 시작할 무렵 이웃집에서 갑자기 애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도 커졌다. 잠시 후 김선우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소리쳤다. 아들이요! 아들이랍니다. 에휴, 낫구마. 잘 됐어. 어머니가 얼굴에 웃음이 활짝 핀 김선우를 보더니 마치 자기 집 경사라도 되는 듯 급히 고무신을 질질 끌며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동생이 태어날 때 나를 친구의 집으로 쫓아보내서 나는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한 번도 보지 못했었다. 그날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기 사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전에 없던 김선우의 농당한 모습은 지금까지도 눈앞에 서

0: 셋째의 연길 진출은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중국 변방의 작은 도시지만 조선족에게 연길은 동경의 땅이었다.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작은 성공이었다. 사람의 운은 3년을 주기로 변한다더니 셋째의 인생은 붓글씨로 하여 새 국면을 맞이했다. 그날 위형의 아버지는 그의 붓글씨를 보고 돌에 글씨 새기는 일을 제안했고 셋째 또한 자기 적성에 맞을 것 같아 주저없이 응낙했다. 그 일을 주관하는 진괴립은 다른 노동자들과는 전혀 다른 풍모의 사내였다. 더부룩한 머리에 길게 기른 수염, 형형한 눈길이 인상적인 예술가 스타일이었다. 말 쓰는 적었으나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돌에 새겨진 글씨처럼 정확하고 무게가 있었다. 여긴 주로 한자 비문을 새기지만 가끔 조선글도 다루지. 진괴립이 말을 이었다. 조선족들도 예전에는 한자를 주로 썼지만 요즘 들어 점차 변하고 있어. 한족들이 조선글을 잘 모르다 보니 컴퓨터로 출력한 걸 그대로 새기면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 때가 있지. 다른 공부는 몰라도 셋째에게 있어 붓글씨는 취미이자 재주였고 심지어 고집이기도 했다. 다른 형제들도 습자는 했지만 유독 셋째만은 방과 후에도 신문지를 펴놓고 붓글씨를 쓰곤 했다. 마을에서 명필로 소문난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것인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그에게 한 획 한 획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붓글씨 책을 구해다 주시기도 했다. 그렇게 련만 붓글씨 실력이 고중을 제대로 다니지 않은 셋째에게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셋째는 진괴립과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는 셋째의 직속 상관이자 전시회 출품하는 소예가이며 조각가였다. 그 대단한 사람이 왜 이런 곳에서 일하는지 의아했던 셋째는 그의 작업실을 보고 그 의문이 무너져 내렸다. 탁 트인 공간에 여러 가지 소예 작품, 전통 그림, 돌 조각들이 줄무더니 진열되어 있었고 갖가지 도구들이 구전하게 갖춰져 있었다. 시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좋은 작업실을 공짜로 쓰며 작품 창작과 수익 창출을 병행했으니 꼭 먹고 알먹기였다. 작업실의 완성작과 미완성작들은 셋째에게 예술적으로 다가왔다. 그는 용기를 내어 시내에도 작품이 있느냐고 물었고 진괴립은 형형한 눈으로 셋째를 보며 시내 어느 가도 공원에 글을 새긴 돌 조각이 있다고 대답했다.
1: 아, 배우고 싶어서요.
0: 셋째는 난참을 감추려는 마음에 그렇게 말하고는 합장까지 하며 머리를 숙였다. 진짜 배우고 싶기도 했고 사과의 의미도 있었다. 진괴립은 개의치 않고 가르쳐 주었다. 비석에 글씨를 새기는 기초부터 붓글씨의 원리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명가의 습자책도 빌려주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셋째는 그때가 자신에게 큰 행운이었음을 깨달았다. 고중도 마치지 못한 그가 예술가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예와 조각을 배웠으니. 비석 조각 작업을 익히던 중 그는 진괴립의 작품이 있다는 공원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눈앞이 확 트이는 경험을 했다. 작업실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화강암의 불규칙한 형태와 초서의 유려한 곡선이 주변 자연과 하나 되어 숨쉬고 있었다.
1: 이런 예술도 있구나
0: 하는 생각이 든 것이 그때였다. 그 후로 셋째는 돌 조각에 더욱 깊이 매료되었고 마침내 진괴립의 인정을 받았다. 더 중요한 것은 위사장의 신임을 얻은 것이었다. 셋째는 진괴립의 분부대로 돌에 글씨를 새기는 일을 맡았다. 진괴립은 대부분 시간에 자신의 작품에 매진했고 회사의 일은 가끔 큰 비석 제작이 들어올 때만 살폈다. 그럼에도 위사장은 그를 높이 평가했다. 그만큼 위사장은 인재를 중시하는 상사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셋째는 소예와 조각 실력이 제법 성숙되어 가끔 자그마한 돌에 자신의 글씨를 새겨보기도 했다. 이렇게 일터에서 승승장구를 하는가 싶더니 어느 날 일이 생겼다. 별로 크지 않은 돌에 오른팔을 살짝 다쳐 병원에 가보았더니 뼈에 금이 가 있었다.

발을 다친 후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셋째는 작업장에서 빈둥거리기보다는 이참에 시내에 들어가 집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함께 3년 차로 배달을 하던 친구의 새집에 잠시 머물며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살만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파트는 엄두도 못 내겠고 그나마 시내 변두리에 단층집이 가능할 것 같았다. 소설 아버지의 산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허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김인덕 작사, 김미란 작곡의 량춘화 가수가 부른 그대는 나의 기적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난 특별한 그대, 그리고 그대로 인해 변화된 아름다운 삶을 감동적인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장백산의 웅장한 자태와 신비로운 천지는 수많은 시와 노래의 소재가 되어 왔습니다. 류은정 작사, 리창훈 작곡의 박소연 가수가 부른 장백산 천가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장백산의 웅장한 산세와 맑은 물줄기를 아름다운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박소연 가수의 시원하고 맑은 목소리가 장백산천의 웅장한 풍광을 더욱 생생하게 펼쳐 보입니다.

김광룡 작사, 리경득 작곡의 안동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어화동동 동의가정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행복한 가정의 정겨운 모습을 경쾌하고 신명나는 타령으로 풀어냈습니다. 어화동동 동의가정, 듣기만 해도 저절로 어깨가 들썩이고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우리 삶에는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 추억들은 때로는 미소를 짓게 하고 때로는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되어옵니다. 리홍국 작사, 오영렬, 김혜연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추억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지나간 시간 속에 묻어둔 소중한 추억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보여주며 그 추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노래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가슴속 깊이 간직한 그리운 추억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단오 명절을 맞아 노래 단오 정추를 준비했습니다. 단오는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며 그네를 타고 창모풀에 머리 감으며 더위를 쫓던 날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향기를 따라 행복한 단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02-6298-8000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계속해서 길태중이 문진부의 박윤덕 주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박윤덕 주임은 연변의 맹위 칭호를 받은 중이산대에 1970년대 말기에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하고 주요학에는 도문시 중년하고 연길시 중년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양천공 14년도에는 연길시 중년에서 영광스럽게 퇴직을 했는데 현재는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환자들을 말지어 진찰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분이 특장을 놓고 본다 할 때, 중약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진찰하는데, 거기에서도, 중의학에서 환자를 진찰할 때, 하늘로 원원체라는데, 망문문절 이 네 가지 말조 진찰 수단을 사용하는데 박윤덕 주임을 놓고 본다 할 때 여기에서도 맥진하고 설진을 특별히 말조 잘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진맥을 통해서 환자나 가족에서 환자의 병세를 상세하게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말이죠.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말이죠 발생했는가를 제때제때 포착합니다. 이러고서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드리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데

0: 하게 되면 그 처방이 또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박수 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0: 구체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소아내과 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

0: 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당뇨병의 합병증인 당뇨병 신병, 전립선염으로 나타나는 소변이 작고 급하고 소변을 볼 때 절연하고 이러한 병증, 방광염, 요도염, 뇨실금증, 이러한 말죠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심리혈관계통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 관심병, 뇌졸중으로 인한 말이죠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현운증,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우울증, 한어로 쪼리증이라는데 이러한 병증, 신경성, 이명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우리 길태중의문진부에 오셔서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짜내서 여러분들하고 수면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1: 네.
0: 우리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중국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상당한 수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을 놓고 본다 할 때 환병률이 대략 38.2% 정도를 차지하는데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보게 되면 근 5억이라는 분들이 부동한 정도로 말죠. 수면장애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1: 네.
0: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죠.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구어싱의 수면이라 하는데 수면이가 장애로는 이구어싱 수면장애로는 분들을 보게 되면 퍼센트가 높습니다. 30% 내지 35% 정도. 그리고 단기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15% 내지 20% 정도로 차지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완고성 실명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병원에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특히 박윤덕 주임이 최근에 이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좋은 처방을 내서 많은 환자들이 찾아드는데 완고성 수면장애로 할 때는 자주 말이죠. 잠들기 바쁘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연속 며칠 심지어는 몇 달씩 지속적으로 수면장애가 옵니다. 이걸 갖다 써에 완고성의 수면장애라는데 실면이라는데 그러면 어떤 말이죠 질병들에서 이러한 말이죠 실면 현상이 생기는가 우리의 하나하나 조회를 해봅시다. 하나는 심리적으로의 질병이 생겼을 때 이 수면장애가 옵니다.
1: 네.
0: 우울증에 공포증에 궁지라는데 그리고 조리증 이러한 말이죠. 정신심리계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수면장애가 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신경계통의 질병으로 또 말이죠. 이 수면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진성 병이라고 해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수면장애가 옵니다. 그리고 내분비 계통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수면장애가 또 올 수 있습니다.
1: 네.
0: 작항이라고 들어보셨죠?
1: 네.
0: 갑상선 기능 항진에 그리고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갱년기 종합증이라든가 외증부처라는데 월경이 고르지 못하는 이러한 말조의 분들이 이 수면장애가 또 올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박윤덕이 주임 선생님.

0: 힘을 부탁하려 합니다.
1: 네, 어떤 정황입니까?
0: 아예 나는 예 머리도 아프고 위에서 소리도 나고
1: 예
0: 소리도 아프고
1: 예
0: 각 방면에 마도 불편합니다.
1: 예
0: 나이는 77살입니다.
1: 예예 예.
0: 예 그래서 박윤덕 선생님께
1: 예, 예약이 됐습니다요.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0: 예.
1: 예.
0: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3: 아, 심장이 좋지 않아. 저번에도 카페 갔는데 효과 좀 좋습니다요.
1: 어느 분을 보입니까?
3: 그 박윤덕 선생님.
1: 예, 예, 예.
3: 오늘도 가서 좀 더 활동하는데.
1: 예. 예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3: 오전에 말이요.
1: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4: 저기 박윤덕 선생님을 저 연결합시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4: 아, 얼음지 나서.
1: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예. 여보세요.
5: 아,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5: 저기, 박창호 주임을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어떤 정황입니까?
5: 고혈압 있습니다. 고혈압 예. 있으면 머리 아프게.
1: 예.
5: 그 다음 뭐, 오후마 되면 휑휑 하면서 어지럽고, 그 다음 또 변비도 심합니다. 그래서 내 동미가 비슷한데, 이제 작년에 무슨 치료받은 게, 그, 박창호 선생님께서
1: 예.
5: 치료받은 게 많이 낫다 해서 자꾸 막 거기를 권고를 해갖고서.
1: 예, 예.
5: 또 한번 지름적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오늘 그 박창호 주임 좀 진료받으려고 예. 좀 예약해 주십시오.
1: 예, 연결됐습니다.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5: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안녕히 계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예.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6: 안녕하십니까.
1: 예,
6: 예.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6: 저는 노공 환자라서, 예, 박윤덕 주임이 치료를 받은 환자입니다.
1: 예, 예.
6: 예, 중약 한 두 번 써봤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예, 그래요? 예.
6: 예, 그래서 예, 효과 좋을 때 한번 중약 좀 더 써보려 하고, 예, 그래서 전화하는 겁니다.
1: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6: 아, 지금도 들반, 그, 반나마 환자를 봅니까?
1: 예, 이분은 우리 길태중님 문제부에서 내세가 제일 많은 분이라서 반천만 문진합니다. 예.
6: 아, 그렇습니까?
1: 예, 예. 예
6: 알았습니다.
1: 예, 예.
6: 그러면 예, 오전에 가야 되겠습니다.
1: 예, 예. 일찍 오세요. 환자 많길래. 예, 예.
6: 예, 예, 예. 예. 그러면 내일 오전에 가겠습니다.
1: 예, 예. 예.
6: 수고하십시오.
1: 예, 안녕히 계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매석으로 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강수수 선생이 예약하십시오.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7: 아, 그 소변 장애에서 담이 약 많이 쓴데 효과 없는데 강수 선생 이야기가 효과에 좋다 말했나?
1: 예예예. 예.
7: 소변 삼지 못한 남았네.
1: 아,
7: 많이 효과 좋습니다.
1: 아, 실금증 있군요. 예예.
7: 예.
1: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매수고 하시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세요.
1: 예.
8: 예, 수고 많으십니다.
1: 예.
8: 예, 요즘에 언니가 독감 후유증으로 예, 맥이 너무 없어하고 다리가 구들구들 떨린다고 한다.
1: 예.
8: 예, 그래서 그 뭐니까 옛날에 제가 박창호 주임에게서 부취쉐하는 약을 쓴 게 예, 효과가 엄청 좋더라 말입니다.
1: 예, 그래요. 예.
8: 예, 그래서 지금 언니를 모시고 가려고 한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8: 예, 박창호 주임 예약해 주십시오.
1: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8: 예, 수고 많으십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그리고, 예, 심혈관 계통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예, 또, 수면장애를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예, 예,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 심혈이 말이죠. 예, 고르지 못한 분들, 예, 심리수상이라 합니다. 예. 그리고 관심병으로 또 심교통, 신교통 이런 현상이 있는 분들이 또 수면장애로 고생합니다. 그리고 호흡계통질병에서 보게 되면 기관지 천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또 수면장애로 고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성으로 나타나는 저색성 말이죠. 폐질환이 이런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항상 말이죠. 숨이 차기 때문에 잠들기 곤란한 이런 말이죠. 수면장애 현상이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9: 예, 오늘 또 가서 또 어느 곳이 먹으면 중요하고 또 떨어지는데 오늘 가서 중요하고 또 쓰려고 합니다.
1: 예,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9: 그거 들어가다마다 북한에서 주원장인가?
1: 예, 수원장.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예.
9: 예, 한 달로 치료, 그 중요한 모든을 치료하니까 확실히 좀 뭐니까 그 효과가 좀 아긴다 이럴 때 좀 버텨 치료하려고.
1: 예, 그러면 좋지요. 예,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9: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0: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10: 예, 그 박윤도 주임님은 예약하기
1: 전. 예, 어떤 상황입니까?
10: 예, 잠 잘 자지 못하고, 예, 항상 자고 일어나면 흐리멍덩하고, 예.
1: 예, 예.
10: 맥이 없고, 입맛이 떨어지고.
1: 그렇죠, 예.
10: 그랬는데, 저번에 가서 방송 듣고 소리 박윤덕 주임 이사를 보여드렸습니다.
1: 예, 예, 예.
10: 예, 예. 근데 맥도 잘 보고, 예, 이렇게. 신경 떡으로 잠 잘 자지 못한다면 이랬대다.
1: 예, 예, 그렇죠.
10: 그래서, 예,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잠 자지 못하는 것도 다 상세하게, 예, 얘기해주고, 맥도 잘 봐주고, 예, 서방도 잘 내려줘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가서 그랬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오전에. 예.
10: 박윤덕 주임님입니다.
1: 예, 맞습니다. 예, 오전에. 예. 예,
10: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여보세요.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11: 네, 제가 맞습니까?
1: 예, 듣고 있습니다.
11: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11: 저는 위축성 위염이 있고 비장이 나빠서 자꾸만 설사한다. 그래서 네. 저번에 박창호 선생님 들어서 약을 써다 먹었는데 효과 아주 좋습니다.
1: 예.
11: 그래서
1: 예.
11: 오늘이 또 가려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11: 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예, 이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인천의 병원에 오셔서, 예, 첫째는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무슨 네. 원인으로 이게 자지 못하는가, 예.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질병, 신경계통 질병에 내분비계통 질병, 이런 여러 가지 계통의 질병들에서 이 수면장애로 고생할 수 있는데 꼭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네.
1: 안녕하십니까.
12: 안녕하세요.
1: 예.
12: 나이
2: 네.
12: 선생님이 약을 심장이 나쁘고 막 숨쉬기도 바쁘고 이래서 선생님 약을 썼는데
1: 어느 선생님 약을 씁니까?
12: 그 이름 뭐든가 제일 큰 이름 뭐든가
1: 그 이사 선생님 여러 분인데 예, 박창호 선생도 있고 박윤덕 주임도 있고 수원장도 있고 예,
12: 강철 주임 이사님
1: 예, 다 주임 이사입니다.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예예예
12: 예.
1: 예, 오전에 예
12: 연결됐으면
1: 예예 예.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3: 아, 예,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13: 대도 남았습니까?
1: 예, 듣고 예. 있습니다.
13: 아, 예, 예, 안녕하세요.
1: 예.
13: 저거는 그 좀 위가 좀 많이 나쁜 사람인데, 전번에 그, 이렇게 좀 소화도 많이 안 되고, 그리고 자꾸 좀 설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근데 이번엔 또 그 좀, 어떻게, 설사라고 그랬네. 또 변비도 좀 생겨갖고
1: 예예
13: 그래서 좀 그 박창호 주임 그 예약을 좀 하려고 그랬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13: 아,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4: 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14: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그 병원에 검사했는데 그 담낭이 안 좋다.
1: 예.
14: 벽이 두껍다고.
1: 예, 단낭비하고, 예, 예.
14: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막 이게, 뭐, 이게, 그 소화도 해야 되고, 기름진 거 잘 못 먹었는데.
1: 예.
14: 전에 좀 그, 길태병원에 박창호 선생님 약 좀 두 번이가 먹고 나서 엄청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좋은 일입니다.
14: 오늘에 좀, 다시 좀 어차피 좀 치료할 바에는 좀 더 할까 해서 좀 예. 한번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가면 되는지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14: 아,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네,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5: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15: 예, 예, 전번 주에 저는 혈압이 좀 높고 머리 아프고 예, 일어나면 어드름 지나고 눈앞이 희미해서 예, 거기 박윤덕 주임한테서 점약을 진게가에 효과를 좀 본 것 같습니다.
1: 네.
15: 머리 아픈 거나 그 다음에 다리 맥이 없던 게가에 좀 나은 것 같아서 예, 오늘이 또 가서 점약을 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박윤덕 주임을 예, 또 예약하이쇼.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시면 예. 됩니다. 예.
15: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6: 저 전화 맞아요?
1: 예, 네. 맞습니다.
16: 예. 예, 저는 지금 있잖아요. 혈당이 계속 높고, 혈압이 높고, 이래가지고 지금 다리, 그래고도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기 용심대로 다 빼가 빼게 맞추면서.
1: 예, 예.
16: 후에 지금 전화 드렸어요.
1: 그래, 어느 번호 보이겠습니까?
16: 예, 강철수 선생님.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16: 그래요? 예.
1: 예, 예, 예.
16: 연결해 주십시오.
1: 예, 예,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16: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7: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8: 네.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18: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꾸 어지럼 지나고 머리 아프고 그리고 혈압이 좀 높습니다.
1: 예, 예, 예.
18: 그리고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지난번에 소개로 이렇게 박윤덕 선생님이 약을 좀 썼는데 요즘에 들어서 좀 그 증상이 좀 많이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1: 예, 예, 예.
18: 예, 그래서 어떻게 박윤덕 선생님이 예약을 좀 부탁한다.
1: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18: 예, 오전에 찾아가면.
1: 예, 예, 그렇죠. 예,
18: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9: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9: 네, 제가요, 어깨 통증이 심하고, 예, 경추신경 통증도 심해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강철수 주임한테 이제 침을 맞고 약을 썼더니만 아주 많이 좋아졌거든요.
1: 예, 예, 예.
19: 거의 호전돼서 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이제 오랫동안 이제 방문 안 해서 오늘 한번 방문해서 진료 한번 더 받아보려고.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19: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리고 각종의 통통통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도 수면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근대의 두통증이라든가 경추병으로 인한 목이 아픈 증세, 견주염에 퇴행성 관절염에 요추간판 도출증에 이런 말이요. 여러 가지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수면장애에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관건 문제는 이 수면장애를

0: 발생하는 분들은 많이는 원인 밝히지 못하고 그냥 약방에 가서 안선지라는데 수면제를 말려 싸잡수는 이런 현상들이 많아요. 꼭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병원에 오셔서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내가 잠들기 바쁜가 이 원인을 꼭 밝혀내야 됩니다. 이것을 밝혀내지 않고 그냥 수면제를 잡수게 되면 또 강요성이 생기면서 그 수면제도 효과를 발생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현대의학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면역력이가 크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병원 미생물에 빅맨티라는 데에 병독이라든가 말이죠 세균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병원 미생물이 침습을 받을 기회가 많습니다. 어째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이죠 질병들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이라든가에 두통증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에 당뇨병이라든가 이러한 말저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한 기초질병이 있는 분들이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에 이런 기초질병이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수면장애로 고생할 때 이 말저 병증들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심리적인 말저 질병들을 인기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가 말이죠 조리증에 그리고 생활하고 광작을 하는데 영향이 아주 많습니다.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자지 못하기 때문에 이튿날에 머리가 땡겨나고 어떤 분들은 어지럽고 맥이 떨어지고 밥맛이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생활질량이가 말이죠 현저히 말이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고라건댄 그저 안딩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수면제를 잡을 것이 아니라 꼭 원인을 밝혀서 도대체 내가 무슨 질병이 있는가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질병, 신경교통질병, 내분비교통질병에 이런 여러 가지 기통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 수면장애가 오고요. 또 한 방면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이런 질병이 없는 분들이 수면장애가 오게 되면 또 이런 질병을 또 유발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말이죠.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조금 있는데 우울증하고 말이죠 조리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봅시다.
1: 네.
0: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지금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분들을 관찰해 보게 되면 정서가 늘상 절약되고 사유가 아둔해지고 그 다음에 조리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별난 일도 아닌데 말이죠. 근심이 태산 같고 늘상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젖어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이러한 증세를 보입니다.
1: 네. 마칠 시간이 돼서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부터 우리 주에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 사업을 전면 추진한 이래 각지에서는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역에서 힘을 댄 데서 생태환경과 도시 품질이 또렷이 향상됐습니다.
3: 안도경제개발구 기업들이 장백산 생태자원 우수에 입각해 과학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의약건강산업사실을 부단히 확장하면서 고품질 발전의 길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 AI지능체 기업조력 공익선전 강연회의가 연길에서 열렸습니다. 2023년부터 우리 주에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 사업을 전면 추진한 이래 각지에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역에서 힘을 낸 데서 생태환경과 도시 품질이 뚜렷이 향상됐습니다. 오늘의 연변은 창문을 열면은 녹색을 볼 수가 있고 문을 나서면은 공원을 볼 수가 있는 등 생태 혜택이 전문 만호에 미치고 있습니다. 금년의 연결시에서는 연결 녹화 미화 행동을 계기로 전역에서 힘을 내 도시 녹지량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경관 배치를 최적화했으며 시정시설 완선과 주거환경 정돈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오늘의 연결은 생태 바탕색이 더 짙어졌을 뿐만 아니라 도시 기능과 지리 수준도 함께 향상이 되면서 도시와 경관이 서로 어우러지는 살기 좋은 화폭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홍수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지파 강반의 가정주재 유원입니다. 연길 녹화미화 행동을 통해서 이곳은 유휴 공간을 생태 경관, 가풍문화, 진자리에자가 일처분된 특색 소형 공원으로 거듭났습니다. 초목의 푸른 기운과 문명새의 기풍은 서로 어우러져 주민들의 친환경 레저 수요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좋은 가풍이 은연 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고 있습니다. 이 유원은 현재 도시의 따뜻하면서도 생기 넘치는 하나의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우리 주에서 연결 녹화 미화 행동을 전개한 이래 주당위와 주정부에서는 이를 습금평 생태 문명 사상을 실천하는 중요한 질순으로 간주하고 1년의 돌파, 2년의 새 모습, 3년의 큰 변화를 목표로 수변 녹화, 유원 건설, 거리 미화, 빗물 오수 분류, 문화 관광 새 지표 등 공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시 생태 품질과 문화 관광 흡인력을 전면 향상시켰습니다. 3년간의 노력을 거쳐 녹색 생태와 도시 발전이 깊이 융합됐고 수부도시 연길시의 도시 면모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주민들의 행복감과 획득감도 부단히 제고됐습니다. 연길 주민 왕여사입니다. 생활 환경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녹화 환경이 많으면 공기도 좋고 사람들의 건강 등 여러 면에 다 좋지요. 연결 주민 위 선생입니다. 이곳으로 이사 온 것도 이 광장이 있어서입니다. 한가하면은 나와서 산책을 하니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3년 내 연결시에서는 여러 가지 교목과 관목 5만 6천 그루를 심고 도시 녹지 65.5헥타르를 증가했으며 유원 광장 58개를 신축 개조하고 거리 28곳의 녹화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특색 거리 3갈래를 알쓸대로 조성을 했습니다. 또 빗물 오수 분류 개조 105km를 실시하고 단절 도로 15가리를 관통시켰으며 도시 주요 간선도로 26km와 길가 건축물 24곳의 조명을 승격했습니다. 주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도시농촌 건설처 삼일군 한재림입니다.
4: 제거리미연지행동
2: 연길 녹화 미화 행동과 결부해서 전주 각 현시에서는 계획적으로 녹지를 건설하고 담장을 허물어 녹색을 드러내며 여백을 남겨 녹색을 누리는 등 방식으로 도시 원림 녹화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목전 전주도시 건설구역 녹지 면적은 7,924헥타르, 건설구역 녹지률과 녹화 피복률은 각기 39.84%와 42.82%, 1인당 공원 녹지 면적은 16.98평방미터에 이르러 도시 생태 기반이 더 두터워지고 녹색 공간이 더 충족해졌습니다.
4: 绿色空间更加充裕.
2: 곳곳에 요원 녹지가 도시 생활을 장식을 하고 한 장 한 장의 민생 답안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길녹화 미화 3년 행동의 순조로운 마무리는 전주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 사업이 공구 향상과 정밀화 관리 보호의 새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한재림입니다. 이제 우리는 연길녹화 미화 행동 성과를 일층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깊이 추진하겠습니다. 각 현시에서 지역 특색을 갖춘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을 과학적으로 계획하도록 조직하고 도시 기초시설 갱신 개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산수와 도시가 어우러지는 푸르고 아름다운 정품 공사를 다그쳐 실시하고 푸르고 아름다운 거리 구역과 푸르고 아름다운 사백구역 건설을 질서 있게 추진해 도시의 주거지를 전면 향상시키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유람하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를 힘써 건설하겠습니다.
3: 안도 경제개발구 기업들이 장백산 생태자원 5세에 입각해 과학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의약건강산업 4세를 부단히 확장하면서 고품질 발전의 길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길림 오동 집단 금해발 야급주식원 회사 생산작업장 설비가 고효율로 작동하는 가운데 깨끗한 작업복을 입은 작업일꾼들이 능숙하게 작업하면서 주문 생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단연례 길림 오동 집단 금해발 야급주식위원 회사에서는 특생민족의약 제조 분야에 전념하면서 합제, 알리학, 과립약, 외형물리학, 경질교갑, 연질교갑 등 7가지 류형 47개 의약품 승인 번호를 보유한 현대화 제약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2021년 기업은 안도경제개발구에 입주했고 2억 3,600만 원을 투자해 현대중약진흥화 생산 흐름선을 내와 생산 효율과 생산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지속적인 시장 확장과 기술 혁신을 통해 회사는 2025년에 생산액 1억 7,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목전 기업의 생산 판매는 모두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길림 오동 집단 금해발 야급 주식위원 회사 부총경리 왕덕입니다. 15호 시작의 해에 회사는 연구개발을 1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통평환과 복합금원화 2차 개발을 했는데 올해도 시장에서 더 큰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생산액은 1억 3천만 원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약 태국 유한회사 생산작업장 전자동 바이오펩타이드 생산 흐름선이 만보하로 돌아가면서 인삼펩타이드, 해삼펩타이드 제품을 생산합니다. 국약 태국 유한회사는 생물활성 펩타이드 원료와 식품, 화장품 연구 개발, 생산 판매 주력하는 국가 고도 기술 기업입니다. 기업은 2018년에 안도경제개발구에 입주해 2021년 9월부터 조업했습니다. 단연례 이 기업은 펩타이드 산업의 과학연구, 혁신에 전념해왔으며 주로 특수선식, 인삼펩타이드 제품을 생산하는데 지금까지 30여 건 국가 발명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기업은 인삼 심층 가공 산업 발전과 혁신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어 국가 올림픽 체육 중심의 공급업체로 됐습니다. 기업은 또 농업 산업화 중점 선두 기업,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기업에 진입했으며 국가 지적재산권 우수 기업에 들고 조급 기업 기술 중심으로 선정됐습니다. 국약 태국 유한회사 판공실 주임 고걸입니다. 올해 국약 태국 유한회사는 인삼 관련 제품 연구 개발과 생산을 확대하고 인삼 관련 제품 생산 양도 늘려 생산액 2억 원을 넘기려 합니다. 올 들어 안도경제개발구에서는 요소 보장을 강화하고 수요에 정밀하게 연결함으로써 기업 생산 경영을 전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도경제개발구에서 종점 추진하는 동길목원 생물질과립 연료가공, 금도농업 장백산 특색고급 음료가공, 삼보야급 종약가공약 생산능력 확장 등 4개 대상이 올해 안으로 준공돼 조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안도경제개발구의 년간 생산액은 7억 원을 넘겨 지역경제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2: 33년간 변강 교육을 선에 몸담고 과학 흥농을 위해 초심과 사명을 실천한 리가 있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스승이자 친구로 농가들이 가장 신뢰하는 과학기술 조력자이기도 한데요. 그가 바로 2026년 전국 5일 노동상장 수상자이며 연변대학 농학원 동물의학 전공 2급 교수인 장설매입니다. 연변대학 농학원에 들어서면 장설매 교수의 강의실은 언제나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교표를 잡은 지 32여 년, 장설매는 변강 교육 일선에 뿌리를 내리고 6천여 명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전국 고등교육계 교재와 세계 고전 저작 번역서 등 6부를 편찬 출판했으며 석사, 박사, 연구생 100여 명을 정성껏 지도에 배양해냈습니다. 현재 그가 키워낸 많은 졸업생들은 기층에서 축산수의 분야와 목축기업의 중견 역량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성과학기술혁신팀 인솔자이자 성중점실험실 책임자로서 장설매는 국가축산수의 발전전략 수요에 부응을 하고 연변지역 특색축산업 발전 실제와 결과하여 장백산 산지 북약자원 우세를 살려 친환경 생태의 목축, 종수의학 표적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에 매진했으며 관련 과학연구 성과는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국가자연과학기금 항목 5건, 성중점 과학기술 난제돌파 항목 등 12여 건을 주관했고 국가 발명 특허 4건을 획득했습니다. 국제 고은위 학술지의 높은 수준의 과학연구 논문 근 50편을 발표해 우리나라 친환경 생태축산과 동물전염병 예방통제에 든든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수년간 성과학기술 특파원 동물전염병 예방통제 전문가로서 장설매는 늘 학생들 데리고 현장에 심입해 기술 지도와 전염병 예방치료를 함으로써 과학기술 힘으로 산업 효율을 높이고 농민 수입 증대를 이끌었습니다. 연변대학 농학원 동물의학전공 전임교원이고 박사생 지도교원이며 2급 교수인 장설매입니다. 변경에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가 바로 저희 학생들이 배운 지식으로 목축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때죠. 농가에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을 하고 과학 연구 성과를 목축 수요와 효과적으로 연계 실제 활용함으로써 실천으로 삼농을 위해 봉사하고 향촌 진행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장설매는 덕으로 인재를 가르치고 신농과 수업 현장 결합, 특색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을 하여 삼농 정감을 두텁게 하고 향촌 발전을 위해 봉사는 리상 신념을 일상 교육에 깊이 녹여냈습니다. 뛰어난 교수 개혁 성과로 장설매는 길림성 우수 교수성과 2등상 수상을 했으며 올해는 수십 년을 하루와 같이 지켜온 고수와 탁월한 공헌을 인정을 받아 전국 5일 노동상장을 수상했습니다. 장설매입니다. 이 영예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신시대 교육 사명을 짊어지고 계속해 변강의 뿌리를 내리고 사명과 담당을 다하며 교육과 연구에 전념을 해 더 많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실험실에서 축산 현장까지 교단에서 향촌진흥 일선까지 장설매는 사랑과 관심으로 인재를 키우고 과학연구 혁신으로 산업에 힘을 실어주며 성실한 실천으로 고향에 보답했습니다. 전국 5일 노동상장은 변강의 뿌리를 내리고 교육과 과학연구로 나라에 보답하려는 그의 초심을 증결해주며 신시대 고등교육 종사자들이 과학기술의 힘으로 향촌진흥의 분진화폭을 펼쳐가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3: 조당위 통전부 조공상업연합회에서 주최한 AI 지능체 기업 조력 공익선전 강연회가 일전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우리 소민영 경제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초청을 받고 선전 강연회에 참가한 OPC 중국 개원 사회구역 고급 강사 당우흔이 현장에서 선전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실제 사례 플러스 현장 실제 조작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서의 AI 지능체 응용 효과를 직접 보여줬습니다. 계약 위험을 초단위로 심사하고 소정 방안을 표시하는 것부터 몇 분 만에 고화질 포스터와 짧은 영상을 제작하고 이력서를 자동 선별, 채점하며 출근 정황을 실시간으로 경보하고 재고 조사 수치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등 일련의 실제 조작이 진행돼 기업 대표들은 과학기술이 가져온 효율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이번 선전 강연회는 조당위 통전부, 조공상업연합회에서 디지털 경제 새 프로젝트를 유치한 종료 조치입니다. 올해 조당위 통전부와 조공상업연합회 투자 유치 추진 하에 항주 구신지능체 교육과학기술 유관회사와 길림 서면오 가사집단 주식위원회사가 합작해 OPC 1인 기업 슈퍼 개체 부화 대상을 설립했으며 해당 대상의 길림성 본부를 연결해 뒀습니다. 길림 서면오 가사집단 주식위원회사 리사장 고홍명입니다. 이 대상의 락착은 기업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AI 지능체 선진 기술로 기업의 기존 업무 방식을 최적화하고 효율을 높였습니다. 대학생 인재를 무료로 육성합니다. 우리는 연간 300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10주 과정의 학습을 통해 그들이 최신 AI 지능체 구축 기술을 익히게 하고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0: 去做一家公司.
3: 앞으로 주당위 통전부, 조공상업연합회에서는 이 대상에 의탁해 각종 기업 지원 공익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실용적인 AI 디지털 해결 방안을 제공해 우리 조 민영 기업의 지능화, 디지털화 전환 승격에 일층 조력하게 됩니다.
2: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훈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3: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3: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주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3: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

0: 여름철에는요 기온이 높고 평균 습도도 80, 90%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서 음식물이 상하기가 쉽고 세균 번식 속도도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기는요 식중독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여름철에 갑작스레 설사, 복통이 생기면은 식중독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짚고 있습니다. 식중독은요 세균, 기생충, 독소,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에 오염이 된 식품을 섭취했을 때 생기는 질환입니다. 바이러스가 원인인 이 바이러스 장염도 식중독의 일종이라 하겠습니다. 식중독 대표적 증상은요 설사, 배탈, 구토 등이죠. 음식을 섭취한 후에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생겼다면 식중독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보통 식중독에 의한 설사는요 상한 음식을 먹은 뒤 대여섯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곤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잠복기를 거쳐서 며칠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함께 식사를 하는 일행 중에 혼자만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같은 음식을 먹은 뒤에 두 명 이상이 구토, 설사, 복통 등 증상을 보인다면 식중독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식중독으로 설사가 심할 때는요 음식 대신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설사로 빠져나온 전해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설사를 자가 진단해서 지사제, 다시 말해서 설사약을 먹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소아의 경우 설사를 억제하기 위한 지사제 복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사제를 함부로 복용하게 되면 장내 식중독균 및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게 돼서 질병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져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후 설사가 줄어들면 미음이나 쌀죽 등 기름기가 없는 담백한 음식부터 섭취를 해야 합니다. 설사가 하루 이틀 지나도 멎지 않고 복통이나 구토가 심한 경우 열이 많이 나는 경우 배변에 혈액이 섞여 나오거나 변을 보고 난 뒤에도 시원치 않고 뒤가 묵직한 느낌이 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함에 있어서 음식 선택으로부터 조리, 보관 과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음식물 저장은 4도 이하에서 가열은요 60도 이상에서 해야 합니다. 또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즉시 먹는 것이 좋고요.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도 중요합니다. 외출 후에 더러운 것을 만졌거나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는 손 씻기가 필수입니다. 또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황색 포도상 구균에 오염됐을 수 있는 만큼 음식을 조리해서는 안 됩니다. 식중독을 예방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남거나 상하기 쉬운 음식은요 조리 후에 1시간 이내 냉장 보관을 해야 합니다. 조리한 음식과 익히지 않은 음식은 섞지 말아야 합니다. 행주를 매일 바꾸고 삶아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제일 가열한 음식이 남으면 버려야 합니다. 도마는 철저히 닦아 건조를 해야 합니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여름철에는요 귀찮더라도 물은 끓여서 음식물은 익혀서 먹는 습관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각종 식중독균 오염 가능성 있는 지하수나 약수, 우물물은요 마시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은 식중독에 걸리기 쉬운 시기인 것만큼 위생을 더 잘 지키고 관리도 더 철저히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1: 건강은 가장 큰 재부입니다.
2: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1: 365일을 건강하게
2: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0: 온도와 습도가 높은 시기에 발병률이 높은 피부 질환의 하나로 무좀을 꼽을 수가 있죠. 무좀을 흔하고 가벼운 또 질환으로 여겨 등하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좀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평생 재발로 고생할 수 있기에 무좀에 걸렸다면 철저히 치료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좀 재발을 방지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무좀을 불쾌하고 감추고 싶은 질환으로 여겨 치료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무좀을 치료하려면은요, 무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부터 가져야 하겠죠. 네, 무좀이란 구경 어떤 병이며 증상은 어떠한지, 또 일상생활에서 예방하려면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오늘 연조피부병병원 현명설 주임의사를 모시고 무좀을 둘러싼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높은 시기에 이 발병률이 높은 질환에 하나로 무좀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무좀을 불쾌한 병으로 간주하기 쉬운데요. 의학적으로는 무좀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죠?
3: 예, 무좀 또 백선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피부 표피의 각질층이나 모발, 손발톱 등에 기생하는 피부 사상균, 또 피부 진균이라기도 하고 우리말로 하면 곰팡이균이라고도 합니다. 네. 여기에 감염된 진료 환해입니다. 의학적으로 단순한 불쾌한 병이 아니라 명확한 병원체와 감염 경로를 가진 질병으로 분류됩니다.
0: 그래, 우리 주변에서 쉽게 자주 또 보죠. 뭐 예. 접하기도 하고.
3: 예.
0: 이 많은 질환은요, 발병 연령대가 있는데요, 무좀은 주로 어느 연령 단계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봅니까?
3: 예, 무좀은 활동량이 많고 발이 습하기 쉬운 청년층, 즉 10대 후반, 30대 초반에서 가장 많습니다.
0: 1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예. 올라가면서. 무좀은 발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두 발이 다 생기는 거라고 봐요?
3: 예, 무좀은 주로 한쪽 발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두 발에 동시에 생기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한쪽 발에서 시작하여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같은 양말이나 신발을 번갈아 신은 등의 습관이 있으면 두 발 모두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이쪽이 나올까 하면 이쪽이 또 오고, 양말은 예. 뭐 어느 쪽, 오른쪽, 왼쪽 없이 이래저래 예. 바꿔신다.
3: 예, 곰팡이균이 이래 호상 전염되죠. 예.
0: 맞아요. 신발을 또 어떻게 잘못이 모욕통에 가져도 뭐 글씨를 또 잘못 읽을 것 같고 이래도 옮기는 그런 경우. 이 무좀 환자를 보면은 남성들이 더 많다 하는 이런 느낌을 주는데, 왜서 이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서 무좀이 더 쉽게 걸린다고 봐요?
3: 예, 첫째는 생리적 차이입니다. 이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땀샘이 많고 땀 분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이 젖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곰팡이균이 번식이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의 pH 치가 다릅니다. 여성의 피부는 산성에 가까워 곰팡이균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남성은 상대적으로 중성에 가까워서 균이 자라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습관 환경입니다. 신발 착용. 남성은 통풍이 잘 안 되는 구두나 운동화를 오래 신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업상 서서 일하거나 활동량이 많으면 발이 더 땀을 흘립니다. 위생관리 면에서는 양말을 갈아 신는 빈도나 발 건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낮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이용, 사우나, 헬스장, 수영장 등에서 맨발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 요인. 남성 호르몬은 피부 분비를 촉진하고 이로 인해 피부 표면의 습도와 영양 환경이 곰팡이균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이 걸리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0: 듣고 보니까 과연 그렇네요.
3: 예.
0: 발을 싸고 발이 운동하고 발이 쉬지 않고
3: 예.
0: 뭐 이렇게 뭐 움직이다 보니까 땀샘에서 땀이 많이 나고, 또 위생에서도 보게 되면은 발을 잘 씻는 사람도 있지만 안 씻는 사람이
3: 예,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예, 더 많죠. 예.
0: 좀 더 그래요. 두꺼운 또 양말도 신고 구두도 많이 신고 통풍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3: 예, 예, 맞습니다. 예.
0: 그래서 무좀에 걸리면은 가렵잖아요, 우선은.
3: 예, 예.
0: 그 외에도 무좀은 어떤 다른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까?
3: 예,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첫째는 가려움증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발가락 사이나 발바닥이 심하게 가렵습니다. 특히 땀이 많거나 신발을 오래 신은 후 악화됩니다. 어떤 분들은 밤에 가려움이 더 심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 변화, 형태별로 우리 지간형 발가락 사이에 이런 무좀을 말하는데, 발가락 사이 피부가 흰색으로 붉어지고 갈라집니다.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수포형, 어떤 무좀은 우리 물통기가 치는데 작은 물집이 생기고 터지면서 벗겨집니다. 그 다음에 각질화형이라는 이런 한, 유형이 하나 있는데 발바닥이 전체가 두꺼워지고 각질이 많아집니다. 특히 겨울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급성염증형, 심한 붉은기, 부종, 고름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밭가락 사이 변화에서는 피부가 하얗게 붉어지거나 쉽게 찢어집니다. 냄새가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균이 감염되면 피부가 얇아지면서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발바닥, 발 뒤꿈치미 변화, 발바닥이 두꺼워지고 쌓입니다. 피부가 갈라짐, 딱딱해지고 거칠해집니다. 그리고 색깔도 변하는데 간염 부위가 붉어지거나 반대로 색이 탁해집니다. 치료 후에 일시적으로 색소 침착이나 색소 감퇴가 남을 수 있습니다. 2차 간염, 예를 들면 긁거나 상처가 나면 세균이 감염된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고름, 심한 통증, 발열 동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그렇군요. 뭐 좀... 몹시 가랍죠. 뭐 남성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고 무좀에 걸린 사람은 알겠습니다만 한두 번쯤은 다 걸린 것 같아요. 뭐.
3: 예, 걸린 분들 많습니다.
0: 아이에서도 좋고 뭐 어른이 돼서도 그렇고 몹시 가랍죠. 뭐 가려워서 뭐 이렇게 죄 뜯고 뭐 뜨거운 물도 하고 뭐 약도 바로 가지고 예. 낫는가 하면 또 낫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손과 발에 물집이 생긴다거나 껍 질이 벗겨진다고 해서도 어떻게 봐요? 무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요, 이거?
3: 예, 맞습니다. 손과 발에 물집이 생기거나 껍질이 벗겨지는 증상이 꼭 무좀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진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수족 다한증, 우리 손발에 땀 나는 병을 말하는데 땀샘이 과도하게 작동해 물집이 생기고 껍질이 벗겨지면서 벗겨집니다. 그러나 가려움증이 없고 경기가 경미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병이 있는데 심한 가려움증 피부 건조, 팔꿈치나 무릎 등에 동반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소보짐, 우리 건선이라 하는데 은백색 비늘, 명확한 경계, 손톱 변형 동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 많은 접촉성 피부염, 특정 물질, 우리 예를 들면 세제나 금속에 접촉한 후에 발생하는데 경계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손발 습진, 손바닥, 발바닥에 깊은 물집, 심한 가려움증, 이것은 계절과 관계됩니다. 그리고 비닐 무좀, 발바닥 사이 아닌 발바닥 전체에 넓게 비듬이 생기기 때문에 가렵증이 있다고 꼭 무조건 무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0: 그런 경우도 있고 혹시 발냄새가 심한 것도 이렇게 뭐 무좀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3: 예, 발냄새와 무좀은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네. 무좀, 특히 지간형 무좀은 발가락 사이 피부가 적고 하얗게 변하여 갈라지는데 이 상태에서 세균이 함께 번식하면 악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무좀 자체는 냄새를 직접 내는 것이 아니고 무좀으로 인해 피부 환경이

이 변화하면서 세균 번식이 촉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냄새가 가장 흔한 원인은 무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족 다한증 가장 흔한 원인은 땀샘이 많으면 피부 표면의 세균이 땀을 분해하면서 악취가 발생합니다.

0: 이젠 뭐 불결한다든가. 그래도 발냄새가 좀 더 심하게 나는 친구들이 따로 있어요. 예. 땀이 많이 나고 그런가 하면 전성적으로 그런가 이거.
1: 예, 땀이 많이 나고 거기면서 우리 그 세균이 번식한 다음에 거기면서 세균이 번식한 데서 냄새 나는 게 있다. 딱 우리 무좀균에서 난다고는 못 말합니다. 합병증이죠.
0: 예. 그래요, 그래요. 이 무좀은 그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1: 예. 무좀은 주로 발에 발생하는 부위와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주요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지관형, 이 발가락 사이를 말하는데 가장 흔한 질병입니다. 발생 부위는 발가락 사이, 특히 새끼 발가락과 약지 발가락 사이. 형태를 보면 피부가 하얗고 좁고 불투명해집니다. 지고 갈라집니다. 때로는 궤양이 생깁니다. 증상은 가려움, 자결감,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체 무좀 환자의 7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냄새는 세균 2차 감염 시 악취가 동반합니다. 초기에는 가려움만 있고 방치하면 갈라지고 아파집니다. 두 번째는 수포형. 이게 발생 부위에는 발가락, 발등, 발가락 측면에 우리 물통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형태는 깊은 물집이 여러 개가 발생합니다. 내용물이 맑거나 탁합니다. 특징은 물집이 맑아지며 껍질이 넓게 벗겨집니다. 계절성, 우리 보통 이 수포형은 봄, 여름에 많이 생깁니다. 물집을 터뜨리면 2차 간염이 위험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비늘형. 발생 부위는 발바닥 전체, 발뒤 꿈치, 발가락 밑에 생깁니다. 형태는 피부가 두꺼워지고 넓게 비늘처럼 벗겨집니다. 증상은 가려움증이 적거나 없으며 무좀인지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 건조한 피부로 오인되기 쉽습니다. 이 세 가지로 우리 나뉩니다.
0: 네. 지금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있고 하니까 무좀이
1: 많아집니다.
0: 그렇죠. 많은 계절이라고 또 봐지는데 이 무좀 하면은 뭐 쉽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야만이 전염이 빠른가 이거?
1: 예, 이 무좀은 곰팡이균이 원인이므로 균이 접촉하는 경로를 통해 전염됩니다. 첫째는 우리 직접 접촉, 피부와 피부를 통해서 접촉하면서 무좀이 환자의 발에서 손에서 직접 전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우리 보게 되면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예를 들면 고양이, 강아지 이런 이 동물들도 우리 이 피부 이런 곰팡이균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전염되는 룰도 우리 일상에서 보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가정내에서 발을 주물거나 같은 침대에서 발이 맞닿는 등이 접촉이 전염증입니다. 두 번째는 간접 접촉, 물건을 통한 전염, 신발, 예를 들면 환자가 신던 신발을 함께 신거나 신발장에서 밀집 보관하거나 양말, 같은 양말을 공유하거나 세탁 시 함께 세탁한다거나 그다음에 수건, 발을 닦은 수건으로 손몸을 닦거나 수건 공유할 때 전염됩니다. 그리고 발악제, 예를 들면 목욕탕, 사우나, 수영장이나 이런 데서 젖은 바닥에서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구, 이불, 매트리스, 침대 시트 이런 데서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습한 환경에서 균이 생존하고 번식하므로 젖은 상태의 물건이 위험도가 높습니다. 셋째는 공용시설 이용 장소 위험 요인입니다. 예를 들면 목욕탕, 찜질방, 따뜻하고 습한 바닥, 공유 수건, 슬리퍼 이런 것들도 전염될 수 있고 수영장, 수상낙원 이 안에서도 탈의실, 바닥 샤워 바닥, 옷 갈아입는 곳 이런 데서도 전염되고 또한 학교, 기숙사, 군부대, 공용에서 공용 샤워실, 슬리퍼 공유, 밀집 생활 등에서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전염. 예를 들면 발에 무좀이 있는데 손을 통해서 무좀균을 긁어서 우리 사타구니다든가 다른 몸에 전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타구니에 전염되는 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도 한 개 전염되는 도경이라고 생각합니다.
0: 우리 삶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참 많네요.
1: 예.
0: 자칫하면은 걸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예. 쉽게 좀 나는 가면 또 걸릴 수도 있고 예. 재발도 하기도 아이들도 뭐 어때요? 어른들한테서 없는 경우가 있는 겁니까 이거?
1: 예, 아이들이 어른으로

0: 때부터 무서움이 감염되는 경우는 흔합니다. 아이들이 생활과 면역체계 특성상에서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아이들이 취약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면역력이 미성숙하고 하여 피부 사상균에 대한 저항력이 어른보다 약합니다. 그리고 습습한 발, 발을 보통 벗고 뛰어다니며 땀을 많이 흘리고 신발 양말을 자주 갈아입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니. 그 다음에 맨발 생활, 실내에서 맨발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갠위생 미흡, 어린이들은 손 씻기, 발 건조 등을 스스로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슴 내 밀집 접촉, 부모의 발을 만지거나 같은 침대 이불을 사용한다거나 이럴 때 전염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에게 흔한 전염의 경로는 부모와 아이의 같은 욕실 사용, 수건, 슬리퍼 공유, 발 주무르거나 만지거나 그러지 않으면 할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돌보며 맨발 접촉, 모욕을 도와줄 때 전염시킬 수 있고 형제자매 간에 같은 방, 같은 침구, 장난감 밑에 공유할 때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학교, 실내 공유, 체육관, 탈의실 맨발, 물놀이 등에서도 전염될 수 있고 우리 학원, 체육관, 예를 들면 태권도, 체조 등 맨발 수업이 할 때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목욕탕, 수영장, 가족 단위 이용 시 부모가 먼저 감염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경로는 가족 내에서 전염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무좀이면 아이 감염될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1: 그렇군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뭐 생활의 곳곳에서 뭐 자기 어떤 질병이나 뭐 어떤 나쁜 불량식권에 전염되지 않게끔 잘 관리하고 단속을 해야 되겠네요.
0: 예, 그렇습니다.
1: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모르니까 이런 질환이 있거나 또 이런 뭐 가능성이 있다 할 때는 다 조심해야 되죠.
0: 예, 또 철저히 또 처리해야 되고요.
1: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일부 무정 환자들은요, 이 가려움 때문에 물집을 마구 터뜨리게 되는데 함부로 물집을 터뜨리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0: 예, 물집을 함부로 터뜨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권장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2차가 세균 감염, 손톱 손에 있는 세균이 물집 터진 부위를 들어가서 농피증, 즉 고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 확산, 우리 그 진균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집 속 액체가 주변 피부로 퍼지면서 무좀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깊은 궤양 형성, 피부 보호막이 사라져 상처가 꽤 깊어지고 아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발톱 간염을 유발합니다. 우리 하늘을 말하는 휘저지아가 걸릴 수 있고 터뜨린 손으로 발톱을 만지면 발톱 무좀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만성화와 재발이 만해집니다. 반복적으로 터뜨리면 피부가 굳어지고 치료가 또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또 특히는 우리 당뇨병이 환자거나 면역력이 저하되는 되는 환자들은 작은 상처로도 기형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1: 그리고 무좀으로 해도 심하면 발톱이 휘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맞아요, 이거?
0: 예, 예 맞습니다. 어허. 무좀을 방치하면 발톱에도 침입하며 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발톱성, 백선성 발톱 무좀, 우리 하나 말하는 후재자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발톱이 두꺼워집니다. 발톱 아래에 각질이 쌓여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발톱 색이 변합니다. 누렇게 또는 지긋하게 변하는데 흰색, 노란색, 갈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발톱 표면이 거칠어집니다.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해집니다. 그리고 발톱 조각조각 부서집니다. 그 부분이 갈라지고 깨어집니다. 그리고 발톱이 들뜹니다. 발톱 침대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발톱이 휘어지고 변형이 생깁니다. 두꺼워지고 뒤떨어지면서 비정상적으로 휘어지고 굵어집니다. 발톱이 휘어진다는 것은 이러한 변형이 일환으로 특히 발톱이 두꺼워지고 뒤틀어지면서 나타납니다. 무좀은 발톱으로 확산되어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발톱 무좀은 치료가 오래 걸립니다. 발무좀을 조기에 완전히 치료하는 것이 발톱 무좀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이거 무좀 뭐 쉽게 볼 게 아니에요, 이거.
0: 예, 예.
1: 뭐 큰 병이 안에다 지나치다 보게 되면 발톱에 그저 감염이 돼서 휘어들고 하면
0: 예, 그냥 고생 많이 합니다. 발톱에 침범하면. 예.
1: 그래서 이 다섯 발가락 양말이 무좀 환자에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진정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거?
0: 예. 다섯 발가락 양말이 무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방 및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다섯 밧가락이 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밧가락 사이 젖는 것이 핵심인 원인인데 밧가락을 분리하면서 마찰과 습기 축적이 방지됩니다. 그리고 피부 접촉이 최소화되고 밧가락 피부끼리 닿지 않아 균 번식 환경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통기성이 향상됩니다. 공기가 발가락 사이를 통과해 건조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마찰이 감소하며 물집이나 갈라진 부위의 통증, 자극이 완화됩니다. 핵심은 발가락 사이를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인데 이는 무좀균의 가장 싫어하는 하는 환경입니다. 다섯 발가락 양말은 무좀을 관리에 유용한 보조수단입니다. 하지만 치료제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우리 주변을 또한 보면은 무좀과 습진을 혼돈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봐도 무좀과 습진, 뭐 발가락 사이에 많이 좀 생겨 습진은 좀 더 물통이나 안 치는 것 같은데 좀 가렵죠, 다. 어떻게 예. 아를까이고?
0: 예, 무좀 보통 발에 많이 나는데 이 무좀은 우리 원인이 명확합니다. 이 곰팡이 균입니다. 예, 감염되며 또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동물, 건물 접촉을 통해 전염됩니다. 발생 부위는 주로 발가락 사이. 특히 세 번째나 네 번째 발가락 사이입니다. 그리고 발바닥, 손바닥이 생기며 보통 한쪽이 먼저 생기며 비대칭적입니다. 경계는 뚜렷하고 주변으로 퍼집니다. 물집은 드물고 작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백색 각질, 발바닥 망상 각질이 있으며 때로는 발냄새 동반합니다. 그리고 여름 습한 계절에 악화됩니다. 이게 무좀의 정황이고 우리 습진은 보통 우리 손발 습진을 말하는데 이 습진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알레르기, 자극, 스트레스, 유전 등으로 일어나며 전염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발등, 발바닥,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생깁니다. 그리고 피지는 보통 양측이 대칭으로 나타납니다. 경계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깊은 수포가 특징이며 건조하고 각질이 생기며 갈라집니다. 특히 냄새가 없고 계절에 관계없습니다. 이 습진은 스트레스가 심할 때 악화됩니다.
1: 참 듣고 보니까 이러저러게 무좀 습진 그래서 무좀 한번 걸리면은 뭐 잘 낫지 않는다 난치 질환이다 여겨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어려운 치료입니까 이거 무좀이?
0: 예, 무좀이 난치성으로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잘 낫지 않는다기보다는 치료를 불완전하거나 재발이 잦아서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첫째, 치료가 불충분한 경우, 이 가장 흔한데 연고만 바르고 중단합니다. 증상, 특히 가려움증이나 비듬이 없어지면 약을 끊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깊은 균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이 부족합니다. 피부 사상균은 표면뿐만 아니라 각질층 깊이에 침투하는데 최소 우리 두 주일 내지 넉 주일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반달 내지 한 달이 필요한단 말입니다. 발톱 무좀을 또 무시합니다. 우리 후지자를 무시한단 말인데 발톱 무좀은 나섰는데 발무좀은 나섰는데 발톱에 남은 균이 다시 피부로 퍼지거나 연고가 닿지 않은 깊은 각질층이나 발톱 균이 남으면 반드시 재발합니다. 재간염, 예를 들면 우리 신발, 양말 소독을 안 합니다. 치료 중에도 저 신발, 양말에 남아있는 균이 재간염됩니다. 가족 내 전염, 치료해도 가족이 간염원이면 계속 감염될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 이용, 목욕탕, 헬스장 등에서 반복 간염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잘못된 치료. 스테로이드 연고만 사용하고 우리 객소로 말한데 증상이 가라앉다가 더 심해지게 재발합니다. 그리고 항생제만 사용하고 세균 감염 동반 시에는 일시적을 효과 보나 근본적인 이런 곰팡이균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요법 식초, 소금 등 효과가 불확실하고 피부 자극으로 오히려 악화됩니다. 그리고 발톱 무좀 동반 발톱에 무좀이 감염된 상태에서 발피부 치료하면 이것은 우리 반년에 1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또 필요하면 먹는 약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철저히 치료해야 됩니다.
1: 그래요. 좀 나았다 하면은 끊는데 예, 예, 한동안 예. 쭉 지속적으로 써주면 좋다는 예, 얘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 주변에는 자체로 병을 판단해가지고 약을 쓰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0: 예.
1: 그래서 화를 불러오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무좀에 예. 다른 약을 발랐을 경우 다른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이거?
0: 예, 무좀에 잘못된 약을 사용하면 여러 합병증과 악화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스테로이드 연고마 사용할 경우 이 가장 많습니다. 초기에는 스테로이드로 가려움 발적이 일시적으로 가라앉습니다. 한 주일 내지 두 주일 후 경기가 분명한 넓은 홍반이 퍼지며 이게 더 무좀이 더 정상이 과중됩니다. 결과는 원래 전형적인 무좀 모습이 완전히 변형되어 진단이 어려워집니다. 스테로이드는 바르면 잠깐 좋아지는 것 같다가 더 심해진다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항생제만 사용하는 경우 무슨 원인인지 우리 지금 보게 되면 그 홍매수도 안고만 쓰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틀렸습니다. 근본 원인은 치료하지 못합니다. 세균은 죽여도 곰팡이균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차 세균 감염의 위험이 항생제 남용으로 내성균이 발생합니다. 증상이 악화되고 착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우리 뭐 있는가 뭐 민간요법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가 식초, 소금, 생강, 담배, 연기 등으로 치료하는데 우리 식초를 쓰게 되면 피부 확 화상이 생기고 산성으로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서 다른 피부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물은 우리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자극을 주어서 가지고 피부가 갈라지고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생강마늘은 우리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또 담배 연기 우리 유효성이 없습니다.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뜨거운 물을 쓰는데 우리 그 무좀만 아니고 다른 피부병도 쓰는데 이건 일시적 가라움증을 완화시키지만 피부 손상을 악화되기 때문에 우리 무좀만 아니고 우리 다른 피부병도 갈아보면 이 더운 물을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1: 뒤를 알겠습니다. 무좀 어떻게 육안으로도 뭐 진단이 가능합니까? 봐서 이렇게 어때요?
0: 예, 무좀을 가볍게 여기고 어딘가 육안으로 진단이 가능한다. 우리 일어나게 되면 우리 그 무좀이 우리 그 지간행이나 수평은 우리 전형적이라면 의사들이 육안을 보고 상당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확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수산화 칼륨 도말 검사 우리 그 혐의금을 봐가지고 균산화 우리 그 포자를 발견하면서 임차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균을 배양합니다. 우리가 무슨 균인가 균을 배양하게 되면 우리 종류를 분리할 수 있고 또 약을 선택하는 데 유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우두등이라는 이런 빛으로 보고도 우리 그 색깔이 변화를 가지고 우리 그 무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 그런 다음에 우리 만성 그다음에 우리 판단하기 어려운 병은 우리 조직 검사로도 더 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우리 림상에서는 보통 도말 검사로 간단하게 우리 그 긁어 가지고 수산화 칼륨이 온 다음에 우리 혐의금을 보고서 균사거나 포사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진단합니다.
1: 무좀 치료 뭐 구체적으로 지금 고약 구복약 뭐 이렇게 합니까? 이 연고 어떻게 해요?
0: 예, 이 무좀 치료 또 다른 피부병도 비슷한데 우리 무좀 놓고 말하게 되면 심하지 않을 때는 우리 그 다른 피부도 한 가지인데 피부병도 고약을 위주로 합니다. 만약에 우리 심하게 되면 고약을 공지 못할 때는 우리 그 고약하고 먼약을 같이 쓰는 게 우리 피부병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좀은 우리 확실하게 뭐 곰팡이균이기 때문에 그 선택할 때 무좀균을 죽이는 우리 고약을 선택해야 되고
1: 네.
0: 만약에 이거 쓰다가 공지 못되게 되면 우리 먹는 약도 많습니다. 이거 같이 써가지고 철저하게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치료할 때는 두 주일 내지 넉 주일 이렇게 이거 무섭이 걸리면 우리 보통 반달 내지 한 달을 치료한다고 생각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요. 아, 그토록 한 문제만 제가 문의를 해드리고 싶네요.
0: 예.
1: 무좀은 옮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관건이잖아요.
0: 예.
1: 그리고 또 평소에 피부 관리와 좋은 습관으로 무좀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좀을 예방하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예, 이 무좀은 우리가 그 이제 그 균도 똑똑히 알고 그 감염 경우도 똑똑히 알지 않을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균에 노출되지 않기와 균이 번식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개인위생 발관리라든가 양말관리 신발관리 그다음에 공공시설 시용 시 주의 예를 들면 우리 그 공공시설 그 목욕물이 문제인 게 아니라 그 목욕 바닥에 그 균이 번식 한계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1: 맨발 다니다 보면 또 미끄러워
0: 질 텐데 있죠. 맨발 다니는 요거 조심해야 되고 공동 슬리퍼나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 가족이나 타인에 접촉할 때 저는 주의해야 되죠. 이 균이 있으면 우리 옮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피부 상태 관리 그리고 일상 습관에 주의해야 됩니다. 핵심 정리하면 우리가 균이 살지 못 한다. 이럴 때는 건조와 통기, 청결 유지, 그다음에 피부 장벽을 튼튼히 상처를 보호하고 면역을 강화해야 됩니다. 무좀은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습니다. 평소 습관만 조금 신경 쓰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1: 그래. 이 공공 장소거나 뭐 수영장, 뭐 목욕장 습한 곳에는 이 매균이 많아요. 그렇게.
0: 곰팡균이 번식하기 훌쩍.
1: 쉽게 거기 감염됐다면 어떻게 물에다 헹구고 씻고 어떻게 비누로 잘 나올 때는 잘 헹구고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0: 헹구고 나오고 그다음에 그 건조해야 되죠. 건조해야 이 진균이 잘 번식해야 합니다. 간주한 게 중요합니다.
1: 그렇죠.
0: 바싹 말려야 되죠. 예.
1: 글씬도 자기 스스로도 준비 많이 하고.
0: 예.
1: 알겠습니다. 무좀 예방 지식에 대해서 잘 알고 갑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연주 피부병 병원 현명설 주임의사를 모시고요. 무좀에 걸리는 주요 원인과 구체적인 증상, 전염 경로, 예방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온도와 습도가 높은 시기에는요, 무좀균이 왕성하게 번식하기 때문에 무좀에 걸리기 쉽거니와 재발하기도 쉽습니다. 무좀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둘 경우 균이 발등이나 발톱 등 다른 신체 부위에 침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재발로 해서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좀에 걸렸다면 의사의 지도하에 꾸준히 치료를 견지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항상 발위생 관리를 깨끗이 하는 것이 참 좋겠죠.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0: 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1: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0: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1: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0: 사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1: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0: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의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